Now let's stomp 12 times. 1, 2, 3.

And now, look at me go!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저는 지금 변신의 달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정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1: 변신의 달인?
0: 저 혹시 변신의 달인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2: 변신의 달인이요? 아, 그 맨날 이상 옷 입고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
0: 맞아요. 그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쪽이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따라와 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변신의 달인 크크님?
3: 매. 나 크크 맞는 매. 누구신 매?
4: 오늘의 달인 변신 천재 악당 크크.
0: 악당 크크님. 방금 염소 흉내는 왜 내신 건가요?
3: 악당은 언제 어떤 괴물로 변신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염소 괴물로 변신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0: 와, 역시 변신의 달인답네요. 그런데 이렇게 변신을 하는 이유가 다 어린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고요?
3: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어린이를 괴롭히려고 졸졸졸 밥상으로 변신했어요. 또 똥누고 손 안 씻는 어린이를 혼내주려고 똥순이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그리고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린이를 괴롭히기 위해 바로 이런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카카카카카카카. 그날 나의 목표는 이 공따순 어린이였어요.
5: 완전 꿀맛.
6: 완전 꿀맛.
5: 야, 왜 따라해?
6: 야, 왜 따라해?
0: 따순아, 따라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빠.
3: 그래서 나 악당 크크는 결심했죠. 앵무새 괴물이 되기로 말입니다. 크크크크크.
7: 나누자 앵무새 괴물. 공따순 어린이를 만나러 출발.
8: 무무무 무무무 무무무
7: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0: 뭐야?
5: 따순아, 너가 키우는 앵무새야? 새가 맞긴 한가?
6: 아, 얘들아 도와줘.
7: 얘들아, 도와줘!
6: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7: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6: 뭐야,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7: 뭐야, 이제 내 말까지?

0: 나오네?
1: 너네 왜 웃어? 지금 이게 웃겨?
0: 지금 이게 웃겨?
2: 어, 웃겨. 너 맨날 우리말 따라하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네.
1: 아니, 나는 너희한테 그냥 장난이었고. 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2: 맞아, 너도 한번 우리 기분 느껴봐. 효진아, 가자.
1: 응?
3: 앵무새 괴물로 변신해 따순이를 괴롭히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4: 좋아, 그럼 앵무새의 힘을 보여주지. 귀여운 앵무새 데려갔을 뿐. 둘, 셋, 무무, 무무.
5: 그때 따순이를 좀 더 따끔하게 혼냈어야 하는데, 에이, 딩동댕 삼총사.
6: 아, 그럼 주로 앵무새 같은 동물로 많이 변신하시나요?
5: 동물, 괴물 이런 건 기본이고 제가 이런 걸로도 변신했었죠. 이리 와.

0: 그러니까 그 일은 꽃 지렁이.
1: 안 돼.
0: 나비를 함부로 죽이던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됐죠.
2: 우와, 내가 흘린 과자 개미가 끌고 간다.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3: 에이, 고마워.
2: 있었는데 왜 죽이냐고.
4: 어차피 개미 엄청 많잖아요. 저기도.
0: 그때 난 결심했죠.
4: 저기도
0: 개미 유령 많잖아요. 개미가 되어 나정이를 혼내주기로.
2: 깨어나라 개미의 억울한 여군이여. 깨어나서 나와 함께 유령 개미가 되자. 나느냐 유령 개미. 나를 콱 밟아 죽인 홍나정 어린이, 너도 똑같이 복수해주마.
0: 유령 개미가 된 난 나정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4: 아, 유령 개미가 날 왜 찾아온 건데?
2: 내 목숨을 빼앗아간 너에게 복수하러 왔지. 크크크크크크크.
4: 그럼 너 그때 과자 옮기던 그 개미?
2: 맞아.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0: 너 때문에 죽은 꽃
1: 지렁이
0: 나비 크크크크

0: 땅끝.
1: 아니, 딩동댕 상총사 유량대 공격!
2: 잘못했어. 나 이제부터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테니까 제발 부디 하늘나라로 가서 편히 쉬어. 부탁이야.
3: 알았어. 그럼 앞으로 우리 꽃들 잘 부탁해.
4: 지렁이도
3: 나비도

0: 유령은 죽지 않아. 다만 사라질 뿐. 둘, 셋, 뿅. 아, 나 그때 유령 개미로 변신한 거 정말 멋있었는데.
1: 아, 악당 크크님의 멋진 계획이 매번 딩동댕 삼총사 때문에 실패했군요.
0: 예, 그래서 딩동댕 삼총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악당 크크 아주 어마어마한 대변신을 했었죠. 그날도 딩동댕 삼총사는 이 악당 크크의 계획을 방해하러 나타났어요. 또 왔네, 또 왔어. 지겨운 딩동댕 삼총사!
2: 해치웠나?
3: 그래도 한때 요정이었던 녀석이 넌 우리에게 상대도 안 돼!
4: 얘들아, 가자!
2: 응!

0: 나는야 거의 크크. 이 세상을 나쁜 습관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동안의 서류 모두 갚아주마. 특히 댕댕이 너?
1: 나? 나 왜?
0: 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야!
2: 얘들아, 정신 차려!
3: 딩딩아, 크크를 물리쳐야 해.
4: 우주 평화를 꼭 지켜줘.
2: 하지만, 하지만 나 혼자 어떡해!
3: 자, 딩딩아!
4: 우리의 힘을 다 가져가!
2: 딩딩 진화! 나는야 정의의 메가 딩딩! 코인크크, 이제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5: 좋다, 기꺼이 상대해주마.

0: 이게 끝이 아니야. 악당 크크. 꼭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돌아와 또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1: 와. 근데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우리 크크님 악당이 아니신 것 같아요.
0: 예? 아니 악당이 아니면 뭐?
1: 천사. 천사 같아요. 크크님 덕분에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다 고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크님은 악당이 아니라?
0: 에이, 내가 천사라니. 내가 천사라니. 이 얼굴이 천사 같아. 그리고 이런 거 이 옷이 천사 옷 같아.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 네, 완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님 악당 맞으세요. 완전 맞으세요. 그럼 전 이만.
0: 참나. 명심해 어린이들. 나 착한 아저씨 아니야. 나쁜 습관을 가진 어린이를 괴롭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당 아저씨야. 카카카카카카카카. 악당.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확실하게 잘 보이니까요. 하지만 안경을 벗으면 아빠는 물건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게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팔팔 아빠한테는 안경이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아빠는 가끔 안경을 잃어버립니다.
1: 페파, 조지? 너희들 아빠 안경 못 봤니?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2: 못 봤어요.
0: 페파랑 조지도 아빠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 큰일 났네. 아빠는 안경이 없으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많이 불편하실 거야.
0: 아빠는 안경을 안 쓰면 신문을 읽을 수가 없죠.
3: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짜증나는군. 대체 누가 내 안경을 치운 거야?
1: 어디다 벗어놨는지 잘 생각해봐요.
3: 안경을 벗으면 언제든 주머니에 넣어두지. 근데 없더라고.
2: 아빠, 우리가 아빠 안경 찾아드릴까요?
1: 기특한 생각이구나. 너희들이 안경을 찾아드리면 짜증을 안 내실 거야.
3: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0: 팔팔랑 조지는 안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팔팔은 신문 아래를 살펴봤죠.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어요.
2: 없네.
0: 조지는 텔레비전 위를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2: 아. 2층에 가서 엄마 아빠 방을 찾아보자.
0: 페파랑 조지는 엄마 아빠 방으로 갔어요.
2: 조지, 뭐 깨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뭐가 그렇게 우스워?
0: 팔팔은 베개 밑을 봤어요.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죠. 조지는 아빠 슬리퍼 속을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2: 이번에 욕실에 가보자.
0: 팔팔랑 조지는 욕실을 찾아봤어요. 욕조에도 안경은 없었어요. 변기 안에도 안경은 없었죠.
2: 못 찾겠다.
0: 팔팔랑 조지는 어디서도 아빠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2: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아빠 안경은 없어요, 엄마.
1: 저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3: 이제부터 안경 없이 지내는 걸 연습해야겠군. 천천히 다니면 물건에 안 부딪힐 거야.
2: 여기 보세요! 아빠 안경이에요!
1: 세상에, 여보! 당신이 안경을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3: 어우.
2: 아빠도 참!
3: 내 안경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
1: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잃어버렸던 안경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짜증은 그만 내요. 알았죠?
3: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파파아빠는 안경을 씁니다. 뭐든 확실하게 보려면 안경을 써야 하죠. 안경을 쓰면 모든 게 확실합니다.

0: 지하 침기.
1: 오늘 팔팔한 조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0: 할아버지 봐주세요.
2: 받아라. 그건 뭐니?
3: 공룡.
2: 공룡이라고?
0: 할아버지 뭐 하세요?
2: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란다.
0: 씨앗? 씨앗이 뭔데요?
2: 자라서 식물이 되는 거지. 조그맣게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주면 돼요. 이 채소밭에 있는 것들 모두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자란 것들이지.
0: 저 사과나무도요?
2: 그럼.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작은 사과나무가 되는 거란다. 이 나무처럼.
0: 오!
2: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큰 사과나무가 되는 거지. 이 나무처럼. 아이쿠! 봐라, 여기 사과 안에 씨가 많이 있지?
0: 사과나무가 또 생기겠네요.
2: 그래, 그렇지.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도 씨를 심어볼래요.
2: 페파, 네가 직접 딸기 씨를 심어보겠니?
0: 네, 할아버지.
2: 이 씨가 자라면 달콤한 딸기를 먹을 수 있단다. 먼저 작은 구멍을 파거라.
0: 그 다음에 씨를 넣고 흙으로 덮어줘요.
2: 물은 이 할아버지가 줄까?
0: 아니요, 싫어요. 제가 줄래요.
2: 잘하는구나. 이제 기다리면 싹이 나올 게다.
1: 팔팔한 조지는 싹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0: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2: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단다, 페파.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4: 페파, 조지, 이제 집에 가야지.
0: 하지만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얼른 딸기를 따먹고 싶단 말이에요.
2: 걱정 말아라, 페파. 다음에 오면 싹이 나오고 꽤 많이 자라 있을 게다.
0: 그럼 딸기도 열리겠네요?
2: 그럼.
4: 어서 와, 페파.
0: 할아버지, 안녕. 딸기 씨도 안녕.
1: 할아버지는 페파가 심은 씨앗을 보살펴 주셨어요. 며칠 후 작은 싹이 나오기 시작했죠. 날이 갈수록 싹은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특별한 걸 발견했죠.
2: 딸기가 열렸군.
0: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1: 팔팔한 조지가 또 놀러 왔어요.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딸기 많이 컸어요?
2: 그럼, 보렴.
0: 우와, 딸기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른 거 또 심어도 돼요?
2: 아, 그럼. 이번엔 조지가 뭘 심을지 골라보렴.
0: 그래, 조지, 네가 골라봐. 당근 씨 어때? 할아버지, 조지가 당근 씨를 심고 싶대요.
2: 조지, 당근 씨를 심어보고 싶니?
3: 아니요.
2: 어떤 걸 크게 키워보고 싶니?
1: 조지는 키우고 싶은 걸 정했어요. 조지는 공룡나무를 키우고 싶었죠.
0: 조지, 안 돼. 공룡 인형은 나무처럼 자랄 수 없어.

0: 자꾸자꾸 하고 싶어.
1: 오늘은 뭐 볼까? 짧은 영상부터 봐야지.
2: 오, 뭘 좀 아는구나. 1분 만에 자극이 팡팡 터지는데.
3: 아,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놀면 좋은데.
1: 카운터 정글 들어가고요. 완전 나 혼자 캐리죠. 와우.
2: 역시 게임하면 다 도파민, 도파민하면 게임이지.
4: 아, 좋아. 이번엔 악플달기.
2: 다음엔 먹방 보기. 그 다음에.
3: 예, 왜, 왜야? 그럴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야지.
2: 싫어. 이게 더 재밌죠? 자꾸자꾸 하고 싶죠?
3: 어, 정신없어, 정말. 계속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2: 그게 뭐 어때서? 인간은 원래 보상이 더 중요하지.
3: 얘가 뭘 모르네. 릴렉스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
2: 릴렉스 좋아하시네.
3: 뭘 한다고 떠들어?
2: 인간은 왜 자꾸 자극을 추구할까?
5: 이게 인생이란 게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니까 나는 약간 더 세로토닌 편에 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6: 세로토닌.
5: 세로토닌.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잠깐의 도파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6: 나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너무 도파민이 없으면은 또 행복을 좀 잘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7: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놀려면은 그냥 지금 많이 놀고 후회 없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5: 근데 그렇게 너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해가 끼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작년에 그 청소년 디지털 금지법이 시행되려다 말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6: 그치. 막 선 넘게 막 악플 달기,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짓만 안 하고 적당히 놀면은 뭐 도파민 좀 느끼는 것도 괜찮은 편이지.
8: 게임 말고 먹방 같은 거 보거나.
5: 아, 근데 먹는 걸 왜 봐? 아니, 남이 먹는 걸 왜 봐? 내가 먹어야지.
7: 아니면은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이 유명해졌어. 근데 유명해져서 그거를 사 먹기가 어려워. 그 상황에서 그것을 먹는 방송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대충 알 수 있으니까.
5: 뒷종코 같은 거?
6: 인터넷은 막 사진으로 찍어서 막 움직여서 뒷종코를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먹방이 안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먹고 맛보기까지 제대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방을 보는 거지.
5: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잘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해.
7: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도 중독돼가지고 도파민을 느낄 수도 있고 공부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5: 너희 이 중에 공부하는데 희열 느끼는 사람 있어? 공부 재밌어서 계속 공부 밤새도록 막 공부 안 하면은 미치겠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진 않는데 좋긴 해. 근데 그런 게 바로 중독이잖아. 근데 공부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 공부 중독인 사람은 잘 없지. 지금 우리 봐봐. 공부를 쉬는 날에도 애들이 쉬는 날에 놀자고 하면은 나 쉬는 날에 학원 가 이러는 친구들 꼭 한 명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공부가 강제라는 틀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가 게임과 다르게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아.
7: 나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신발 던지기 같은 거를 몇천 번씩 반복을 했으면은 그게 암만 재밌더라도 너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
5: 내 생각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정리하면 제대로 할 수 없던 것들 중에서도

0: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1: 네,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걸 아니까?
2: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면은 뿌듯하고 도파민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0: 노력을 하면 성취감을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까지 갔을 때 우와!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3: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 해보라 하니까 일단 해. 근데 그게 재밌잖아. 이제부터 그게 도파민에 절여지는 거야. 그걸 계속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4: 근데 그게 나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재미를 추구하고
2: 뭔가 동물들만의 그 도파민이 있을 것 같아. 따로.
0: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면 모든 종이 각각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야?
2: 살짝 나는 그래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
1: 원숭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싸움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것에서 도파민을 느낄 것 같고 동물들도 인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3: 근데 이제 너무 도파민을만 절여지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1: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쉬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피곤하고 정신이 해로울 때는 세라토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3: 사실 그냥 도파민은 조금 뛰어놀고 막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그냥 세라토닌은 너무 피곤해서 뭐 쉬고 싶다 그렇게 그 느긋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주는 행복인 것 같아.
0: BC 1세기의 고대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소박한 걸로만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수 없게 되고.
4: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
3: 나는 나를 조정할 수 있고 나만 내 행복을 알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
1: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0: 일반인들이 느낄 때 그런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6: 들어봐, 들어봐.
3: 응? 응? 어, 뭐야? 챔도다. 재밌다.
6: 너희도 같이 할래?
5: 네.
6: 나만 할 거지. 나만 할 거지.
3: 우리는 지금 요구르트를 먹는 이 순간에도 도파민을 즐기고 있어.
4: 근데 나는 그러면은 도파민 아예 못 느낄 것 같아.
3: 그러니까 오히려.
4: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해야 도파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1: 음식은 둘째 치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빨리 죽지 않을까?
2: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고 행복하고 맨날 그것만 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공부같이 지루해질 것 같아.
3: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2: 도파민도 떨어지고
3: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도파민을 찾으러 갈 거야.

0: TV 국민행동요령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지 크리에이터 펜씨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구석구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1: 가만히 있어.
0: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피로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피로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어쩌다 마주친.
1: 너, 어? 뭐야, 뭐야, 뭐야? 누나, 누나, 내 말 들어봐. 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우연히 연예인 봤다. 완전 신기해.
2: 우연?

0: 아니지. 네가 그 시간에 그 길로 갔으니까 만난 거지.
1: 어? 내가 연예인을 보러 일부러 간 게 아니니까 우연히 만난 거지.
2: 아니. 모든 것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너는 오늘 평소보다 30분 늦잠을 잤어. 만약 그 시간에 일어났다면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또 네가 학교를 갈 때 두 개의 길이 있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야, 그 연예인은 오늘 차 사고가 날 뻔해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거라고. 이게 모두 우연일까? 이것은 수많은 이유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1: 어? 아니, 이건 각자 따로 일어난 일이 우연히 겹친 거지.
2: 아니, 아니. 오늘 벌어진 일은 다 원인에 의해 결정이 된 거잖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1: 아니, 아니, 아니라고!
2: 내 말이 맞다니까. 야, 너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어떻게 알아?
1: 아,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누나면 다야?
3: 세상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4: 난 우연이라고 생각해.
5: 나도 우연.
6: 우연.
5: 왜냐면 저 누나처럼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동생은 이유를 모른 채 그쪽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우연이지 않을까.
6: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늦잠을 잤는데 연예인도 차 사고 날 뻔해가지고 다 우연인 거잖아.
5: 그렇지.
6: 그러니까 필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7: 근데 나는 일단 우연도 맞고 필연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연도 어떤가에 필연이 겹쳐서 그래도 만들어진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필연도 맞다고 생각해.
8: 나도 얘 말에 동의하는 게, 그 우연만 있어서는 제가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은 운명이 그런 게 꼬리표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
9: 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막 걷고 있었는데 새똥을 맞는 것처럼.
5: 아이고.
9: 진짜로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약간 놀라운 일 같은 거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7: 나는 그 예준이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거는 다 우연일 것 같아?
9: 나는 의도하지 않은 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게 필연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나도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막 스페셜 상품이 막 당첨되고 막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8: 질문한 넌 어떻게 생각해?
7: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닐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필연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
5: 그건 우연.
8: 그건 우연이죠.
6: 필연 아닐까? 그러니까 전날 밤에 늦게 잤다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 아닐까?
8: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전날 밤에 늦게 잤으면은 그 순간에 내일 30분 늦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필연이 생긴 거지.
5: 아니 근데 늦게 잔다고 무조건 늦게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이 된 건
8: 없잖아. 근데 어쨌든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말대로 그 복영이 말대로 필연 아닐까?
6: 결국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진 자기 스스로 몰랐을 거 아니야. 뭐 줄짐승이 있었을 수도 있고.
5: 줄짐승.
6: 또 뭐 코카콜라를 했을 수도 있지, 어떤 길로 갈지. 근데 결국 그건 그냥 우연이잖아.
8: 코카콜라를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갔는데. 근데 또 코카콜라를 한 원인은 내가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코카콜라로 그냥 정해야지 했고, 어제 피곤했던 이유는 그 전날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까지 게임을 한 이유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정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데.
5: 아이고.
8: 저 그 작가님 저 그 진짜 빨리 화장실 좀 달라요.
10: 준서가 지금 화장실 가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11: 우연이요.
5: 우연.
7: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걔가 물을 먹었으니까 똥을 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똥이 언제 나올지 새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가는 것도 우연이고, 그 내가 거기로 간 거는 필연이 맞아. 근데 그렇게 새가 똥을 쌀 줄은 몰랐던 거니까 우연 아닐까?
8: 그 길에 갔기 때문에 새 똥을 맞은 거니까 그러니까. 필연 아니야?
6: 근데 얘 말은 이유가 있으니까. 얘 말은 결과를 몰랐으니까 우연 아니냐지.
8: 그 필연도 결과를 모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운명을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사는

0: 게 아니잖아.
1: 나는 필연이라 생각하는 게 나의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결국 오른쪽 길에 뭐 가운데 엄청 큰 돌이 있었어. 그래서 난그 돌을 걸려 넘어질까 봐 그쪽 길, 다른 쪽 길로 갔어. 뭔가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
2: 그 새가 똥을 싸려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그쪽을 간 것도 우연이어서 그게 만나서 우연이랬잖아.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 우연이랑 우연이 만나서 필연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3: 나도 너네 말을 듣고 생각이 살짝 바뀌었는데, 나도 우연 말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새가 그 시간에 배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새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 이게 촘촘히 얽혀갖고, 그 결국 그 한계의 그 결과라는 그물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4: 결과는 운명 같은데 그 사이에 있던 과정은 우연 같다고 난 생각해.
3: 우와.
1: 아니지, 아니, 말이 맞아, 말이. 우연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나는 우연이 인생을 약간 뭔가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준 묘사라 생각해.
3: 원더라는 영화가 있거든.
1: 아, 원더 봤어.
3: 주인공이 얼굴이 살짝 일그러져 있단 말이야. 주인공은 그 자기 그 꿋꿋이 세우고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 원더의 얼굴이 이상하게 된 거는 결국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거기서 뭐 몇만 분의 몇십억 분의 일 확률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2: 세상 그
3: 거기서.
2: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연이 되지 않을까?
1: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10억 분의 1의 사람이 걸리는 병이거든? 근데 우리 세계엔 수억의 사람이 있어. 그중 좀 나쁜 사람들도 있고 되게 착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왜 어기가 걸렸냐? 그건 필연이 아니잖아.
3: 그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볼수 있지.
4: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우연히. 난 당황스럽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연히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 걔네가. 나는 거기서도 걔가 되게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나의 그 아픔을 인정하고 친구들한테 다가선 게좀 멋지다고 생각했어, 보면서.
2: 필연이 있으면은 좀더 준비성을 갖고 아니면은 안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너무 결과만 정해져 있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1: 만약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면 삶은 살 가치가 없지 않아?
3: 그치.
1: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살아야 돼?
5: 그리고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1: 어? 저게 뭐야?
3: 저게
6: 어머!
3: 뭐야?
6: 어머! 어머! 어머!
7: 어머!
6: 선글라스
7: 안녕하세요.
8: 너희가 오늘 나를 만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9: 아, 연예인, 연예인,
10: 연예인.
5: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내가 지금 요거트를 빠르게 다 마신 거는 내 우연일까, 필연일까?
3: 그거는 필연이지. 목이 너무 많이 말랐어. 그리고 당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트를 홀로 막자. 정신 나간 지.
1: 그러니까.
11: 요거트를 내가 목이 말랐어도 지호가
3: 싫어할 거야.
1: 경우의 수가 있겠지. 얘가 뭐 요구르트 먹을지, 승준이 오빠한테 줄지, 아니면 바닥에다 놓을지, 아니면 밟을지. 뭐 이런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3: 목이 마르다는 말은
1: 자신의 의지,
4: 나의 생각,
2: 나의 행동,
4: 나의 경험.
5: 우리 인생은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있어. 이야! 이 맑은 공기, 푸르른 대자연, 진짜 좋다.
1: 그러게, 캠핑 나오기 잘한 것 같다.
2: 얘들아, 다 됐어.
3: 잘 먹겠습니다.
0: 진짜 맛있다, 맥스.
4: 나쁘지 않군.
2: 많이들 먹어.
5: 가끔은 이런 여유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 이게 뭐야? 내 고기! 설마 네가 먹은 거냐?
6: 어? 아니야. 내 건 여기에 있어. 왜? 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0: 꼬치가 어쩌지?
6: 저기.
5: 마가켈로?
0: 마그킬로라고? 그럼 다이노이드란 말이야? 얘 좀 이상한 것 같아! 오.
5: 마그킬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
6: 안돼! 나무가 부러진다고!
5: 이쪽이야! 제발 이쪽으로 와!
7: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0: 어? 아무도 없네. 어? 내가 잘못 들었나?
4: 이 녀석, 코인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5: 정신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무래도 블랙 위치의 마법에 당한 것 같아. 마그킬로는 원래 최전선에서 싸우는 용맹한 다이노이드 전사였다. 카르노 군단에게 침공을 받은 그날, 마그킬로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은 블랙 위치에게 희생당했다. 그런데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마그킬로가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2: 간지러워.
1: 마그킬로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너무 안타까워.
2: 카르노 군단 녀석들 용서 못해.
0: 우리가 마그킬로의 코인을 되찾자. 그리고 카르노 군단을 꼭 막아내는 거야. 가자. 최강 공룡 리미트 공대 변신.
8: 강공룡 리미트 공대!

0: 볼트, 어? 그래서 작전은 뭐지?
1: 자, 이건 본부의 과학자들이 만든 마비 장치야. 너희가 잠시 블랙위치의 주위를 끌어줘. 내가 그 틈에 이 장치를 블랙위치에게 붙일게.
2: 오, 그때 마그 킬로의 코인을 빼내면 되겠네.
3: 좋은 작전인데?
1: 이 정도가 좋아.
4: 마그 킬로의 코인으로도 모자라. 그레이트 코인까지 눈앞에 나타나다니. 내가 오늘 운이 아주 좋군. 카르누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겠구나.
1: 얘들아, 작전 시작이다.
3: 알겠어.

0: 이 녀석들이 감히!
1: 이러면 마비장치가 부서지다니!
2: 작전 실패다!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 넥스카이저로 합치하자!

이 정도 공격으로 나한테 흠집 하나 못 낸다! 야! 하! 야! 하찮은 다이노이드 따위가 하루 높은 덕에 대상하다니! 나 이대로 어차피! 하루노님께 얄짱!

0: 저게 마그킬러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1: 감히 내 다이노이드 코인을! 야! 코인은 모두 다이노님의 것이다!
2: 용암의 전사 마그킬러! 그레이트 코인과 함께 싸우겠다!
0: 가자, 마그킬러! 마그마!

0: 미니 특공대, 너희 덕분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1: 앞으로 잘 부탁해, 마그킬러. 다이노이드, 코인모드, 온! 용암의 전사, 마그킬러, 합류, 완료!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포크의 선물. 얘들아, 오후엔 공놀이 나갈까?
1: 좋아.
2: 왜 그래, 포크?
0: 아, 이 화단 데이지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야.
2: 바람 언덕에 이사 오신 분 말이야. 데이지 할머니는 꽃과 나무를 가꾸시는 분이래.
3: 할머니 댁 정원은 여기보다 훨씬 더 멋있어.

0: 어머, 넌 누구니? 알겠다. 멋진 삽과 예쁜 눈에 노란 모자를 쓴 것 보니 네가 바로 포크구나. 구조대에게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다. 만나서 반갑구나. 난 데이지 할머니란다. 내 정원을 구경하러 온 거지? 자, 들어오렴. 너도 꽃을 무척 좋아한다고 들었단다. 그건 회양목이라는 나무야. 혹시 나무에도 관심이 있니? 그래? 그럼 내일 회양목 가꾸는 법을 배워볼래?
1: 얘들아, 내일 빌더시의 새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지?
2: 응, 알고 있어.
1: 종달새 언덕에 도로를 만드는 공사잖아.
3: 맞아.
4: 빌더시께서는 꽤 어려운 공사가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5: 그 근처는 큰 돌도 많고 땅도 엄청 울퉁불퉁하니까.
3: 그럼 내일은 공사 현장에 들러서 빌더시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6: 안녕하세요, 빌더씨.
3: 안녕, 얘들아.
7: 안녕. 몰리 헤로이, 어서 오렴.
4: 공사 진행은 잘 되어 가나요?
7: 아직까진 별 문제 없단다.
3: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7: 그래, 고맙다. 응?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얘들아,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2: 네. 네. 야호! 끝났다.
0: 버크 다 봤단다. 나무 가꾸는 법을 배우러 온 거지? 자, 그럼 이 나무로 시작해보자. 보크는 이 회양목을 어떤 모양으로 다듬고 싶을까? 동그란 모양이구나. 좋아, 그럼 가위를 넓게 벌려서 사각사각 동그랗게 다듬어보렴. 자신감 있게 해봐. 어머, 포크, 넌 타고난 정원사구나. 정말 잘했다. 회양목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튼튼한 나무란다. 예쁜 꽃을 피우기도 하지. 아, 저기. 저긴 나무를 심으려고 비워둔 자리야.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혹시 여기 멋진 나무가 살게 되면 포크도 함께 잘 돌봐주겠니?
7: 응, 응.
0: 고맙다.
8: 빌더씨, 이걸 어쩌죠? 이래가지고는 길을 만들 수 없겠어요.
7: 그러게나 말이다. 커다란 바위도 그렇고 나무도 떡 버티고 있으니

0: 아무래도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1: 자, 그럼 이제 바위 조각들을 옮겨볼까?
2: 응?
0: 모두들 정말 수고했다.
3: 천만에요.
0: 그나저나 이제 저 나무가 문제인데, 저렇게 큰 나무를 함부로 베어낼 수도 없고 아무데나 옮겨 심을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쩐다.
1: 저 빌더 씨, 응? 이 문제는 본부로 가셔서 진과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4: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0: 그래, 그게 좋겠구나. 얘들아, 나는 구조대와 함께 본부에 들렀다 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마을로 돌아가 있거라.
5: 네, 다녀오세요.
1: 그럼 우린 가볼게.
5: 달려, 얘들아.
6: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5: 포클! 가자! 왜 그래?
7: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인데?
5: 아, 데이지 할머니께서 너에게 나무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었구나.
7: 그래서 너는 할머니께 이 나무를 선물하고 싶다는 거지?
5: 정말 멋진 생각이다.
8: 할머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고 말이야.
7: 맞아,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당장 도와야지.
8: 좋아, 그럼 서둘러서 나무를 옮기자.
0: 그래서 말인데, 공사 현장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4: 잠시 나무 보호소에 맡겨두는 건 어떨까요?
0: 나무 보호소?
4: 네, 갈 곳 없는 나무를 잘 돌봐준 뒤 좋은 곳으로 다시 옮겨 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0: 그래? 그런 곳에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면 공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3: 네.
4: 그럼 제가 언제쯤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그래, 부탁하마. 자, 이제 나무를 눕히고 옮기기만 하면 돼.
7: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눕히지?
5: 내가 한번 밀어볼게.
7: 그만, 그만해.
8: 그러다 나무가 다치겠어.
5: 알았어.
7: 이제 어쩌지?
5: 글쎄.
9: 나무가 쓰러진다!
5: 모두 피해! 포크!
0: 뭐? 나무를 당장 옮길 수 없다고?
4: 네, 보호소에서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0: 그럼 공사도 미뤄야 할 텐데 이를 어쩐다.
3: 그러게요.
4: 덤프, 무슨 일이야?
8: 진, 큰일 났어. 포크가 공사 현장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
3: 뭐?
8: 빨리 좀 와줘.
1: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차!
1: 여기 여기!
0: 포크, 다친 데는 없니? 다행이다. 곧 구조해줄게. 엠버, 나와 함께 나무를 들어올리자. 로이와 헨리는 포크를 꺼내줘.
2: 알았어. 헨리, 준비됐어.
0: 좋아, 그럼 시작한다. 자.

0: 이제 됐어.
1: 크레인을 내릴게.
0: 올려줘, 로이.
1: 좋아.
0: 이제 안심해, 포크.
1: 뭐? 저 나무를 데이지 할머니께 선물하려다 이 사고가 났다는 말이냐?
2: 죄송해요, 빌더 씨.
1: 원 녀석들.
3: 일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0: 네, 데이지 할머니라면 누구보다 저 나무를 잘 보살펴 주실 테니까요.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면 공사도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포크,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1: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저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테고 내 고민도 덩달아 해결되니 말이다.
4: 맞아요. 빌더 씨, 그럼 이제 다 같이 포크의 선물을 데이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까요?
1: 좋다, 좋아. 그러자꾸나.
0: 어떠세요, 데이지 할머니? 나무가 마음에 드세요?
5: 그럼, 그럼. 정말 멋진 나무야. 마치 이 자리에 원래 있던 것처럼 딱 어울리는구나.
1: 그러게요. 포크가 이 나무를 왜 할머니께 선물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군요.
6: 네!
5: 포크, 이렇게 멋진 나무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이 나무를 나와 함께 잘 보살펴주자꾸나.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1: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2: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팬텀폰의 봉이.
3: 블레이온!
2: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3: 너!
4: 기다려! 쫓아오지 마!
5: 불이야!
4: 괜찮아?
0: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4: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1: 역시 그렇겠지.
0: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2: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0: 죄송합니다.
4: 그러고 보니 안나 넌 시장님 딸이었지.
2: 응, 그렇긴 한데 왜?
4: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3: 뭐?
5: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0: 느닷없이 뭐야?
4: 느닷없기는 팬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5: 그건 큰일인데.
0: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4: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0: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4: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0: 그런 억지는.
4: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건지 대답해봐.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 그만, 둘 다 진정해.
1: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4: 큰 소리 내서 미안.
0: 아니야, 나야말로.
5: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그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4: 그래, 부탁하지.
6: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1: 저렇게 흥분한 메가엠블러는 처음 봐.
7: 저랩에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을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1: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닿을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2: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0: 아저씨 잠깐만요.
6: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0: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8: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2: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1: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8: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0: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2: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9: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8: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6: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8: 네!
6: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0: 무슨 일 있어요?
8: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1: 문어?
10: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8: 저기! 뭔가 보였어!
6: 어디?
0: 어때요? 보여요?
8: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0: 탱크요?
9: 메탈 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8: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2: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0: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9: 응?
0: 어서 피해!
2: 쭉!

0: 꽉 잡아! 어디 있지?
1: 조심해, 블루카.
2: 넌 메탈 가드보시지!
1: 블루카! 뒤로 가, 뒤로!
0: 하고 있어! 넌 누구지?
2: 난 이름하여 타이간! 아키라 행성 최강의 와일드 가드보시를 알 수 있지!
3: 역시 그랬군.
1: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2: 어, 멋이나?
1: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3: 최악도 있지.
1: 누구 말하는 거야?
2: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대장도 좋구만.
1: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3: 기대도 안 했어.
1: 블루탑 와이드 스탠업!

0: 뭐야 너? 와이드 카드 곳이냐 메탈 카드 곳이냐 어느 쪽이야?
1: 준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는?
2: 다리 넘어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4: 탱크?
3: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 봇인가?
4: 와일드 카드 봇? 플래터 제트가 아니네.
3: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놈들이 없지. 제법인데.
5: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뭐야? 나 몰랐었다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2: 블루카! 울프 하울튼!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2: 알파 볼트 캐논! 블루카!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2: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이런 솜씨가 이런 우아하지 못하군.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1: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2: 블루캅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1: 알았어 줄.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1: 야흥! 거기서
3: 블루캅이다.
4: 왜? 저 녀석은 모두들 다리에서 벗어나!
0: 자, 그만 거기까지!

0: 뭐지?
1: 딥파이트! 닭다리 맛이 영달로군. 뭐라고?
2: 싫어? 셋업!
3: 아이쿠! 머리 조심!
2: 딥파이트 셋업!
1: 오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4: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하, 흥이 떨어졌어. 다음에 기약하지!
1: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2: 딥파이트! 페로라! 시에로!
5: 안녕, 준.
2: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5: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6: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호탕에 온 거야?
7: 내가 불렀어.
2: 크레스트!
8: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7: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1: 이런, 흠뻑 젖어서 안수한잖아. 배치우고나 수도 보자고.
2: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9: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2: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8: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2: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3: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2: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7: 고마워, 페로로.
2: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10: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11: 진지열이!
2: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8: 매립지 쪽이 그 난리였으니까.
2: 시장님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구나.
8: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7: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8: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12: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1: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7: 와일드카드봇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3: 네.
7: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10: 이건...
7: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트렉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8: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7: 기간트렉스의 사고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10: 뭐라고?
6: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13: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2: 얘들아, 편견은 안 돼.
10: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1: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8: 장하다!
6: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봇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웹폰 카드도 그렇고.
7: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3: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8: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글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10: 이해한 거 맞지?
2: 그럼 딥파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7: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의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7: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6: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1: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7: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6: 뭐라고?
7: 메가인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6: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7: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8: 너희들 파이팅!
1: 자, 그럼 다음은

0: 그 양이란 창든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1: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2: 솔레이유랬나?
3: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4: 모두 만만찮은 상대였어.
5: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6: 너 좀비형아 그만 보냈지.
1: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5: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아.
4: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1: 유캅? 테이크 백?
4: 잠깐!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1: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4: 알겠어.
3: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2: 휴식도 중요해.
4: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7: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나? 아,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는 저거 무조건 맛있다. 주방 버텨보자고.
1: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8: 네, 알겠습니다.
9: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4: 무슨 일 있으신가요?
9: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4: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9: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8: 여기 커피랑 루카스 도넛 3개예요.
9: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10: 어떡해요?
9: 걱정 마. 우리 모탄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10: 얼마? 안나, 너야?
2: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게 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11: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2: 그치?
11: 그러니까.
3: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2: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10: 벌써?
2: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1: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2: 그럼 디파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1: 알았어, 알았어. 시에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2: 그래, 걱정 마.
13: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4: 조심히 가.
2: 잘 먹겠습니다. 시에로, 잘 봐줘.
12: 계속 직진.
14: 어서 오세요.
15: 잭백 허니딥이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10: 솔레이유?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13: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5: 포장해 주세요.
13: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10: 엄마! 너 일 얼마나 찾아다니는 줄 알아?
15: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10: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3: 여기 있습니다.
15: 감사합니다.
10: 기다려!
2: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10: 맞아!
15: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블레이온?
16: 잠깐!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7: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메탈 카드 보십니다. 쌍둥이를 든 메탈 카드 보시 보입니다.
10: 저 녀석!
4: 타이거니즈라!
16: 메탈 카드 소방대원 헬스 파이어를 찾고 있는데요.
10: 솔레이유!
4: 준! 가자!
2: 우리도!
13: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4: 걱정하지 마세요.
5: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1: 좋아! 블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4: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10: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5: 준! 블루카! 탱크 녀석이 이곳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4: 보통 목포가 아닌가 본데!
5: 준! 어떡하지?
1: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5: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1: 미안! 집중할게!
4: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1: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4: 좋았어!
5: 타이거는 어딨지?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18: 여기,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5: 네! 날 따라와!
7: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5: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7: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본의 본능이라고.
5: 이런 곳에서 포를 쐈다가 하는
10: 걸렸다?
4: 우릴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 둘 순 없어.

0: 아이건!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대지! 한번 더!
1: 집파이트 물어! 피닉스파이어 대동!
2: 러닝 테마!
0: 그럼 뿅망 치러 가!
2: 거기 가만히 있어!
1: 네 차례야! 집파이트 대동!
0: 오리나 시키셔! 겨우!
3: 지원인가?
0: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된 것 같은데, 준.
1: 응! 블루캅 마무리야!
0: 응! 하! 이것들이 물놀이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물놀이!
1: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0: 모르겠는데, 진짜냐?
1: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2: 펜터머는
1: 와일드 카드봇
2: 어?
1: 체인지. 또래요.
0: 어디서 쓰기를.
3: 펜텀포는 세다.
1: 딥파이트 세다.
3: 테너스피어
0: 딥파이트.
1: 지금! 놀래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1: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진지.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다이건이 보이지 않아.
3: 니로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 있었단 맷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3: 난 군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인.
3: 알겠어. 오메가 힌트
5: 괜찮아?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차! 삐어삐어?
1: 빨리 찾아서 선계로 보내야 해.
2: 저거다! 안 돼!
3: 어디...
4: 해치?
5: 전학생!
4: 돌아간 거 아니었어?
6: 일이 생겨서...
7: 윤호야!
2: 어서 가봐!
7: 야! 윤호야!
4: 그럼...
7: 뭐하고 있어?

0: 아니야. 에이, 가자.
1: 에이, 설마. 아니, 정말이라니까.
2: 놓쳐버린 건가?
3: 인간계에서 뭐 할 거예요?
4: 몰라.
5: 몰라? 그럼 그것부터 결정해야겠네요.
4: 뭘 먼저 해야 하나?
5: 공주님이 결정해야 우리들도. 아우, 배고파서 말할 힘도 없어요.
3: 용아, 저기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봐.
5: 돈이 어딨다고요?
4: 돈이라는 게 없으면 못 먹어?
3: 정말 돈도 몰라요? 월공주님 아무것도 모르네.
5: 인간계 공부부터 해야 하나?
4: 삐요삐요. 됐다.
6: 뭐야?
4: 이거 먹어.
5: 잘 먹겠습니다.
6: 어떻게?
3: 마법 실력이 제법인데?
7: 아직 근처에 있어. 여긴 아니고.
3: 공주님, 또 다른 마법들도 쓸 수 있어요?
4: 그건?
8: 진짜 잘한다.
9: 고마워.
8: 공주나, 아까 그 골 정말 멋있었어.
4: 와.
8: 내일 또 보여줘.
9: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일도 학교에서 축구 또 할까?
6: 또 축구한다고?
4: 나도 쟤네 학교에 가야겠다.
6: 그 학교를 다니겠다고? 인간 학교를 왜요?
4: 왜냐고? 공부하러 가는 거지.
3: 학교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5: 전학도 해야 하고 동네에 살집도 있어야 하는데요.
4: 집? 집을 구해야겠어. 빈집을 찾아줘.
5: 에?
4: 삐요삐요.
10: 에! 에! 차가 마음대로 시동이 걸렸어!
6: 뭐야?

0: 마법의 기운이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지?
1: 엄마!
2: 어?
3: 안녕하세요.
2: 안녕. 이제 오는구나.
3: 네. 윤호야, 내일 봐.
2: 안녕. 잘 가.
3: 네.
2: 들어가자.
1: 다녀왔습니다.
4: 아, 그래? 어, 엄마도 같이 왔네?
2: 네.
5: 빈집을 찾긴 했는데 어쩌려고요?
3: 여기서 살 거라니까.
6: 네? 공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까?
5: 어쩌려고 그러지?
3: 어?

0: 근처야. 저쪽이야. 아자자.
1: 열렸는데?
2: 들어가자.
1: 뭐?
2: 괜찮으니까 들어가.
0: 여기다. 또 사라졌어. 이 근처 같았는데.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정말 대궐 같은 집이잖아.
3: 엄청나네.
2: 이제 여기서 살 거야.
1: 분명히 버려진 집이었는데.
3: 이렇게 만들다니. 공주님, 다른 방법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2: 여기선 조심하랬는데.
3: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 보여줘.
2: 그렇게 부탁하니 특별히 보여줄게.
1: 특별히 보여주겠냐?
3: 공주님 마법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2: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3: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
2: 잘 보세요. 삐요삐요.
1: 뭐야, 뭐야?
2: 봤지? 자.
1: 어떻게 한 거죠?
2: 공간 이동술이야.
1: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한 마법이네요.
2: 삐요삐요. 아휴, 편해. 원래 모습으로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다.
1: 원래 모습은 바람주선을...
3: 원래 모습이 더 예뻐요.
2: 이제 집에서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3: 공주님, 지금부터 인간계에 사는 동안 날 언니라고 불러.
4: 난 오빠.
2: 언니, 오빠?
3: 내일 학교에 가면 꼭 그렇게 불러야 해.
2: 내일? 그럼 내일 학교에 가는 거야?
3: 가야지.
4: 미아가 공부하겠다는데.
2: 우와.
3: 자, 짜자자자자. 아자, 짜자자자. 오.
5: 포근아, 왜 그래? 뭐?
6: 창문 좀 열어줄래?
5: 들어와.
6: 고마워. 그래, 나도 반가워.
5: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내가 동굴을 비운 사이에 선계에서 누군가 인간 세계로 넘어왔어.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선계로 데려가야 해.
5: 괜히 나 때문에. 나도 도와줄까?
0: 그것보다 찾을 때까지 네 방에서 신세를 질 수 있을까?
7: 윤호야.
8: 포근이가 짖던데 무슨 일 있니?
5: 저한테 빨리 자자고 그런 거예요. 알았어, 자자.
8: 숙제는 다 했어?
5: 그럼요.
8: 그럼 잘 자, 포근이도.

0: 윤호야, 난 나가볼게.
1: 벌써?
0: 선기에서 온 자를 찾으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해.

0: 일어났구나.
1: 이제 학교 가야지.
0: 응? 맞다. 삐어삐어.
2: 최 선생님.
0: 어? 아, 네.
2: 수업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0: 네.
2: 선생님 반에 전학생이 왔네요.
0: 전학생이요?
2: 여기.
3: 안녕하세요. 미아야, 인사드려야지.
4: 안녕하세요.
0: 어, 안녕.
3: 윤호야.
5: 어, 다녀오겠습니다.
6: 어, 안녕, 세나야.
4: 안녕하세요.
6: 잘 다녀오거라.
5: 네.
7: 진짜 그래?
8: 어, 윤호야.
5: 안녕.
0: 안녕.
4: 세나야.
3: 어?
4: 오늘 전학생 온대.
3: 그래?
4: 인사.
9: 안녕하세요.
0: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전학생이 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까?
4: 네. 안녕. 내 이름은 미아야. 만나서 반가워.
0: 미아 자리는 어디 빈자리가 있을 텐데.
4: 삐요삐요.
3: 내가 여기 앉았었나?
0: 어, 저기 빈자리에 앉으면 되겠다.
4: 네. 안녕.
7: 어, 안녕.
10: 어, 방울이 반응하고 있어. 저쪽이다.
4: 가자.
3: 어, 말도 안 돼.
10: 이 근처야.

0: 유치원에 가요.
1: 얘들아, 준비 다 됐니?
2: 네, 엄마!
0: 야호! 신난다! 유치원 가는 거 너무 기대돼!
2: 나도!
1: 유치원 가는 게 그렇게 좋아?
2: 네!
0: 엄마, 유치원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죠?
1: 그럼! 멋진 친구들이 우리 꺼병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유치원 차 왔나 보다. 어서 가자.
2: 네!
0: 내가 제일 먼저 버스 타야지.
3: 그런 게 어딨어.
4: 안녕. 너희들이 새로 이사 온 꺼병이들이구나.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할 양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5: 안녕하세요.
1: 양 선생님, 우리 꺼병이들 잘 부탁드려요.
4: 네,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버스에 타볼까요?
2: 네.
0: 다녀오겠습니다.
6: 안녕.
0: 안녕하세요.
1: 얘들아, 양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2: 네, 엄마, 다녀올게요.
1: 잘 갔다 오렴.
7: 와, 우리 꺼병이들 잘할 수 있겠지?

0: 조심. 선생님 손잡고. 그렇지. 여기가 바로 새싹 유치원이란다.
1: 우와! 여기가 유치원이구나.
2: 저거 좀 봐. 꼭 멋진 성 같아.
0: 교실은 이쪽이에요.
1: 네.
0: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
1: 네.
0: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모두 인사해볼까요?
1: 안녕. 안녕.
0: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이 왔으니까 자기소개 공놀이를 해볼 거예요.
1: 자기소개 공놀이요?
0: 이 공을 받는 사람부터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3: 자기소개 공놀이라니 재밌겠다.
4: 근데 뭐라고 소개하지?
1: 그러게.
0: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친구. 자야! 자야! 그럼 토리가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할게요.
5: 안녕 얘들아, 나는 토리야. 난 못하는 게 없어. 네.

0: 자신감 있게 아주 잘했어요. 이제 옆 친구에게 공을 주세요.
1: 우와, 잘한다. 난 뭐라고 하지? 안녕, 나는 꾸북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자동차야.
2: 우와, 멋지다.
1: 고마워. 안녕, 난 도치야. 난 잔디밭에 누워 구름 구경하는 걸 좋아해.
3: 안녕, 난 이 교실에서 제일 예쁜 몽실이야. 모두 잘 부탁해.
4: 안녕, 나는 고순이야. 무거운 걸 들 땐 나한테 맡겨. 도와줄게.
2: 우와!
4: 다음은 오늘 새로운 꺼병이 친구들 차례네요.
2: 네!
1: 벌써 우리 차례잖아.
0: 자, 우리 마지부터 시작해볼까요?
4: 안녕! 나 이름은 마지야. 나는 맛있는 간식이 좋아. 그 중에서도 엄마가 만들었던 달콤한 호박죽을 제일 좋아해.
3: 우와, 나도 호박죽 좋아하는데.
4: 맛있겠다.
1: 내가 하려던 말이잖아.
2: 우와.
5: 안녕, 나는 둘이야. 나는 예쁜 꽃을 좋아해. 그리고 우리 가족도 정말 좋아.
1: 그 말도 내가 하려던 말인데.
5: 여기.
6: 내가 먼저 할래. 자, 안녕, 나는 셋째야. 나는 달리기가 정말 빨라.
4: 어디 갔지?
6: 여기죠. 깜짝 놀랐지? 난 숨바꼭질도 엄청 잘해.
2: 우와!
1: 내가 하려던 말을 다 해버렸잖아.
0: 자, 꽁지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자, 꽁지야.
1: 나는 꽁지야. 저기 나는 그러니까.
0: 꽁지야, 우리 모두 꽁지의 친구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렴.
1: 친구. 안녕, 난 꽁지야. 나도 마지 형처럼 호박죽을 좋아하고, 두리 누나처럼 우리 가족을 좋아하고, 셋지 형처럼 숨바꼭질도 좋아해. 그리고 친구들을 정말 정말 좋아해. 너희들과도 모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3: 우리 꽁지 씩씩하잖아.
2: 그러게.
0: 아주 멋진 자기소개였어요.
3: 꽁지야, 우리 숨바꼭질 같이 할래?

0: 얘들아, 미안해.
1: 어우. 꽁지야, 괜찮아.
0: 제가 공을 놓쳐서 교실이 엉망이 되어

0: 걱정 마. 교실 정리는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그렇죠, 여러분?
1: 네!
2: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0: 나 정리 엄청 잘해.
2: 얘들아.
0: 그럼 다 같이 교실을 정리해볼까요?
1: 네!

0: 우리 꺼병이들이 올 때가 됐는데. 어서 오렴, 우리 아가들.
1: 잘 가, 거병이들아.
2: 안녕히 가세요.
0: 그 유치원은 재밌었니?
3: 네!
4: 내일 또 가고 싶어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5: 되는 순간

사랑은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보물상자 소동. 야.
1: 보물상자가 분명히 저쪽으로 날아갔었는데.
2: 도둑! 어? 어디가?
1: 하프, 아, 너희들이구나.
3: 토드,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4: 어디 가는 거야?
1: 뭘 좀 찾... 아니, 그냥 놀러 가는 거야.
2: 어디로 놀러 가는데?
4: 같이 놀자.
1: 아니, 하차, 내가 집에 뭘 놓고 왔나 보네.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잘 가, 얘들아.
0: 토드가 좀 이상한데.
3: 맞아, 좀 이상해. 얘들아, 우리 랄라님에게 가볼까?
1: 응? 물범 녀석들, 보물상자를 뺏길 수는 없지.
0: 어? 얘들아, 우리 등대성으로 가서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볼까?
3: 맞아. 의사 선생님도 랄라님에게 눈꽃나무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4: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딘가 남아있는 눈꽃나무 열매가 있을지도 몰라.
2: 찾으러 가보자. 아자! 도드, 어디가? 등대섬에가?
1: 아니, 그게 난 그냥 등대섬 한 바퀴 돌아보려고.
3: 우린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보려는 중인데.
1: 그래? 아니, 난 그 보물 그냥 산책하려고.
0: 어, 우리 그럼 산책하면서 같이 찾아볼까?
1: 같이? 아니, 난 혼자 있고 싶은데.
2: 도드, 그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어?
1: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2: 이건 망치 냄새인데.
1: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빨리 가, 난 간다.
2: 뭐야, 뭔가 밍숭밍숭한데.
0: 도드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4: 그런 것 같아.
2: 궁금해. 안 되겠어. 토드를 따라가 봐야겠어.
4: 어? 하프!
1: 이제 따돌린 것 같은데. 진짜 지긋지긋한 물범 녀석들.
2: 토드! 토드! 어딨어? 토드!
1: 안녕, 오늘 자주 만나네.
2: 도드, 어디 가는 거야?
4: 같이 가자.
1: 나 운동을 좀 하려고. 운동섬에 갈 거야.
0: 운동섬은 이쪽 방향인데.
1: 아차차, 집에 뭘 놔두고 왔네. 지금 너희들 날 따라오는 거야? 아, 난 놀이섬에 가려고. 집이 아니라. 아, 물범들아, 우리 놀이섬에 가서 같이 놀래?
4: 좋아!

0: 하러 가자. 회전컵.
1: 그래, 가자.
0: 우후, 신난다. 또 타자, 또 타자.
2: 이제 그만, 제발 그만.
3: 그래? 재밌는데.
0: 한 번만 더 타자.
4: 아프, 토드가 힘들어하잖아.
5: 그래, 실컷 탔으니까 이제 그만 타자.
4: 우리 재밌게 놀았으니까 눈꽃나무 열매 찾으러 갈까?
6: 그래, 오늘 실컷 놀았으니 우리 다음에 또 놀자. 빨리 가봐, 곧 해가 지겠다.
3: 아, 아쉬운데 아쉬워. 더 타고 싶어.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4: 아빠, 우리 이제 열매 찾으러 가자.
3: 알았어.
1: 안녕.
6: 어, 안녕, 안녕. 빨리 서둘러 가. 빨리 잘 가, 얘들아. 지긋지긋한 물범 녀석들, 이제 보물 상자는 내 거다.

0: 다 접어버려.
1: 내가 제품할 거야.
2: 분명히 이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데.
3: 응? 와, 보물상자다!
2: 아, 쓰레기잖아.
3: 아, 뭐야!
4: 얘들아, 잠깐만! 우리가 놀이기구를 끄고 왔나?
5: 글쎄, 기억 안 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6: 꺼져 있겠지 뭐. 그게 중요해?
4: 아니야, 다시 가보자.
3: 살려줘! 살려줘요! 오지마! 오지마! 살려줘요!
4: 우리가 전원을 껐었구나.
5: 어? 살려줘! 이 소리는 토드 같은데?
6: 토드다! 토드!
3: 쟤네들 뭐야?
5: 바다 쓰레기 때문에 괴물처럼 변한 거야.
4: 거북이를 뒤집으면 돼.

0: 이제 살았다.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게, 우리가 왜 여기 누워있어?
2: 아참, 이 하프님께서 그물에 잡혀있던 너희를 구해냈다 이 말씀. 요새 쓰레기 그거 엄청 무서운 거야, 어?
3: 맞아, 조심해야 해. 어,
1: 그럼 너희들이 우리 구해준 거네.
4: 고마워.
2: 잘가 얘들아.
1: 토드, 괜찮아?
0: 괜찮아. 근데 쟤네들 진짜 뭐야?
5: 갑자기 저런 녀석들이 자꾸 나타나서 걱정이야. 랄라님도 일어나지 못하고 눈꽃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3: 그래서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야 하는데.
2: 그런데 토드는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1: 맞아, 집에 안 가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0: 사실은 등대가 폭발했을 때 보물 상자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걸 봤거든. 그걸 찾으려고.
4: 멋지다.
5: 네모난 상자 말하는 거지? 그건 분명히 눈꽃나무 열매 상자일 거야.
0: 눈꽃나무 열매 상자? 보물 상자가 아니고?
1: 맞아,
3: 그게 이쪽으로 날아왔다고?
0: 보물 상자도 아닌데 괜히 고생만 했네. 잘 가, 오늘은 고마웠어.
2: 좋았어.
5: 눈꽃나무 열매 상자가 이 근처에 있대.
2: 찾아보자, 찾아보자.
3: 오늘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1: 맞아,
2: 우리 찾아보자.
5: 오늘은 너무 늦었어. 내일 다 같이 찾아보자.
3: 그래, 그러자.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서.
6: 내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거야.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집은 그 집이지.
2: 아니야, 더 큰 집.
6: 반짝반짝 큰 집 내 거야.
7: 크라. 자야, 더 큰 집, 더 큰 집. 크라.
2: 아니야.
1: 하프, 좋은 아침이야.
2: 호프, 너 꽃머리 핀 새로 했구나.
1: 호프, 어떻게 알았어? 색깔도 모양도 똑같은데.
2: 아, 새거 냄새 나잖아.
5: 얘들아, 우리 랄라님 보러 병원에 가자.
2: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눈꽃 상자도 찾아보자.
1: 좋아.
2: 나나의 붕어빵 냄새 난다.
3: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2: 가보면 알겠지. 몰라, 나나.
8: 말도 안 돼. 진짜 붕어빵이 있잖아.
2: 맛있겠다.
1: 얘들아, 랄라님 아직 누워 계시잖아. 랄라님은 괜찮으세요?
9: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눈꽃 열매만 있다면 랄라님 병을 낫게 할 약을 만들 수 있을 텐데.
2: 우리가 오늘 눈꽃 열매를 찾아볼게요.
3: 토드가 방향도 알려줬어요.
1: 그래도 섬은 너무너무 넓은걸.
3: 얘들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힘을 내자.
10: 내가 어제 상자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못 찾았어.
5: 그게 뭐야?
2: 이 냄새는...
10: 무슨 냄새가 나, 하프?
1: 이 냄새는... 이 냄새는...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 냄새야. 눈꽃 열매가 들어있던 상자라서 젤리 냄새가 나나 봐. 이 냄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1: 맞아. 방금 전에도 하프가 냄새로 내 머리핀이 새건 걸 알아냈어. 병원에 붕어빵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고.
10: 너 정말 대단한 코를 가졌구나.
2: 당연하지. 이 하프님만 믿으라고.

0: 너의 코만 믿을게.
1: 그래, 등푸른 생선파이 먹은 윙크야.
0: 아빠, 분명 양치질을 했는데 냄새나.
2: 윙크, 너 오늘 머리 좋아졌겠다. 등푸른 생선이 머리에 좋다잖아.
0: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말 냄새 많이 나.
3: 아니야, 윙크, 냄새 안 나.
1: 맞아, 나만 맡을 수 있지. 자, 출발하자.

0: 점심은 어떡해?
1: 맞아, 놀랐잖아.
2: 아, 미안.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0: 여기 너네 집이잖아.
1: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0: 약 처방해드릴 테니 하루 정도 푹 쉬세요. 응? 간호사 쌤, 바이탈 체크 좀 해주세요.
1: 네, 선생님.
0: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눈꽃나무 열매가 정말 필요한데.
2: 저기!
3: 무서운데?
4: 하프, 이건 왜 탔어? 여기 눈꽃 상자가 있는 거야?
5: 맞아, 이걸 왜 탄 거야, 하프?
2: 아, 예전부터 이걸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
6: 하프, 너 진짜?
3: 높은 곳은 무서워. 흔들려, 너무 흔들려.
4: 진정해, 괜찮아.
5: 재밌어, 재밌어.
3: 흔들려, 그만해, 하프.
4: 저기 뭐가 있어?
3: 뭐가 있는데? 얼른 말해줘.
4: 저기 얼음 덩어리 위에 상자 같은 게 있어.
2: 우와, 정말이네. 뭐가 있어?
7: 도드도 상자가 날아간 곳이 놀이섬 쪽이라고 했었어.
4: 그렇네. 호프, 너 눈이 정말 좋다. 예.
2: 빨리 가보자, 가보자. 빨리.
3: 호프, 움직이지 마. 흔들리잖아.
2: 맞아, 같은 냄새가 나.
4: 그래?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얘들아, 날 좀 잡아줘. 없어 보여.
7: 하, 얘들아, 나 좋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말이야, 이건.
2: 우리 몽크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6: 그래.
7: 이 방법이 될 줄 알았어.
4: 빠뜨린 게 있어.
2: 상호야, 진정해. 난 널 구해주려는 거야. 잠깐만 그대로 있어. 그래 잘한다 상호야. 다 됐다.
0: 고마워 얘들아.
4: 이제 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주자.
6: 영차

0: 둥꽃 열매가 랄라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1: 당연히 도움이 될 거야.
2: 저 밧줄은 다음에 것을 가져와서 치우자. 가자.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2: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Now let's stomp 12 tim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4층일까? 5층일까?
1: 수많은 별들을 지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나 영원 학교.
2: 이곳 학생이라면 누구나 우주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요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죠. 그렇게 탄생한 요원들이 오랜 세월 우주를 지키며 활약해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기 요원이랍니다.
1: 토끼처럼 빠르고 곰처럼 힘센 곰띠는 지혜와 용기로 우주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요원이죠.
0: 곰기처럼 멋진 요원이 되고 싶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누구나 요원 학교가 있으니까. 하하하하. 야!

0: 모두 환영해. 나는 토토.
1: 나는 끼끼. 여러분이 최고의 요원이 될 수 있게
0: 토토랑
1: 끼끼가 도와주겠어. 아, 우리 친구들의 입학 기념 선물로 토토가 준비한 게 있다고.
0: 맞아. 요원들의 필수품 바로바로 당근.

0: 에너지 더. 당근 페너지가 더.
1: 토토 요원 또 깜빡하고 안 가져왔군.

0: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우리 곰기원을 생각해봐.
1: 맞다. 곰기도 예전에 실수 엄청 했잖아.
0: 지금은 최고의 요원인 곰기도 그땐 그런 실수를 했었지. 그때 곰기는 건물에 숨은 악당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
2: 자, 여기는 곰기. 악당들은 어디 있나, 오바? 아하, 좋았어. 잡으자고. 자, 나와라, 악당들아. 이 곰기 나왔어. 차하하. 숨어서 벌벌 떠는 소리가 곰기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구만.
0: 그건 곰기의 착각이었어. 거기 악당은 없었으니까.
2: 이상하다. 악당들이 2층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왔는데?
0: 그렇게 곰기는 악당을 놓칠 위기에 처한 거야.
1: 자, 여기서 문제. 곰기는 왜 악당을 찾지 못한 걸까? 좋아, 윤슬 요원.
3: 5층이랑 2층이랑 헷갈려서 못 찾은 것 같아.
0: 윤우 요원도 말해볼까?
3: 그 곰기 당근이 5층에 가라고 했는데 숫자를 잘못 읽어서 모르고 2층으로 가버려서 놓친 것 같아.
1: 와우!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0: 좋아! 다시 정리하자면 악당들이 있는 곳은 5층. 그런데 곰기는 숫자 5랑 1을 헷갈려서 2층으로 간 거지.
1: 숫자 2와 5는 비슷하게 생겨서 누구나 헷갈릴 수 있겠어.
0: 그래, 그럴 땐 이렇게 기억해보자고. 비트 주세요. 예. 먼저 숫자 2부터 Let's go go go. 이렇게 예쁜 꼬리 두 마리.
1: 아하, 다 같이
4: 이렇게 예쁜 꼬리 두 마리.
1: 좋아, 그럼 이번엔 오, 배가 빨라 곰다섯 마리.

0: 얼룩한 검.
1: 어때? 잘 기억할 수 있지?
0: 와, 정말 이렇게 하니까 쉽네.
2: 근데 난 다른 것도 좀 헷갈리는데.
0: 어?
1: 어떤 숫자?
2: 이건 6이야, 9야?
1: 그러게, 6이랑 9도 헷갈리네.
0: 좋아, 비트 주세요. 6은 유쾌한 원숭이 6마리,

0: 이렇게만 주니.
1: 자, 부는 구부러진 지팡이. 이렇게 하면 6이랑 9도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야.
0: 맞아. 그래서 우리 곰기 요원도
2: 컴온.
3: 그래, 이건 이거 아니야. 어, 메가 볼록 어, 어, 못지기다. 아니네.
0: 그렇게 곰기는 악당들을 다 잡을 수가 있었지.
3: 숫자를 잘 읽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루!

0: 나는 심술쟁이야 땅넷 라라라라라 예 오는 꿈에 볼록한 꿈 다섯 라라라라라라
1: 육은 육해한 원숭이 여섯
0: 라라라라라라 칠은 볼록볼록 깃발 일곱
2: 라라라라라라

0: 그럼 공기여원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1: 우리 요원들 오늘처럼 숫자를 잘 읽으면 미션을 성공할 수 있다. 파이팅!
2: 파이팅!
0: 그럼 모두 준비
2: 완료!
0: 박수 치자. 박수 쳐. 제자리에서 벌자.
2: 몇 번?
3: 5번.
4: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2: 좋아. 마지막으로
0: 코끼리코 하고 털기.
2: 몇 번?
3: 7번.
4: 자 돌아. 하나 둘
1: 괜찮아.
5: 공기 공기 공기.
6: 우에마.
5: 내가 바로 공기.
6: 공기.
5: 공기 공기 공기.
6: 우에마.
5: 우주 최고 요원.
6: 공기.
3: 내 공.
6: 1, 2, 3, 4, 5, 6, 7, 8, 9, 10.
3: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5: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1마리? 1마리?
1: 누구나 요원학교 요원친구들!
2: 마드마다 환영해!

0: 알았다, 끼끼. 암튼 수색이도 착착. 우리 의원들 정말 대단해.
1: 인정.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이렇게 수색이를 잘하는 요원들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0: 누구처럼?
1: 공기처럼. 그날 공기 요원은 누구나 은행에 출동했지.
0: 누군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야.
2: 니들이구만.
1: 의심되는 사람은 바로 은행 직원 김삼한, 김세일.
3: 우린 아니야.
2: 참, 그렇게 발뺌해도 소용없을걸. 내 손엔 범인의 이름이 있으니까.
4: 김세무 네모?
3: 세무층 네모 말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2: 이건 요원들의 암호. 세모 네모 안에 들어갈 말만 찾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구만.
5: 자, 생각해보자. 궁금, 궁금. 엘리베이터 번호판은 세 층, 도끼는 1마리. 이거구만. 김세일?
3: 나?
2: 그래, 범인은 바로 당신! 김세일이야!
3: 아, 아니야! 나 아니야!
2: 얼른 폭탄을 내놓으시지!
3: 어, 나 진짜 아니라니까?
2: 내놔! 아, 내놔! 아,
3: 왜?
2: 어디 나, 도망가려고!
3: 아,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2: 내놔!
3: 왜?
2: 아, 터졌네, 폭탄.
4: 다 아니라고 했잖아!
0: 여기서 문제! 곰기 요원은 어떤 실수를 저지른 걸까?
1: 좋아, 승아 요원!
6: 원래 3층을 3층이라고 해서 그것도 틀렸고, 한 마리를 1마리로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
0: 우와, 우와!
1: 대단해!
0: 우리 친구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1: 그래, 바로 이런 거지! 맛있는 당근 사탕이 있군. 세면서 수를 읽어볼까?
6: 하나, 둘, 셋, 넷.
1: 해도 좋고.
6: 1, 2, 3,
1: 4. 해도 좋지. 근데 뒤에 이런 말이 붙으면 달라져.
0: 예. 자, 당근 사탕은 모두 몇 개? 1개, 2개, 3개, 4개.
1: 1개, 2개, 3개, 4개?
0: 맞아! 당근 사탕은 모두 4개. 4개라고 하지 않아.
1: 그렇다면 이건?
0: 어, 토끼다! 토끼를 셀 때는 마리를 붙이지. 모두 몇 마리일까?
6: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1: 그래! 1, 2, 3, 4, 5, 다섯 마리.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대신 1, 2, 3, 4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0: 그렇다는 사실.
1: 엘리베이터군요. 이 숫자는 각 층을 이야기하죠.
0: 한 층, 두 층, 세 층.
1: 아니죠.
6: 1층, 2층, 3층.

0: 그렇다면 이건 몇 층?
1: 1, 2, 3, 4, 5, 6, 7, 8, 9, 9층.
2: 이렇게 읽는 거 그것도 있죠? 우리 승아 요원은 몇 반 몇 번이야?
3: 5반 9번이야.
2: 다섯 반 아홉 번 아니고?
3: 아니, 5반 9번이야.
2: 그래, 그렇다. 예.
0: 바로 이런 건데 무엇을 세는지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 응?
2: 이걸 곰기 요원이 깜빡하더니 침착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텐데.
0: 다행히 곰기 요원도 그렇게 생각했어.
4: 자, 침착해 곰깨, 넌 할 수 있어. 온 우주가 응원하고 있잖아. 다시 잘 봐.
5: 이건 1, 2, 3, 3층. 토끼는 하나, 한 마리잖아.
4: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김사만.
2: 그렇게 우리의 곰기 요원
0: 폭탄을 터뜨린 은행가리 방짝기 성공!
6: 완벽할 수 있었는데.
4: 무한마 요원들이여, 수를 잘 읽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0: 누구!

0: 집에서도 수세기와 쇠기 훈련을 해보자.
1: 오늘은 회원 요원이 도전할 거야.
0: 자, 오늘 우리가 세워볼 수는 바로 도전!
2: 아, 우리 집 3층이야. 저기
3: 엥?

0: 연필.
1: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2: 하나 더 찾을 수 있어.

0: 어디 볼까? 집은 3층. 인형은 3개. 연필은 3자루. 그리고 3일까지. 완벽해. 성공!
1: 잘했다, 잘했다.
2: 잊지 말라고 수를 잘 읽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구, 나.
3: 공기 공기 공기
4: 우에마
3: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3: 공기 공기 공기
4: 우에마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5: 렛고 1, 2, 3, 4, 5, 6, 7, 8, 9, 10
4: 오케이
5: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6: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7: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6: 로봇카풀리랑 꼭꼭 약속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손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통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은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0몇 년이 됐는지, 30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되게 흐트러져요. 그 요리 철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10년간 스승님 요리를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헤드 셰프가 되고 레스토랑을 끌고 가는 셰프가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인생을 바꿔놨는데 저에게 댓글 하나가 탁 충격을 준 거죠. 맛있긴 한데 너무 똑같다. 스승님 요리를 내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 팍. 첫 번째는 우리 스승님 요리를 여기서 하니까 스승님의 파이를 내가 나눠먹는 느낌. 두 번째는 저도 저를 스승이라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우리 스승님의 그늘에 있는 거죠.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요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한 매달 세트 메뉴를 두 가지를 매달 바꿨어요. 지금 생각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2, 3년 동안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물이 되는 일이다 하지 말았는데 이제 스스로에 나는 약속이다 이러면서 막 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매뉴얼 개발하는데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이게 저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가 너무 안 나와서 예전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사진이 진짜 뭐 만장이에요. 막. 근데 어떻게 지금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걸 손님들한테 냈다고?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흑백 요리사에서 계속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해요.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탄탄한 완벽한 요리, 전통을 잇는 요리, 새로운 도전하는 요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건강한 문화가 된다. 나는 여기서 이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 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요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익숙한 걸 스페셜하게 표현하는 거다. 전 세계 모든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접시 하나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처음 불고기버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요리가 있나?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알잖아요. 더 좋은 뭐 수제버거를 비싼 걸 먹으면 이것들이 아니깐 뭔가 햄버거 만들기가 어려운 것처럼 요리하는 게 너무 어렵죠.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요리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셰프님 이러는데 나는 당당하게 난 그래도 파인다이닝 셰프야. 뭔가 아티스트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 그럴 때 소금 뿌리는 거 해주세요.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 사람 날 개그맨으로 보나? 무슨 날 뭐.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파인다이닝이 아직도 장르가 어려운 장르예요. 왜냐하면 요리 중에 하이엔드 식당이라고 그끝 위에 더 뭐가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비싸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저도 막 너무 비싼 데 가면 위축되고 실수하면 실수해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파인다이닝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뭔가 부담스러운 걸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끊임없이 제가 했던 게 그거거든요. 돈을 주자. 편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요리에 유머를 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의 코미디 영화가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 조금 가져가면 되지 않나?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악마 같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오픈 키친이었는데 직원들을 혼내고 막 욕하고 막 옛날에 문화 그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돌 깎이듯이 부드러워지고 모진 데가 이렇게 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 제가 악마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엄청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강한 어조로 감정 섞지 말라고. 감정을 섞는 순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끼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미쳤어! 막 이러면 미쳤어만 들어오고 막 그것만 들어서 감정적으로 뭐 굴욕당했다든지 아니면 반감이 생겨서 인지해야 될 것들이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빼고 강하게 얘기해라. 물론 저도 가끔 안될 때가 있긴 한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방 분위기는 누구나 제안을 다할수 있어요. 한 2개월 문 닫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 다뭐 주방 청소 다 해놓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해서 목표는 300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1개 추려서 메뉴에 넣자. 생각나면 다 던져.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완성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봐요. 한 요리 130번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이런 요리지만 뒤에 진짜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계속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뭐 소금 1g씩 0. 몇 g씩 바꿔가면서 온도 몇 도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레인지의 시도를 계속하죠. 무조건 하자. 그 포인트는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20년 전쯤에 만든데 장미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장미를 요리했으면 얼마나 로맨틱할까. 꽃을 주면서 안정 효과가 있으니 뭔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요리처럼. 장미가 또 향도 좋은데 신맛이 있어요. 각각류랑 잘 맞아서 장미를 막 텍스처를 바꾼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텍스트로 쓰면 그림처럼 툭툭 제또 그림을 잘 그려서 형상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툭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막.

0: 2000개, 3000개 막 영감으로 막, 그때는 내가 진짜 요리계의 아마데우스인가? 점점 그게 이제 희박해지고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레스토랑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보았던, 배웠던 맛의 베이스와 이런 게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쓰질 않았으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그 예전에 배웠던 걸 다 쓴 거죠. 2000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창작의 영감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엄청 많은 경험을 농축해서 짜낸 게 요만큼 나오는 게 창작인데 1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우려먹을 게 많을까요? 스승님한테 배웠던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의 지식들이 다 그때 쏟아져 나온 건데 소진이 되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는 딴 게 없어요. 더 채워야죠. 영감을 위해서 많이. 책 보고 공부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영감 그리고 자다가 막 아이디어 노트 뭔가 있으면 다 기록하고 지금 이제 휴대폰에 몇 월 며칠에 뭐 어디 가서 뭔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쭉 있으면 열 몇 개 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 그걸 무조건 다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운동화를 봐도 막 요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무슨 까만 거는 무슨 뭐 커피로 만들고 하얀 거는 우유로 만들어서 저걸 무슨 뭐 초밥처럼 만들어볼까? 이러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본 까만 건 우유와 이런 걸 직접 만들어보는 거죠.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던 영감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근데 영감이 와서 만든 요리는 진짜 위대한 요리들이 나와요. 이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요리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비원에는 리프레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서 요즘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요리도 엄청 많죠. 130번 만들었던 요리가 연어초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연어 살을 초밥에 그 고추냉이랑 달콤한 맛을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아이스바로 얼려요. 근데 연어초밥이니까 연어살을 갈아서 얼려야 되는데 연어살을 갈아서 얼리면 설킁설킁 거려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넣으면 먹으면 연어 초밥 맛이 나요. 진짜로 얼리면 얼음 결정들이 이렇게 막 되면서 씹히는 그런 식감이 안 좋은 거예요. 에콰이저스로 만들면 그 자체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렸더니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연어 단백질 아이스바가 만들어졌어요. 후리가케라고 일본 그 밥에 먹는 거 있죠. 탁 묻혀놓으면 딱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바를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에서 폼 잡고 싶어도 정장을 입고서 아이스바를 빨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연어 맛도 진짜 연어 초밥 맛이 나.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연어 초밥을 초밥으로 먹고 싶어하지 차가운 아이스바 형태로 먹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호가 있는데 호 50, 불호 50. 실패죠. 적어도 호가 9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딴 걸로 또 바꾸면 되죠. 우리는 그게 장점이니까. 야,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 하루에 대여섯 개는 조금만 먹고 남겨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생소하대요. 바꾸자. 그게 우리 색깔인 거죠. 그런 대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요리. 제 의도는 다 담겼지만 고객의 그런 니즈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한 실패자일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완벽한. 제가 생각해 요즘 머리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천재가 있으면 반드시 빛날 확률이 높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천재가 많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치들이 높고 다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걸 제안하거나 시전해보자고 하지 않아요. 해보면 더 확실하게 검증이라도 한 번 더 하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짓은 당연히 해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든 나옵니다. 100점짜리든 30점짜리든 뭐든 나와요.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도조차도 잘안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안될것 같던 거 10번 중에 다 10번 다 실패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서서 해보고 버티고 하면 그 사람들 진짜 엄청난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사람 무조건 이겨요.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하는 토크쇼를 나갔는데 보통 대학, 미국 대학의 졸업자들이 자존감 포인트가 30점인데 저는 3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제 스스로의 인간에 대해서 계속 혼자 질타하고 막 이런 편이긴 한데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잘난 거야.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막내 요리 와서 저한테 막 이런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아, your dish is totally different. 야, 네 요리는 완전 달랐다는 사람하고 그때 그게 엄청 자신감 있게 보였나 봐요. 지금도 이제 요리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 자신감이 낮은 건 그냥 뭐 신경 쓰고 난 자존감이 낮지 그러지 말고 자존감 높은 걸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죠. 당신은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운데 정말 쉽습니다. 난뭐 해야 되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건데 레스토랑 오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 왜 요리 시작했니? 하고 넌뭐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나중에 무슨 레스토랑을 차려서 뭐 셰프님 멋있는 레스토랑 되고 뭐 셰프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SNS 열어서 알고리즘 뭐가 뜨는지 보면 돼요. 저는 맨날 강아지 애니메이션 뜨고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쪽일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자기가 아는데 그걸 뭔가 생산적이고 막 엄청 거창한 걸 자꾸 찾아서 그러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 높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1: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2: 놀이터에서 놀아요.
3: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2: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0: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1화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은 스매싱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스매싱이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스매싱이란 바운드를 하지 않고 서브와 비슷한 동작이면서도 이제 치는 방향, 힘의 방향이 조금 다른 동작을 의미하는데요. 자, 준비 자세가 없이 우리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던 두 번째 자세가 기억나실까요? 서브에. 자, 그 자세를 가지고 스텝을 움직여서 공을 바운드하지 않고 상대방이 높게 띄운 공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서브하고 스매싱하고 다른 점을 한번 먼저 설명드릴까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힘을 이용하여서 서브를 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자, 스매싱은 밑에서 위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걸로 최대한 바운드를 크게 상대방에게 높게 주어 코트를 벗어나게 할 만큼 위력을 많이 실어서 치는 공이에요. 스매싱은 배울 때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자세를 한번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스매싱은 정말 역동적이고 공이 정말 세죠. 자, 그만큼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니 자, 서브를 다 마스터하신 분들이라면 스매싱을 금방 배우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배우기 전에 그립을 한번 먼저 또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자, 발리랑 서브, 자, 그립이 다 똑같다 하셨죠? 똑같습니다. 스매싱도 똑같이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검지가 살짝 위로 올라오게 잡아주시는 방법이 가장 쉬운데요. 스매싱 자세를 한번 배울 건데 그립은 방금처럼 똑같이 잡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의 두 번째 단계를 이용하여 팔을 높게 들어주고 왼손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들고 나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스매싱은 그러면 정면을 보고 쳐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매싱은 몸을 옆으로 돌리고 나서 반 정도 아예 틀고 나서 팔을 올리고 왼손을 올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편적인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매싱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앞에서 치는 공이 아닌 이미 로브가 올라오고 있는 공을 내가 위에서 아래로 눌러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왼손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타점을 가리키고 치는 게 정말 좋겠죠. 자, 팔을 올리고 왼손을 올리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인 뒤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다. 들고 있다가 위에서 아래로. 자, 스매싱은 위에서 아래로 찍어도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 서비스 라인 근처에서 공을 칠 수 있는 점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꽂아도 되는 메리트 중 하나예요. 내가 몸이 뒤에 가 있다면, 베이스 라인에 존재하고 있다면 공을 위에서 아래로 꽂았을 때 내 코트, 즉 상대방 코트에 넘기지 못하고 포인트가 끝나겠죠. 하지만 제 몸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공을 꽂아도 상대방 코트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감 없이 위에서 아래로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스윙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팔을 올리고 왼손을 올려서 타점을 잡고 타점 앞에서 멈추고 그대로 인사. 스매싱도 서브와 같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내 어깨가 어디를 향하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스매싱은 내가 움직이면서 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크로스를 치고 싶다 싶으시면 몸을 살짝 정면을 보게 한 뒤 마지막에 어깨를 틀어주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역크로스, 즉 백핸드 쪽으로 치고 싶다 하시면 몸을 애초에 돌려놓고 그대로 닫은 상태에서 인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스매싱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바로 공의 거리를 못 맞추는 거예요. 공을 못 맞추실 때는 왼손을 이용하여 공의 거리를 잡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상대방이 치는 로브를 많이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얘도 똑같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서브와 스매싱 중에서 정말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라켓 큰 면에서 포핸드와 백핸드 등은 여기 가운데를 맞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서브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운데를 맞으면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가운데보다 살짝 위, 라켓 머리 끝에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여기를 맞았을 때 내 손과 라켓에서 가장 힘을 많이 정점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브 할 때와 스매싱 할 때 똑같이 점프를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서브는 점프는 할 수 있되 스매싱은 점프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뒤로 키가 넘어가는 공에서는 점프를 하면서 치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공을 앞에서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점프를 하면 안 되는데요. 배드민턴과 다른 운동들은 점프를 하면 공의 힘을 그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테니스는 공이 조금 무거워서 내가 그 상태에서 점프를 한다면 거리를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렵고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방금 제가 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공을 잘 맞출 수도 있지만 잘못된 예시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깨가 돌아가지 않고 몸을 정면에 놓고 자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이상하죠,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을 틀어놓고 치기 전에 몸이 정면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서브하고 똑같다고 스윙이 비슷하다고 해서 밑에서 위로 힘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서브와 다르니까 밑에서 위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을 못 쳤다 그래서 상심하고 다음에 온 공을 피하지 마시고 처음에 친 공이 너무 낮은 타점에서 쳤다 그러면 살짝 높은 데에서 한 번 더 쳐보시고 너무 높아서 헛스윙을 해버렸잖아 라고 하시면 생각한 것보다 한 1초 정도 더 기다리시고 난 뒤에 공을 쳐버리면 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 이야기 드리자면 자, 우리 스매싱 배웠을 때 너무 재밌었죠. 게임에서 써먹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권장하지 않는데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발 밑에 넣는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이유는 발리가 아무리 세도 크게 다칠 위험이 없지만 스매싱 같이 순식간에 공을 날려보낼 수 있는 공들은 상대방 몸쪽이 아닌 상대방이 못 치는 방향을 보고 나서 끝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실수로 상대방한테 쳤다 그래서 상대방이 몸에 맞는다. 그러면 처음 강의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과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매싱 하실 때랑 서브 하실 때랑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깨 부상인데요. 스매싱도 똑같이 주먹을 돌리는 스윙이에요. 아무래도 테니스와 같은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조금 근육을 쓰고 관절을 써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어깨를 많이 쓰지 않고 손목만 돌려서 최소한의 힘으로만 공을 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요. 그때 너무 이기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어깨나 관절을 많이 쓰지 마시고 주먹만 가볍게 돌리셔서 스윙을 해주셔도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으니 많은 무리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매싱에 대해서 방금까지 배워봤는데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여기까지 배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께서 저는 스윙을 빨리 하고 싶은데 자꾸 늦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대부분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은 내가 공을 빨리 쳐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 한 발 더 붙을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한 발 더 붙으면 타점은 그대로인데 내 몸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은 계속 뒤에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내 몸은 가만히 있되 스윙을, 라켓 머리를 좀 더 평소보다 빠르게 가져나와서 앞에서 컨택해주시는 것이 타점을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가장 중요한 건데요. 힘을 덜 주고 싶어요 하면 스윙을 느리게, 난 힘을 정말 많이 줘서 공을 세게 치고 싶어요 하면 스윙을 빠르게 하면 됩니다. 라켓을 세게 잡거나 그렇다고 해서 힘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스윙하실 때 항상 내가 스윙이 느린지 빠른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1강부터 8강까지 함께 하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8개의 강의를 통해서 테니스의 매력을 충분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테니스를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라면서 1강부터 8강까지 다시 보기 하시면서 테니스 기초를 많이 연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테니스 강사 하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보윤입니다. 오늘 그릴 그림은 클림트의 명화 화원입니다. 형형색색의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그림이 2017년 영국 한 경매에서 674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해요. 엄청난 인기의 그림입니다. 직접 그리는 클림트 그림이라니 이번 그림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유명한 화가가 된 마음으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초록색으로 요 시옷 모양으로 내가 여기는 어둡게 그릴 거다라는 표시거든요. 색칠해 줄게요. 보시면 캔버스가 이렇게 입체적이잖아요. 나중에 그리시고 나서 벽에 걸어 두시거나 책상에 세워 두시면 옆면이 이렇게 보여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칠하면 옆면까지 초록색으로 보여서 깔끔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같이 옆면까지 칠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칠하시고 나머지 이쪽은 약간 밝은 초록색. 그래서 연두색으로 칠해 놓을게요. 어차피 구도만 접는 거라서 편하게 그냥 칠해 주시면 됩니다. 꽉 채우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까지 그린다 정도만 접는 거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초록색 구도를 잡아보았어요. 이제 여기에 입체적인 풀 표현을 그릴 건데, 붓으로 하나씩 찍는 것보다 제가 정말 쉬운 방법을 하나 가져왔어요. 저기 집에 보시면 혹시 버리는 붓이 하나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싼거 하나 구매하셔도 되고, 다행히 있으시다면 하나 준비해주세요. 저 이렇게 옆으로 휘어버린 못 쓰게 된 붓이 하나 있어서 챙겨왔어요. 이 붓을 가위로 이 붓을 0.7c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짧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좀 삐뚤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단면이 동그래졌어요. 요 상태로 점을 찍듯이 요 옆에 풀들을 그려줄 거예요. 우선 색깔을 준비해야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록색 모두 짜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계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고동색을 준비합니다. 요 상태로 붓을 이렇게 세 가지 색을 톡톡톡 세번 찍으셔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희가 시옷자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다 색을 찍어줍니다. 그다음에 살짝 밝은색 계열을 조금 연두색이죠? 살짝만 뽑아서 조금만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조금 음영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주세요. 겹쳐서. 요렇게. 어두운 부분. 벌써 완성됐어요. 붓을 우리 그 전에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밀면 안 되고 톡톡톡톡 끊어서 치는 거. 유의하세요. 이렇게 밀면은 색들이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색들이 섞여서 이렇게 좀 거칠은 터치가 안 남아요. 그렇게 유의하시도록 하시고 요번에 요 가운데를 채워볼게요. 원작을 보시면 요 색깔들이 조금 달라요. 요 위쪽은 약간 민트빛이 나고 요 양쪽은 조금 더 밝은 연두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좀 다르게 사용할 건데요. 위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 제가 말한 대로 민트색 느낌이 살짝 난다고 했으니까 민트색 살짝 청록색 짜져 있으니까 청록색 그대로 사용할게요. 청록색은 그대로 사용하고 흰색 조금. 그대로 청록색, 민트색, 흰색. 이렇게 톡톡톡 찍어서 아까처럼 찍어줍니다. 아, 조금 내가 찍는데 어두운 것 같은데? 그럼 다음번에 흰색을 더 많이 찍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매번 물감을 섞지 마시고 톡톡톡 찍어서 그려주세요. 이 정도 민트색 된것 같아요. 밑에 연두색으로 넘어갈게요. 연두색, 노랑빛 연두색이라고.

계열로 말씀드렸으니까 노란색 계열을 좀 짜겠습니다. 이대로 붓 빤지 않으시고 이렇게 찍어서 이쪽부터 이쪽도 약간 연두빛이어서 찍어주고, 요 가운데는 좀 진한 초록색이어서 저희 샙그린색 했던 거 섞어서 그대로 연두색이랑 섞어서 쓸게요. 자연스럽게 찍으면서 나타나. 이렇게 풀은 다 그렸어요. 풀 배경을 먼저 다 칠하셨으면 완전히 말려야 돼요. 이렇게 두셔서 자연 건조도 좋지만 드라이기 사용하셔서 빠르게 말리시면 좀더 편리합니다. 이제 위쪽에 흰색 꽃부터 그릴 건데 꽃이 좀 크고 톱니바퀴 모양이에요. 그래서 톱니바퀴 모양의 꽃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안에 먼저 배경으로 그려놓은 초록색이 완전히 가려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흰색 마르면 좀 투명해지니까 꼭 다시 한번 더 칠해주세요. 흰색 꽃을 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점을 살짝 찍어줄게요. 한 번에 딱 찍어주시면 돼요. 완성됐으면 이제 이쪽에 작은 꽃들을 그릴 건데 밝은색 꽃은 노란색 먼저 그리겠습니다. 노란색 두 가지 섞어서 위에부터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저희 수국 설명했듯이 좀먼 쪽은 납작하고 작게 가까운 쪽으로 다가올수록 조금 더 크게 앞으로 올수록 조금 더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앞쪽 조금 이제 빨간색 꽃도 그려줄게요. 이쪽 빨간색 꽃 맞아 그릴게요. 빨간색 묻힌 김에 이대로 두껍게 그냥 톡톡 찍어주시면 돼요. 그려주고 보라색 꽃들이 또 있어요. 역시 꽃은 색깔이 화려해야 예쁜 것 같아요.

보라색 꽃 어느 정도 그리셨으면 파란색 꽃도 있어서 울트라 마린색 파랑색 짠 김에 약간 푸른빛 보라색 꽃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어느 정도 채워주시면 이렇게 좀빈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의로 원하는 색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보라색만 써서 좀 다른 색 원하시면 다시 파랑색이나 주황색 다시 사용하셔서 빈 곳을 풍부해 보일 수 있게

채웠습니다. 상태에서 빨강색 그대로 사용하셔서 다 그리실 필요는 없고 몇 개만 이렇게 가운데 꽃을 묘사해주세요. 묘사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안에 살짝 찍어주시고 꽃술만 찍어도 훨씬 화려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몇 개 보라색 꽃들만 살짝 나팔꽃처럼 보이게 그려주려고 해요. 흰색에서 바깥쪽을 조금만 이렇게 한번 사방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만 세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반대로 흰색으로 완성하고 너무 내 그림이 밋밋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그냥 붓으로 이렇게 조금 더 풀 표현해 주셔도 돼요. 뭐 충분하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이쪽에 어두운 꽃이 숨어 있어요. 어두운 색이라서 빨간색 그대로 쓰지 마시고 어두운색 조금만 섞으셔서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클림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리기 쉬우셨다면 다음엔 큰 캔버스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작은 거에 그렸는데 큰 데다 그리면 집에 걸어놓으면 더 멋지거든요. 이렇게 멋진 클림트 명화로 저의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아클리 강의에서 많은 기법과 팁을 배워가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그림 그리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몸으로 사는가 마음으로 사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주역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주역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역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써봤는데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정하다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 첫 번째는 유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주역이 믿음을 말하는 게 놀랍지요. 그래서 그 17세기에 그 유럽의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 왔는데 역경을 보고, 아, 역경에는 우리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믿음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 때문에 역경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읽어낸 것입니다. 예. 이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유유왕,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믿음이 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정하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뜻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에 하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부정하기는 쉽습니다. 얼마든지 부정할 수

10%쯤, 어쩌면 1%쯤은 하늘의 뜻이 마치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신비죠. 그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역경을 정립한 은나라의 점인들은 하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점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점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관찰했지요. 물론 처음 출발은 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권력이 점의 정확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대를 이어가면서 관찰했는데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의 추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추세. 뭐냐 하면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추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이거는 길게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짧게 보면 온갖 변칙과 예외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관찰하다 보니까 길게 보면 변치 않는 영혼의 추세가 살아있다. 하늘의 뜻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추세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역경에 담아놨습니다. 그 때문에 공자나 다산 같은 분들이 가죽끈이 끊어지도록 주역책을 읽고 또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이 중요해졌습니다. 동양에서는 서양보다도 훨씬 역사의 기록이 일찍 발달했는데 그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영혼의 추세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짧게 보면, 짧은 안목으로 보면 온갖 변칙과 예외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기록함으로써 끊임없이 경계로 삼는 것입니다. 변칙과 예외는 변칙과 예외일 뿐이고 길게 보면 영혼의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역사 기록이 일찍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혼의 추세에 대한 믿음, 하늘의 뜻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유유왕,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하늘의 뜻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일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천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명을 느끼는 사람은 가고자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길, 길도자. 동양에서는 진리를 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늘의 뜻을 느낀 사람이 그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나서기 때문에. 진리를 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역경에는 64가지 종류의 도가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괴의 진리를 깨치면 그 순간 도를 터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터득해야 될 도는 6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리를 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하나 뭐냐 하면 역경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온갖 좋은 일들이 길 위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때 온갖 좋은 것, 진선미가 길 위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도자가 진리입니다. 이걸 달리 보면 우리 인생은 여행인데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행은 길을 가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같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과정,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천명을 이루고자 그 천명을 이룬다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과정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낙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적지는 오히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 나의 간절한 노력이 뭔가를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그와 비슷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그 이루어진 그 결과는 나의 바람과는 좀 다를 수 있다. 하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려놓는 마음이 낙천입니다.

그렇게 하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뭐냐? 목적,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세 번째는 정하다는 것이지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길을 나설 때, 길을 가는 동안 길흉의 질곡이 펼쳐집니다. 그 길흉의 질곡이 펼쳐지더라도, 흉운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꺾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라면 나는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운명의 고삐를 씌우고 끌고 다니시면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지요. 이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 화가 르누아르가 한 말입니다. 아, 르누아르가 한 말인데 화가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를 말했는데요. 그것은 곧 진선미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화가기 때문에 미 아름다움을 말했는데 진리인 것, 선한 것, 좋은 것, 진리인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은 남는다는 것이지요. 고통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통은 지나갑니다.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변칙, 예외. 변칙과 예외가 난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칙과 예외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칙과 영원의 추세가 남게 됩니다. 원칙과 영원의 추세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고통, 지금 괴롭지만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지나갔을 때 나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아, 진선미가 남습니다. 이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괴롭다고 이 진선미를 놓쳐버리면 시간이 지났을 때이 고통이 지나갈 것인데 그때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헛헛하지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공간 속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 왜 존재하는가? 나의 마음을 새기고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간직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서 또 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죽음의 순간에 또 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오늘 하루 나의 마음과 태도가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과 태도가 과거를 결정합니다.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과거는 오늘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떤 모습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오늘 지금 나의 마음과 태도가 결정합니다. 한스러운 과거, 원망스러운 과거가 있는 분들은 과거를 바꾸겠다라고 마음 먹으십시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바꿀 것이고 미래의 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팔자와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주역이 담고 있는 통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뭐,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고, 무언가 도움이 되는 점이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

있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전 세계 육생생물 다양성의 90%가 열대우림에서 발견됩니다. 습하고 뜨거우며 울창한 정글. 지구상에서 가장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곳이죠. 지칠 줄 모르는 일련의 절차가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숲. 그리고 무수한 종류의 생명체가 자기 몫을 해내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우림은 끝없이 펼쳐지는 놀라움의 원천이자 무성한 초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무궁무진한 생물종의 고향입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그늘과 넘쳐 흐르는 강, 그리고 그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나무 안팎에서 생명은 지치지 않고 맹렬히 움직이죠. 신열대구 우림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사나운 폭우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낙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적도 주변에 분포한 열대우림은 중앙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아마존 유역에 걸쳐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열대우림은 브라질 남부부터 멕시코 남부에 걸쳐 펼쳐져 있는데 특히 코스타리카처럼 좁은 지역에서는 더욱 밀집된 상태처럼 보이죠.

어떤 숲이 열대우림으로 불리기 위해선 최소한 매달 강수량이 100mm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년으로 놓고 보자면 1제곱미터당 1700에서 2000mm의 비가 내려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기온의 변동폭도 좁아야 합니다. 평균 기온이 섭씨 27도

에서 30도쯤 되고 위아래로 5도 이상 오르내림이 없어야 하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습도가 늘 80%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조건들이 우림의 서식지와 이곳에 사는 생물들을 설명해줍니다. 이렇게 매우 생산적인 특징들 덕분에 이곳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육상 생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숲 곳곳에서 감지되는 생명이 약동하는 소리와 색깔, 움직임과 변화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우림을 정의하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건 규모와 밀도일 것입니다. 이 왕국의 거인은 바로 나무입니다. 다양한 나무들의 크고 넓은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그 잎들이 이 숲의 풍경과 이곳에 사는 생명체들의 일상을 구성하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물은 이 유동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물이 정글의 생명을 돌아가게 하는 단 하나의 물질이자 실체라 할 수 있죠. 비는 쉴 새 없이 내립니다. 보슬비라도 내리지 않는 날은 1년에 며칠이 되지 않고 사나운 폭우도 이곳에선 일상이죠.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비 때문에 삶의 속도를 늦추는 법도 없죠. 안경 카이만도 번식기를 미룰 생각이 없는지 물속에서 턱을 움직여 특유의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경쟁자에게 경고합니다. 카이만이 영역을 주장하느라 바쁜 동안은 새들도 경계를 늦춥니다.

근처에서 베어스로티드 타이거 헤론이 먹이를 찾고 있네요. 이 새는 중앙아메리카의 고유종으로 정글의 물길 주변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평소에는 작살 낚시를 즐기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뭇가지는 안전할 거라 여긴 개 한 마리가 녀석의 점심 식사가 됐습니다. 조금씩 비가 잦아들고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열대우림의 하층부는 생각보다 듬성한 편입니다. 큰 나무에 가려져 숲바닥까지는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은 아메리카 정글에서 가장 덩치 큰 동물 중 하나로 몸무게가 300kg까지 나갑니다. 녀석이 나뭇잎이나 떨어진 열매를 찾아 느긋하게 숲바닥을 살핍니다. 작지만 움직임이 자유롭고 예민한 주둥이 덕분에 다양한 식물을 골라먹을 수 있는데 부드러운 잎을 가장 좋아해서 식생활의 65% 이상이 연한 나뭇잎으로 구성되죠. 페이퍼는 물에서 가까운 서식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정글에서는 걱정할 게 없죠. 북부 작은 개미 알기도 강 근처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긴 주둥이와 불균형한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어딘가 과장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개미핥기는 이름 그대로 개미 혹은 흰개미를 주식으로 삼는 동물입니다. 나무 속이나 정글 바닥을 뒤져 개미를 찾죠. 북부 작은 개미핥기는 앞발에 달린 네 개의 강력한 발톱 덕분에 단단한 나무 몸통과 흰개미 언덕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주둥이와 끈적한 타액으로 덮여있는 혀는 작은 곤충을 샅샅이 핥아먹기에 더없이 완벽한 신체 조건이죠. 하지만 식사 시간을 잘 조절할 줄 압니다. 이들은 하루에 9천 마리의 개미를 잡을 수 있지만 다음 채취를 위해 세심하게 그 양을 조절하는 거죠. 여러 곳의 흰개미 언덕과 개미 군집을 찾아다니며 가능한 한 작은 부분만 부수고 전체적인 구조는 최대한 손상하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개미 할퀴가 정글 바닥을 이렇게 알뜰히 이용하는 데 비해 바닥까지 도달하는 햇빛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글 하층부의 식물들은 빛 부족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이구아나가 특히 좋아하는 식물들이죠. 녹색 이구아나는 몸 길이가 2m에 이르며 생김새도 무시무시합니다. 녀석들은 새벽엔 강 가까이에 있는 높은 나뭇가지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기다리다가 기온이 30도씨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서야 먹이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위풍당당한 수컷은 턱에 달린 넓은 피부를 펄럭이며 영역을 표시하고 앞발을 들어 다른 경쟁자들을 위협합니다. 이 녀석은 배가 고팠는지 땅에 내려온 김에 잘 익은 야자 열매와 과일을 채집하기로 합니다.

생김새는 험상궂게 생겼지만 녹색 이구아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는 아메리카 우림에 잘 적응했습니다. 강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기도 하고 재빨리 뛸 수도 있으며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죠. 이제 나무 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녹색 이구아나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죠. 정글의 엄청난 생물 다양성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나무 꼭대기입니다. 이 숲 지붕은 높이가 50m에 육박하며 연속적으로 이어져 거대한 덮개를 이룹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지구 식물의 약 40%가 열대 우림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검은 손 거미 원숭이는 두 말할 것 없이 이 공중 정원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몸은 나무 위에서

저희 삶에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무거운 원숭이 종 가운데 하나로 체중이 9kg쯤 되지만 움직임은 아주 민첩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무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손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이 퇴화에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나머지 손가락이 길고 강한 데다가 고리 형태로 구부러져 있으니까요. 이런 손 모양 덕분에 안정적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숲 지붕에서의 삶에 적응한 흔적은 꼬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꼬리는 또 하나의 팔다리입니다. 강한 팔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공중에 매달린 채로 손발을 쓸 수 있죠.

검은손 거미 원숭이보다 더 수월하게 정글 꼭대기까지 오르는 생물이 있습니다. 숲 지붕을 뚫고 솟아올라 가장 꼭대기인 돌출층까지 자라는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는 몬테주마 오로펜돌라가 특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몬테주마 오로펜돌라는 중앙아메리카 우림에서만 삽니다. 마치 노래하듯 독특한 소리를 내는 이 알록달록한 새는 외떨어진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군집을 형성합니다. 이보다 훌륭한 보안 방법이 또 있을까요? 숲 지붕 아래의 북적대는 정글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이들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둥지를 짓거나 수컷의 보호 아래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죠. 수컷들은 포식자가 나타났는지 하늘을 감시하고 귀찮은 기생생물을 멀리 내쫓습니다. 그러다 이따금 기분이 내키면 나뭇가지나 둥지에 거꾸로 매달려 날개를 펼치고 눈에 띄는 밝은 노란색의 꼬리를 뽐내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깜짝 공연을 마치고 나면 근처에 있는 나무로 날아가 다양한 열매와 꿀 또는 곤충을 잡아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먹이에는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장차 배우자가 될 암컷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검은손 거미 원숭이는 주로 과육을 먹고 삽니다. 싱싱하고 잘 익은 과일을 찾으려면 넓은 구역을 돌며 여러 나무들을 두루 살펴야 하죠. 보통은 과일을 찾아 하루에 2km 정도를 이동합니다. 과일을 주요 식단으로 삼는다는 건 나무의 종류와 위치를 기억하고 구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부 과학자에 따르면 이런 기억력과 학습 능력으로 볼 때 거미 원숭이는 비인간 영장류 가운데 세 번째로 지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오랑우탄과 침팬지 다음이죠. 열대우림에선 지속적인 위협이자 동시에 축복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열대폭풍입니다. 우림에 터를 잡은 주민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도 온화하지만 길게 내리는 비도 익숙합니다. 어쨌든 삶은 계속되죠. 다양한 종류의 거미들은 빗방울에 연연하지 않고 섬세하게 거미줄을 칩니다.

망토 짖는 원숭이가 몸빛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젖은 가지도 아랑곳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군요. 한편 정글의 바닥에서는 개똥지빠기가 과일에 꼬인 곤충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거미는 젖은 다리를 말리고 망가진 거미줄을 손봅니다.

폭우에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죠. 이 개미들처럼요. 한 차례 쏟아진 비는 강과 개울, 물길로 이어져 흐르고 때로는 폭우의 강도와 시기에 따라 정글에 물이 불어나 숲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물줄기와 정글이 뒤섞이는 거죠. 짖는 원숭이 같은 몇몇 동물들은 수많은 식물종의 확산과 번식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에 떨어진 과일은 하류로 떠내려가 씨앗을 퍼뜨립니다. 가는 도중 배고픈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다면요.

수반에선 땅 위에 과일이 떨어지고 이 달콤한 열매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벌들의 차지가 되곤 합니다. 감히 누구도 이들의 식사를 방해하지 못하죠. 이 신열대 우림으로 인해 형성된 강 유역은 지구상에서 물의 배수량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중앙아메리카 열대의 강기슭에 사는 파충류입니다. 민첩하고 예민한 이들은 뛰어난 위장술로 포식자의 눈을 피하죠. 물과 가까운 곳에 사는 이들의 영역은 개잡이라쿤이 주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렵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개잡이라쿤의 식사가 되고 말았겠죠. 젖은 땅과 늪이 많은 지형을 찾아다니는 개잡이라쿤은 신열대 우림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들은 물을 좋아하지만 나무 타는 실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때론 나무 열매나 곤충을 먹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개와 새우입니다.

녀석들은 손재주도 비상합니다. 일단 집게발을 부러뜨려서 사냥감을 무장 해제시키고 다루기 쉽게 만든 후 개를 여러 번 물에 씻습니다. 먹이를 물에 씻는 습관은 라쿤의 촉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먹이를 손으로 만지고 느끼면서 위험한 가시나 뼈, 다른 불쾌한 요소는 없는지 먹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거죠. 곤충들에게 열대 우림의 환경은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사실상 곤충은 정글 왕국의 진정한 주인이라 할 수 있죠. 중앙아메리카 정글 만 제곱미터당 6천 종이 넘는 곤충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개구리들의 시간입니다. 비와 열기의 조합은 습도를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높은 습도가 지속되는 환경 덕분에 개구리들은 이 정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물 밖에서 알을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연못 가까이 자라는 식물의 잎사귀에는 이렇게 개구리 알이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 청개구리는 기후 조건에 따라 육지와 수중 모두에서 알을 낳는다고 알려진 세계에서 유일한 척추동물입니다.

어디에 알을 낳든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같겠죠. 하지만 도처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양수리의 알을 찾는 데 선수인 온갖 종류의 뱀들이 먹잇감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갓 낳은 개구리 알을 발견한 뱀이 끈끈하고 영양가 높은 알덩어리를 힘겹게 입에 넣습니다. 녀석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이 알뭉치에서도 몇 마리의 올챙이가 태어날 겁니다.

물은 뱀과 개구리 모두에게 중요하며 이들을 보여주는 생명의 순환 과정에서 아메리카 열대우림의 복잡함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열대우림의 50%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부부터 브라질 남부까지 수없이 많은 비밀을 품은 풍요로운 숲이 자라고 있죠. 이 숲의 면적은 지구 지표면의 6%가 채 안 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살 거라고 추정합니다. 바로 이 열대우림이 생물들의 에덴인 것입니다.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바람의 전사 마그킬러의 분노.
1: 블랙위치
2: 마지막이다. 페르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 맑은 공기, 푸르른 대자연, 진짜 좋다.
3: 그러게, 캠핑 나오길 잘한 것 같아.
4: 얘들아, 다 됐어.
5: 잘 먹겠습니다.
2: 진짜 맛있다, 맥주.
6: 나쁘지 않군.
4: 많이들 먹어.
7: 가끔은 이런 여유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
1: 이게 뭐야? 내 고기! 설마 네가 먹은 거냐?
8: 어? 아니야, 내 건 여기에 있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2: 꼬치가 어디 갔지?
8: 저기
1: 마그킬러?
2: 마그킬러라고? 그럼 다이노이드란 말이야? 얘도 이상한 것 같아.
7: 마그킬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
2: 이쪽이야, 이쪽. 야, 저기.

0: 이쪽이야! 어? 어? 제발 이쪽으로 와!
1: 아무도 없네. 어? 내가 잘못 들었나?
2: 이 녀석 코인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3: 정신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무래도 블랙 위치의 마법에 당한 것 같아. 마그킬로는 원래 최전선에서 싸우는 용맹한 다이노이드 전사였다. 카르노 군단에게 침묵을 받은 그날 마그킬로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은 블랙 위치에게 희생당했다. 그런데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마그킬로가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4: 간지러워.
5: 마그킬로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너무 안타까워.
4: 카르노 군단 녀석들 용서 못해.
1: 우리가 마그킬로의 코인을 되찾자. 그리고 카르노 군단을 꼭 막아내.

0: 르식
1: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0: 볼트, 어? 그래서 작전은 뭐지?
1: 자, 이건 본부의 과학자들이 만든 마비 장치야. 너희가 잠시 블랙 위치의 주위를 끌어줘. 내가 그 틈에 이 장치를 블랙 위치에게 붙일게.
2: 오, 그때 마그 킬로의 코인을 빼내면 되겠네.
3: 좋은 작전인데?
1: 이 정도가 좋아.
4: 마그 킬러의 코인으로도 모자라. 그레이트 코인까지 눈앞에 나타나다니. 내가 오늘 운이 아주 좋군. 카르누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겠구나.
1: 얘들아, 작전 시작이다.
5: 알겠어.

0: 이 정도 공격으로 나한테 흠집 하나 못 낸다! 야!
1: 아!

0: 있을 것이지. 오래 하게 해주마.
1: 마그킬러 받아.
2: 마그마 해머 조언.

0: 저게 마그킬러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1: 감히 내 다이노이드 코이나! 야! 코인은 모두 하루노님의 것이다!
2: 용암의 전사 마그킬러! 그레이트 코인과 함께 싸우겠다!
0: 가자, 마그킬러!

0: 미니 특공대, 너희 덕분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1: 앞으로 잘 부탁해, 마그킬러. 다이노이드, 코인모드, 온! 용암의 전사, 마그킬러, 합류, 완료!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포크의 선물. 얘들아, 오후엔 공놀이나 할까?
1: 좋아.
2: 왜 그래, 포크?
0: 아, 이 화단 데이지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야.
3: 바람 언덕에 이사 오신 분 말이야. 데이지 할머니는 꽃과 나무를 가꾸시는 분이래.
4: 할머니 댁 정원은 여기보다 훨씬 더 멋있어.

0: 넌 누구니? 알겠다. 멋진 삽과 예쁜 눈에 노란 모자를 쓴 것 보니 네가 바로 포크구나. 구조대에게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다. 만나서 반갑구나. 난 데이지 할머니란다. 내 정원을 구경하러 온 거지? 자, 들어오렴. 너도 꽃을 무척 좋아한다고 들었단다. 그건 회향목이라는 나무야. 혹시 나무에도 관심이 있니?
1: 응.
0: 그래? 그럼 내일 회향목 가꾸는 법을 배워볼래?
1: 응, 응.
2: 얘들아, 내일 빌더시의 새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지?
3: 응, 알고 있어.
2: 종달새 언덕에 도로를 만드는 공사잖아.
4: 맞아.
5: 빌더시께서는 꽤 어려운 공사가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6: 그 근처는 큰 돌도 많고 땅도 엄청 울퉁불퉁하니까.
4: 그럼 내일은 공사 현장에 들러서 빌더시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어? 좋은 생각이야.
7: 안녕하세요, 빌더씨.
4: 안녕, 얘들아.
8: 안녕, 홀리 헤로이. 어서 오렴.
5: 공사 진행은 잘 되어 가나요?
8: 아직까진 별 문제 없단다.
4: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저희...

0: 동그란 모양이구나. 좋아. 그럼 가위를 넓게 벌려서 사각사각 동그랗게 다듬어 보렴. 자신감 있게 해봐. 어머, 포크. 넌 타고난 정원사구나. 정말 잘했다. 회양목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튼튼한 나무란다. 예쁜 꽃을 피우기도 하지. 아, 저기. 저긴 나무를 심으려고 비워둔 자리야.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혹시 여기 멋진 나무가 살게 되면 포크도 함께 잘 돌봐주겠니?
1: 응, 응.
0: 고맙다.
2: 빌더씨, 이걸 어쩌죠? 이래가지고는 길을 만들 수 없겠어요.
3: 그러게나 말이다. 커다란 바위도 그렇고 나무도 떡 버티고 있으니 아무래도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4: 자, 그럼 이제 바위 조각들을 옮겨볼까?
5: 응!
3: 모두들 정말 수고했다.
6: 천만에요.
3: 그나저나 이제 저 나무가 문제인데 저렇게 큰 나무를 함부로 베어낼 수도 없고 아무데나 옮겨 심을 수도 없으니 일을 어쩐다.
4: 저 빌더씨, 응? 이 문제는 본부로 가셔서 진과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7: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 그래, 그게 좋겠구나. 얘들아, 나는 구조대와 함께 본부에 들렀다 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마을로 돌아가 있거라.
8: 네, 다녀오세요.
4: 그럼 우린 가볼게.
8: 잘 가, 얘들아.
0: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8: 포크!
9: 가자!
8: 왜 그래?
2: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인데?
8: 아, 데이지 할머니께서 너에게 나무 가꾸는 법을 가르쳐주셨었구나.
2: 그래서 너는 할머니께 이 나무를 선물하고 싶다는 거지?
8: 정말 멋진 생각이다.
10: 할머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고 말이야.
2: 맞아,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당장 도와야지.
10: 좋아, 그럼 서둘러서 나무를 옮기자.
3: 그래서 말인데, 공사 현장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7: 잠시 나무 보호소에 맡겨두는 건 어떨까요?
3: 나무 보호소?
7: 네, 갈 곳 없는 나무를 잘 돌봐준 뒤 좋은 곳으로 다시 옮겨 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3: 그래? 그런 곳에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면 공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6: 네!
7: 그럼 제가 언제쯤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그래, 부탁하마. 자, 이제 나무를 눕히고 옮기기만 하면 돼.
2: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눕히지?
8: 내가 한번 밀어볼게.
2: 그만, 그만해.
10: 그러다 나무가 다치겠어.
8: 알았어.
2: 이제 어쩌지?
8: 글쎄.
11: 나무가 쓰러진다!
8: 모두들 위해! 포크!
3: 뭐? 나무를 당장 옮길 수 없다고?
7: 네, 보호소에서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3: 그럼 공사도 미뤄야 할 텐데 일을 어쩐다.
6: 그러게요.
7: 덤프, 무슨 일이야?
10: 진, 큰일 났어. 포크가 공사 현장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
6: 뭐?
9: 빨리 좀 와줘.
4: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여기야, 여기!
1: 포크, 다친 데는 없니? 다행이다. 곧 구조해줄게. 엠버, 나와 함께 나무를 들어 올리자. 로이와 헨리는 포크를 꺼내줘.
2: 알았어! 폴리, 준비됐어.
1: 좋아, 그럼 시작한다. 자!
2: 이제 됐어.
3: 크레인을 내릴게.
2: 올려줘, 로이.
3: 좋아.
2: 이제 안심해, 포크.
4: 뭐? 저 나무를 데이지 할머니께 선물하려다 이 사고가 났다는 말이냐?
5: 죄송해요, 빌더씨.
4: 원 녀석들.
3: 일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2: 네, 데이지 할머니라면 누구보다 저 나무를 잘 보살펴 주실 테니까요.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면 공사도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포크,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4: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저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테고 내 고민도 덩달아 해결되니 말이다.
2: 맞아요.
1: 빌더씨, 그럼 이제 다 같이 포크의 선물을 데이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까요?
4: 좋다, 좋아. 그러자꾸나.
2: 어떠세요, 데이지 할머니? 나무가 마음에 드세요?
6: 그럼, 그럼. 정말 멋진 나무야. 마치 이 자리에 원래 있던 것처럼 딱 어울리는구나.
4: 그러게요. 포크가 이 나무를 왜 할머니께 선물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군요.
7: 네!
6: 포크, 이렇게 멋진 나무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이 나무를 나와 함께 잘 보살펴주자꾸나.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삐요삐요.
1: 빨리 찾아서 선계로 보내야 해.
2: 저거다! 안 돼!
3: 어디...
4: 해치?
5: 전학생!
4: 돌아간 거 아니었어?
6: 일이 생겨서...
7: 윤호야!
2: 어서 가봐!
7: 윤호야!
4: 그럼...
7: 뭐하고 있어?
4: 아니야... 가자!
8: 에이, 설마... 아니, 정말이라니까...
6: 놓쳐버린 건가?
9: 인간계에서 뭐 할 거예요?
0: 몰라.
10: 몰라? 그럼 그것부터 결정해야겠네요.
0: 뭘 먼저 해야 하나?
10: 공주님이 결정해야 우리들도... 아우, 배고파서 말할 힘도 없어요.
9: 용아, 저기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봐.
10: 돈이 어딨다고요?
0: 돈이라는 게 없으면 못 먹어?
9: 정말 돈도 몰라요? 월공주님 아무것도 모르네.
10: 인간계 공부부터 해야 하나?
0: 삐요삐요. 됐다.
4: 뭐야?
0: 이거 먹어.
11: 잘 먹겠습니다.
4: 어떻게?
9: 마법 실력이 제법인데?
3: 아직 근처에 있어. 여긴 아니고.
9: 공주님, 또 다른 마법들도 쓸 수 있어요?
0: 그건?
12: 진짜 잘한다.
13: 고마워.
12: 동준아, 아까 그 골 정말 멋있었어.
0: 와.
12: 내일 또 보여줘.
13: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일도 학교에서 축구 또 할까?
4: 또 축구하자고?
0: 나도 쟤네 학교에 가야겠다.
4: 그 학교를 다니겠다고? 인간 학교를 왜요?
0: 왜냐고? 공부하러 가는 거지.

0: 학교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1: 전학도 해야 하고 동네에 살집도 있어야 하는데요.
2: 집? 집을 구해야겠어. 빈집을 찾아줘.
1: 에?
2: 삐요삐요.
3: 에? 잠깐 마음대로 시동이 걸렸어.
4: 뭐야?
3: 와하하!

0: 마법의 기운이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지?
1: 엄마!
2: 어?
3: 안녕하세요.
2: 안녕. 이제 오는구나.
3: 네. 윤호야, 내일 봐.
1: 안녕.
2: 잘 가.
3: 네.
2: 들어가자. 다녀왔습니다.
4: 아, 그래? 어, 엄마도 같이 왔네?
2: 네.
5: 빈집을 찾긴 했는데 어쩌려고요?
3: 여기서 살 거라니까.
1: 네?
6: 공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까?
5: 어쩌려고 그러지?
3: 어?

0: 근처야. 저쪽이야. 아자자.
1: 열렸는데.
2: 들어가자.
1: 뭐?
2: 괜찮으니까 들어가.
0: 여기다. 또 사라졌어. 이 근처 같았는데.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1: 정말 대궐 같은 집이잖아.
3: 엄청나네.
2: 이제 여기서 살 거야.
1: 분명히 버려진 집이었는데.
3: 이렇게 만들다니. 공주님, 다른 방법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2: 여기선 조심하랬는데.
3: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 보여줘.
2: 그렇게 부탁하니 특별히 보여줄게.
1: 특별히 보여주겠냐?
3: 공주님 마법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2: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3: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
2: 잘 보세요. 삐요삐요.
0: 뭐야, 뭐야?
2: 봤지? 자.
1: 어떻게 한 거죠?
2: 공간 이동술이야.
1: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한 마법이네요.
2: 삐요삐요. 아휴, 편해. 원래 모습으로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다.
1: 원래 모습은 다람쥐전에.
3: 원래 모습이 더 예뻐요.
2: 이제 집에서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3: 공주님. 어? 지금부터 인간계에 사는 동안 날 언니라고 불러.
4: 난 오빠.
2: 언니, 오빠?
3: 내일 학교에 가면 꼭 그렇게 불러야 해.
2: 내일? 그럼 내일 학교에 가는 거야?
3: 가야지.
4: 미아가 공부하겠다는데.
2: 우와.
3: 하자. 짜짜짜짜짜. 아, 짜짜짜짜짜. 오.
5: 포근아, 왜 그래?
6: 어?
5: 왜?
6: 창문 좀 열어줄래?
5: 들어와.
6: 고마워.
7: 그래, 나도 반가워.
5: 어떻게 된 거야?
6: 그게 내가 동굴을 비운 사이에 선계에서 누군가 인간 세계로 넘어왔어.
5: 응?
6: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0: 찾아서 선교로 데려가야 해.
1: 괜히 나 때문에 나도 도와줄까?
0: 그것보다 찾을 때까지 네 방에서 신세를 질 수 있을까?
2: 윤호야! 포근이가 짖던데 무슨 일 있니?
3: 저한테 빨리 자자고 그런 거예요. 알았어, 자자.
2: 숙제는 다 했어?
3: 그럼요.
2: 그럼 잘 자, 포근이도.

0: 유호야, 난 나가볼게.
1: 벌써?
0: 선기에서 온 자를 찾으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해.

0: 미아야. 일어났구나.
1: 이제 학교 가야지.
0: 응?
2: 맞다. 삐어삐어.
3: 최 선생님.
4: 어? 아, 네.
3: 수업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4: 네.
3: 선생님 반에 전학생이 왔네요.
4: 전학생이요?
3: 여기.
0: 안녕하세요. 미아야, 인사드려야지.
2: 안녕하세요.
4: 어, 안녕.
0: 윤호야.
5: 어, 다녀오겠습니다.
6: 어, 안녕, 세나야.
2: 안녕하세요.
6: 잘 다녀오거라.
5: 네.
4: 진짜 그래?
7: 어, 윤호야. 어,
4: 안녕.
5: 안녕.
2: 세나야.
0: 어?
2: 오늘 전학생 온대.
0: 그래?
2: 인사.
8: 안녕하세요.
9: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전학생이 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까?
2: 네. 안녕. 내 이름은 미아야. 만나서 반가워.
9: 미아 자리는 어디 빈자리가 있을 텐데.
2: 삐요삐요.
0: 내가 여기 앉았었나?
9: 아, 저기 빈자리에 앉으면 되겠다.
2: 네. 안녕.
4: 어, 안녕.
10: 어, 방울이 반응하고 있어. 저쪽이다.
2: 가자.
0: 어, 말도 안 돼.
1: 미아는 운동 천재.
5: 일찍 일어났네.
1: 난 나가볼게.

0: 하는 게 좋아?
1: 아!
2: 신기하네.
1: 뭐가?
2: 아니야.
1: 다녀오겠습니다.
3: 잘 갔다 와.
1: 윤호야!
4: 너가!
5: 세나, 안녕.
1: 안녕하세요. 소근아, 안녕.
3: 가자.
1: 응?
3: 다녀오겠습니다.
5: 그래.
1: 동준이다. 세워줘.
2: 응? 응. 아참, 학교가 저렇게 좋나?
0: 그러게.
6: 안녕, 왔어?
0: 자.
1: 자.
7: 동준아!
0: 어?
7: 너 이 게임 해봤어?
0: 처음 보는데?
7: 뭐지?
0: 뭐긴, 네가 가져온 거겠지.
7: 그런가?
1: 안녕.
0: 아, 안녕. 어제 전화 갔지? 이름이...
1: 미아야.
0: 윤호야.
3: 어?
0: 이따 끝나고. 알지?
3: 또 축구냐.
8: 다 모였죠?
9: 네!
8: 오늘은 농구를 해볼 거예요.
1: 농구?
8: 잘 보세요. 받고 이렇게. 으쨔! 이제 돌아가며 던져보기로 해요. 먼저 우동준.
0: 네.
8: 자.
0: 네.
8: 동준이가 시범을 보여주세요.

0: 모두 동준이처럼 하면 돼요.
1: 차차 던지거라.
2: 들어가라.
0: 다음. 다음. 다음은 미아.
3: 미아야. 골대 뒤에 네모에만 맞힌다고 생각해. 파이팅. 멋있어.
4: 이 정도 가지고 뭘.

저긴 아닌 것 같은데. 방울이 반응하고 있어. 저쪽이다. 학교로 가보자. 가라리오.

0: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1: 선생님께 인사!
0: 감사합니다.
2: 윤호야, 어? 축구해야지. 어? 미아야,
3: 어?
2: 같이 축구할래?
3: 축구?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1: 그래.
4: 어? 저기다.
5: 와, 날씨 좋다. 보그나, 너도 좋지? 윤호가 수업도 끝났을 텐데 학교 쪽으로 가볼까?

0: 범수야, 받아! 좋아! 간다!
1: 혹시...
2: 학교 다 왔네.
3: 어?

0: 여길 왜 온 거야?
1: 아, 포근아, 그만. 사람들이 놀라잖아. 그만해.
0: 아휴.
2: 자, 내가 막을게.
0: 야!
3: 어떻게 하지?
0: 야! 어? 빨리 슛해!
3: 자! 오? 삐요삐요?
0: 오? 어?
1: 뭘 본 거야? 방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무슨 일이야?
1: 이건 성계의 기운이야. 그렇다면
2: 무슨 일이야?
3: 이건 선계 마법이 인간계에 혼란을 일으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수습해야 할 텐데.
4: 수평선 너머 희미하게 섬이 보였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어?
3: 흐치다!
4: 들어와.
5: 고마워.
4: 찾았어?
5: 아직. 포근아, 밖에서 날 봐도 아는 체 하면 안 돼. 그런데 아까는
4: 무슨 일 있었어?
5: 정말 잘했어. 그런 뜻에서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1: 양을 가늠해요.
0: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1: 1, 2, 3. 예!
0: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1: 누구세요?
2: 정답! 왜요?
0: 정답인지 확인해볼게요. 맞아요. 전 5예요. 별 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1: 누구세요?
3: 5와 1. 알겠다. 6이요.
0: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1: 누구세요?
3: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0: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3: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0: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3: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0: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 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타임 오버. 뭘 보셨나요?
4: 4장에 사진이 두 줄로 있었어요.
5: 상자 5개 위에 3개가 더 있었어요.
4: 의자가 네 쌍 있었어요. 집주인은 바로
1: 파예요.
6: 옥토 정답. 1, 2, 3, 4, 5, 6, 7, 8 정답. 반짝이는 별 4개를 획득했네요, 친구들.
0: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점수입니다. 풍성한 상품을 받을게요. 같이 외쳐볼까요?
1: 스피드 라운드.
0: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지나갈 건데요. 몇 개인지 맞히면 상품을 획득하십니다.
3: 인형 한 개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4: 그 뒤로 빨간 사과 두 개.
3: 잠깐 저거 내 건데.
5: 장난감 오리 세 마리가 지나가고.
4: 개구리 네 마리가 점프.
5: 종이컵 세 개.
4: 그 위에 두 개 더.
3: 모두 합치면 다섯 개. 이게 다 뭐야?
4: 황소가 세 마리씩 두 줄.
5: 황소가 아니라 젖소야.
3: 싸울 시간 없어. 세 개씩 두 줄이니까 여섯 개예요. 다음은 뭐죠?
4: 돌 모양 블록인데.
5: 왼쪽엔 다섯 개.
4: 오른쪽엔 두 개야.
3: 그럼 일곱 개요. 난 보자마자 알았어요.
5: 종절모 뭐 네 개요.
4: 그 뒤로 네 개 더.
3: 왜 자꾸 발이 떠오를까요?
0: 발 정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추셨네요. 눈치채셨나요? 모두 라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4: 풍선 따발이 한 줄로 지나가네요.
5: 가로, 세로, 세 개씩이니까.
3: 굿!
0: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 점수판 안에 펴있게!
0: 마지막 문제도 정답! 우승을 축하해요! 자, 끝으로 가셔서 선물을 고르세요.
4: 난 풍선!
5: 난 당연히 별이지!
3: 이건 원래 내 거니까!
0: 오늘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작은 물체들이 나타날 건데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7: 오! I'm ready now, I'm ready to roll. Hello, flower. I think you should be red too.
8: Red!
7: The flower is red. Red like me. Oh, this flower is red. And this one is red. Red, red, red. Red, red. Whoa! More flowers. But they're not red. Not even a teeny weeny bit red. Lots of not red things. Oh, I'm so excited! Let's find where they come from. That's not red. That's not red. That's not red.
9: Blue. Cool. Blue like me.
7: Wow! I haven't seen you before. You're not red.
9: No, I'm blue. Cool to meet you.
7: I'm red. I'm excited to meet you.
9: I thought blue was the only colour in the world.
7: And I thought red was. So, what does blue do?
9: Blue's a cool colour. You'll find it in yummy things like blueberries.
7: Oh, ha! Red's in them. Oh, yes! It's in flying creatures, like red ladybirds.
9: You can also get blue creatures, like this blue butterfly. Now, what else is blue? Oh, how could I forget that the sky can be blue?
7: Whoa! That's huge! Oh, it's my turn! I need something else to colour red. Oh, a parrot! She looks like she should be red. Red! Red! I can't reach.
9: Maybe I can colour her blue, thanks to my blue balloon.
7: That's not fair! I'm red and I'm angry!
9: The parrot is blue. Huh? That's strange. Only some of her turned blue.
7: Oh, you couldn't colour all of the parrot. So that means she must be two colours.
9: Blue.
7: And red. Oh, no. I missed a bit. Come here, Mrs. Parrot.
9: There's an easier way to catch up with the parrot, Red. You could offer it something yummy. Like a blueberry.
7: I need to call your tail.
9: Go for it, Red.
7: Red!
9: The parrot is two colours. Blue.
7: And red. Red hot from all that running around. Phew.
9: Don't worry, Red. I know something that will cool you down. A dip in my cool blue paddling pool.
7: Lovely.
9: Well, Red, looks like there are two colours in the world.
7: Red.
9: And blue. Just us two.
10: Greetings! Are you guys going to the party?
11: This is the party, me hearty.
10: Where? What? When does it start?
11: 22 minutes, 12 tedious seconds ago.
10: This is it? Good grief!
11: Ba-ba-ba-ba-bow! Do-do-do-do-do! Hey, guys, why so down in the dumps?
12: Some party. Oops! Say, let's get this party started.
13: S-a-g-sag.
12: S-a-g. I'll soon sort this out. S-s-s.
11: Don't despair. Dee can do it.
13: S-a-d-sag.
10: We need someone who can get this party going.
12: Someone exciting.
11: Definitely. Did somebody say exciting? The exciting X.
12: Yes.
11: Fear not, Alpha mortals. I'll fix this.
12: Ah.
11: Sax. I'm X. There's no problem I can't fix. I'm X. When I'm thrown into the mix, I'm the superhero X. So just watch my muscles flex. I'm stronger than an ox, more cunning than a fox. I'm X. I'm extremely extraordinary and extra exciting. I excel at exercising. I'm X. X strikes again. Excellent.
3: This party's puffing.
11: Wait. Time to use my X-ray vision. Sorry, X-fans, but I'm needed elsewhere. Time for a quick...

0: 민심의 잠수부.
1: 안녕, 난 딜런이야. 자,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탐험을 떠날 거야. 바닷속 아주 깊은 어딘가로 말이야. 계속 헤엄쳐서 가야지.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바닷속 맨 밑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난 이게 필요해. 이건 카메라야. 찰칵. 바닷속에서 사진 찍으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심해 잠수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 나랑 바닷속 탐험대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아우! 그럼 바다 밑에서 우리 사진 찍자. 모두 다 같이. 블럭, 블럭, 블럭, 블럭, 블럭. 자, 웃어봐. 찰칵.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찰칵. 이제 나도 찍어줘. 치즈. 봐도 돼? 예!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바로바로 심해 잠수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바닷속 맨 밑으로 가려면 잠수함 없이는 안 돼.

0: 참 깜빡했네. 같이 갈 친구들이 필요해. 손쌍안경을 써볼까? 혹시 누가 보이니? 저기 있어! 가자! 친구들을 모아보자!
1: 자, 여러분! 카드대회 결승전인데요. 이번 차례는 비씨입니다!
2: 비비비비비! 비씨가 3이 필요하대.
1: 오지, 이 차례야.
3: 내가 3이 있냐고? 3, 3, 3, 3... 난 없는데. 비...
0: 얘들아, 안녕! 나고 심해 잠수부 놀이 할래? 바닷속 깊은 곳에 갈 건데.
2: 우와! 그럼 진짜 물고기들하고 가드 놀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
0: 내 잠수함으로 오면 돼!
2: 비! 퓨!
3: 끝! 둥둥! 어플, 어플, 어플, 어플, 어플.
0: 데이지! 우리랑 같이 잠수함 타고 내려가자!
4: 난 낮잠 자야 하는데.
1: 그냥 바닷속에서 만나자!
0: 이따 봐! 심해 잠수부 친구들 준비됐나요?
2: 그럼요!
0: 자, 출발! 바닷속 깊은 곳으로!

0: 나도 사진 찍어볼래. 어? 근데 카메라가 없는데 어쩌지?
1: 아무거나 쓰면 돼.
0: 와,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어? 카메라야. 찰칵. 어? 되잖아. 어? 뱅뱅 도는 물고기 좀 봐.
1: 저거 꼭 찍어야 해. 우리 잠수함이 산호초 벽에 부딪혔어.
2: 아직 바닷속 맨 밑은 아니야.
0: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아?
2: 왜냐하면 바닷속 맨 밑은 아주 캄캄하거든. 그래서 자기 발도 잘 안 보인다고.
0: 삐삐. 어, 나도 아직 보여.
2: 그럼 나머지는 헤엄쳐서 내려가 보자. 탐험대 친구들, 숨 크게 들이쉬고 나서 우릴 따라오면 돼.
0: 이 정도면 될까?
2: 좋아, 잠수부 친구들. 그럼 카메라 들고 바닷속 맨 밑으로 가보자.

0: 여긴 더 어두워 보이는걸? 저기가 바닷속 맨 밑인가 봐. 가보자. 난 안 갈래. 저 안은 너무 캄캄해 보이는걸.
1: 아이 괜찮아 오지. 같이 내려가면 돼.
0: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2: 미안해.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긴 내 발도 잘 안 보여.
1: 여기가 바닷속 맨 위치야. 다 왔어. 우리 사진 찍자. 자, 다 같이 탐험대. 탐험대. 자, 컷.
2: 사진 좀 보여줘.
3: 뭐야.
1: 너무 어두워서 사진이 안 찍혔어.
2: 저게 뭐지? 저 소리는 바다 괴물인가 봐. 엄마야, 빨리 도망쳐.
3: 우리 도망친 거 맞아?
1: 아니, 아직 저기 있는데 어떡하지?
2: 어떡해.
1: 우리 소리 듣나봐.
2: 진짜 바다 괴물처럼 보여. 도망쳐.
3: 아주 살금살금.
1: 아직도 쫓아와. 뭘 원하는 거야?
2: 카드 놀이가 하고 싶은가?
1: 자, 바다. 저기 봐! 침몰한 배야! 자, 빨리빨리!
3: 계속 속삭여야 해.
1: 당연하지.
3: 우와, 엄청 밝은 데다 빛이 나잖아. 우와.
2: 빛이 이리 들어오려고 해.
1: 오, 가까이에서 보니까 별로 안 무섭네.
4: 그럼 당연하지. 방금 일어났어. 그리고 난 자다 깨면 이렇거든.
1: 난 일어나면 이러는데. 아우. 진짜 그럼 되겠다. 사진 찍을 때 네 불빛 좀 써도 돼?
4: 아이,

0: 여기가 바닷속 맨 밑이야.
1: 이젠 밝아서 사진이 찍힐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안 들어가. 아, 사진 좀 찍어줄래? 여기 있어. 자, 그럼 다 같이 우르락 우르락 우르락 우르락 우르락 우르락. 우와, 사진 잘 나왔다. 고마워.
0: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좀 봐도 돼?
1: 봐봐, 바닷속 맨 밑에 가서 찍은 우리 사진이야. 우리가 해냈어.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 앞만 보고 달려온 30년 세월의 총알아죠, 이 집.
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 있어요?
0: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 겉만 봐서는 타들어간 건축주의 마음을 알 리가 있나.
3: 신랩도 하고 있었던 악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있었고.
0: 군목 운동하는 것처럼.
1: 마음 졸였던 시간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
3: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4: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5: 마지막에 서장님 돈도 빌리고
1: 살짝 손보면 될 줄 알았던 집이 부부를 시험에 들게 할 줄이야.
6: 대수사는 신축보다 진짜 힘들어요.
4: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 모아놓은 금반지마저 없었다면은 오늘의 이 집은 없었다는 건축주들의 절절한 사연 좀 들어보실래요? 오늘의 첫 번째 집을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갑니다. 설마 이분이 소장님?
2: 진짜 덥다. 집이 저 냉방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덥다.
1: 아유, 하필 가장 더운 날 촬영이라니.
2: 오늘은 광주 광역시에 도심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택단지에 왔는데 이 34도, 5도 되는 날씨에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을 보여주시려고. 오늘은 또 어떤 집이에요?
7: 오늘은 유럽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집입니다.
2: 아, 유럽 감성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어야지, 이 더운 날.
1: 비행기 타고 가봤자 똑같아요. 뉴스에서 뭐 들으셨나? 유럽도 폭염이라는 거.
2: 아, 이거 딱 봐도 이 집이네. 딱 봐도 유럽풍 느낌이 그대로 나네. 와, 근데 규모가 진짜 너무 크네.
1: 어머니나, 아, 이건 너 대거 저기 사는 집인가?
2: 와, 오늘 퇴근할 수 있으려나? 아니, 흡사 이 유럽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아치 회랑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고, 정원 같은 것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꿨네. 아.
1: 더위 걱정에 퇴근 걱정까지. 그래도 볼 건 봐야죠. 도심 외곽에 대형 카페인 듯 개방정원에 웅장한 외관까지. 어우, 이런 멋진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사시려나?
2: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8: 수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2: 제 예상이 맞았네요. 공주님하고 왕자님이 딱 나오네.
1: 공주님과 왕자님보다는 공주를 호위하는 기사?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2: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8: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아니, 유럽을 자동차 타고 왔어요.
8: 그러셨나요?

0: 아이고 소장님, 처음 만난 건축주들 앞에서 농담도 잘하셔.
1: 집이 너무 규모가 있고 사실은 이런 주택단지에서 보기 힘든 진짜 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전체 연면적이
2: 연면적이 99.6평입니다.
1: 와, 이 정도 집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2: 그렇게 보이시죠?
3: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2: 둘 다 급여 소득자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남들처럼 평범한 뭐 월급 날 기다려주고
4: 전세 사이다가 자가가 됐고 자가인데 융자가 많이 있다가 그 융자를 갚으시는 기회가 생겼고
2: 바람쥐가 도토리 모으듯 저희도 모으고 모으고 해서
0: 도대체 도토리를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냐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그림 같은 집.
1: 진짜 유럽 성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컨셉이 명확합니다.
2: 네, 명확합니다.
1: 컨셉이 명확합니다.
0: 아침 현관을 들어서면 강렬한 외관과 180도 다른 색의 거실이 펼쳐집니다. 천장의 상들레부터 아기자기 소품까지 눈 닿는 곳마다 유럽 감성이 물씬 나는데요.
3: 어떤 분의 취향인지 알 것 같지만 어떤 분의 취향인가요?
2: 당연히 이분 취향이시죠?
4: 공간에 예쁘게 꾸며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정리 정돈 하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수고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고로움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이게 소품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 다 하나하나가 또 다 귀하고 놀라운데 일관적으로 이게 다 통일되니까 너무 이뻐요.
4: 감사합니다. 네,
1: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 네네.
1: 네. 이런 거울 같은 것도 그러면 색을 새로 맞추신 거예요?
4: 기존에 쓰던 것도 있고 네. 새로 구매해서 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색을 칠한 경우도 있고요. 네. 프랑스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인테리어에 액자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모아놓고 한번 둘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바닥에다가 사이즈별로 그 종이 테이핑 해가지고 놓아보고 구성해보고 여기에 이거 붙이게요. 저기에 저기 저거 붙이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둘이서 붙인 것 같아요. 한 3일씩 작업한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든 코디네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쁘면 저도 그걸 적용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고
2: 저도 이제 건축 쪽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노하우들이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였던 것들을 이번 집 지을 때 최대한 풀어봤던 것 같아요.
1: 아 거울을 이쪽에 집중 배치한 이유가 저 바깥에 있는 조경을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서 공간 확장시키려고
4: 네.
5: 그러셨네요.
4: 맞습니다.
5: 네, 맞습니다.
4: 거실 디자인하면서 창 위치 생각하고 예. 구매해뒀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사하면서 붙여달라고 요청하죠.
1: 집 공사하기도 전에 네. 구매해서 다 만들어놓으시고 네. 얼마나 재밌었을까 또. 네, 맞죠.
4: 보너스 받는 거는 거의 인테리어 제품이나 전등을 사는 데 쓴 것 같아요.
0: 꿈을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오랜 시간 사모았다는 소품들. 유럽풍 가구들은 전부터 쓰던 거라고 하니 아내 건축주 취향 한번 확실하죠?
4: 아기자기한 거 많이 좋아해요. 그냥 가끔 여행 가서 예쁜 소품 보면 이거 하나만 사줘요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추억하고 같이 하나씩 소품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2: 보통 남자들이 보면 가전 같은 거 새로운 게 나오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고 뭐 용돈 모아서 사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거 이쁜데 하고 이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취향도 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나.
4: 가스라이팅 됐습니다.
0: 그렇다면은 주방에는 또 어떤 고집이 숨어 있을런지.

0: 주방하고 응접실도 진짜 개방적이에요.
1: 네네.
0: 예. 진짜 이 창 너머에 이 정원까지 네. 정말 의도한 대로 진짜 개방적으로 느껴져요.
1: 네네.
0: 딱 진짜 여기 딱 서 있으면 진짜 요 뷰, 저 뷰, 요 뷰 이 세 가지 창으로 이 네. 뷰가 다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예. 숲이 보이고 이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도심 속에서 숲을 네. 볼 수 있는.
0: 이런 조명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의도해서 하신 거죠?
2: 네. 이제 동선에서 네. 맞는 위치를 좀 찾으려고 미리 고민을 해뒀던 것도 있고요.
3: 조명 위치가 정말 제각각이네요.
2: 여기 이렇게 매입등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일랜드 위에서 조리하거나 세팅할 때 좀 환한 빛이 있어야 돼서 네. 주로 이제 그 위치에 매입등들을 넣어가지고 부수적으로 조명을 확보했어요.
3: 요리하는 사람의 동선에 철저하게 맞춘 조명. 우물 천장에 샹들리에 좀 보세요. 얼핏 보면은 잘못 딴 것 같지만 식탁 위치에 맞춘 거래요.
2: 보통 우물 천장 해놓으면 중앙 부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장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작업하시는 분들도 왜 여기다가 전기를 넣을 거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4: 실제 시공을 했을 때는 하나하나가 와이프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종이의 도면을 보지 않아도 뭐 목수님한테 가서 이거 아닌데요. 치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았을 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까. 이 설계 도면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3: 집안 아내의 유럽풍 취향은 인테리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0: 와, 이게 주택의 정원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네. 어떤 공공시설의 정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2: 바탕으로 깔려서 심어진 식재된 아이들은 자작나무하고 블루 아이스고요. 그리고 해가 드는 쪽으로는 꽃이 좀 보이는 거고 해가 좀 적은 쪽으로는 그라스 종류하고
3: 이 집의 정원은 모두 네 종류. 꽃이 피는 정원, 차를 마시는 정원, 음지식물 정원, 그리고 오솔길 정원도 있네요. 가든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아내는 언제나 남을 위한 정원만 꾸며주다 이번에야말로 가족을 위한 정원을 제대로 꾸몄답니다.
2: 또 식물을 무조건 다 사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나눔을 받는다든지 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들 좀 저렴하게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지주목은 남편이 다 세워줬고 그 나머지 구성하는 식물들은 제가 틈틈이 심어야 했어요.
0: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이 골조 프레임을 네. 어떤 의도로 이게 진짜 도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2: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요. 예, 예. 우선은 건물이 좀 높게 올라가는데 예. 거기를 지탱해주는 좀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0: 기단 같은 네. 이미지를 좀 만들고 네. 싶고.
2: 그리고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 식물이에요. 예.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키가 커서 바람이나 태풍에 약할 수는 있거든요.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고 또 거기에 아치 모양이나 사각형의 모양을 넣어서 단조롭지 않게 하면서 바람길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0: 그런데 이 한 5m 높이의 이 프레임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건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2: 네.
0: 그러니까 이게 건물 구조로 풀어야 돼서 네. 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아마 엄청나게 철근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1: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예.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물량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예.
2: 현장에서 예. 일하시는 분들이 온룸 한 채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 덕분에 어떤 집에도 없는 특별한 담을 얻었지만 문제는 시공비. 이건 모르긴 몰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5: 최초 계획.

0: 된 공사비에서 얼마나 오른 거예요?
1: 두 배?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도 소진이 되고 금목이 운동하는 것처럼 모아서 금방 가서 이거 얼마예요? 금같이 금색이 뛰는 것들은 다 들고 왔거든요. 금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금색이 뛰는 걸 다 가지고
2: 하도 금... 오래돼서 액세서리도 이게 18K인지 14K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걸 팔 때야.
1: 애들을 위해서 조금 넣는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내려가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걸 제가 팔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아서 벽돌 사고 그 팔았던 반도체 회사 주식이 엄청 커 있더라고요. 아이야. 이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3: 오를까 내릴까 마음 졸이며 사느니 집에 대한 투자가 속 편할지도 몰라요.
4: 처음에는 그래서 설계할 단계에서 네. 높이를 한 2m, 3m 정도만 올릴까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치가 너무 작고 안 이쁘게 나와서
5: 맞아요. 네. 제가 요 보면서 뭐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냐면 네. 이 아치의 비례감이 네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네네. 이게 아치가 사실은 아치는 조금 길어야 돼, 높아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2: 비례에 대한 고민 많이 했습니다.
5: 아, 역시 전문가시라서 내용이 다르시네요. 네.
2: 사실 둘 다 직장 생활 하니까 이렇게 휴가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니 유럽 가면 그런 아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3: 유럽풍 집을 완성하는 데 있어 정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치. 제작진이 작정하고 몇 개인가 세어봤는데 무려 51개.
0: 라운드가 들어가는 순간 돈이잖아요.
1: 그렇죠. 저녁에 퇴근하고 딱 집에 오면 어? 여기도 라운드였어? 이런 식으로 제가 놀란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아, 또 돈이 들어가는구나.
3: 들리시나요? 건축비 수직 상승하는 소리?
2: 둘이서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의 잡부였던 거죠.
3: 결국 두 사람의 인건비라도 아껴보겠다며 직접 현장에 뛰어든 부부. 그런데 참 신기하죠.
1: 이 사람이 고소공포증 심하거든요. 놀이공원을 10년을 그렇게 데리고 갔어도 탈 수 있는 건 회전목마 하나였어요. 근데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아시바를 계단이 아닌 맨손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대단하다겠어요.
0: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제랑 오늘이랑 입으신 옷이랑 이런 거 보면은
2: 이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제 목숨 해놓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저한테 그만큼 만족스러운 집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3: 세상에 어쩜 그 작은 체구에서 그리 강단이 나오시오 그래. 그런데 정작 이 부부의 집 짓기가 아름다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박 소장님이 매 눈으로 그걸 발견했죠.
5: 야, 이게 보통 자기 집 땅을 이만큼 내놓고 이게 벽을 뒤에 세우진 않거든요.
6: 네네.
5: 예, 근데 이게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을 사람들하고 다 같이 느끼고 싶은 거죠. 이게.
6: 맞습니다.
5: 예.
6: 내 집 마당에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5: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6: 아, 그럼요.
5: 보통 우리가 택지지구나 이렇게 조성된 단지에서 자기만의 하늘, 자기만의 정원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린 정원을 꾸민 건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정말 이 조경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2: 가을에 오시면 더 예쁠 거예요.
5: 가을에요?
2: 네.
5: 또 올까요?
2: 보세요.
3: 잠깐,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2, 3층도 안 봤잖아요.
1: 2층에는 안방과 큰딸 아이 방이 있고

0: 이제야말로 이 집의 진짜 정수를 보여주신답니다.
1: 와, 진짜 여기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네.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0: 개방형 정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하 공간.
1: 딱 그 유럽의 소도시의 어떤 상가 건물 같은 느낌 그대로 납니다.
2: 네네. 어디 유럽 가면 골목에서나 볼 듯한
1: 그러니까요.
2: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에 주기 네, 위해서 네. 참 공들였던 네.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0: 네. 마치 동굴 속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널찍하게 뚫어놓은 아치창 덕분에 지하 공간도 어둡지 않답니다.
3: 지하층은 저희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 오는 것도 둘 다 거부감 없이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외부인들이 또 많이 찾아와요. 1, 2, 3층은 굉장히 개인적인 집이니까 그래서 작업 공간 겸 다목적실 그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1: 사실 지상층보다
2: 네.
1: 지하층이 더 마음에 들어요.
2: 아 그러신가요?
1: 네.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2: 아 예.
1: 네.
3: 신발을 신고 들어옴으로 해서 쉽게 접근성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편안함도 편리함도 주는 거니까
4: 찾아오는 사람이 네. 편하니까
2: 네.
3: 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애초에 계획은 해놨었어요.
1: 이게 주택에 딸려있지만 근생공간 같은 느낌이 네네. 들게 네. 찾아오는 사람이 편하게
2: 그렇죠.
1: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아 저렴한이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 합리적인이 아니고 굉장히 싼 재료만으로 이렇게 네. 일관되게 좋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건 진짜 사모님의 탁월한 능력인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신데 너무 기분 좋은 칭찬을 네. 주시네요.
1: 왜냐하면 그냥 콘크리트 노출된 거에 네. 합판, 5mm 합판 돼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 저렴한 그 재료로 했고 흡사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요 조명하고 이 샹들리에하고 이게 펜던트하고 딱 어울리니까
2: 네.
1: 와 너무 고급스러워.
3: 네, 조명하고 이런 펜던트 조명에다가 네. 좀 많이 힘을 줬죠. 네. 다른 거보다.
1: 요금은 안 받죠.
3: 아직까지는. 네.
2: 언제든지 오십시오.
1: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게 황금성이 되냐 마냐 이런 고민들로 주저주저주저 하고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라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실제로 그 1층에서 봤던 마루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저렴한 합리적인 재료예요. 비싼 재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치 내가 원하는 컨셉을 구현하겠다는 그 노력에는 아끼지 않고 돈을 쓴 거예요.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실제로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복한 표정은 어마어마하죠. 네. 최고의 도파민이죠.
2: 처음 시작은 이 사람의 꿈을 과연 내가 실현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걱정도 됐고 또 한참 설계 단계 때는 이 사람이 또 즐거워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뤘을 때 그 행복함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3: 입주하고 이 사람하고 여유 있는 식사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어요.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희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삶을 추구해 왔어요.

0: 거죠. 그리고 이런 여유를 찾아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금반지까지 팔아가며 고집끝에 완성한 가족의 보금자리. 이곳에 살아면 팍팍한 삶도 365일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동네 서울 삼청동. 도로를 중심으로 예쁜 상점들이 즐비한데요. 골목으로 살짝 들어서기만 하면은 오래된 빌라와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그런데 이 골목에 이상한 집이 있다지 뭐예요? 이 집에 누가 살길래 이렇게 많이 투들이 많아?
2: 오늘 삼청동에 왔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낭만의 거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젊었을 때 데이트 많이 했죠. 예. 오늘 찾아가는 집 힌트 하나 줄 수 있나요?
3: 오늘 힌트는 예. 아보카도입니다.
2: 아보카도 과일요? 색깔인가 색깔? 이제는 과일까지 탐구해야 되나요?
1: 색깔이 비슷해서 그러는 건지 건강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가보자고요.
2: 아보카도가 어디 있지? 아, 이게 아보카도인가? 까만색하고 연두색하고 아보카도가 까만색인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이게 아보카도 같기도 하고 여기 아보카도 익으면 까만색 된 거하고 연두색 된 거하고 근데 굉장히 모던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게 산화철판 같은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써서 젊은 부부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가로변에 큰 창을 낸 거 보면 어르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좀 알 수가 없네. 궁금하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이름도 모양도 특별한 아보카도집?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시려나? 아유, 명 짧은 사람은 숨 넘어가겠네. 안 나오셔?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젊은 부부가 나오셨네. 아이고.
4: 젊게 봐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 네. 더운데 아, 예. 고생하셨어요.
2: 아, 근데 오늘은 시원한 날씨입니다. 이 정도면.
1: 하기는 40도 폭염 광주 촬영에 비하면 뭐.
5: 손 잡을까? 뭐 좀 긴장되는데?
1: 아이고, 긴장 안 하셔도 돼. 우리 박수선님 얼마나 푸근한 분인데요.
2: 아니 저는 삼청동이어서 동네도 오래돼 있고 이게 어르신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4: 네, 네. 맞습니다. 비용 많이 들긴 했고요. 네. 저희도 영혼까지 다 팔았는데 저희도 여기 이사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 아, 얼마 안 됐어요?
4: 주택을 구입하면서 고치고 네. 들어온 거라서 네. 저희도 삼청동에 산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네.
1: 만나자마자 영혼까지 팔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뒷산이 보이는 옥상뷰에 반해 50년 된 구옥을 대수선하게 된 남편 정병의입니다.
5: 추진력 좋은 남편 덕분에 고속노화와 꿈의 집을 동시에 갖게 된 아내 이지원입니다.
4: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제 어머님이 혼자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다른 사람 손에 키우다 보니까 그분들의 거처에 좀 맞춰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의

0: 집에 반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셨어요. 너는 집을 꼭 가져야 된다.
1: 저도 사실 유년 시절에 힘들게 컸어서 집이란 곳이 투자라기보다는 좀 마음의 안식이 되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
2: 이 아보카도가 저는 이거 연두색하고 이게 뭐집 이름이 아보카도라고 하더라고요.
0: 이 삼청동의 그런 전통과 아보카도를 합쳐서 아복화도라고 이름을 짓게
2: 아복,
0: 됐어요.
2: 아복,
0: 화도.
2: 화도.
0: 네, 나의 복복. 네, 화목할 화.
2: 아.
0: 그림 도자를 써서 복되고 화목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집이다. 아, 실제로 봐주신 것도 맞아요. 이런 지금 외장 루버에 있는 검은색이 이제 아보카도의 껍질을 의미하고 있고,
2: 아.
0: 스타코 부분이 아보카도의 이제 과육 부분.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씨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2: 오, 기대되는데요.
3: 이름도 범상치 않은 아보카도집. 그 안에 씨를 상징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 어우, 진짜 궁금하다. 그죠?
2: 오, 집이 엄청 컬러풀합니다.
4: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3: 1층의
4: every
3: 크기는
4: color you want.
3: 50제곱미터도 안 된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 치고는 답답해 보이지는 않죠?
2: 와, 야, 색깔이 너무 강하다.
0: 색이 많죠.
2: 예, 전체적으로 이뭐 지중해풍 같기도 하고 유럽풍 같기도 하고 이 강렬한 색상들 의도가 좀 궁금해요.
0: 혹시 뭔가 씨앗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2: 씨앗. 아, 요거 바란 거 요거.
0: 이게 바로.
2: 아, 아보카도인 줄은 몰랐어요. 색깔이 아보카도 씨앗이 발랐나?
1: 풍수지리 같은 거를 찾아봤더니 이 삼청동이 불의 기운이 많은 동네니 물의 기운을 눌러주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파란색도 오케이. 약간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을 파란색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0: 저는 공대 출신의 개발자고요. 어떤 미대 출신의 디자이너거든요. 온전히 맡기게 됐어요. 굳이 제가 의견을 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1: 내
0: 저는
1: 몸만 사람 같잖아.
0: 대신 반대로 저는 동선이나 이런 배치 이런 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많이 해줬어요. 이게 씨앗이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1층 공간을 좀 멋지게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 안에 다 숨겼습니다.
2: 이 집을 유지하는 유틸리티 시설들이 요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아.
3: 눈에 거슬리는 거는 죄다저 안에 숨겨놨다고요?
0: 여기 보이는 냉장고가 하나 있고요. 여기 공조시설들도. 입구에 보였던 신발장. 그리고 조그만 화장실도 하나 숨겨놨어요.
3: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좁은 면적의 공간을 나누다 보면은 자칫 답답해지기 쉽거든요.
1: 이 파란 벽 너머로는 뭐 회의가 있거나 할때 일을 할수 있는 조그만 포커시룸 겸 팬트리룸이 있고, 복도를 좀 다른 집보다 길게 뺐어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우르르 나갈 때가 많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신발을 신는다거나 이렇게 강아지 끈을 멜 곳이 필요한다거나 한게 많아서 좀집 사이즈 규모에 비해서 복도를 좀 길게 빼서 구성을 하게 된것 같아요. 큰 길에 나가면 막 번화가처럼 사람도 많고 뭐 볼거리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뒷골목으로 가면 되게 조용하고 시골길 같고.
0: 약간 부동산의 언변에 제가 휘둘리긴 했는데.
1: 지금 막 저희 뒤에 막 줄이 서 있대요. 사람들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막 몸으로 이렇게 문을 막고 있다고. 그
0: 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데,
1: 전화가 오는데
0: 지금 계약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문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0: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집의 문서를 보더니 집에 좀 문제가 있다.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 집이 저희 집, 저희 땅만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돌도 안 된 아이를 매일 차에 태우고 매일 이 삼청동에 왔어요. 와서 이 동네 은행을 돌기 시작했어요. 약간 아기도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아기,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이런 일이 맞닥뜨렸다. 혹시 대출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토지에 넘어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간 부분을 철거해야지만 허가해주겠다. 건물 자르고 보강하고.
1: 건물을 잘랐어요?
0: 네, 잘랐습니다. 그럼 대수선이 돼야 되고.
2: 건물의 주요 구조까지 손보는 대수선. 자칫하면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요.
0: 이 건물을 그냥 자르면 안 되니까 이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H빔들. H빔들을 이렇게 쏙 인용뽑기 하듯이 넣어줘요. 그럼 그걸 안에서 사람이 받아서 제자리에 가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강을 하고 이제 보강된 부분을 철거하고 또 보강하고 보강된 부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잘라냈어요.
2: 그때만 해도 이런 풍경이 언제 가능하나 했었다는데.
3: 이거 먹을 거야.
4: 먹을 거야? 남편이 그 설계해주시는 건축가 분한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공간은 아내한테 주고 싶다. 지금 이런 그림까지는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애기가 이 위에서 막 볼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있어줘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을 되게 즐겁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2: 고진감래라고 인생이라는 게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아는 법이니까.
0: 원래 공사비가 예상 공사비가 100이었으면 한 150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그냥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뭐 돈 될 만한 거 없나. 그 차를 먼저 팔았던 것 같아요.
4: 맞아, 차를 먼저 팔았지. 네.
0: 그 차는 저희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혼 반지도 그냥 순금, 장식 없는 순금 링을 맞췄어요. 그 반지도 같이 팔고. 다행히 저희가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고 돌밭이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1: 나중에 아이가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반지 어딨냐고.
4: 여기 있다고. 여기 안에 흐르고 있다고.
0: 햇살론이나 뭐 그런 이름 예쁜 다양한 대출들을 알아보고.
4: 언니가 또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0: 제가 그때 조공으로 들어가고 소장님이 기공이 되셔서 용접하시고
2: 할 수 있는 건 웬만큼 다 팔았더니 이제 남은 건 몸뚱이 하나더랍니다.
0: 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예요. 그 남자 주인공은 그 고향집에 가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어요. 그 점이 그 영화에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 남자 주인공.
4: 저도 이제 집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그 고향집 같은 개념도 없고, 그래서 아,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 아, 힘들다 하면 그냥 집에 가서 엄마 밥 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5: 그리고 들어와서 봐서 깜짝 제일 놀라운 게 이게 분명히 대수선을 했다고 했는데 철골 하고 벽을 일부 헐고 다시 했을 거라고요?
0: 네, 맞습니다.
5: 그런데 단차가 있어요.
0: 네.
5: 이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기존의 건물도 이렇게 단차가 있었나요?
0: 네. 이게 1970년에 처음 준공된 집인데요.
5: 예.
0: 저희가 철거할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는 기존에 수리해온 분들이 이 단차를 다 죽인 채로 두꺼운 슬랍을 만들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5: 뜯어보니까 높은 게 나왔네요. 옛날에는 이 단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0: 다 막아서 쓰고 있던 거를 이렇게 개방해서 천장이 꺾여 있으니까 위에도 너무 궁금해요.
1: 맞습니다.
0: 방 같은 방하고 거실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풀었는지
1: 네.
0: 좀 구경해도 될까요?
2: 그쵸.
0: 네. 한번 가보시죠.
2: 네. 가시죠.
0: 안내해 주세요.
2: 네.
3: 계단 끝에 도착하면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과 욕실. 가운데는 드레스룸과 세탁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식구가 함께 쓰는 가족방이 있습니다.
0: 아까 여기가 저 천장 단차가 있던데, 내려왔던데, 올라왔던데네요.
3: 단차를 그대로 살린 이유는 2층 천고가 낮아지기 때문.
0: 예, 이걸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1: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좀 걱정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아이들이 자는 곳이 이렇게 안으로 부파여 있어서 둥지처럼 아이들이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3: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은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벽을 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벽을 세우고 싶으면 세워라 하고 이렇게 넣어주셨고.
0: 그러면 지금은 이건 가족들 다 같이 쓰는 침실 겸 놀이실 겸뭐 이렇게 가족실 겸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네요.
2: 처음에 여기가 아기 키우는 집이 없어서 엄청 걱정했어요.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1: 저희끼리 장난으로 저희 트루먼쇼 지금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동네 분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아이들이랑 이 앞에 있으면 장 보고 가시다가도 아이스크림 하나, 바나나 하나, 빵 하나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많이 또 어르신들이 계신데 말없이 뭔가 두고 가세요. 애들 장난감을 이렇게 두고 가시는데 누가 두고 간지 몰라서 나중에 수소문하면 아, 우리 손주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건데 그냥 혹시 몰라서 두고 갔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3: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풍경이 있네요.
4: 오이 몇 개요?
2: 앞집, 옆집에서 되게 도움 주시고, 또 반찬 맨날 해다 주는 동네 언니도 있고.
3: 2층 역시 생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엄마 아빠도 편하지만 특히 어린 두 딸이 이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뱅글뱅글 돌기 좋고 아무 곳이나 숨기 좋아서래요.
0: 와, 이쪽 공간 정말 알차게 재밌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예. 좌우로 돌아가게 돼 있고 가운데까지 열려 있으니까.
1: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계단실에 숨어 있어요.
0: 계단실에도요?
1: 예, 한번 보러
0: 여기에요?
1: 가실래요? 예.
0: 아, 한번 가볼까요? 아, 이 과거의 흔적을
1: 네,
0: 살리셨네요.
1: 바로 여기입니다.
0: 예.
1: 저희가 이 집을 철거할 때 상량문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량문 대신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네, 그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됐어요.
0: 오늘 너무 멋있는 건물과 건축주를 만나서 너무 뿌듯합니다. 금반지, 애들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다 팔아서 완성해낸 집이기 때문에 너무 대견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도와준대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서로서로 담쌓고 지내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잊혀져 가던 우리의 원래 문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2: 남편이 자전거를 좀 종로는 차가 막히니까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아기랑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요리하면서 창밖에 저 골목길 끝에서부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막 아이들이 커서 어딘가 외출했을 때도 저 창문에서 계속 이렇게 기다릴 것 같은 제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약간 요리해놓고 언제 오나 막 하면서.
1: 이 화단을 이제 외부에 오픈하고 공간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뒀는데 어르신들이 지나오면서 보시고 아, 이 집이 애를 키우는구나 이걸 알게 되시고 그러다 다음에 지나갈 때는 뭐 바나나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완전히 경계를 다 기존처럼 쓰고 이 내부에서만 생활을 했으면 이 애 키우는 집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시도가 이게 진짜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3: 이 동화의 끝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보카도네 식구는 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6: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7: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5: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6: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8: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9: 아이고야.
8: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건조. 펭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티 크리에이터 펭수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주로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 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축축한 수수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전 부치기. 냉장고에 묵혀놨던 북어로 활용 만점 레시피. 언제까지 국어로만 해먹을 수 없다. 북어로 만드는 이색 전 레시피. 고기소와 북어의 기막힌 만남. 특급 맛을 자랑하는 북어전부터. 북어전에서 명절에 남은 전까지 다 해치울 효자 전골. 전도 채소도 다양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북어전 전골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이제 곧 명절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1: 추석인데요. 이 명절엔 전 부치는 소리와 이 고소한 기름향을 맡아야 추석 기분이 나는데요.
2: 맞아요.
1: 이 차례상 필수 재료, 이 북어 한 마리로 맛있는 전을 만들어주신다고요?
2: 맞아요. 늘 지난 명절엔 쓰고 남은 북어를 예. 아, 국 끓일까, 무칠까 하지만 네? 늘 돌아다니는 게 이 녀석이더라고요.
1: 맞아요. 냉동실에 있죠, 항상.
2: 네, 요걸 이제 오늘 좀 맛있는 전으로 부쳐서 네. 명절에 이제 다양한 전을 좀 만들어 보려고 요걸로 네. 오늘 전 부칠 거예요. 네.
1: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제일 주인공인 북어 한 마리입니다.
1: 네.
2: 머리는 잘라뒀다 육수 쓸 거고요.
1: 네.
2: 여기에다 이제 저는 밑간이라는 걸 좀 할 거예요.
1: 네.
2: 간장하고 술하고 참기름, 후추 요 정도 넣어서 네. 밑간을 좀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쇠고기랑 돼지고기 양을 동량을 하셔도 좋고
1: 예.
2: 돼지고기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소고기만 하면 뻑뻑하니까
1: 예.
2: 두 가지를 섞는 게 더 좋죠. 거기다 양파 조금 다지고요.
1: 네.
2: 여기다가 당근 다지고 파 다지고 마늘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을 좀 부칠 거예요.
1: 네. 네. 일단 이 북어와 네. 소고기의 조합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2: 네.
1: 재료만 봐도 간단하고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1: 자, 차례상 북어의 화려한 변신 기대해보면서
2: 네.
1: 오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북어 전을 시작해 볼 텐데요.
2: 네. 네.
1: 자, 먼저 이 북어를.
2: 북어를 손질해야 되겠죠.
1: 예.
2: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있는 지느러미.
1: 예.
2: 요거 입에 들어가면 빳빳하니까 잘라냈어요.
1: 네.
2: 자, 그런 다음에 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부분을 잘라내죠.
1: 네.
2: 요 부분도 뼈가 있어서.
1: 예.
2: 여기도 좀 잘라내는 게 좋아요.
1: 자, 살짝 손질을 할게요.
2: 네.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1: 예.
2: 육수 내는데 아주 그저그만이니까.
1: 자.
2: 요거 그냥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1: 예.
2: 자, 요거를 제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1: 자, 선생님.
2: 네.
1: 저는 이제 북어를 네. 잘 몰랐는데 여러 가지로 네. 활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2: 북어는
1: 예.
2: 정말 좋은 필수 아미노산 여기 다 들어있어요.
1: 예.
2: 그리고 북어엔 또 아주 좋은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1: 네.
2: 우리가 왜 술 많이 드셨을 때 술국으로 북어국 끓이죠.
1: 맞아요.
2: 그리고 이 북어는요 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주 노폐물 제거하는데 그저그만이라고 하니까 이 북어가요 우리가 조금 흔하게 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자기 역량보다
1: 예.
2: 하는 일이 더 훨씬 많은
1: 그러게요.
2: 그런 친구들이죠.
1: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만한 친구가 아니네요.
2: 맞아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취직을 시킬 수도 없고.
1: 네. 오늘 자, 우리가 취직을 네. 한번 시켜보면
2: 네.
1: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게 전을 만들어요.
1: 예?
2: 여기다 물에다가 넣어서 이걸 불리는 게 아니라
1: 예.
2: 이렇게 해서 물을 머금도록 하세요. 이 보세요. 북어는 농축된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서
1: 예.
2: 당군과 동시에 이렇게 아미노산이 빠져나와요.
1: 뽀얗게. 그러니까
2: 오래 담그지 마세요.
1: 예?
2: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딱딱한 구성만 좀 덜하게
1: 예.
2: 이렇게 해서 좀 놔두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자.
2: 이렇게 한 상태로
1: 예.
2: 조금 놔두세요. 그러면 자기에 있는 수분만으로 물을 머금어서
1: 촉촉하게.
2: 이것도 촉촉하게 돼요. 자, 보세요. 물이 이렇게 뿌옇게.
1: 그러게요.
2: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놔두죠.
1: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될 것
2: 네.
1: 같습니다.
2: 이렇게 미리. 놔둔 거를
1: 예?
2: 자, 이건 마찬가지예요.
1: 촉촉하게.
2: 미리 준비를 좀 하세요.
1: 예?
2: 이거를요. 밑간을 하세요.
1: 밑간을요?
2: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1: 예.
2: 여기다 청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 하세요.
1: 근데 요 과정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점이 좋은가요?
2: 네, 아니 간입에서
1: 네.
2: 그냥 북어의 짐짐한 맛이 아니라
1: 예.
2: 간입이니까 훨씬 더 맛이 있죠.
1: 아.
2: 그래서 요거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드시고요.
1: 네.
2: 네. 이렇게 후추 뿌려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뿌려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 참기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1: 예.
2: 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전을 지지게 좀 간이 배도록. 요건 제가 미리 좀 밑간을 이렇게 해뒀어요.
1: 얼마 정도 해두신 건가요?
2: 이렇게 한 30분 정도 두면 요대로 그저 후라이팬에다가 사실은
1: 예.
2: 이렇게 기름도 넣어서 지져 먹어도 요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1: 아, 향도 너무
2: 네.
1: 좋아요.
2: 네. 자, 이렇게 드신 다음에
1: 예.
2: 저는 이제 고기 양념을 할게요.
1: 자, 오늘 함께할 소고기를 제가
2: 네.
1: 손질해봐야 되는데.
2: 네, 오늘 저는 돼지고기 반, 요거 돼지고기 간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이나 등심이나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다가 소고기. 저는 반반 섞었어요.
1: 아, 반반 섞었구나.
2: 먼저 이렇게 좀 섞어 놓을게요.
1: 예.
2: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금하고 간장 좀.
1: 네. 네.
2: 소금으로, 아, 요건 설탕이에요.
1: 예.
2: 설탕 조금 넣고요. 간장.
1: 자, 간장 네, 넣고.
2: 간장 주세요. 약간 불고기 양념처럼 하는 거예요. 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주물러. 일단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하나 이렇게 주물러서 가시면 훨씬 더 좋죠. 자, 여기다 이렇게 마늘.
1: 네, 마늘 좀 마늘. 넣고.
2: 이게 차례상에 놓으실 것 같으면 마늘 넣지 마세요. 네. 그냥 우리 식구만 먹을 거면 마늘 넣으셔도 괜찮아요.
1: 네.
2: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파. 흰 부분만 다졌습니다.
1: 네.
2: 네, 이렇게.
1: 사실은 이 전 하면 사실 고기가 또 들어가줘야.
2: 아, 그럼요. 예. 그럼요.
1: 그 맛이 나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자, 이렇게 넣고. 예. 여기다가 이거 양파 다짐이에요. 조금 넣으면 훨씬 더 시원해요. 네. 당근.
1: 당근. 네. 야,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전을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2: 맞아요.
1: 명절이 가까워 온다는 생각이 아, 드는 것 같아요.
2: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명절에는 그렇게 전 기름 냄새가 막 풍겨야.
1: 네.
2: 아랫집, 윗집에도 그냥 그래, 아우, 명절이구나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도 주부들은 힘든 날이에요. 네.
1: 이제 다 같이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명절에.
2: 그렇죠. 자, 여기다 참기름 좀 주세요, 강희 씨.
1: 참기름.
2: 네. 참기름 양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1: 네.
2: 조금 넣으세요.
1: 조금 넣을까요?
2: 네.
1: 자.
2: 됐어요, 네. 됐어요. 네.
1: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뭉쳐지죠?
2: 네, 기름 젖어요.
1: 예.
2: 네, 기름 젖고 벌어지니까. 자.
1: 자, 이제 네. 전에 들어갈 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랑.
2: 네, 이렇게 양념이 됐어요.
1: 예.
2: 이렇게 한 거를, 자, 요거 아까 해놓은 거 있죠?
1: 예.
2: 북어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1: 예.
2: 여기다가 밀가루를 조금 발라요.
1: 자.
2: 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1: 예.
2: 요걸 여기다 얇게 펴발라요.
1: 아, 위에다가?
2: 네, 이렇게 얹어요.
1: 자, 비닐이 있는 반대쪽이죠?
2: 그렇죠, 그렇죠. 안쪽.
1: 안쪽에.
2: 몸 안쪽으로 발라놓은 예. 쪽이죠? 너무 두껍게 하시지 말고, 요거를
1: 예.
2: 얇게 이렇게 바르세요.
1: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2: 네, 그래서 아이들도 참 잘 먹어요.
1: 예.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놔두고요.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얇게.
1: 아, 진짜로, 이제 요즘은 이제 명절에는 당연히 전을 먹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2: 네,
1: 근데
2: 네.
1: 뭐 새로운 전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2: 맞아요.
1: 근데
2: 네.
1: 먹다가 먹다가 또 새로운 걸 네. 찾게 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이렇게.
2: 네.
1: 북어전.
2: 네.
1: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묻히세요.
1: 네.
2: 골고루. 거기를, 이거 동그랑땡 양념 똑같이 하시면 돼요.
1: 동그랑땡 양념.
2: 네. 완자.
1: 완자, 그쵸?
2: 근데 왜 동그랑땡이라 그래 더 맛있죠? 맛있게
1: 느껴 뭔가 느낌이.
2: 그죠. 그 정도만 이제 우선 할게요.
1: 네.
2: 프라이팬으로 가서 이제 불을 좀 켜보죠.
1: 그럴까요?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팬을 좀 달굴게요. 자,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1: 네.
2: 고기 들었던 요 부분 있죠?
1: 예.
2: 요 부분을 바닥으로 가도록. 이렇게 놓으세요. 일반 전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1: 어, 또 오히려 이.
2: 네.
1: 이 북어가.
2: 네.
1: 딱 자세가 잡혀 있어서
2: 네, 맞아요.
1: 찢어지지도 않고
2: 먹을 때 이렇게 잘라서
1: 예.
2: 먹기 좋은 크기로만 가면 되니까
1: 예.
2: 이렇게 이렇게 가죠.
1: 와, 일단 큼직막해서 좋네요,
2: 네.
1: 선생님.
2: 자, 이렇게 해서 네 부치기도 쉬워요, 이거는.
1: 그러게요.
2: 네. 자, 이렇게 해서
1: 벌써 큼직 노는 것 같아요. 예, 불세게 세게 했죠, 선생님.
2: 네, 세게 했어요. 지금 아주 세게는 아니고
1: 예.
2: 중강불 정도.
1: 중강불.
2: 네, 네. 이게 고기가 있어서 익으라고 배 쪽으로 높이도 하지만
1: 네.
2: 등 쪽으로 놓으면 북어가 오그라져요.
1: 오.
2: 네, 그래서 배 쪽으로 꼭 그냥 이거 아니고 찜 하실 때도
1: 예?
2: 배 쪽으로 먼저 익히셔서
1: 배 쪽을 먼저
2: 네, 하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익히겠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사실 전 먹을 때도 생선하고 육고기를 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2: 그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 참
2: 네.
1: 조화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또 걱정이 되는 건
2: 네.
1: 살짝 두께가 있기 때문에
2: 네.
1: 그다음에 또 생선이랑 또 고기가 익는
2: 네.
1: 정도가 다른데
2: 북어는 이미 말라서요. 우리가 예. 안주로 먹을 때 불에다 설컹 구워서 먹잖아요.
1: 아, 맞죠.
2: 네, 그렇게 할 때 더 고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기를 얇게 펴바르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1: 네.
2: 조리 시간을 짧게 하자고.
1: 아.
2: 네. 그리고 너무 두꺼우면 북어도 두께가 있고 고기도 두꺼우면 입에 불편하죠.
1: 그렇죠.
2: 네. 그래서
1: 아,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건
2: 네.
1: 이 북어는
2: 네.
1: 감칠맛 나잖아요.
2: 맞아요.
1: 그리고 소고기랑 이 돼지고기는 고소하고
2: 맞아요, 맞아요.
1: 얼마나 조화로울까요?
2: 맛있어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놓으시면
1: 네.
2: 야, 이거 멋지다 하실 거요. 저는 네. 저희 이제 명절에는
1: 예.
2: 저희는 한 5, 60분 정도 오시는데
1: 네?
2: 제일 좋아하시는 게 북어전, 다시마전 이런 것들.
1: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이 북어전을 보게
2: 네.
1: 됐잖아요.
2: 네.
1: 앞으로 진짜 해 먹을 것 같아요.
2: 네. 네. 아마 그럴 것이 어렵지 않아요.
1: 예.
2: 늘 그 돼지고기 완자전은 늘 하시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거 그냥 조금 남겨놨다가 북어에다 한 두어 마리 정도 하시면 명절에 요긴하게 쓰시죠.
1: 선생님,
2: 네.
1: 요 타이밍에 선생님이 잘하시는
2: 네.
1: 그 선생님이 또 유행어 있잖아요.
2: 뭐요?
1: 그거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2: 그거 광희 씨가 더 잘하지 않나?
1: 자, 이렇게.
2: 네.
1: 자, 이렇게 북어의 감칠맛과 돼지고기 소고기의 고소한 맛이
2: 네.
1: 함께 있는 이 북어전.
2: 야, 이거요.
1: 얼마나 맛있게요.
2: 진짜, 얼마나 맛있게요.
1: 야, 선생님 맛을 또 제가 또 살리지 못하네요, 선생님.
2: 아, 아니에요. 예? 더 잘하셨어요. 더
1: 진짜로?
2: 잘하셨어요. 네.
1: 요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2: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 부어내십니다. 예. 부을 때 여기 오그라지지 않도록 예. 이렇게 차례상에 놓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자주는 뒤집어 주지 마시고요. 예. 이게 그냥 놓으면 이게 꼬부라지니까 예. 이럴 때 이제 고기 쪽이 익으라고
1: 이렇게. 고기 쪽이 좀 눌러주시고.
2: 네, 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가는 거죠.
1: 자, 고기 쪽을 좀 위주로 많이 익히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익히는 거죠.
1: 그리고 오늘 이 다음 요리가 또 네. 이 북어전을 활용한 북어전 전골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 동안 네. 기대가 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네.
1: 선생님, 지금 네. 북어전이 네. 맛있게 이렇게 붙여지고 있는데
2: 그렇죠.
1: 네. 정말 감칠맛 나는 향과 고소한 향이 드니까 엄청나요.
2: 제가 좀 덜어낼게요. 예. 이거는 약간 색깔이 진하게 지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북어도 두텁고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익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만약에 덜 익으면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전자레인지 한번 땡 돌리시면 돼요.
1: 네, 근데 네. 이렇게 네. 색이 나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그렇죠. 보입니다.
2: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예.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놔뒀다가 전지질 쌓으면 돼요. 자, 이렇게. 우와. 야, 이렇게. 이렇게 되죠.
1: 단면 좀 네. 보여주세요.
2: 이렇게, 이렇게.
1: 세상에.
2: 이렇게 지지죠. 이렇게.
1: 네. 우와, 반은 고기고요. 네. 반은 또 생선이에요.
2: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죠. 이거 와. 제일, 손이 제일 먼저 가는 전이더라고요.
1: 그럴 것 같아요. 네.
2: 자, 이렇게 해서.
1: 오, 진짜 두툼하고 그냥.
2: 샌드위치 같죠.
1: 얼마나 맛있겠어요.
2: 자, 이렇게 해서. 북어전 완성입니다.
1: 이야,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북어전이 완성됐습니다.
0: 오늘의 요리, 북어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북어포의 머리를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자른 뒤 물에 살짝 담그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북어포는 물에 오래 담그면 아미노산이 금방 빠져나오니 살짝만 담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진간장, 청주,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버무리고 30분 정도 재워줍니다. 다진 돼지고기와 다진 소고기를 섞은 뒤 설탕,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다진 양파, 다진 당근을 넣어 버무리다가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북어포에 밀가루를 묻힌 뒤 고기소를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걀물을 묻혀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북어전을 반으로 썰어 그릇에 담으면 북어전이 완성됩니다.
1: 앞서 네. 이 명절에 남은 북어로 이 네. 북어전을 했다면 네, 네. 이번에는 남은 북어전을 활용하는 북어전 전골입니다.
2: 네, 맞아요. 이제 늘 명절 지나고 나면 남은 전들이랑 이거 가지고 예.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중에 지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이럴 때 우리가 참 쉬운 방법으로 전골 끓여서 먹는데 네. 오늘은 제가 활용의 활용 재료들이에요.
1: 예.
2: 이게 북어가 들어가서 얼마나 막 시원하고 맛있나 몰라요.
1: 그러게요.
2: 네.
1: 재료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2: 네, 네, 맞아요. 북어전 한 거 또 전 뭐 동태전 저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오색전 예? 산전 이런 게 남은 거를 그래서 조금씩만 필요로 해요.
1: 네.
2: 많이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2: 다 없어도 있는 것만 하면 돼요.
1: 네.
2: 거기다 이제 채소를 넣을 텐데 네. 오늘 전골이니까 국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2: 국물을 남은 북어의 몸통은 저희가 전을 썼지만
1: 예.
2: 남은 머리 넣고 베트남 고추나 이런 고춧가루 조금 칼칼한 거
1: 예.
2: 두어 개 넣고 이렇게 육수를 끓여놨어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뭐 팥뿌리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1: 네.
2: 없으면 북어 머리만 해도 충분히 맛있는 육수 되거든요. 그 육수에다가 이제 마늘하고 간장, 소금 무쳐 기본 양념이고요.
1: 네.
2: 여기에 쑥갓이나 조금 넣고 홍고추 조금 넣어서 이렇게 아주 맛있는 그런 북어전골 한번 해볼 거예요.
1: 네. 네. 이렇게 국물이 좀 땡겼는데 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북어 200% 활용하는 레시피인데요. 북어국보다 맛있는 북어전 전골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 네. 자, 그럼 저는 먼저 이제 도마가 깨끗할 때
1: 네.

0: 채소부터 좀 준비를 할게요.
1: 그럴까요?
0: 자, 호박은요. 네. 이렇게 썰었어요. 이걸 4등분 하셔도 좋고 그냥 2등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한 저는 이렇게 너무 얇지 않게 한 0.5나 이런 정도 두껍두껍하게 썰 거예요.
1: 호박도 이제 호박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명절에. 네네네.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꽁댕이 나무가 한 반 개 정도 예. 이렇게 하시고요. 죽순이 들어가면 훨씬 좋죠. 예. 그래서 죽순을 저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길이로 채로 썰 거예요, 죽순을.
1: 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 이 전골은 네. 네. 이 채소가 많이 들어가야 이 채소 건져 먹는 맛이 있거든요.
0: 그럼요. 그리고 또 시원한 맛도 나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저 죽순 좀 썰어놓고요. 예. 자 이번에는 새송이 버섯이에요. 새송이 네. 버섯은 이렇게 반 자르세요. 네. 끝머리 꼭 잘라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것도 죽순하고 같은 모양으로 예. 이렇게 썰어놓을게요.
1: 자, 큼지막하게 네. 또 크기를 맞춰서
0: 네 이렇게 해서 썰어놓죠. 그래서
1: 자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새송이 버섯은 새송이 버섯대로 넣는데 예. 굳이 새송이 버섯이 없으시면요 예. 이거를 또 굳이 이거 사느라고 뭐 가실 필요 없어요. 표고버섯도 괜찮고 네. 그냥 다 괜찮. 느타리 버섯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렇죠. 있는 대로 활용하세요. 명절 준비하다 보면 뭐가 남아도 남아돌아다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썰어놓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두부요. 네. 두부를 이렇게 자르셔서.
1: 또 전골엔 또 두부가 잘 어울려요, 선생님.
0: 두부도 반드시 이것도 맹물에 네. 좀 담가 놓으셔서 여기다 들어있는 간수도 좀 빼내시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건강한 두부 드실 수 있죠.
1: 그렇죠. 이렇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0: 네, 이렇게 넣고요. 자, 이거는 우선 흰 부분을 좀 쓸게요. 예. 이렇게 해서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썰어 넣죠.
1: 예.
0: 자, 파란 것도. 사랑게 들어가면 예. 네 단맛이 나니까
1: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저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선 하실 게 있어요. 네. 제가 요거를 채소를 조금 데쳐낼게요.
1: 어? 네. 근데 선생님 어차피 이제 전골은 네. 우리가 이제 맛있게 익혀서 먹을 건데 따로 데치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이제 전골은요. 이게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요. 마르르 끓여서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채소는 설컹거리니까요. 예. 채소를 미리 좀 익혀서 하면 예.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죠. 자, 새송이 버섯부터 먼저 합니다.
1: 예. 살짝 데쳐내시는구나.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리 익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끓이면 또 여기서 물 수분이 나와서 또 간이 흐트러지잖아요. 예. 그럴 거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자 넣고 건져낼게요.
1: 아, 아주 살짝이에요?
0: 네, 아주 살짝이에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예. 또 이제 불을 세게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호박이요.
1: 바로 재료를 또 해볼게요. 네.
0: 자, 이렇게. 예. 호박은 또 호박대로 같이 데쳐내겠습니다.
1: 근데 선생님, 네. 확실히 이렇게 살짝 익히고 네. 안 익히고는 맛이 다른가요?
0: 아, 다르죠. 왜냐면 이게 끓이면서 간 맞춰놓은 게 수분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간이 흐트러지죠, 전골 자체가.
1: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싹 익혀서 하시면 이것도 아주 방법이에요. 네.
1: 맞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네. 요리 비결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새파랗게 변해졌죠? 네. 이렇게 된 정도까지만 데쳐낼게요.
1: 애호박도
0: 따로따로 드세요, 요거.
1: 예.
0: 자, 이렇게 드신 다음에 네. 이제 죽순.
1: 죽순. 네.
0: 자, 요거를 조금 내뱉, 이렇게 놓고 데치면 익히기가 좋아요. 딱 건지면 되니까.
1: 양이 네. 많지 않은 것들은.
0: 맞아요. 여기 다 조금씩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가셔도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끓여드릴게요.
1: 예.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과 요리하다 보면 진짜 뭐 별것도 아닌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자, 이렇게 이제 요 세 가지만 우선 데쳐냈습니다. 예. 그동안에 데쳐놓은 채소들이랑 전을 담아서 전골 우리가 먹을 냄비에다 아예 담아보겠습니다.
1: 아, 예, 전골 네네. 냄비에. 네. 그래서 이게 준비됐구나.
0: 네,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해놨어요. 자. 네. 자, 이렇게 조금 깊은 전골 냄비에다가 예. 조금 넉넉한 걸 하세요. 너무 옹색하면 국물이 예. 텁텁해져요. 네. 담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 전을요 밑에다 몇 개 깔아요.
1: 오.
0: 네, 이렇게 밑에다 몇 개 깔아요.
1: 가운데요?
0: 그러면 이 북어에서 국물이 나와서 이게 또 육수를 더한 맛이 되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된 거에다가 저는 이제 자, 호박 담을게요.
1: 저희가 살짝 데쳐냈던
0: 네, 호박. 자, 이렇게 조금 넉넉한 데다 하세요, 전골을. 예. 자, 이렇게 해서 호박을 여기다. 너무 가지런히 안 하셔도 돼요.
1: 예.
0: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네. 여기다가 버섯. 여기다가 우리 왜 차례 지내고 나면 왜 콩나물 같은 거 나물 남죠?
1: 맞아요.
0: 그거 넣으셔도 좋아요.
1: 자 이때 네. 또 자, 이렇게 명절 넣고. 지나고 나서 네. 냉장고에 너무 많이 재료들이 쌓였을 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0: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여기다 죽순. 여기다 죽순 넣으세요.
1: 네.
0: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0: 여기다가 네. 이제 오색 전 넣을게요.
1: 오색 전도 네. 넣고.
0: 그래서 전을 이렇게 넣죠.
1: 아, 근데 보기만 해도 또 먹음직스러운데 네. 확실히 이게 저는 그냥 먹을 때도 맛있지만 네. 이 국물하고 먹어도 맛있어요.
0: 아, 그럼요. 이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산의 것, 뭐 바다 것 다 들어가니까 네. 이게 산의 진미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전 여기다 이제 파를 넣어요.
1: 파를 넣을까요? 네,
0: 파를 좀 이렇게 넣을게요. 파를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북어전.
1: 북어전.
0: 네. 네. 이렇게 넣어요.
1: 아, 진짜. 저는 아까 이제 네. 살짝 이제 북어전도 네. 너무 먹어보고 싶었지만 네. 이 전골도
0: 네. 이렇게 해서 담는 거 네. 아주 이거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거 아.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적당히 얼마가 필요해 하지 말고요. 네? 있는 거 청소해요. 그냥 있는 거 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1: 근데 선생님 두부랑 네. 두부는
0: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부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넣죠.
1: 아, 제일 위에.
0: 네, 이렇게 이렇게 가지런히 넣어요.
1: 두부는 또 한 자리 못 할까 봐서.
0: 아, 예. 그러셨구나. 예. 잊어버릴까 봐 그러셨죠. 자, 이렇게 넣고요.
1: 네.
0: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빨간 고추 이렇게 개운하라고. 그쵸.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저 육수가 끓으면 네. 이 육수에다 간을 맞춰서 그래서 부어서 한 소끔만 우르르 끓이는 거예요.
1: 오.
0: 모든 재료가 다 익었기 때문에 이거 오래 끓이면요 풀떼집같이 전골의 맛이 없어요. 오. 시원한 맛이 없으니까 예? 육수를 일부러 뜨거운 육수를 부어서 한 소끔만 와르르 끓일게요.
1: 그러면 네. 신선한 재료들이 네. 먹을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네, 네. 이제 이렇게 육수가 끓기 시작을 하죠.
1: 네.
0: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요 육수를 좀 숟가락 좀 주시겠어요?
1: 네.
0: 개운하게 맛을 내는 방법인데. 자, 마늘이요. 마늘 좀 넣으세요. 네. 너무 많은 양의 마늘은 넣지 마세요. 이 전이랑 이런 게 다 기름져서 네. 사실은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마늘 냄새까지 더 과하게 나요. 그러니까 오. 그렇게 넣지 마시고요. 간장으로 하면 좀 텁텁해요. 소금을 우선 간을 조금 하세요. 이렇게 소금 간을 좀 해서 네. 그리고 북어가 바닷 거잖아요.
1: 네.
0: 바닷게 주재료일 땐 소금.
1: 소금.
0: 소고기나 이런 육지에서 나는 고기 종류들은 육고기들은 간장. 이렇게 배우시면 편하죠.
1: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넣을게요.
1: 네.
0: 그런 다음에 네. 제가 여기서 이 육수를 뜨거울 때 여기다 부어요.
1: 뜨거울 때?
0: 네. 그냥 그대로 부어요. 머리나 고추만 들어가지 않겠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부어요. 자작하게. 이렇게 붓는 거죠.
1: 이 국물이 굉장히 칼칼한 향이 네. 올라와요.
0: 이렇게, 예.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불에서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빨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골은 와르르 끓이는 게 좋다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끔 끓일 때까지만 한 2분 정도만 기다리겠습니다.
1: 네. 네. 뚜껑 덮지 않아도 되는 거죠?
0: 뚜껑 덮어야죠.
1: 덮을까요?
0: 네.
1: 자, 뚜껑 덮고 2분 정도만.
0: 네, 2분 정도만 기다릴게요. 예. 끓어오를 때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1: 볼까요?
0: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끓어. 자, 이렇게 끓죠.
1: 이렇게 뽀얗게
0: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죠. 이 북어 국물이고 예. 이제 고기에서 우러나잖아요.
1: 네.
0: 닦으세요. 여기에다가 그래도 너무 이게 전부 재활용만 한 거니까 좀 미안하니까
1: 예.
0: 숟가락 없으면 그만두고요. 있으면 여기다 꽃다발 하나 이렇게 꽂으세요.
1: 네. 마지막에
0: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냄비째 오늘 상에 올려놓겠습니다.
1: 저희가 다 네. 만들어뒀던 네. 뭔가 처치곤란이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맛있게.
0: 네, 여기다 배추도 남은 게 있으면 조금 예. 넣으세요.
1: 그러게요.
0: 네.
1: 아주 개운하고 네. 깔끔하고 진한
0: 네.
1: 북어전 전골이 네. 완성됐습니다.
2: 북어전 전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호박은 반 갈라 두툼하게 썰고 죽순은 길게 채 썬 뒤 새송이 버섯은 반 갈라 길게 채 썰어 주세요. 두부는 반 갈라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는 어슬 썰어 줍니다. 끓는 물에 새송이 버섯, 애호박, 죽순을 각각 데쳐내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먼저 데쳐주면 전골을 오래 끓이지 않아 맛도 좋고 빨리 조리돼요. 전골 냄비에 북어전, 애호박, 새송이 버섯, 동태전, 죽순, 꼬치전, 대파, 두부, 어슷썬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끓는 북어 육수에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전골 냄비에 부어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쑥갓을 올리면 북어전 전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토란을 듬뿍 넣어 밥상도 풍성, 마음도 풍성해지는 토란국부터 토란과 쫄깃한 오징어의 식감이 조화로운 토란 오징어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

함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였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1: 저처럼 예쁜 아이가 숨을 예쁜 장소를 찾는 중이라고요.
0: 이 층은 멜리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올라가요.
1: 루블리,
0: 이 층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1: 핀.

0: 피는 숨어야 한다. 핀. 핀. 핀.
1: 아무 깔고 앉다니 이러기야?
0: 누구냐, 핀?
1: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어떤 맛이든 어떤 음식이든 네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샘솟는 마법 판관이
0: 우와! 무엇이든 가능, 핀?
1: 물론
0: 그럼

0: 마법 방언이 주문. 하지만 무슨 햄버거인지 말씀을 안 해주신 관계로 치즈버거, 버블버거, 불고기 스파이시 킹버거까지.
1: 최고다 핑핑.
0: 당연하지 이 몸은.
2: 핑핑 녀석만 못 찾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못 찾게 딱게 꼬리 깽깽이 걸음으로 나와라.
1: 깽깽!
2: 어? 땡! 깽깽이 걸음 안 했음.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핑!
2: 그게 뭔데?
0: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며?
1: 당신 치킨 소시지 피자 핑!
0: 마법 화가리 주문!
1: 음식이 샘솟는다, 방아리!
3: 근데 이런 마법템은 어디서 난 거야, 핀핀? 어디 내가 안 봐?
2: 초코바, 초코바, 비초코 케이크, 초코! 와!
1: 튀김, 순대, 떡볶이, 김밥, 풀셋!
4: 준이!
2: 초코 다음은
1: 군자!
2: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0: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마법 항아리

0: 도자!
1: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
2: 이래도 괜찮은 건가?
1: 어? 오! 별 만나! 와! 끝났다.
2: 준이, 응?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1: 이게 다 뭐야?
3: 아이.
1: 마법 항아리야. 이제 그만.
4: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1: 충분히 배부르다고. 이제 그만.
4: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많고 가득 넘쳐나는 걸요.
1: 뭐? 그만하라니까.
4: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1: 조니. 어? 잡아. 야!

0: 잡을 수 있겠어?
1: 잡아야지. 친구들과 힘을 모아줘. 적랑이의 이 말썽쟁이 항아리야!
2: 말썽쟁이라니, 황금초까지 좋아했잖아!
1: 얘들아, 지금이야!

0: 토니, 안 되겠어. 마법 앤 마법. 우리도 마법으로 상대하자.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틴, 주틴, 주틴, 슈! 주니, 토니, 현신!
1: 그런데 어떤 마법이 좋을까?
0: 다 먹어치우는 마법! 어? 같은 건 없겠지?
1: 여기 어디 뒀을 텐데?
0: 뭐? 내 머리에 뭘 넣어준 거야?
1: 마법을 멈추는 주문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0: 그만이! 그만해! 주무라! 멈추래야!

0: 어, 잠깐! 이 주문은 대마법사만 쓸 수 있음? 에? 뭐라고? 아, 어떡해!
1: 아,
0: 나도 핀, 너희도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2: 돈이 어? 좀 먹기 편한 음식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0: 먹기 편한 음식? 아! 마법 항아리야! 정말 맛있는 음식 중에 먹기 편하고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다양한 맛까지 있는 음식으로 부탁해!
3: 마법 항아리?
4: 무슨 속셈이야?
0: 먹기 편한 작은 음식 한 가지로 바꾸면 상대하기 편해질 거야.
4: 그런 음식이 뭐가 있는데?
0: 먹기 편한 음식은 화자!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려면.
4: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5: 이 소리는 솔로!
4: 스캐닝 부탁해.
0: 아하, 무슨 작전인지 알겠다. 주핏 주핏 주핏 주 마법 스캐닝. 아, 좋아.
6: 네.
4: 쿤타, 핀핀, 너희도 도와줘.
2: 아니, 뭘 어떻게 할 건데?
0: 이번 작전은 와구와구 작전.
2: 이런 재미라면 부차한지.
0: 기간 내는 나한테 맡겨.
4: 좋아.

0: 엄청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지요?
1: 우리 뭐했지? 아, 숨바꼭질이야.
0: 숨바꼭질 할 때 그런 소리는 안 나요. 아무 일도 없는 거지요?
2: 그럼요, 그럼요. 아무 말썽 안 피웠죠.
0: 그럼 사이좋게 착하게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3: 네.
2: 간신히 작게 만들었다. 휴.
0: 아니, 이 마법 항아리가 어디 갔지?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0: 따라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벌어? 진짜 신나겠다.

한다고? 어! 말도 안 돼! 생각지도 못한 걸 먹네! 뭐야! 아, 어디 한번 알아볼까? 이것 좀 먹어볼래?

반려식물이잖아.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누지, 너 줄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공주님이 뜨는 거라고. 고마, 이리 좀 와볼래?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로지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이 타는 말.

해주세요. 용이에요. 용이라고요. 가만 서 있으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부짖어야지.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안바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이용아!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널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잘 물리쳤네.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이러지?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왜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뿅뿅. 안 그럼 내가 잡아먹고 말 테다. 아, 팬케이크잖아. 저기요 공주님, 내려오세요. 용은 팬케이크나 먹어야겠어요. 아.

0: 파파파는 안경을 씁니다. 뭐든 확실하게 보려면 안경을 써야 하죠. 안경을 쓰면 모든 게 확실하게 잘 보이니까요. 하지만 안경을 벗으면 아빠는 물건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게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파파 아빠한테는 안경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아빠는 가끔 안경을 잃어버립니다.
1: 페파, 조지? 너희들 아빠 안경 못 봤니?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2: 못 봤어요.
0: 페파랑 조지도 아빠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 큰일 났네. 아빠는 안경이 없으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많이 불편하실 거야.
0: 아빠는 안경을 안 쓰면 신문을 읽을 수가 없죠.
3: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짜증나는군. 대체 누가 내 안경을 치운 거야?
1: 어디다 벗어놨는지 잘 생각해봐요.
3: 안경을 벗으면 언제든 주머니에 넣어두지. 근데 없더라고.
2: 아빠, 우리가 아빠 안경 찾아드릴까요?
1: 기특한 생각이구나. 너희들이 안경을 찾아드리면 짜증을 안 내실 거야.
3: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0: 팔팔랑 조지는 안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팔팔은 신문 아래를 살펴봤죠.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어요.
2: 없네.
0: 조지는 텔레비전 위를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2: 아. 2층에 가서 엄마 아빠 방을 찾아보자.
0: 페파랑 조지는 엄마 아빠 방으로 갔어요.
2: 조지, 뭐 깨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뭐가 그렇게 우스워?
0: 팔팔은 베개 밑을 봤어요.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죠. 조지는 아빠 슬리퍼 속을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2: 이번에 욕실에 가보자.
0: 팔팔랑 조지는 욕실을 찾아봤어요. 욕조에도 안경은 없었어요. 변기 안에도 안경은 없었죠.
2: 못 찾겠다.
0: 팔팔랑 조지는 어디서도 아빠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2: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아빠 안경은 없어요, 엄마.
1: 저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3: 이제부터 안경 없이 지내는 걸 연습해야겠군. 천천히 다니면 물건에 안 부딪힐 거야.
2: 여기 보세요! 아빠 안경이에요!
1: 세상에, 여보! 당신이 안경을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3: 어우.
2: 아빠도 참!
3: 내 안경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
1: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잃어버렸던 안경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짜증은 그만 내요. 알았죠?
3: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0: 씨앗심기.
1: 오늘 팔팔한 조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0: 할아버지, 봐주세요.
2: 받아라. 그건 뭐니?
3: 공룡.
2: 공룡이라고?
0: 할아버지, 뭐 하세요?
2: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란다.
0: 씨앗? 씨앗이 뭔데요?
2: 자라서 식물이 되는 거지. 조그맣게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주면 돼요. 이 채소밭에 있는 것들 모두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자란 것들이지.
0: 저 사과나무도요?
2: 그럼.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작은 사과나무가 되는 거란다. 이 나무처럼.
0: 오!
2: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큰 사과나무가 되는 거지. 이 나무처럼. 아이쿠! 봐라, 여기 사과 안에 씨가 많이 있지?
0: 사과나무가 또 생기겠네요.
2: 그래, 그렇지.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도 씨를 심어볼래요.
2: 펠파, 네가 직접 딸기 씨를 심어보겠니?
0: 네, 할아버지.
2: 이 씨가 자라면 달콤한 딸기를 먹을 수 있단다. 먼저 작은 구멍을 파거라.
0: 그 다음에 씨를 넣고 흙으로 덮어줘요.
2: 물은 이 할아버지가 줄까?
0: 아니요, 싫어요. 제가 줄래요.
2: 잘하는구나. 이제 기다리면 싹이 나올 게다.
1: 팔팔한 조지는 싹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0: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2: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단다, 베파.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4: 베파, 조지, 이제 집에 가야지.
0: 하지만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얼른 딸기를 따먹고 싶단 말이에요.
2: 걱정 말아라, 베파. 다음에 오면 싹이 나오고 꽤 많이 자라 있을 게다.
0: 그럼 딸기도 열리겠네요?
2: 그럼.
4: 어서 와, 페파.
0: 할아버지, 안녕. 딸기 씨도 안녕.
1: 할아버지는 팔팔가 심은 씨앗을 보살펴 주셨어요. 며칠 후 작은 싹이 나오기 시작했죠. 날이 갈수록 싹은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특별한 걸 발견했죠.
2: 딸기가 열렸군.
0: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1: 팔팔한 조지가 또 놀러 왔어요.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딸기 많이 컸어요?
2: 그럼, 보렴.
0: 오, 딸기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른 거 또 심어도 돼요?
2: 아, 그럼. 이번엔 조지가 뭘 심을지 골라보렴.
0: 그래, 조지, 네가 골라봐. 당근 씨 어때? 할아버지, 조지가 당근 씨를 심고 싶대요.
2: 조지, 당근 씨를 심어보고 싶니?
3: 아니요.
2: 어떤 걸 크게 키워보고 싶니?
1: 조지는 키우고 싶은 걸 정했어요.
3: 공룡.
1: 조지는 공룡나무를 키우고 싶었죠.
0: 조지, 안 돼. 공룡 인형은 나무처럼 자랄 수 없어.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지금 변신의 달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정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변신의 달인? 저 혹시 변신의 달인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1: 변신의 달인이요? 아, 그 맨날 이상 옷 입고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
0: 맞아요. 그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쪽이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변신의 달인 크크님?
2: 메. 나 크크 맞는 메. 누구신 메.
3: 오늘의 달인 변신 천재 악당 크크.
0: 악당 크크님. 방금 염소 흉내는 왜 내신 건가요?
2: 악당은 언제 어떤 괴물로 변신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염소 괴물로 변신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0: 와, 역시 변신의 달인답네요. 그런데 이렇게 변신을 하는 이유가 다 어린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고요?
2: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어린이를 괴롭히려고 졸졸졸 밥상으로 변신했어요. 또 똥 누고 손 안 씻는 어린이를 혼내주려고 똥순이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그리고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린이를 괴롭히기 위해 바로 이런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카카카카카카카. 그날 나의 목표는 이 홍따순 어린이였어요.
4: 완전 꿀맛.
5: 완전 꿀맛.
4: 야, 왜 따라해?
5: 야, 왜 따라해?
6: 따순아, 따라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빠.
2: 그래서 나 악당 크크는 결심했죠. 앵무새 괴물이 되기로 말입니다. 카카카카카.
7: 나도 자 앵무새 괴물. 홍따순 어린이를 만나러 출발.
8: 무무무 무무무 무무무
7: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6: 뭐야?
4: 따순아, 너가 키우는 앵무새야? 새가 맞긴 한가?
5: 아, 얘들아 도와줘.
7: 얘들아, 도와줘!
5: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7: 야!

0: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1: 뭐야,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0: 너네 왜 웃어? 지금 이게 웃겨?
1: 지금 이게 웃겨?
2: 어, 웃겨. 너 맨날 우리말 따라하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네.
0: 아니, 나는 너희한테 그냥 장난이었고. 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2: 맞아, 너도 한번 우리 기분 느껴봐. 효진아, 가자.
0: 응?
3: 앵무새 괴물로 변신해 따순이를 괴롭히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1: 좋아, 그럼 앵무새의 힘을 보여주지. 귀여운 앵무새 데려갔을 뿐. 둘, 셋, 무무, 무무.
4: 그때 따순이를 좀 더 따끔하게 혼냈어야 하는데, 에이, 띵동댕 삼총사.
5: 아, 그럼 주로 앵무새 같은 동물로 많이 변신하시나요?
4: 동물, 괴물 이런 건 기본이고, 제가 이런 걸로도 변신했었죠. 이리 와.

0: 그러니까 그 일은 꽃 지렁이.
1: 안 돼.
0: 나비를 함부로 죽이던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됐죠.
2: 우와, 내가 흘린 과자 개미가 끌고 간다.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0: 원하고 있었는데 왜 죽이냐고. 와!
1: 어차피 개미 엄청 많잖아요. 저기도
2: 그때 난 결심했죠.
1: 저기도
2: 개미 유령 개미가 되어 나정이를 혼내주기로.
0: 깨어나라 개미의 억울한 여군이여. 깨어나서 나와 함께 유령 개미가 되자. 나느냐 유령 개미. 나를 콱 밟아 죽인 홍나정 어린이, 너도 똑같이 복수해 주마.
2: 유령 개미가 된 난 나정이 집으로 찾아갔어요.
1: 아, 유령 개미가 날 왜 찾아온 건데?
0: 내 목숨을 빼앗아간 너에게 복수하러 왔지. 크크크크크크크.
1: 그럼 너 그때 과자 옮기던 그 개미?
0: 맞아.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0: 너 때문에 죽은 꽃.
1: 지렁이.
0: 나비. 그럼 너희들도 다 유령?

0: 아니, 딩동댕 삼총사 유량대 공격!
1: 잘못했어. 나 이제부터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테니까 제발 부디 하늘나라로 가서 편히 쉬어. 부탁이야.
2: 알았어. 그럼 앞으로 우리 꽃들 잘 부탁해.
3: 지렁이도
1: 나비도

0: 유령은 죽지 않아. 다만 사라질 뿐. 둘, 셋, 뿅. 아, 나 그때 유령 개미로 변신한 거 정말 멋있었는데.
1: 아, 악당 크쿤님의 멋진 계획이 매번 딩동댕 삼총사 때문에 실패했군요.
0: 예, 그래서 딩동댕 삼총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악당 크크 아주 어마어마한 대변신을 했었죠.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그날도 딩동댕 삼총사는 이 악당 크크의 계획을 방해하러 나타났어요.
2: 또 왔네, 또 왔어. 지겨운 딩동댕 삼총사!
3: 해치웠나?
4: 그래도 한때 요정이었던 녀석이 넌 우리에게 상대도 안 돼!
5: 얘들아, 가자!
3: 응!

0: 나르냐 거인 크크. 이 세상을 나쁜 습관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동안의 서류 모두 갚아주마. 특히 댕댕이 너?
1: 나? 나 왜?
0: 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야!
1: 얘들아, 정신 차려!
2: 딩딩아, 크크를 물리쳐야 해.
3: 우주 평화를 꼭 지켜줘.
1: 하지만 나 혼자 어떡해!
2: 자, 딩딩아!
3: 우리의 힘을 다 가져가!
1: 딩딩 진화! 하! 나는야 정의의 메가 딩딩! 거인 크크, 이제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4: 좋다, 기꺼이 상대해주마.

0: 위한 메이저 폭격!
1: 칠 수 없다!

0: 이게 끝이 아니야. 악당 크크. 꼭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돌아와 또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1: 와. 근데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우리 크크님 악당이 아니신 것 같아요.
0: 예? 아니 악당이 아니면 뭐?
1: 천사. 천사 같아요. 크크님 덕분에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다 고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크님은 악당이 아니라?
0: 에이! 내가 천사라니! 내가 천사라니! 이 얼굴이 천사 같아! 아, 그리고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 옷이 천사 옷 같아! 아,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 아! 네! 완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님 악당 맞으세요! 완전 맞으세요! 그럼 저니만!
0: 참나! 명심해 어린이들, 나 착한 아저씨 아니야. 나쁜 습관을 가진 어린이를 괴롭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당 아저씨야. 카카카카카카카카.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자꾸자꾸 하고 싶어.
1: 오늘은 뭐 볼까? 짧은 영상부터 봐야지.
0: 오, 뭘 좀 아는구나. 1분 만에 자극이 팡팡 터지는데.
2: 아,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놀면 좋은데.
1: 카운트점을 들어가고요. 완전 나 혼자 캐주. 와우.
0: 역시 게임하면 나 똥파린 똥파리라면 게임이지.
3: 아, 좋아. 이번에 낙불달기.
0: 다음엔 먹방 보기. 그 다음에.
2: 예, 예, 예야. 그럴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야지.
0: 싫어. 이게 더 재밌죠? 자꾸자꾸 하고 싶죠?
2: 어, 정신없어, 정말. 계속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0: 그게 뭐 어때서? 인간은 원래 보상이 더 중요하지.
2: 아, 얘가 뭘 모르네. 릴렉스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
0: 릴렉스 좋아하시네.
2: 뭘 한다고 떠들어?
0: 인간은 왜 자꾸 자극을 추구할까?
4: 이게 인생이란 게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니까 나는 약간 더 세로토닌 편에 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5: 세로토닌.
4: 세로토닌.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잠깐의 도파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5: 나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너무 도파민이 없으면은 또 행복을 좀 잘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6: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놀려면은 그냥 지금 많이 놀고 후회 없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4: 근데 그렇게 너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해가 끼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작년에 그 청소년 디지털 금지법이 시행되려다 말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5: 그치. 막 선 넘게 막 악플 달기,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짓만 안 하고 적당히 놀면은 뭐 도파민 좀 느끼는 것도 괜찮은 편이지.
7: 게임 말고 먹방 같은 거 보거나.
4: 아, 근데 먹는 걸 왜 봐? 아니, 남이 먹는 걸 왜 봐? 내가 먹어야지.
6: 아니면은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이 유명해졌어. 근데 유명해져서 그거를 사먹기가 어려워. 그 상황에서 그것을 먹는 방송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대충 알 수 있으니까.
4: 뒷정포 같은 거?
5: 인터넷은 막 사진으로 찍어서 막 움직여서 뒷정포 아무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먹방 안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아무 이렇게 먹고 맛소까지 제대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방을 보는 거지.
4: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잘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해.
6: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도파민을 느낄 수도 있고 공부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4: 너희 이 중에 공부하는데 희열 느끼는 사람 있어?
5: 나.
4: 공부 재밌어서 계속 공부 밤새도록 막 공부 안 하면은 미치겠 거 그런 사람이 있어?
5: 그러진 않는데 좋긴 해.
4: 근데 그런 게 바로 중독이잖아. 근데 공부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 공부 중독인 사람은 잘 없지. 지금 우리 봐봐. 공부를 쉬는 날에도 애들이 쉬는 날에 놀자고 하면은 나 쉬는 날에 학원 가 이러는 친구들 꼭 한 명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공부가 강제라는 틀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가 게임과 다르게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아.
6: 나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신발 던지기 같은 거를 몇천 번씩 반복을 했으면은 그게 암만 재밌더라도 너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

0: 마지막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정리하면 제대로 할수 없던 것들 중에서도 할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1: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라니까?
2: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면은 뿌듯하고 도파민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0: 노력을 하면 성취감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까지 갔을 때 우와! 할수 있게 되는 거지.
3: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 해보라 하니까 일단 해. 근데 그게 재밌잖아. 이제부터 그게 도파민에 절여지는 거야. 그걸 계속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4: 근데 그게 나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재미를 추구하고
2: 뭔가 동물들만의 그 도파민이 있을 것 같아. 따로.
0: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면 모든 종이 각각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야?
2: 살짝 나는 그래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
1: 원숭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싸움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것에서 도파민을 느낄 것 같고 동물들도 인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3: 근데 이제 너무 도파민에만 절여지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1: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쉬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피곤하고 정신이 해로울 때는 세로토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3: 사실 그냥 도파민은 조금 뛰어놀고 막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그냥 세로토닌은 너무 피곤해서 뭐 쉬고 싶다 그렇게 그 느긋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주는 행복인 것 같아.
0: BC 1세기의 고대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소박한 걸로만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수 없게 되고.
4: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
3: 나는 나를 조정할 수 있고 나만 내 행복을 알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
1: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0: 일반인들이 느낄 때 그런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6: 켜봐, 켜봐.
3: 응?
5: 뭐야?
3: 챈도다.
6: 너희도 같이 할래?
5: 네. 아니요.
6: 나만 할 거죠? 나만 할 거죠?
3: 우리는 지금 요구르트를 먹는 이 순간에도 도파민을 즐기고 있어.
7: 근데 나는 그러면은 도파민을 아예 못 느낄 것 같아.
3: 그러니까 오히려.
7: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공부를 해야 도파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1: 음식은 둘째치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빨리 죽지 않을까?
2: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고 행복하고 맨날 그것만 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공부같이 지루해질 것 같아.
3: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2: 도파민도 떨어지고
3: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도파민을 찾으러 갈 거야.

0: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란 꼭꼭 약속.

0: 너, 어? 뭐야, 뭐야, 뭐야? 누나, 누나, 내 말 들어봐. 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우연히 연예인 봤다. 완전 신기해.
1: 우연? 아니지. 네가 그 시간에 그 길로 갔으니까 만난 거지.
0: 어? 내가 연예인을 보러 일부러 간 게 아니니까 우연히 만난 거지.
2: 아니, 모든 것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너는 오늘 평소보다 30분 늦잠을 잤어. 만약 그 시간에 일어났다면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또 네가 학교를 갈 때 두 개의 길이 있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야, 그 연예인은 오늘 차 사고가 날 뻔해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거라고. 이게 모두 우연일까? 이곳은 수많은 이유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0: 어? 아니, 이건 각자 따로 일어난 일이 우연히 겹친 거지.
2: 아니, 아니. 오늘 벌어진 일은 다 원인에 의해 결정이 된 거잖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0: 아니, 아니, 아니라고!
2: 아유, 내 말이 맞다니까. 야, 너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어떻게 알아?
0: 아,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누나면 다야?
3: 세상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4: 나 우연이라고 생각해.
5: 나도 우연.
6: 우연.
4: 왜냐면 저 누나처럼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동생은 이유를 모른 채 그쪽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우연이지 않을까.
6: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늦잠을 잤는데 연예인도 차 사고 날 뻔해가지고 다 우연인 거잖아.
4: 그렇지.
6: 그러니까 필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7: 근데 나는 일단 우연도 맞고 필연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연도 어떤가에 필연이 겹쳐서 그래도 만들어진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필연도 맞다고 생각해.
8: 나도 얘 말에 동의하는 게, 그 우연만 있어서는 제가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은 운명이 그런 게 꼬리표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
9: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막 걷고 있었는데 새똥을 맞는 것처럼.
10: 아이고.
9: 진짜로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약간 놀라운 일 같은 거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7: 나는 그 예준이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거는 다 우연일 것 같아?
9: 나는 의도하지 않은 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게 필연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나도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막 스페셜 상품이 막 당첨되고 막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8: 질문은 넌 어떻게 생각해?
7: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닐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필연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
4: 그건 우연.
8: 그건 우연이죠.
6: 필연 아닐까? 그러니까 전날 밤에 늦게 잤다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필연 아닐까?
8: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전날 밤에 늦게 잤으면은 그 순간에 내일 30분 늦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필연이 생긴 거지.
4: 아니, 근데 늦게 잔다고 무조건 늦게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이 된 건.
8: 근데 어쨌든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얘 말대로 그 복영이 말대로 필연 아닐까?
6: 결국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진 자기 스스로 몰랐을 거 아니야. 뭐 들짐승이 있었을 수도 있고.
4: 들짐승.
6: 또 뭐 코카콜라를 했을 수도 있지, 어떤 길로 갈지. 근데 결국 그건 그냥 우연이잖아.
8: 코카콜라를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갔는데. 근데 또 코카콜라를 한 원인은 내가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코카콜라로 그냥 정해야지 했고, 어제 피곤했던 이유는 그 전날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까지 게임을 한 이유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정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데.
4: 아이고.
8: 저 그 작가님, 저 그 진짜 빨리 화장실 좀 가야 돼.
11: 준서가 지금 화장실 가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12: 우연이요.
13: 우연.
12: 우연.
13: 우연.
7: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걔가 물을 먹었으니까 똥을 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똥이 언제 나올지 새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가는 것도 우연이고, 그 내가 거기로 간 거는 필연이 맞아. 근데

0: 그렇게 새가 똥을 쌀 줄은 몰랐던 거니까 우연 아닐까?
1: 그 길에 갔기 때문에 새똥을 맞은
0: 그니까.
1: 거니까 필연 아니야?
2: 근데
3: 그럼 이유가
2: 얘
3: 있으니까.
2: 말은 결과를 몰랐으니까 우연 아니냐지.
1: 그 필연도 결과를 모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운명을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2: 나는 필연이라 생각하는 게 나의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결국 오른쪽 길에 뭐 가운데 엄청 큰 돌이 있었어. 그래서 난그 돌을 걸려 넘어질까 봐 그쪽 길, 다른 쪽 길로 갔어. 뭔가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
1: 그 새가 똥을 싸려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그쪽을 간 것도 우연이어서 그게 만나서 우연이랬잖아.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 우연이랑 우연이 만나서 필연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4: 나도 너네 말을 듣고 생각이 살짝 바뀌었는데, 나도 우연 말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새가 그 시간에 배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새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 이게 촘촘히 얽혀갖고, 결국 그 한 개의 그 결과라는 그물이 생긴 거잖아.
1: 그러니까 결과는 운명 같은데 그 사이에 있던 과정은 우연 같다고 나는 생각해.
2: 우와. 아니 말이 맞아 맞아 맞아. 우연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나는 우연이 인생을 약간 뭔가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준 묘사로 생각해.
4: 원더라는 영화가 있거든.
2: 아, 원더 봤어.
4: 주인공이 얼굴이 살짝 일그러져 있단 말이야. 주인공은 그 자기 그 꽃꽂이 세우고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그 원더의 얼굴이 이상하게 된 거는 결국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거기서 뭐 몇만 분의 몇십억 분의 1 확률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1: 세상 그
4: 거기서.
1: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연이 되지 않을까?
2: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10억 분의 1에 사람이 걸리는 병이거든? 근데 우리 세계엔 수억의 사람이 있어. 그중 좀 나쁜 사람들도 있고 되게 착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왜 어기가 걸렸냐? 그건 필연이 아니잖아.
4: 그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볼수 있지.
5: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우연히. 난 당황스럽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연히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 걔네가. 나는 거기서도 걔가 되게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나의 그 아픔을 인정하고 친구들한테 다가선 게좀 멋지다고 생각했어, 보면서.
1: 필연이 있으면은 좀더 준비성을 갖고 아니면은 안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너무 결과만 정해져 있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2: 만약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면 삶은 살 가치가 없지 않아?
1: 그치.
2: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살아야 돼?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저게 뭐야?
1: 저게 뭐야?
6: 어머!
7: 누구세요? 선글라스.
8: 안녕하세요.
9: 너희가 오늘 나를 만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10: 아, 연예인!
11: 아, 연예인!
2: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내가 지금 요거트를 빠르게 다 마신 거는 우연일까, 필연일까?
4: 그거는 필연이지. 목이 너무 많이 말랐어. 그리고 당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트를 홀로 막자. 정신 나간 지금.
2: 그러니까.
12: 요거트를 내가 목이 말랐어도 지호가
13: 싫어서.
2: 경우의 수가 있겠지. 얘가 막 요구르트 먹을지, 승준이 오반을 줄지, 아니면 바닥에다 놓을지, 아니면 밟을지. 뭐 이런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4: 목이 마르다는
2: 자신의 의지.
5: 나의 생각.
1: 나의 행동.
5: 나의 경험.
2: 우리 인생은.

0: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1: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2: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팬텀 포넷 봉인.
3: 놀래이!

0: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1: 죄송합니다.
2: 그러고 보니 안나는 시장님 딸이었지.
0: 응, 그렇긴 한데 왜?
2: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1: 뭐?
2: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3: 느닷없이 뭐야?
2: 느닷없기는 팬텀 브랜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기도 했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정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보들의 복주 끝엔 전멸뿐이다.
1: 그건 큰일인데.
3: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2: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3: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2: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보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3: 그런 억지는...
2: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3: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그만! 둘 다 진정해!
4: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2: 큰 소리 내서 미안.
3: 아니야, 나야말로.
5: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2: 그래, 부탁하지.
6: 에휴,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4: 저렇게 흥분한 메가엠블러는 처음 봐.
7: 조랩에도 의사니까 와일드카드봇한테 생명을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4: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닿을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0: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3: 아저씨 잠깐만요.
6: 어?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3: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8: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0: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4: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8: 안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3: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0: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9: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8: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10: 뭘 굴대고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8: 네!
10: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3: 무슨 일 있어요?
8: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4: 문어?
11: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8: 저기 뭔가 보였어.
3: 어때요? 보여요?
8: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3: 탱크요?
9: 메탄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8: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0: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3: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9: 응?
3: 어서 피해!
0: 쭉!
3: 온다!
9: 꽉 잡아! 어딨지?
3: 조심해, 블루카.
10: 너 메탈 카드봇이지?
3: 블루카, 뒤로 가, 뒤로!
9: 하고 있어! 넌 누구지?
10: 난 이름하여 타이간! 마키나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봇이라 할 수 있지!
9: 역시 그랬군.
3: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10: 무엇이나?
3: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9: 최악도 있지.
3: 누구 말하는 거야?
10: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치하니 대장도 좋구만.
3: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0: 뭐야너? 와이드 카드 보시냐 메탈 카드 보시냐 어느 쪽이야?
1: 균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는?
2: 다리 너머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4: 탱크?
3: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 보신가?
4: 와일드 카드봇? 플래터 제트 가 아니니?
3: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널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5: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뭐야? 나 몰라 쳤다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2: 블루카! 울프 하운튼!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2: 알파 볼트 캐논! 블루카!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2: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이런 솜씨가 이런 우아하지 못하군.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1: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2: 블루캅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1: 알았어 줄.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1: 야흥! 거기서
3: 블루캅이다. 뭐야?
1: 저 녀석은 모든을 가려서 벗어나!
0: 자, 그만은 거기까지! 가!
2: 가! 뭐지?
1: 딥바이트! 채! 닭다리 맛이 연설로군!
0: 뭐라고?
4: 싫어?
5: 머리 조심.
4: 딥바이트 셋업.
1: 오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0: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고. 흥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1: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2: 딥바이트!
1: 루!
2: 페로로! 시에로!
6: 안녕, 준!
4: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6: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1: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터에 온 거야?
7: 내가 불렀어.
4: 크레스트!
8: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7: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0: 이런 흠뻑 젖어서 안수한잖아. 내 친구로 수도 보자고.
1: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2: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1: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3: 이야, 설마 페루루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4: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5: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4: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디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6: 고마워, 페루루.
4: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7: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8: 진짜요?
4: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3: 매립지 쪽이 그날이었으니까.
4: 시장님의 딸은 책임이 막중하구나.
3: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6: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3: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9: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0: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6: 와일드 카드 복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0: 네.
6: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7: 이건...
6: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 트레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3: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6: 기간 트레스의 사고 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7: 뭐라고?
8: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모셨어?
11: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4: 얘들아, 편견은 안 돼.
7: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0: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3: 장하다!
8: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 복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웨폰 카드도 그렇고.
6: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7: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3: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굴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7: 이해한 거 맞지?
4: 그럼 딥바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6: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0: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6: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8: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0: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6: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8: 뭐라고?
6: 메가인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8: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6: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3: 너희도 파이팅!
0: 자, 그럼 다음은 탱크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3: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4: 솔레이유랬나?
7: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12: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11: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13: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3: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11: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12: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3: 글루캅? 데이크 백?
12: 잠깐!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3: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12: 알겠어.
7: 글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4: 휴식도 중요해.
12: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0: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는 저거 무조건 맛있다. 한번 버텨보자고.
3: 어서 오세요.
14: 안녕하세요.
15: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14: 네, 알겠습니다.
15: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12: 무슨 일 있으신가요?
15: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12: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5: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4: 여기 커피랑 루카스 도넛 3개예요.
15: 고마워요. 와일드 카드

0: 얘기는 들었어.
1: 어떡해요?
0: 걱정 마. 우리 모탕 경찰들은 메탈 카드와 편이니까.
1: 얼마? 안나, 너야?
2: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꿰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3: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그치?
2: 그러니까.
4: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2: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1: 벌써?
2: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5: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2: 그럼 디파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5: 알았어, 알았어. 지혜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6: 그래, 걱정 마.
7: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8: 조심히 가.
2: 잘 먹겠습니다. 시로, 잘 봐줘.
6: 계속 직진.
9: 어서 오세요.
10: 택배 커니디비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1: 솔레이요?
5: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7: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0: 포장해 주세요.
7: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5: 아우, 엄마! 너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0: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5: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7: 여기 있습니다.
10: 감사합니다.
5: 너 기다려.
2: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5: 맞아.
10: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플레이온?
11: 서북부에 위치한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2: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메탈 카드 보십니다. 쌍둥이를 든 메탈 카드 보시 보입니다.
1: 저 녀석!
12: 타이거리사!
11: 메탈 카드 소방대원 캐리스 파이어를
1: 쏘고
11: 있는데요.
1: 솔레이요!
12: 준, 가자!
2: 우리도!
7: 태우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13: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5: 덕분에 살았어. 좋아. 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13: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1: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13: 준, 블루카. 탱크 녀석이 이국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12: 보통 목포가 아닌가 본데.
13: 준, 어떡하지?
5: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13: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1: 미안, 집중할게.
12: 내 물 회원이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5: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12: 좋았어.
13: 타이거는 어딨지?
14: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15: 여기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13: 네, 날 따라와.
16: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13: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16: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보드의 본능이라고.
13: 이런 곳에서 포를 쐈다가 하는
5: 걸려타?
16: 자,
13: 이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도 순 없어, 타이건!
16: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대지! 한 방!
5: 딥바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동!
16: 원인 테마! 그럼 뿅망치로 거기 가만히 있어!
5: 네 차례야! 딥바이트 대동!
16: 워리어 시키셔! 대오브라!
13: 지원인가?
16: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될 것 같은데, 준.
5: 블루카, 마무리야!
16: 이것들이 블루리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블루리!
5: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16: 모르겠는데, 진짜냐?
5: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2: 펜터머는
1: 와일드 카드봇.
2: 어?
1: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쓰지?
3: 펜터머는 세다.

0: 포인트! 지금!
1: 솔레이유!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2: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1: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체인지.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니 보이지 않아?
3: 얘가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다니 맷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3: 난 군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인.
3: 알겠어. 오메가 텐지
5: 빛은 괜찮아?
6: 딥파이트.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0: 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나는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짜다, 짜다예요. 짜다란 말 자주 쓰나요?
0: 저는 짠 걸 좋아해요.
4: 저도요.
3: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짜다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소금을 직접 먹어본 친구 있어요?
0: 저는 바다소금 한 통 있는데 저 그거 몇 개 좀 먹었어요. 엄마 자고 있을 때 몰래 몰래.
3: 무슨 맛이었어요, 리아?
0: 아주 짭짤했죠.
3: 준성이는 소금을 직접 먹어본 적이 있어요?
0: 엄마랑 저랑 스노클링 했었는데 그때 실수로 바닷물이 제 입에 들어와서 짰어요.
3: 그 짜다의 의미가 뭐지요?
0: 그냥 약간 뭐라고 말해야 하지?
3: 짜다는

0: 같은 맛이 있다는 뜻이에요. 짠맛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소금을 콕 찍어서 맛보면 짠맛을 확실히 알게 되죠. 점심에 짠 음식을 먹었더니 계속 목이 말라요. 또는 라면에 물을 조금 넣었더니 너무 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짠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짠 음식을 좋아해요?
1: 오겹살 먹을 때 오겹살 끝부분에 오겹살 있는 부분에 엄청 짠 소금이랑 인절미를 뒤에 콕콕 찍어가지고 먹으면 아우 엄청 맛있어요. 그걸로 추천할게요. 그리고 과자예요. 마지막에 손가락에 묻은 양념 빨아먹으면 진짜 딱 맛있어요.
0: 그런데 음식이 너무 짤 때도 있지만 조금 짤 때도 있는데 짠맛을 단계별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짜다, 짜디짜다, 짭조름하다. 이 단어들을 덜 짠 순서대로 이야기해보자.
1: 짜다, 짜디짜다, 짭조름하다가 맞지 않을까요?
0: 준성이.
2: 짭조름하다, 짜디짜다, 짜다.
0: 오, 리아와 준성이가 정반대의 답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럼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조금 짤 때는 짭조름하다. 그보다 더 짤 때는 짜다. 몹시 짤 때는 짜디 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1: 난 아까웠다.
0: 짜다라는 말과 짠맛을 나타내는 표현까지 모두 알아봤어요. 그럼!

0: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싱겁다.
1: 싱겁다?
0: 싱겁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짜지 않다. 싱겁다는 약간 시다? 아니면 살짝 맛없다?
0: 싱겁다는 음식의 간이 보통보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음식의 간? 간? 간이 뭘까요?
1: 소금! 소금이 들어가는 것?
0: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은 아니고요. 이때 쓰이는 간은 음식의 짠 정도를 말합니다.
1: 짠 정도.
0: 간이 약하다는 말은 음식이 싱겁다. 간이 세다라는 말은 음식이 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싱겁다는 짜다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 짝꿍 단어랍니다.
1: 반대 짝꿍.
0: 물을 많이 넣고 끓였더니 라면이 싱거워요. 우리 집은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싱겁다는 말도 짜다처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심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1: 심심하다?
0: 심심하다는 어느 정도로 싱거운 걸 말할까요?
1: 엄청 싱거요. 엄청 싱거운 거.
0: 심심하다는 음식 맛이 조금 싱겁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심심하다.
2: 심심하다.
0: 심심하다.
2: 심심하다.
0: 그럼 밍밍하다.
1: 밍밍하다?
0: 이런 말 들어봤나요?
1: 아니요. 중국어나 일본어 같아요.
0: 밍밍하다는 음식이 왜 이렇게 밍밍해? 라고 몹시 싱거울 때 쓰는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밍밍하다.
2: 밍밍하다.
0: 밍밍하다.
2: 밍밍하다.
0: 앞으로는 그냥 싱겁다는 말 대신 심심하다, 밍밍하다 다양하게 표현해봐요.
2: 네.
0: 그럼 오늘 배운 짜다와 싱겁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1: 꺼내고
0: 펼쳐서
1: 펼쳐서
0: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다. 소금 같은 맛이 있다. 싱겁다. 음식의 간이 보통보다 약하다.

0: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봐볼까요?
1: 네.
0: 우리 리아부터 읽어주세요.
2: 바다 소금은 매우 짜다. 소금이 약간 들어간 된장국은 싱겁다.
0: 바다 소금은 매우 짜다. 딩동댕동.
3: 아주 짜.
0: 소금 약간 들어간 된장국은 싱겁다. 맞아요. 그런데 소금 약간 들어간이라고 쓰지 말고 소금이 약간 들어간이라고 쓰면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준성이 읽어주세요.
4: 짠 음식은 몸에 안 좋다. 난 싱거운 음식이 싫다.
0: 우리 준성이가 자기 생각을 글짓기로 잘 나타내었네요. 잘했어요. 오늘은 짜다, 싱겁다를 배워보았습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몸에 나쁘니 우리 조금 싱겁게 먹기로 해요.
1: 네.
0: 좋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1: 안녕.
5: ...놔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9: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10: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8: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9: 로봇카 폴리랑 꼭꼭!

0: 친구들 안녕.
1: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는
0: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아봐요.
1: 오늘은 어떤 속담을 만나볼까?
0: 나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3: 오늘의 속담은 바로 누워서 라 뱉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누워서
4: 뭘까?
1: 사탕 뱉기?
4: 사탕? 그런데 라니까 두 글자잖아 사탕은. 아쉽다.
1: 아니면
4: 누워서 물 뱉기?
1: 물?
4: 누워서
1: 나도 그렇게 뱉으면... 생각했어. 누워서 물
4: 뱉기. 그래?
1: 왜냐면 누워서 물 뱉으면 막 눈곱도 뗄 수 있고 코도 닦을 수 있고.
4: 좀 더러운데?
1: 난 누워서 물 뱉기로 할 거야.
4: 아 그래? 그럼 나는 라라야. 힌트 없어?
1: 그러니까 말이야. 힌트 좀.
3: 좋아. 힌트를 하나 줄게. 누워서 뭔가를 뱉는다는 건 사실 흔히 하는 일은 아니지, 그치?
4: 그렇지.
1: 누워서 물 같은 걸 뱉으면 또 얼굴이 들어가지고 누워서 콧팩트를 파면 또...
3: 그렇지. 입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내뱉는다는 말이니까

0: 입안에 들어가 있던 게 뭐가 있을까?
1: 껌? 누워서 껌 뱉은가?
2: 아니면 누워서 이댕댕?
1: 야, 이빨 빠졌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2: 아,
1: 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2: 뭐?
1: 누워서 씨 뱉기 아니야? 그래, 그건 것 같아. 우리 작년 여름에 그 수박 씨 뱉기 놀이 했던 거 기억 안 나?
2: 맞아.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1: 맞아. 씨를 톡 뱉어서 탁 얼굴을 붙였었잖아.
2: 맞아.
1: 얼마나 웃겼나 몰라.
2: 맞아.
0: 자, 좋아. 그럼 우리 같이 또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까요?
1: 그래. 일단 누워있는 모습을 그만 적어.
2: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
1: 누워있는
2: 나의 모습.
0: 그럼 이제 우준이는 누워서 씨 뱉기, 그리고 윤슬이는 누워서 껌 뱉기인 거지?
2: 응. 다음에 좀 이 색으로 하는 거.
1: 수박도 먹은 것처럼 보이고.
0: 그럼 우준아, 누워서 씨 뱉기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생각해?
1: 누워서 씨 뱉기? 수박 씨 뱉으면서 노는 것처럼 뭔가 엄청 재밌는 놀이를 뜻하는 게 아닐까?
0: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윤슬이는?
2: 왠지 나는 누워서 껌을 가고 뱉으면 얼굴이 촥 하고 떨어지잖아. 그럼 느낌도 이상하고.
0: 그렇지. 기분이 좀 이상하겠지.
2: 맞아. 귀찮은 느낌?
0: 귀찮은 느낌?
2: 응.
0: 그럼 윤슬아.
2: 응.
0: 누워서 껌 뱉기라는 말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인 거야?
2: 응.
0: 자, 그럼 그림 남매. 오늘의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1: 좋아.
2: 오빠, 이번에는 오빠.
1: 그럴까? 오빠. 이번에 내가 먼저 한다.
2: 응?
1: 나는 누워서 씨 뱉기라고 생각해. 작년 여름에 윤슬이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수박을 먹다가 씨를 멀리 보내는 놀이를 했었거든. 씨 뱉기 놀이처럼 굉장히 재밌는 놀이를 뜻하는 게 아닐까?
2: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0: 좋아. 그럼 윤슬이는?
2: 나는 이렇게 그렸어. 잘 못 그리긴 했지만 여기가 입, 여기가 아, 여기가 코, 여기가 눈. 어때? 그래서 껌을 뱉는 거야. 껌.
1: 껌은 어딨어?
2: 이거 뱉는 거야. 여기 껌.
1: 슝. 아, 얼굴을
2: 착삭. 이게 이렇게 팍 하면 얼굴에 붓고 안 좋은 뜻이야. 기분이 안 좋다는 뜻?
0: 기분이 안 좋을 때?
2: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는 누워서 껌 뱉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0: 그렇구나. 자, 그럼 그림남매. 오늘도 그림남매의 재미있는 생각들을 잘 들어봤어요.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 라라가 알려줄게.
1: 그래.
0: 뾰라롱.
1: 뾰라롱.
0: 오늘의 속담은 바로 누워서 침 뱉기야. 침은 입안에서 나오는 액체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걸 도와주고 충치나 잇몸 질환을 예방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런데 이 침을 아무데나 퇴! 하고 뱉는다면 그건 매우 예의 없는 행동이야.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은 강한 무시나 분노를 나타내는 행동이지. 만약 누워서 침을 뱉는다면 어떨까? 아마 하늘로 뱉은 침은 다시 내 얼굴로 떨어지고 말 거야. 이렇게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경우를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해. 만약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 그 친구의 흉을 본다면 처음엔 속이 뚫린 것처럼 시원할 거야. 하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을 흉보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사소한 잘못은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0: 오늘의 속담은
1: 누워서 침뱉기.
2: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는 뜻.
0: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5: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이래 최전선에 선 여성들. 무려 34kg의 갈비와 고군분투하며 5년째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유경씨.
1: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2: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사실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0: 겉보기와는 달리 당당한 내공의 그녀. 단단한 뼈판 척척. 하지만 그만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딱 잘못 밀려면은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0: 한편 도시 속 광산이라 불리는 폐자원 수집을 27년째 하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3: 내가 찌개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0: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폐자원 수집은 한순간에 보물이 흉기가 될 수 있어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3: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0: 또 다른 곳에선 하루 종일 토스트 철판의 뜨거운 열기와 싸우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4: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0: 매일 소진되는 양배추만 약 15통. 하루 종일 토스트를 굽느라 체력도 바닥납니다.
4: 쓰러져요. 쓰러져요. 젊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빨라요.
0: 힘든 일터에서도 꿋꿋한 그녀들을 만나봅니다. 충청남도 천안. 남다른 특별함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식당이 있습니다. 영업 시작과 동시에 손님들로 가득한 매장 안.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음식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마구리탕이 그 주인공입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비주얼. 푸짐한 양은 기본. 뼈 사이사이 붙은 살을 발라먹는 재미까지. 뼈째 푹 끓여 깊고 진한 맛을 살린 보양식인데요. 살코기의 쫄깃함과 진하게 우러난 국물이 어우러져 자꾸만 생각나는 맛이랍니다.
5: 이거는 또 갈비탕이랑 또 베개로다가 이 특유의 뼈에서 뜯어먹는 맛이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몸이 허약할 때, 그때 생활할 때, 그때 먹어주셔야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이곳에 마구리탕보다 더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네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정육점이랑 식당을 같이 하고 있는 34살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제 정육점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작업한 고기들이 있고 이따가는 제가 갈비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갈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쁘게 시작되는 아침. 묵직한 뼈 상자를 옮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유경 씨. 그런데 상자를 바닥에 거침없이 내리치는데요.
6: 우와, 다 뼈들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제 손을 찢을 순 없잖아요.
0: 이게 바로 마구리탕의 주재료인 마구리뼈인데요. 마구리뼈의 다양한 부위에 뼈를 더해 푹 꼬아낸 것이 바로 마구리탕입니다. 그런데 마구리뼈는 대체 어느 부위일까요?
6: 갈비 우측 상단에 붙어있는 아주 두꺼운 뼈를 마구리라고 합니다. 갈비 하나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0: 나오는 양이 많지 않아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6: 미리 건든 거예요. 더울 거라서. 땀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0: 이제 본격적으로 뼈를 손질할 차례. 먼저 절단기로 지방부터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날카로운 칼날을 다루는 작업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6: 처음 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막 두께도 막 이만큼씩 썰고 이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잘 잡고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0: 아무리 숙련된 베테랑이라도 날카로운 칼날 앞에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바로 그때.
2: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네,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6: 뼈에 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이 있는데 이게 미끌미끌하거든요. 미끌미끌해서 딱 잘못 밀려면은 이제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0: 그렇다 보니 정육식당 일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힌 것은 안전. 날카로운 칼과 기계를 다루는 만큼 능숙한 기술보다 안전한 작업 습관이 우선입니다.
6: 제 옆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 썰다가 이제 엄지가 이제 썰려서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응급실 가고 그 뒤로 제가 너무 무섭죠. 이제 내 앞에서 잘려서 나가는 걸 봤는데 다행히 다 잘린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고 어쨌든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두 달 동안은 골절기 못 쓰다가 지금은 또 이제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0: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0: 필요한 작업. 집중에 집중을 더해야 합니다. 잘라낸 뼈는 바로 찬물에 넣어 핏물을 빼주는데요. 마구리탄 참 손이 많이 가네요.
1: 물 틀어놓고 핏물 빠지게 넣어놓고 다음날 와서 이렇게 건져요.
0: 부지런히 달려온 오전 시간. 이제야 식사를 챙기는데요. 그런데 유경 씨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1: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육점을 하셨었잖아요. 정육점을 하셨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이걸 정육점 하자, 식당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육점만 하면 생각해 볼게 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게를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0: 그 후 수없이 베이고 부딪히며 기술을 익혔는데요.
1: 칼 다루다 보면은 많이 다치는데 여기가 제일 크게 다친 부분이어가지고 신경까지 잘렸어가지고 뭐지? 막 부목 같은 거 되고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치료 안 하면은 평생 이렇게 접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새끼손가락이 펴지죠. 네.
0: 지난 5년간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이제 탕을 만들어야 할 시간. 전날 미리 핏물을 빼낸 마구리뼈를 솥에 넣고 푹 삶아내야 하는데요.
1: 한국인들은 국물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갈비탕은 너무 비싸고 양도 적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있게 맛있게 탕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목뼈랑 여기 마구리 부위를 같이 섞어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0: 유경 씨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답니다. 4시간 동안 푹 삶은 마구리 뼈는 건져내서 2차 손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삶은 뼈에서 마지막 기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해가며 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유경 씨 특유의 세심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그냥 끓여도 되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탕에 기름이 너무 많이 떠다니니까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 기름 싫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다 제거해야 됩니다.
0: 어머니는 꽃처럼 예쁜 딸이 정육이라는 힘든 일을 선택해 늘 불안했다는데요.
2: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일이 일단은 험한 일이잖아요. 예, 험한 일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잘하더라고요, 제법. 그래서 좀 뿌듯해요. 자기 분야에서 엄청 잘하니까. 그리고 하나에 말하면 이제 기술이라면 기술이잖아요.
1: 한다고 하면은 인정받은 느낌이죠.
0: 이제 정성껏 손질한 마구리 뼈를 한 번 더 푹 고아주는데요. 온갖 힘과 정성을 더해 만든 마구리탕이 완성됐습니다.
3: 뜯어 먹는 재미도 있고 맛이 있어서 잘 좋아요.
0: 한편 오후가 되자 또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당일 손질된 싱싱한 고기를 맛보러 온 건데요.
5: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0: 정육점에서 구매한 고기는 바로 식당으로 가져와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신선도는 기본. 유경 씨만의 세심하고 깔끔한 고기 손질 덕분에 더욱더 맛있다네요.
6: 하면서 살살 녹네.
2: 정육점을 끼고 해가지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죠. 맛없으면 안 와요.
0: 한바탕 손님을 겪은 후 또다시 저녁 장사 준비에 나선 유경 씨. 이번엔 갈비 손질. 소 한 마리를 두 부분으로 나눈 덩어리 중 갈비가 통째로 붙어있는 큼직한 부위입니다.
1: 얘는 그래도 좀 가벼워요. 34kg 정도? 왜냐면 이게 사실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모양이 되게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들기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엄청.
0: 힘과 기술이 몇 배로 필요해 더욱 고된 작업. 가장 먼저 고기를 덮고 있는 지방부터 걷어내기 시작하는데요.
1: 지방 무게는 최소 10kg 이상 됩니다. 10kg 이상이고요.
6: 그럼 지방 뼈 빼면 한 하나에 20kg는 안 되는 거예요?
1: 20kg요? 20kg 나오면 다행인데? 고기는 10kg 정도, 10kg도 안 나와요.
0: 고기를 손질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제거. 불필요한 지방을 꼼꼼하게 걷어내야 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1: 발라내는 지방에 살점이 안 붙게 제거하기. 뭐 이제 요만한 거 사시미 같은 거 한 점이면 5,000원, 4,000원 이러니까 그게 한 점이 되면 5,000원, 10점이 되면 50,000원이겠죠.
0: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1: 안 돼!
0: 찰나에 잘못된 칼질. 아이고 저런.
1: 제가 구워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7,800원.
0: 한 번의 칼질에 고기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갈비와 마구리뼈를 분리해내야 하는데요.
1: 보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칼이 들어가는 감각이 있거든요. 칼이 이 정도에 여기 들어가면 바로 이게 될 것이다. 그런 게 감각이 있어요. 그거는 많이 해봐야지 좀 이제 숙달돼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각 같은 것 같거든요.
0: 오랜 경험으로 얻은 손끝의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
1: 오돌뼈 부분인데 뭐 힘 세신 분들 한 번에 빡빡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서 여러 번 해야 돼요.
0: 힘과 기술 어느 하나도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칼이 들어가는 길을 찾아 거침없이 분리해내는데요. 엄청난 힘으로 마구리뼈를 단숨에 떼어냅니다.
1: 이게 마구리인데요. 대마구리, 얘는 소마구리.
0: 야무진 작업으로 소마구리와 대마구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제가 2시간 걸렸어요. 혼자 하는데 2시간. 와, 울면서 했죠. 울면서 하고 그때 마구리도 못 떼니까 해도 막 1시간 잡고 해도 이게 마구리가 안 떼지니까 나도 그냥 들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가지고 골절기에 썰어가지고 하고 막 이랬어요.
0: 온몸에 힘을 쏟았으니 잠깐의 스트레칭은 필수.
1: 아, 힘들어.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손목만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뭐지 칼 쓰는 스냅을 모르니까 손목이 안 좋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악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0: 이제 손질한 고기를 부위별로 일정하게 썰어주는데요. 수많은 고기 부위를 한눈에 구별해내는 건 역시 오랜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기술.
1: 여기 살치살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고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젊고 또 어린 여자애가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도대체 뭐 고기의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0: 편견의 시선을 이겨내며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지난 시절. 뭐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1: 운동을 열심히 하죠. 기본적으로 이 일 자체가 좀 근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처지지 않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1시간에 걸쳐 뼈와 고기를 완전히 해체했는데요. 건장한

0: 성인 남성도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고된 작업을 당차게 버텨온 유경 씨. 이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과 기술을 갖췄습니다. 혼자 하는 정육식당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천직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1: 이거는 등심입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많이들 아시는 등심이고요. 12kg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0: 좋은 고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좀 더 깔끔하고 맛있게 판매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거침없이 일터를 누빕니다.
1: 집에 맞춰 항상 이제 들러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더 맛있고 좋은 고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2호점을 낸다거나 3호점을 낸다거나 좀 더 가게를 키워보는 게 저의 큰 소망입니다.
0: 한편 김포의 한 작업장. 수복이 쌓인 이 물건들의 정체는 뭘까요?
2: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고무를 27년째 하고 있는 편은영입니다. 이 차가 열심히 고무를 실어 나르고 있는 저의 보물 4호예요. 여기가 이제 제 작업장이면서 야적장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알미늄 양은이에요. 지금 한 4천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고철이에요. 경량고철. 그래서 한 300원, 350원. 오늘 이제 저도 보물을 실으러 갑니다.
0: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 은영 씨.
2: 많이 실을 때는 하루에 한 5차, 7차 그 정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0: 타인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 하는 일. 왜소한 몸으로 당차게 집게차를 운전합니다.
2: 아니 행복하죠. 돈 벌러 가는데. 저를 많이 불러줄수록 제가 은영 씨는 행복합니다.
0: 도시 곳곳 숨은 자원을 찾으러 나서는 길.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음.
2: 차가 소리가 많이 난다. 뭐가?
0: 곧바로 차량을 살펴보는데요. 웬만한 고장은 스스로 고치는 은영 씨. 본격적인 일을 하기도 전에 차가 고장이 난 건 아닐까요?
2: 아니 브레이크 오일을 오일이 없나 봐요. 삑삑대 이게. 네.
0: 단숨에 원인 해결.
2: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죠.
0: 재활용품 수집은 시간이 금이기에 정비소 방문은 사치랍니다. 빠른 해결 뒤 수거 장소로 다시 출발. 약 40여 분이 걸려 도착한 곳.
2: 안녕하세요. 뭐부터? 이거부터?
0: 업체마다 재활용품이 쌓이는 수거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곧바로 집게차를 수거하기 좋은 장소에 다시 주차합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은영 씨가 꼭 빼놓지 않는 일.
2: 차가 혹시라도 밀릴까봐 안전장치 하는 거요.
0: 이번엔 능숙하게 집게차에 올라타는데요. 거대한 장비인 만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2: 남의 공장 벽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되잖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혹시나 있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집게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워요.
0: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거대한 집게차.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부피가 큰 파지일수록 집게 조작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0: 정교한 집게차 조작은 그녀의 강점이랍니다.
1: 아, 얘가 나하고 일심동체가 돼야지 따로 놀면은 대형사고가 나지.
0: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영씨.
1: 요 밑에는 잘 안 보여요, 앉아버리면.
0: 몸을 아끼지 않고 수거 작업에 온 힘을 쏟습니다. 뭐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성격인 은영씨.
1: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예전에 저 집게차 위에 난간대에서 확 떨어져갖고 다 긁혀가지고 다쳤지.
2: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아유, 그쵸. 뭐 내가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냥 달려보는 거지 뭘.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0: 힘들고 고된 현장을 웃음과 긍정의 힘으로 이겨낸 그녀.
1: 아,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가야지. 이건 마무리를 항상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0: 수고만큼 중요한 건 깔끔한 마무리. 특히 수거 장소가 도로나 사업장일 때에는 차량의 이동이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하지 수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험난하고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보물상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1: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좀 가난했어요. 이제 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나은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어쨌든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0: 살림이 넉넉치 않았던 시절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이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1: 처음엔 그냥 무작정 스티커 돌리는 거죠. 고물 있으면 좀 모았다가 주시라고. 아니, 이유 없이 막 나가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좋게 말해가지고, 아니야, 아줌마,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 있어. 그냥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막 개 무시해버려. 이 쓰레기 청소나 하고 다니는 여자로 나를 그냥 취급을 해놓은 거 함부로.
0: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현장과 싸웠습니다.
1: 27년 전에는 좀 험한 일을 많이 당했지. 저기 허벌방 가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지. 아유, 그 시절 다 넘어가니까 지금 이제 웃으면서 일하는 거죠.
0: 수거한 파지는 바로 재활용업체에 가져다 주는데요.
2: 저기서 내려주시는 거죠?
1: 아니요, 내가 내려야 돼요.
2: 아, 직접 내리시죠?
1: 네, 직접 내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이를 좀 다른 데보다 가격을 좀 더 많이 줘요.
0: 파지를 내리는 일도 은영 씨의 몫. 또다시 집중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내려놓는 그녀. 이렇게 보인 파지는 제지 공장에서 다시 새로운 종이로 태어난답니다.
2: 많이 벌었어요?
1: 여기? 73,000원.
0: 곧바로 두 번째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은영 씨. 이번에는 고철을 수거하러 왔는데요.
1: 이거저거 다 섞여 있어.
0: 날카롭고 무거운 고철을 수거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야, 이거는 1톤차로 와야 돼. 이거 집게를 하면 엉망진창 돼갖고.
0: 이때 나타난 구원투수. 주변 시계차의 도움으로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1: 끝까지. 네, 고맙습니다. 나는 곰을 많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0: 집게차로 이동하기 힘든 비닐들도 깔끔하게 차에 실었습니다.
1: 어렵고 뭐 진짜 하기 싫을 때도 간혹은 있는데 그냥 이제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지.
0: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 좋은 인연도 많았답니다. 재활용품은 종류에 따라 가격도 팔리는 곳도 제각각. 이번엔 비닐 재활용 공장에 들렀는데요.
1: 지금 같이 땡겨보자.
0: 압축된 비닐의 무게만 해도 100kg이 훌쩍 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영 씨.
1: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돈이 안 되는 거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것도 나한테 돌아와요. 어려운 게 있잖아. 영원하진 않아.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 와요.
0: 재활용 고철들은 야적장으로 돌아와 정리하는데요. 여기도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1: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돼요. 폐기물 빼고 나면은 고물은 허봉이었던 거지.
0: 일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1: 아이고. 이런 건 좋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좋은 고철이지. 얘는 고철이 가격이 다 달라요. 이런 거, 이런 거는 200원이면 얘는 300원이야.
0: 남들에겐 그저 버려진 쓰레기지만 은영 씨에겐 모두 돈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수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온 기술 덕분인데요.
1: 저는 안 가르쳐줬어요. 막상 고물의 업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딱 뛰어드니까 그때부터는 나 경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래버려. 독학이야.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지 하고 유심히 보면서 나 스스로 터득하고 공부해 가는 거지.
0: 쓸만한 것은 손수 분리해서 값어치가 나가는 부분을 찾아내는데요. 번거로워도 가격을 올려주는 또 하나의 노하우랍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운행에 나선 은영 씨.
1: 하루에 한 7군데 다니죠. 아유, 그러니까 뭐 하루 다 가는 거예요.
0: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된 일상이지만 힘들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지칠 틈도 힘들 틈도 없다는 그녀. 매 순간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2: 이렇게 다 내리고 나오니까 어떠세요?
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전하면 된다.
0: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점심을 제때 챙겨 먹기가 힘든데요.
1: 김밥. 세찬 먹으러요.
0: 그나마 찾아온 식사도 간단하게 때우는 게 일상.
1: 얼른 일을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집에서 먹으면 되죠.
0: 지금이야 그나마 이렇게 김밥이라도 챙길 수 있지만 과거엔 이것조차 힘들었답니다.
1: 이 밥도 놓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몸이 많이 아프고 망가지고 또 여기저기 젊은 나이인데 내가 27살에 시작해갖고 37살이 되니까 몸에 무리가 와갖고 아프더라고.
0: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쉼 없이 달려온 그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자신을 단련하며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1: 이거 이제 300원짜리 건졌다. 저는 이걸로 이 일을 28년에서 우리 삼남매를 다 키웠잖아.

0: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또 힘은 들지만 즐거워, 재밌어요.
1: 돈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은 은영 씨에게 보물찾기나 다름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철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이, 고철 한 번씩 내면 기분이 좋죠. 어찌됐든 현금 돈을 만지잖아, 이게.
1: 무거운 고철을 실을 때는 집게차의 균형을 잡아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더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 매 순간 긴장과 힘듦의 연속이지만 은영 씨는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2: 주어진 일 잘 해나가고 저의 빌딩을 하나 세워보는 게 저의 이제 2차 목표입니다.
1: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입구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 시장의 명물이자 동네의 인기 메뉴인 푸짐한 토스트인데요.
3: 호란도 맛이 보이지.
4: 벌써부터 침도 막 돌고 저도 지금 이제 허기 져가지고.
0: 3,000원. 3,000원.
1: 단돈 3,000원에 채소와 소스를 푸짐하게 더한 추억의 옛날식 토스트입니다. 와, 정말 크기가 엄청나네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푸짐한 양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독 오랜 단골들이 많답니다.
5: 그냥 순수한 맛.
6: 저렴하고 푸짐한 맛.
7: 푸짐하고 야채가 싱싱하고 맛있어요.
1: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 3,000원이라고는 믿기 힘든데요.
8: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시집 와서 이제 창동에서 일자리에서 투스트 한 지 4년 됐습니다. 저 이름은 정수연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 일하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투스트 만드는 초반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가게고요. 이 사진 안에 계신 분이 저 시어머니인데요. 저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제 투스 그렇게 주는 사람이에요.
1: 시부모님의 뒤를 잇는 베트남 며느리 수연 씨.
8: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저희 토스트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1: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본격적으로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철판에 마가린을 두릅니다. 익숙한 듯 척척 재료를 소분해서 부어주는 수연 씨.
8: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재료가 떨어지면 끝나요. 거의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1: 달걀과 채소를 섞어 듬뿍 올리고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8: 맛있는 거 먹다가 모짜렐라만 조금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도 똑같이 모자른 것보다 남는 게 낫잖아요.
1: 이때 중요한 건 속 재료를 고르게 익히는 것. 세심한 불 조절이 필수입니다.
8: 이거 조절하는 것도 저희 감, 제가 감으로 열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온 거예요.
1: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이번엔 잠시도 쉬지 않고 토스트를 이리저리 계속 옮겨주는데요.
8: 온도가 달라서요. 판을 보면은 구석구석 온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빵 굽는데도 온 철판에 다 돌아다녀요. 온도 찾아서.
1: 재료가 익어가는 속도에 따라 마가린이 떨어지지 않게 보충. 더욱 고소한 맛을 내게 하는 수연 씨만의 요령이랍니다.
8: 계속 익혀야 잘 익고요. 속이 뜨거웠고 이거 안 하면은 타기도 해요. 마가린 하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1: 맛을 위해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게 수연 씨의 철칙. 드디어 완성된 토스트. 갓 구운 토스트는 완성되는 동시에 순식간에 팔려나가는데요. 인기가 많아

0: 1인당 5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1: 어디 가세요?
2: 커피 타러 가요.
0: 고향인 베트남에서 공수한 원두로 만든 특별한 커피. 토스트 굽기에 커피 제조까지. 수연 씨 몸이 10개여도 부족합니다.
3: 쓰러져요. 쓰러져요. 저도 이제 젊잖아요. 계속 체력으로만 빨라요. 저는.
0: 베트남에서 낯선 나라로 시집을 오게 된 수연 씨. 시어머니가 노점상을 할 때부터 늘 함께 자리를 지켰는데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랜 고민 끝에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3: 이건 하지 말라고 반대도 많이 했고 엄마 돌아가시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마까지만 고생하면 되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0: 늘 근면 성실함을 일상으로 보여줬던 시어머니.
3: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음 이제 진짜 이제 접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갔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손님들이 충성 이제 연락 오고 어디 했냐 뭐 여는데 어디냐 왜 이사 갔냐 그러셨거든요. 그런 이제 충성 전화 오냐 그 힘으로 제가 다시 하게 됐어요.
0: 손님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힘든 과정도 있게 해준다는데요. 수연 씨를 다시 철판 앞으로 돌아오게 한 원동력이랍니다.
4: 소중한 동물이야.
3: 볼 때마다 힘든데 물론 안 힘든다고 하면 거짓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거 볼 때는 아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힘이거든요.
0: 점심시간이 되자 점점 더 몰려오는 사람들. 주문이 많다 보니 메모도 필수입니다.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틈틈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울 없이 눈대정으로 배합합니다.
3: 저는 이거 정하지 않아요. 제가 손에 이제 만족돼 되면 이제 멈추고. 네, 딱 정하지 않아요, 저는.
0: 재료로 보여주는 넉넉한 인심은 시어머님에게 전수받은 가장 중요한 노하우랍니다. 하루 종일 유증기 앞에서 작업하다 보니 마스크 없이는 버티기 힘들 정도라는데요.
3: 여기가 연기도 올라오고 열감이 많이 높아서 이거 마스크를 안 쓰면은요 얼굴 다 익혀버려요.
0: 하루 평균 300개의 토스트를 척척 만들어내는 수연 씨. 정성을 다해 만든 만큼 그 진심은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5: 짱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양배추랑 빵 한 조각이 반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6: 4,000원 가져가야 되겠네.
3: 네.
0: 혼자 꾸려가는 가게에서 유일하게 수연 씨의 손을 덜어주는 건 바로 계산함인데요.
7: 그냥 여기다 두고 이제 갖고 가라고요. 거실로 가라고 해놓으니까 가져가는 거죠.
6: 직접 놔야지 바쁜데 어떻게.
3: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이거 이 방도 먹고 싶고 빵 꼭대기를 주면 안 되냐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 부담스럽지 않고 다 알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드리고 빵 먹을 수 있게끔 그냥.
0: 누군가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수연 씨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3: 저도 어렸을 때 좀 뭐 사사는 집도 아니고요. 좀 가난하였고 그 쌀 한 주먹을 가지고 고구마 손을 넣어서 한 가족 다섯 명 사람을 두고 이제 먹고 살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0: 배고픈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눔의 마음도 잊지 않는데요. 잠시 후 서둘러 가게를 찾은 한 사람. 바쁜 수연 씨에게 구원투수처럼 나타났는데요. 익숙한 듯 가게에 들어와 재료를 정리합니다.
1: 지금 뒤에 오신 분은 누구세요?
3: 제 남편이에요. 쉬는 날에 충주 이제 나와서 뭐 정리해줄 거 있으면 정리하고.
0: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 종민 씨.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를 찾아 아내를 돕습니다.
8: 옆에서 보조를 잘해줘야 원활하게 하죠.

0: 더운, 예, 더위에 잡아야.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1: 달콤했던 휴식도 끝. 밀려드는 주문에 또다시 토스트를 굽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 사람. 알바생인가 했더니 수연 씨를 도와주고 있는 이웃들이랍니다. 가게 치우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바빠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가게 곳곳을 정리해 줍니다.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을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바쁠 땐 서로 돕는 게 이웃의 정이라는데요.
2: 이웃에서 사니까 소스 담는 담당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외국에서 와서 열심히 사니까 네, 도와줍니다.
3: 자식 같잖아. 자식 같은 자식 같은데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얼마나 심통해. 이렇게 다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지.
0: 말하자면 이제 사람 빵 먹는다고 아니면 커피 마신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 이 시장이니까 이제 참가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면은 다리 아프거나 힘들거나 상관들어서 쓸 수 있게.
1: 하지만 토스터를 굽는 일만큼은 사장인 수연 씨의 몫인데요.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지는 뜨거운 철판 앞에서의 고군분투.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가 온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0: 이 정도는 아무도 아니죠. 겨울에는요 완전히 할머니 돼버려요. 뽀얗고 올라오고 올라오자마자 얼어버리니까 무게감 느낀 정도로 그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1: 치열했던 하루가 가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4: 이런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1: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운 퇴근길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수연 씨와 남편. 토스트의 맛을 위해 늘 당일 아침에 싱싱한 채소를 손질하는데요.
5: 이거 제가 안 하면은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손이 모자라요. 손이.
1: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한결 수월할 텐데요.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의 차이가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6: 야채들 중에 이제 양배 쪽을 예매해서 이제 전날 준비하면은 맛과 뭐 색감과 떨어지면은 이제 빵 먹어야 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싱싱해야 맛있는 빵이 되거든요.
1: 조금 더 힘들더라도 손님에게 신선한 토스트를 맛보이기 위해 힘을 쏟습니다. 2시간에 걸쳐 속재료 준비 완료. 이제 또다시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던 시어머니의 성품과 끈기를 이어받아 이곳을 오랫동안 묵묵히 지키고 싶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 없이 꾸준하면서 또 손님들 생각되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님들 사랑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0: 땡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꿀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통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은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0몇 년이 됐는지, 30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되게 흐트러져요. 그 요리 철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10년간 스승님 요리를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헤드셰프가 되고 레스토랑을 끌고 가는 셰프가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게 인생을 바꿔놨는데 저에게 댓글 하나가 탁 충격을 준 거죠. 맛있긴 한데 너무 똑같다. 스승님 요리를 내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 팍. 첫 번째는 우리 스승님 요리를 여기서 하니까 스승님의 파이를 내가 나눠먹는 느낌. 두 번째는 저도 저를 스승이라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우리 스승님의 그늘에 있는 거죠.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요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한 매달 샘플 세트 메뉴를 두 가지를 매달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2, 3년 동안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무리되는 일이다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스스로에 나는 약속이다 이러면서 막 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메뉴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거, 남들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이게 저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가 너무 안 나와서 예전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사진이 진짜 뭐 만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걸 손님들한테 냈다고?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흑백요리사에서 계속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해요.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탄탄한 완벽한 요리, 전통을 잇는 요리, 새로운 도전하는 요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건강한 문화가 된다. 나는 여기서 이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 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요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익숙한 걸 스페셜하게 표현하는 거다. 전 세계 모든 요리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접시 하나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처음 불고기버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요리가 있나?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알잖아요. 더 좋은 뭐 수제버거를 비싼 걸 먹으면 이것들이 아니깐 뭔가 햄버거 만들기 어려운 것처럼 요리하는 게 너무 어렵죠.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요리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셰프님 이런데 나는 당당하게 난 그래도 파인다이닝 셰프야. 뭔가 아티스트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 그럴 때 소금 뿌리는 거 해주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 사람은 날 개그맨으로 보나 무슨 날뭐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파인다이닝이 아직도 장르가 어려운 장르예요. 왜냐하면 요리 중에 하이엔드 식당이라고 그끝 위에 더 뭐가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비싸요. 그럼 일반 사람들 쉽게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저도 막 너무 비싼 데 가면 위축되고 실수하면 실수해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파인다이닝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뭔가 부담스러운 걸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끊임없이 제가 했던 게 그거거든요. 돈을 주자. 편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요리에 유머를 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코미디 영화가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 조금 가져가면 되지 않나?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제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악마 같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오픈 키친이었는데 직원들을 혼내고 막 욕하고 막 옛날에 문화가 그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돌 깎이듯이 부드러워지고 모진 데가 이렇게 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 제가 악마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엄청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강한 어조로 감정 섞지 말라고. 감정을 섞는 순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끼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미쳤어! 막 이러면 미쳤어만 들어오고 막 그것만 들어서 감정적으로 뭐 굴욕당했다든지 아니면 반감이 생겨서 인지해야 될 것들이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빼고 강하게 얘기해라. 물론 저도 가끔 안될 때가 있긴 한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방 분위기는 누구나 제안을 다할수 있어요. 한 2개월 문 닫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 다뭐 주방 청소 다 해놓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해서 목표는 300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1개 추려서 메뉴에 넣자. 생각나면 다 던져.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봐요. 한 요리 130번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이런 요리지만 뒤에 진짜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계속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뭐 소금 1g씩 0. 몇 g씩 바꿔가면서 온도 몇 도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레인지의 시도를 계속하죠. 무조건 하자. 그 포인트는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20년 전쯤에 만났는데 장미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장미를 요리했으면 얼마나 로맨틱할까. 꽃을 주면서 안정 효과가 있으니 뭔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요리처럼. 장미가 또 향도 좋은데 신맛이 있어요. 각각류랑 잘 맞아서 장미를 막 텍스처를 바꾼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텍스트로 쓰면 그림처럼 툭툭 제또 그림을 잘 그려서 형상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툭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막.

0: 2000개, 3000개 막 영감으로 막, 그때는 내가 진짜 요리계의 아마데우스인가? 점점 그게 이제 희박해지고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레스토랑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보았던, 배웠던 맛의 베이스와 이런 게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쓰질 않았으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그 예전에 배웠던 걸 다 쓴 거죠. 2000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창작의 영감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엄청 많은 경험을 농축해서 짜낸 게 요만큼 나오는 게 창작인데 1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우려먹을 게 많을까요? 스승님한테 배웠던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의 지식들이 다 그때 쏟아져 나온 건데 소진이 되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는 딴 게 없어요. 더 채워야죠. 영감을 위해서 많이. 책 보고 공부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영감 그리고 자다가 막 아이디어 노트 뭔가 있으면 다 기록하고 지금 이제 휴대폰에 몇 월 며칠에 뭐 어디 가서 뭔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쭉 있으면 열 몇 개 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 그걸 무조건 다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운동화를 봐도 막 요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무슨 까만 거는 무슨 뭐 커피로 만들고 하얀 거는 우유로 만들어서 저걸 무슨 뭐 초밥처럼 만들어볼까? 이러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보면 까만 건 우유야 이런 걸 직접 만들어보는 거죠.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던 영감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근데 영감이 와서 만든 요리는 진짜 위대한 요리들이 나와요. 이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요리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비원에는 리프레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서 요즘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요리도 엄청 많죠. 130번 만들었던 요리가 연어초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연어 살을 초밥에 그 고추냉이랑 달콤한 맛을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아이스바로 얼려요. 근데 연어초밥이니까 연어살을 갈아서 얼려야 되는데 연어살을 갈아서 얼리면 설킁설킁거려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넣으면 먹으면 연어 초밥 맛이 나요. 진짜로 얼리면 얼음 결정들이 이렇게 막 되면서 씹히는 그런 식감이 안 좋은 거예요. 에콰이리스로 만들면 그 자체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렸더니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연어 단백질 아이스바가 만들어졌어요. 후리가케라고 일본 그 밥에 먹는 거 있죠. 탁 묻혀놓으면 딱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바를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에서 폼잡고 싶어도 정장을 입고서 아이스바를 빨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연어 맛도 진짜 연어 초밥 맛이 나.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연어 초밥을 초밥으로 먹고 싶어하지 차가운 아이스바 형태로 먹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호가 있는데 호 50, 불호 50. 실패죠. 적어도 호가 9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딴 걸로 또 바꾸면 되죠. 우리는 그게 장점이니까. 야,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 하루에 대여섯 개는 조금만 먹고 남겨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생소하대요. 바꾸자. 그게 우리 색깔인 거죠. 그런 대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요리. 제 의도는 다 담겼지만 고객의 그런 니즈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한 실패작일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완벽한. 제가 생각해 요즘 또 머리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천재가 있으면 반드시 빛날 확률이 높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천재가 많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치들이 높고 다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걸 제안하거나 시전해보자고 하지 않아요. 해보면 더 확실하게 검증이라도 한 번 더 하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짓은 당연히 해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든 나옵니다. 100점짜리든 30점짜리든 뭐든 나와요.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도조차도 잘안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안될것 같은 거 10번 중에 다 10번 다 실패하는데 그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서서 해보고 버티고 하면 그 사람들 진짜 엄청난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사람 무조건 이겨요.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하는 토크쇼를 나갔는데 보통 대학, 미국 대학의 졸업자들이 자존감 포인트가 30점인데 저는 3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제 스스로의 인간에 대해서 계속 혼자 질타하고 막 이런 편이긴 한데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잘난 거야.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막내 요리 와서 저한테 막 이런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아, your dish is totally different. 야, 네 요리는 완전 달랐다는 사람하고 그때 그게 엄청 자신감 있게 보였나 봐요. 지금도 이제 요리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 자신감이 낮은 건 그냥 뭐 신경 쓰고 난 자존감이 낮지 그러지 말고 자존감 높은 걸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죠. 당신은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운데 정말 쉽습니다. 난뭐 해야 되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건데 레스토랑 오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 왜 요리 시작했니? 하고 넌뭐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나중에 무슨 레스토랑을 차려서 뭐 셰프님 멋있는 레스토랑 되고 뭐 셰프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SNS 열어서 알고리즘 뭐가 뜨는지 보면 돼요. 저는 맨날 강아지, 애니메이션 뜨고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쪽일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자기가 아는데 그걸 뭔가 생산적이고 막 엄청 거창한 걸 자꾸 찾아서 그러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 높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한석이었습니다.
1: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젠틀 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스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아홉 번째 시간. 오늘은 한국인의 심리, 집단 심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많으시죠. 또 반대로 야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때도 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에게 유독 눈에 띄는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측면들이 어떤 심리에서 기인한 건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것은 심리학에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더 성장하고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집단 심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드려야 되겠죠. 개인이 하나의 개체이듯 집단도 심리학적으로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독립된 개인 대 개인이 만나는 것처럼 집단과 집단이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집단으로, 즉 개체로서 역학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갈등하며 심지어 화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프로야구 팀의 아주 열광적인 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0개의 팀 중에 하나의 팀을 응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규 시즌 동안 다른 9개의 팀은 저에게 뭔가요? 당연히 라이벌이자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잘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 에러하란 말이야! 실수해! 이렇게 독설을 퍼붓기도 하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로 대표팀이 꾸려집니다. 국가대표팀을 구성해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죠. 올림픽에 나가면 이제 그 선수가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야구팀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이제 저한테 중요하지 않죠. 저는 그냥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모든 선수를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고 한국 화이팅! 코리아!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죠. 이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일입니다. 저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저 선수가 못했으면 혹은 우리 팀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라고 배타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같은 팀의 일원으로 내가 오히려 한 팀으로 응원하고 내 식구처럼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적이면 그냥 적이고요. 같은 식구면 계속 같은 식구. 친하면 계속 친하고 그 다음에 사이가 좋지 않다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과 집단은 참으로 미묘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을 개인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독립적인 혹은 완전히 동일한 여러 가지의 자아를 가지게 되죠. 개인의 심리는 굉장히 상황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선, 밝은 곳에선, 탁 트인 광장에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선 사람의 심리가 많이 영향받죠. 그런데 재밌는 건 개인에게 있어서 집단 역시 이렇게 공간이나 환경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개인에게 있어서 집단은 하나의 배경이자 맥락입니다. 반대로 집단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부품이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즉 모든 부품이 5cm 왼쪽으로 이동하면 집단도 5cm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즉, 집단이 개인을 속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개인의 변화는 거의 예외 없이 집단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단과 개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보면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의 심리가 개인의 심리보다 더 본능적이다. 집단의 심리가 개인의 심리보다 더 원시적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파괴적이지 않은 개인이 여러 명 모여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집단이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화를 내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도 얼마든지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은 온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이 개인들이 모여 있는 총합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죠. 집단이 개인보다 당연히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명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00년, 길어야 120년, 130년이죠. 개인이 태어나고 사망하면서 이루고 있는 묘한 무언가 심리적 실체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하죠. 즉, 개인의 역사는 짧아도 문화의 역사는 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 문화적 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우열의 개념을 좀 담아서 만드는 걸 국민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존재할까요? 그건 yes and no입니다. 예전에 저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국민성은 시간을 잘 안 지켜. 근데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시간 제일 잘 지키는 편인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제 시간에 맞게 도착해야 되는 걸 강조하다 보니 이전보다는 좀 더 느슨하지 않고 정확한 모습을 더 부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역용한 것에 가깝겠죠. 이렇게 꽤 많은 경우에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오해나 착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인만의 특징 정말 따로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징 당연히 있죠. 실제로 한국 사회를 매우 독특하고도 특별하게 보는 시선은 이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소비되고 그리고 전파되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죠. 또 한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홍대선 작가의 한국인의 탄생이죠. 자, 그런데 저도 한국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한민 박사나 홍대선 작가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한국의 분명한 특징들은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측면들이 도출되죠. 첫째, 저도 많이 하는 농담인데요. 한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토지 분양 사기 당한 나라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대륙의 한쪽 끝에서 수많은 민족과 그 다음에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았을까요? 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쌀을 먹고 있을까요? 식량에서부터 지형, 그리고 기후의 요소까지 한국은 그렇게 살기 녹록한 지역은 아니라는 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한국에 살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 IQ가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죠. 그래서 근면성실한 것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국인들의 자아와 그리고 그 자아가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니,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나라는 자아를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라는 자아를 써? 무슨 얘기냐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영어로 바꾸면 our wife죠.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놀러오라 그럴 때 우리 집에 놀러오라 그럽니다.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죠. 사실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서양 언어도 그렇고요, 아시아 언어들도 대부분 my country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우리말로 my country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하실 때 혹은 차 한잔 하실 때 TV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저는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 네가 이 나라 샀냐? 이러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자아를 계속해서 쓸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한국의 사회심리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은 주목하죠. 바로 어떤 측면이냐? 오로지 개인의 역량만으로도 생존할 수 없고, 그리고 고정된 집단의 힘에 기대서만도 생존이 불가능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세력들이 쳐들어온 나라죠. 어떤 중국 연구자가 한국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란, 여진, 흑수말갈, 수많은 강력한 민족들이 다 사라졌고 한국만 살아남았다. 한국만 지금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버텨내고 생존해 나가려면 나 혼자의 힘만으로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은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역경과 침략을 견뎌내야 됐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타인,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누구, 그런 사람들과 늘 역동적으로 힘을 합치고 협동해야만 됐었겠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평상시에 굉장히 협동이 안 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단결이 잘 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인지 누구는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국난 극복이 취미생활인 민족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는 유일한 문화다. 무슨 얘기냐고요? 아무나 보면 이모라 그러죠. 저도 어린이들 보면 삼촌이라고 불러 라고 하는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친구의 어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친구의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는 나라 없어요. 오로지 한국인들만 그럽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아주 친한 미국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의 어머니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마더 이랬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국은 가족주의가 아니라 가족 확장주의라고 하죠. 가족끼리 단결해서 가족끼리 친밀하고 가족끼리 심지어 비즈니스하는 그런 문화들은 꽤 있습니다. 남미 혹은 남부 유럽에 꽤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어떤 나라들도 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진 않죠. 즉 한국은 가족주의라기보단 가족 확장주의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자아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은 집단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관계주의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일치되는 의견인데요. 재밌는 건 지금도 이 관계주의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차이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관계가 얼마나 오프라인에 치중되어 있는가? 기성세대겠죠? 하지만 후배 세대나 젊은 세대 분들도 온라인에서 수많은 종류의 관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기소개서를 매우 특이하게 쓴다. 한국인의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 자기 관계를 소개한다. 삼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난 자기를 먼저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소개하기 위해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못지않게, 아니 심지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외국 연구자들은 자아가 없다라고 오해했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자아가 크고 관계적이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관계적인 자아와 관계적인 문화는 한국인들의 삶, 즉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데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행을 좀 많이 쫓죠. 그리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삶을 볼 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를 내 삶에 반영하는 것,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자아가 없기 때문에 맹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아니요. 이런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있죠. 이 세 가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당되시죠. 둘째,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판을 엎으려고 한다. 굉장히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셋째,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면 불같이 화가 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 화를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재밌는 건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선 잘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훨씬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개인은 개인의 화를 집단 앞에서 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골 동네 어르신도 시장 나오라 그래 다 하죠. 네. 시골 동네 할머니도 사장 나오라 그래 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은 결코 무력화돼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한국인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자아는 관계적이죠. 그래서 소는 늘 대를 긴장시키지만 대는 늘 소한테 희생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한국 문화. 한마디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을 단순한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단어.
굉장히 정밀한 시선과 추리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행을 그저 쫓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자기가 없는 문화가 아니라 유행을 쫓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치열한 자아의 존재들이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되기가 쉽죠. 무슨 얘기냐? 한국인들은 매우 동질적입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경향성도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공통의 잣대, 돈과 관련된 성공. 이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쩔 수 없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 단점을 만들어내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문화. 그런 문화일수록 더 경쟁적이고 그리고 정형적인 삶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국인의 특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분열과 그 다음에 단결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어떤 문화는요, 평상시에 굉장히 잘 질서를 지키다가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재난 상황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는 사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심지어 그 일이 자기 도시의 프로축구팀이 우승하는 좋은 일이 일어난 경우에도 폭동과 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꽤 많이 보죠.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은 그 반대의 양상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말 많이 싸우죠. 도로에서는 매일 삿대질이 난무하고 뉴스에서는 맨날 네 편 내 편을 싸우는 그런 갈등들을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재난의 사건이 벌어지면 갑자기 뭉치고 갑자기 이슈가 생겼을 때 단합하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높은 한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당장은 뭐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내가 마음먹고 무엇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평상시에 질서나 규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위기나 재난이 왔을 때 특정한 방향점을 가지고 일순간에 단합하는 건 의외로 잘 해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의 문화를 장단점이나 우열의 편가르기 문화로 혹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 같은 측면의 장점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성숙한 문화로 가는 길이겠죠. 즉, 우리 문화의 장점을 잘 살려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문화에서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기준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자주 느끼는 일이죠. 그럼 여기서 바보 같은 생각은 뭘까요? 친구도 결국 적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은 뭘까요? 적도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즉,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문화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문화의 단점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단과 문화는 이렇게 편견과 혐오를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강한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는 편견과 혐오의 길로 가면 정말 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적은 문화면 편견과 혐오를 가져도
그건 대부분 저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많은 문화일수록 편견과 혐오는 욕설과 막말로 가기 때문이죠. 잘 아실 겁니다. 욕의 어휘수가 그 어떤 언어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어. 재밌는 건 그 욕의 어휘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욕설이 없지만 저주를 많이 하는 일본의 문화.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문화적 차이들은 늘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내가 속한 집단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에서요, 직장인의 이직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1등이 급여, 2등이 조직 문화, 3등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다 한 단계씩 내려가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주체성 강하고 주인공의식 강한 한국의 문화에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백 가지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첫째,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나쁜 성품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무언가 다른 내부적 문제점 때문인지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면 결국 원망과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적응적인 측면들만 더 부각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종종 따돌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일본의 이지메 문화와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 문화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주인공 문화의 산물이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를 하시게 되면 따돌림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노력은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는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잘 수용하지 않는 사회에 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탄력 있게 변화해 왔기 때문이죠. 1987년부터 방송했던 한국 최초의 오피스 드라마 TV 손자병법을 한번 보시죠. 사실 그때 저는 회사원들이 저렇게 직장에 다니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봤지만 지금 보면 3분에 한 번씩 직장 갑질 나오고 5분에 한 번씩 성희롱 나옵니다. 정말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변화가 다른 나라 드라마에서 같은 시간 동안 느껴질 수 있느냐? 대부분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변화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개개인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집권자나 정치적 리더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이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개인의 노력이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심리학자로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시끄럽습니다. 늘 싸우고요. 그리고 갈등하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회피하고 덮는 사회보다는 더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직시하며 그리고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늘 갈등하고 시끄러운 사회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문화도 하나의 생명체죠. 그렇다면 그 생명체 내부에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즉 에너지를 쓰는 흥분성 기관과 에너지를 보존하는 진정성 기제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잘 맞물려 돌아가야 그 사람은 강해지고 건강해지며 오래 살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의 특징과 그 기저에 있는 심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우리가 서로 혐오하고 멀리하는 데 쓰시지 말고 서로를 좀더 이해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좁다면 좁은 한국 땅에서 우리는 큰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10강은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5: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6: 입은 위기.
7: 뭐야 이거?
6: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은 그린피크 파트너스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와 함께 기업 경영에서 오랜 성공을 경험했던 리더들을 만나면서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많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셀프 어웨어니스,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경영 환경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과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리더는 느닷없이 갑자기 리더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성장 조직의 경우에 리더의 보임이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생각과 고민할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리더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경우에 조직 내 고위 직책으로 올라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넓어지고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도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리더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커졌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그만큼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직 심리학자인 타샤 유리 박사 연구에 따르면 많은 리더가 자기 인식에 대한 착각과 자기 과신 경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응답자의 약 95%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현실은 약 15% 정도만이 자기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약 80%의 리더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가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리더의 일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리더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담당하는 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는가? 리더로서 나는 어떤 고유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 리더십을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학습 민첩성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어떤 리더 역할의 자리가 생기면 대부분 내부 구성원 중에 가장 적합한 멤버를 선발해서 보임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 중에는 리더 포스트가 생길 때 내부 후보도 추천하지만 조직 밖에서도 후보군을 찾아 그 역할을 견주어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리더 역할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미래 리더로서 성공 가능성을 진단해서 최선의 후보군을 발굴하고 많은 성공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무언가 다른 시그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추천한 리더들이 기업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큰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생존율도 급격히 낮아진 겁니다. 이는 무언가 미래 리더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기준 지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들은 과거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면서 새롭게 달라진 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성공 경험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과거 성공 경험이 새로운 미래에서도 또 다른 성공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증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아도 리더의 경험이 축적되고 커질수록 성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성과가 증가하지 않고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리더는 지속해서 새로운 성장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기대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는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리더들의 경험과 역량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두 리더를 나누는 결정적 차이는 경험의 덫을 피할 수 있는 호기심과 질문에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면 리더들은 경험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리더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리더들의 경우에 그 10가지 의견 중에 새로운 것이 한두 가지라도 있다면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학습 밀접성이 뛰어난 리더들은 스스로 피드백을 요구하고 그 과정을 학습의 기회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정답이 없는 불확실한 미래는 지속해서 새로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리스킬링하고 업스킬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과 실천이 미래 리더로서의 성장과 성공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미래 리더십으로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인식, 두 번째는 학습 민첩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미래 리더십으로 강조되고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많은 기업은 딥체인지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전략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사고는 CEO를 비롯한 최고 경영층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중간 리더들은 최고 경영층의 결정을 실행하는 역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략적 사고는 최고 경영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단위 조직 리더들이 가져야 할 미래의 필수 리더십 역량입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외부 환경을 접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기도 하고 또 변화를 주도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외부 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고 있는 역할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현장에서 기술을 다루고 제품과 서비스를 다루는 구성원, 그리고 그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단위 조직의 리더입니다.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플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최고 혁신으로 알려진 것은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인데요. 사실 혁신의 첫 출발점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이팟이었습니다. 기존 MP3는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음악을 하나하나 다운받아야 했는데요. 아이팟은 좀 다르게 아이튠즈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튠즈가 초기에는 애플이 개발한 맥 컴퓨터에서만 작동을 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PC에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적인 아이팟이 성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무진은 윈도우 PC에도 아이튠즈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이 의견에 불같이 화를 내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이튠즈를 맥 PC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아이팟과 동시에 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무진의 전략적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금 상황은 PC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 시장을 창조하는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윈도우 PC 아이튠즈가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실무자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윈도우 PC에도 아이튠즈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진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의 부활이 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사고는 최고 경영측뿐 아니라 단위 조직 리더에게도 매우 중요한 리더십 역량입니다. 일상에서 고객의 변화를 센싱하고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구현하며 현실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최고 경영층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실행을 이끄는 과정은 단위 조직의 리더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리더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리더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장착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인식, 학습이첩성, 전략적 사고, 이 요소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맥락이 달라지면서 리더십 요소들이 갖는 의미도 시대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리더십의 변화를 민감하게 센싱해야 하고요.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진단하고 개발하고 육성할 것인지 다방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미래 리더십의 변화를 민감하게 센싱하라고 하겠습니다.

0: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0: 설치.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여기 EBS에서 다 녹여버리는 게 100배 단 낫다고 봐요. 사랑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아니, 뭐라고 소리예요, 그게. 아낀다. 아낀다. 아낌을 받는다. 쌀 한 가마니를 누구나 쑤셔놓으면 완전히 분명하게 가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없는 거예요. 항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그 주인과 관련된 이제 두 가지 이야기. 주인이 저희가 뭐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근데 이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한다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요. 남한테 끌려다니기 편하잖아. 마음도 편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으면. 근데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게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안 되려고 그래요. 주인이 되면은 혼날 것 같고 정 맞는다. 응?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먼저 얘기 안 하는 거야. 혹여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게 스파게티인데 내가 김치찌개라고 해가지고 그냥 훅 날아가지 않을까.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도 그리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수제비를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돼지 삼겹살이에요. 그 뭐 말했다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시어머니 어릴 거 아니야? 어? 수제비? 나이가 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얘야?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어떡할 거야? 말하지 말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슬픈 거야. 내가 원하지, 내가 원하는 걸 아직 모르겠다라는 그 얘기가 슬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아는 게 감당을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내 주인이라는 얘기가 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한다라는 얘기가. 그건 내가 원하면 안 한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알죠? 뭐 이거 뭐 하나의 공식이겠죠? 주인은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이잖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니까. 노예는 뭐예요? 부자유스러운 사람이에요. 노예로 사는 거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아직 내가 원하는 걸 못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린 거예요. 수차례 내가 원할 만한 것들은 온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조금 도움이 돼. 독일 철학자. 슬로트다이크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스라고 할 수 있고 그 예스가 진정한 의미의 예스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라고 할 수 있는

있는 사람, 노라고 할수 있어야 돼. 왜 노라고 해요? 내가 판단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걸로 따져도 아닌 거야, 이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노라고 할수 있어요? 노라고 해야 된다? 왜요? 한 번에 예스를 하기 위해서야. 후배가 하나 있어요, 후배가. 여기 후배가 있고, 제가 선배야, 프로젝트야. 회의를 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후배가 이게 이런 거죠. 아니에요! 안 돼요! 화나죠? 한참 고민했다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니? 안 돼요! 노두번 했어요. 세 번째 또 제안을 해. 그래서 또 노라고 그래. 화나죠? 죽이고 싶죠? 이게 네 번째 제안을 했더니 예스라고 그랬어. 예스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그 사람들이 예스라고 한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뭐해요? 예를 들어 메아리인데 회의에서 뭐해? 아무 의미도 없죠. 회사 같은 데서 회의할 때 보면 웃겨요. 온갖 저기 모여서 무슨 뭐저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애들 왜 거수기로 모여서 회의를 하라고 그래?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노라는 얘기를 듣는다라는 얘기야. 회사든 국가든 어느 조직이든 노가 안 나와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거수기야 그냥.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순간적으로 노라고 하는 거 힘들다니까 산 올라가는 것처럼. 예스라고 하고 하루 넘어가는 게 좋아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슬로터다이크의 그 얘기를 까먹지 말아야 돼요. 노라고 할수 있는 사람만이 예스라고 할수 있고 그 예스는 진짜 예스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스, 노라고 못 해봤던 사람의 예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아들, 딸을 만드는 게 좋다고요. 야,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딸이, 네, 좋아요. 아, 딸이 현실 감각이 있는 거야. 어차피 부모가 돈 벌어서 용돈 주는데 말 들어야지. 여기서 뭐 그래. 반면, 뭔 말인지 알죠? 얘가 노해. 짜장면 먹어도 노. 뭐 먹어도 노. 노. 스파게티? 예스!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애 먹고 싶은 거 먹여줬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노라는 소리 듣는 거 싫어한다고. 답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간신배로 만드는 거야. 네 원하는 거 말하지 말라고. 외웁시다. 슬로터다이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노라고 할수 있는 사람만이 예스라고 할수 있고 그 예스가 진정한 의미도 있다. 이거를 적용을 해보세요. 며느리니까 내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자고요. 예? 며느리한테 노의 권리를 줍시다. 요번에 명절 때 모일까? 싫어요. 이거 가능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런 며느리가 요번 명절 때는 온대. 진짜로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영, 왜 그렇게, 그러니까 뭐야? 몸뚱아리만 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내 지배하에 있는 거야. 아, 나는 내 며느리를 딸처럼 얘기해. 뭔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노라고 할수 있는 그거를 줘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슬로토다이크의 얘기가 센 거예요. 노라고 할수 있는 사람만 예스라고 할수 있고 예스라 그 오직 그때 예스만이 진짜 예스야. 모든 걸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심해야 돼요. 어? 물론 모든 걸 노라고 하는 사람도 의심해야 돼요. 걔는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노라고도 하고 예스라고도 하는 사람. 그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항상 노라고도 할수 있고 예스라고도 할수 있어. 이 사람이 생각했던 원하는 거 판단했던 걸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묘미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나이가 들어도. 이건 어때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관계가 너저분해지지 않고 살아있어. 그리고 저 사람이랑 합의 볼 때의 희열도 좋은 거죠. 아, 내 제안이 맞네. 요번에는 어머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이한테 이렇게 하고 우리 여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야, 이러지 마. 되게 영혼 없이 쫓아다닌다고요. 그래서 노라고 할수 있는 거, 그 사람만이 예스라고 할수 있다. 주인이에요. 그게 뭔지 아시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오면 어떻게 돼요? 노라고 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 타인을 배려한다고. 예?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랑 여러분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 상대방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편한 거야. 그 사람이 물어보잖아.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사주고 싶어서. 몰라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면

20년간 가족이 원하는 것만 먹었지 자기가 원하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입이 다 망가지는 거야. 뭐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주인으로 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있잖아. 그거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몸과 마음의 관계예요. 뭐 무슨 소리냐면 몸이 가 있잖아. 그럼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몸이 와 있는데 그곳에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 몸과 마음의 거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몸과 마음의 거리가 일치되면 주인이고. 노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할 때 막 일하고 있어요. 피라미드 만들고 이러고 있어요. 뭐 생각해? 끝날 생각해요. 여기에 마음은 없어. 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마음도 있어요. 몸과 마음의 거리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의 거리.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집에 있으면 회사 생각하고 회사 있으면 집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도 확인하는 경우도 없고 쉬워요. 보면은 직장인들한테 항상 물어본다고. 출근할 때 발걸음이 가벼운지 퇴근할 때 가벼운지 언제가 가벼워요? 언제 정상적이면 퇴근할 때 가벼워요? 아니야. 퇴근할 때 무거운 사람도 있어요. 가정 불안인 사람. 내 몸이 있었을 때 마음도 거기 있으면 여러분은 주인이고요. 노예의 덕목, 주인으로 안 사는 사람의 덕목은 몸과 마음이 분리가 돼 있어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좋은 풍경 보고 좋은 영화 듣고 근사한 음악 듣는 게 뭐냐면 그걸 들으면 몸과 마음이 일치된다고. 어떤 곳을 구경하고 예쁜 풍경 보고 바람도 불고 계곡도 좋고 그런 데 있죠. 근사하고 예쁜 폭포 보면은 폭포 보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진 않지. 그래서 우리가 여행 다니고 음악 듣고 예술을 접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어떻게 돼? 그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나쁜 거, 좋은 거 반반 섞여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가 비겁한 거고요. 약한 거야. 가장 자유로울 때를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이 자유가 필요하고 강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생이 기쁨으로 도배될 것인가? 돌아보면 억지로 한 것들 있죠. 억지로 봐야 되는 것들, 억지로 일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잖아. 반반? 반반도 아니다. 그쵸? 대부분 하기 싫은 걸 한다. 4시간 공원을 도는 게 한 인생이라고 봅시다. 너무 럭키하지. 예쁜 꽃 보면 아이고 예쁘다. 조금 지나가니까 개구리 보여. 아이고 예쁘다. 언제 가요? 마음이 저쪽으로 가면 몸도 가면 되잖아. 몸과 마음이라는 건 건강한 사람은요.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몸이 가면 마음이 쫓아가고 그렇죠? 마음이 이만큼 갔으니 몸도 쫓아가고 일이 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일치되진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같이 가지 않아요. 같이 가면 강시가 돼. 강시. 이렇게 돼. 그렇지 않아요. 절대.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어느 날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유 산에 올라와서 바람 좀 쐬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먼저 가지. 그 다음에 몸이 쫓아가죠. 길을 가다가 몸이 거기 가 있으니 보이지. 그랬더니 거기가 또 마음이 가죠. 그리 움직여. 4시간에 여기 여행을 다녔을 때 보면 그 원칙만 지키면 4시간이 한 인생이라고 봅시다. 기분 나쁜 것들 별로 많이 없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배설물을 쳐다봐야 먹고 살 수 있고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게 슬픈 거예요. 우리한테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돼 있지.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변이 아니다, 변이 아니다, 변이 아니다, 변이 아니다. 변이 아니면 뭔데? 예? 변이 아니면 뭔데? 그 정신 승리가 그거예요. 고구마다, 고구마다, 고구마다. 그럼 좀 편해요? 알잖아, 돌았으면. 고구마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은 거야. 돌아보면요. 몸과 마음이 결합되게 같이 움직입시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은 내 마음이, 내 몸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떠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바로미터, 어느 장소에 갔는데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 뭐야. 주인으로서 못 살고 있는 거야. 임제라는 스님을 얘기할 거예요.

동아시아의 불교가 자유가 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주인이 돼야 내가 월세를 안 살아야 내가 눈치를 안 봐야 내가 CEO 눈치를 안 봐야 들어온 후배를 잘해줄 수 있죠. 그렇게 내가 주인이 돼야 누구를 아끼고 자비를 베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 사람이 아예 만든 거. 요거 한번 보자고요.

0: 중요한 글자 네 개만 쓸게요. 이루는 곳이거든요. 이루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작가, 작가라는 소리야. 대다. 에?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참되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루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한번 반복해보자. 제가 숙처작조 그러면 여러분들도 숙처작조 해.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네. 자, 숙처작조. 입처개진. 이거 이제 기억나죠? 이제 8개를 한꺼번에 합시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뜻이 뭐냐면 이루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참된 거야. 여행을 가서 내가 거기 이르렀어요. 어디든지 간에 내가 주인이야.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 앞에 풍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풍경이. 그런데 몸은 이르렀는데, 근사한 풍경이 왔는데, 마음은 회사 걱정해서 거기로 가 있어. 돈 걱정하고 있고 어떤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럼 앞에 게 보여요, 안 보여? 수초작주 입처개진이라는 이 여덟 글자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진짜예요, 진짜. 가짜가 아니야. 그리고 거꾸로도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돼요. 어디에 갔어? 갔는데 진짜가 보여?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주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저는 거꾸로 읽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루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것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점검하면 되잖아. 내가 오늘 지금 2시간 동안 있는 이 하늘이, 이 산이, 이 바다가 나한테 다 들어와. 아이고, 좋다 하고. 그럴 때 최소한 몸과 마음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닷가에 있어서 바다 것도 기억이 안 나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야? 내가 고민했었던 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고민 있다고 자연으로 가지 마. 생각할 것이 있어. 호수로 좀 갈래. 호수가 뭐가 있어 거기서. 딴 거 생각하잖아. 어떻게 하면은 회사를 뺏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하고 있고.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근사한 곳에서 가는 이유가 더 멋있는 곳에 내 마음까지도 뺏을 수 있는 곳에 가는 이유는 내 주인 안 됨 때문에 그래. 그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제는 그냥 수처작주 입처개진 그랬어. 그쵸? 저는 이 순서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들한테 너무 힘든 말이야. 주인이 돼야지 이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여기 있어야지, 마음도 있어야지, 이게 그게 만만하지 않잖아. 우리가 점검을 잘할 수 있는 건 이거 같아.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내 앞에 진짜 풍경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나는 그 순간엔 최소한 주인인 것 같아요. 요게 임제가 했었던 얘기예요. 아, 센 얘기야, 이거. 이거 진짜 센 얘기예요. 수초작주 입처개진. 우리가 점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갖까지 지금까지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면, 많이 떠오르면 주인처럼 산 거예요. 마치 2시간 동안 영화를 볼 때 몸과 마음이 가치가 있어야지만 영화가 보이듯이. 반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가서 흘러가서 해고를 해버리면 별로 기억이 안 날 때 있죠. 그거는 그 매 삶의 순간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다 기억이 나요. 이거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봐요. 뭐가 기억이 나는지. 몸과 마음이 같이 있었을 때 그것만 보통 우리한테 기억이 남는다고요. 3년 전, 4년 전인가 원주에 간 거예요. 원주에서 강연을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는 시댁 식구들, 시동생까지 다 교육을 시킨 거야. 60대 가까이 된 거예요. 그날 강의도 그래서 별게 아니라 이거랑 비슷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주인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배려를 해왔대요, 가족들한테. 심지어 그러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것까지 다 얘기하면 집안이 불화가 생겨서 어떡하냐고. 한두 사람이라도 자기 먹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냥 바로 쿨하게 얘기했죠. 배려는 강자가 하는 거예요. 배려할 수도 있는 거, 배려 안 할 수도 있는데 해야 배려인 거야. 저는 가끔가다 노예가 주인을 배려했다 그러면 당혹스러워요, 많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슬로트다이크 얘기했죠. 노라고 할 수도 있고 예스라고 할 수도 있는 다음에 예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정신승리가 그런 거예요. 이 시집생활을 잘 견디려고 시댁 모든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이 딴 데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할 뿐이야. 전도 붙이고 아이들 돌보고 이러는 거야. 그분이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강연하면서 다 이제 뭐 시댁 식구가 다 이렇게 독립을 했나 봐요. 혼자 남았다 보니까 60 다 된 거야. 그 강의를 이제 듣고 예쁘게 차려입고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오신 거야. 그 강의 듣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럼? 옛날에는 칭찬을 들었거든요. 참 덕이 많은 며느리다, 훌륭한 며느리다, 배려심이 깊다, 희생이 많다. 근데 강연을 듣고 아신 거예요. 희생을 노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노 예스 기억나시죠? 자기가 안 할 수도 있는데 희생을 한 게 아니야. 그렇죠? 반드시 희생을 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한 게 딱 그거 하나 있어. 앞으로요,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지 말고 오늘 강의 끝나고 걸어가는 길에 다른 사람 다 의식하지 말고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꽃이나 나무나 바람이나 계곡을 세 개만 찍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입처계진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하루에 세 개씩만 찾아라. 딴 사람한테도 자랑하지 말고요, 그 사진을. 나 이거 찍었어 하지 말고. 내가 이쁜 거야. 가다가 찾는 거예요, 하루에 세 개씩. 이거 예뻐서 찍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내가 예쁜 걸 찍은 거죠. 남편이 이쁘다고 한 걸 찍은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예쁘다고 해서 찍은 게 아니고 CEO가 이쁘다고 해서 찍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찍은 게 아니야. 내가 예쁜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 제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딱 하루에 세 개씩만 내가 예쁜 걸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막 그거를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몸도 거기 가 있고 마음도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인 되는 게 뭔지? 내가 이쁘다고 그러는 걸 찍을 수 있다는 거 소중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의 스마트폰을 뽑아봐요.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오늘 찍은 거 있어요? 내가 이쁘다라는 거? 그거 찍을 땐 주인이에요. 100%예요, 그거는. 대신 자기가 노예로 살거나 몸과 마음이 분리된 채로 살면 남기지 않아요. 이쁜 거 안 보여. 그냥 멍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방법은 이 방향으로, 역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찾아야 돼. 내 앞에 풍경이, 내 앞에 사람이 진짜 배기로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그 순간엔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든 말이에요. 네, 주인 된다는 거 힘든 말인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고 원하는 걸 하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멍해지는 거예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이 주인 되는 거에 출발해 김선호 시인의 민달팽이를 보는 한 방식 기억나죠? 그 자유로웠던 모습들. 그것이 이제 상징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민달팽이를 보는 한 방식은 어떤 분이 읽으실까요? 예, 일로 나오세요.
1: 민달팽이를 보는 한 방식, 가출이 아닌 출가이길 바란다.

0: 떠나온 집이 어딘가 있고 언제든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돌아갈 집 없이 돌아갈 어디도 없이 돌아간다는 말을 생애 사전에서 지워버린 집을 버린 자가 되길 바란다. 내일의 온몸만이 집이며 길인 그런 자유를 바란다 나여.
1: 뒤에서 온몸이라는 단어 기억나죠? 이게 뭐 몸뚱아리지만 마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온몸이라고 쓰는 거예요. 온몸이란 표현이 내가 온몸을 던진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도 김선우 주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의 온몸만이 집인 사람, 거기에 딱 몸이 가 있으면, 그렇죠?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않는 사람, 온몸으로 여행하는 사람, 온몸으로 꽃을 보고 온몸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몸이 허락하지 않고 거기 불편하게 생각하면 떠나는 사람. 이 민달팽이 보는 한 방식에서 김선우 시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온몸이라는 단어. 몸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면 몸은 반드시 가 있어야 된다. 그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부자연스럽고 내 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돌아서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죠. 기억이 안 나니까 사실은. 그리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살았고, 너무나 여행 잘 다녔고, 너무나 잘 보고 살았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여행이 바로 출가의 여행이고, 매일 온몸만이 집이며 기린 삶이 가진 혜택이에요. 그 순간은 힘들어도. 예. 지금까지 주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서부터는 이 강연이 왜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획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딱 하나요. 단어, 아낌. 사랑과 다른 아낌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는 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주인 되는 힘든 길을 같이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김선우진이 뭐라고 얘기했어? 몸이 없는 성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사랑해 묻지 마. 사랑한다는 말 신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우리가 얼마나 설렜고 얼마나 배신당했어. 가슴에 바로 새겨야 돼요. 남편한테 당신 사랑해요. 어머니한테 사랑해요라고만 떠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출발점은 이제 거기에 있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있어요.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I sat me with my true love. My sad heart's over two between.

0: 취미는 과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과학이란 게 끝이 없다.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남들한테 가서 잘난 척하면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을 물으면 할 대답이 없어요. 끝이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다음이 궁금하고 이거를 알면 다음이 궁금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배우셔가지고
1: 이제 완전 과학자가 다 된 것 같아요.
2: 대학원을 갈 준비가 된 거죠.
0: 뭐 그렇죠? 그래요?
1: 의향이 있으신가요?
0: 아니.
3: 전혀.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학은 권태기가 없는 연애 같다.
0: 아, 권태기가 없어요?
3: 그렇죠. 저희 와이프랑 저랑 권태기가 전혀 없죠.
0: 아니, 와이프랑이 아니라 과학이요.
3: 과학.
0: 여기 둘 다. 가족 얘기라.
3: 과학은 계속 궁금해지잖아요. 우리가 권태기 오면 상대가 궁금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과학은 끊임없이 궁금해진다는 점에서.
1: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그 다음에 또 궁금해지는 거 어떤 게 있었어요?
0: 저번에 우리가 이제 비행했었잖아요, 비행. 네. 내가 이제 비행의 모든 거를 좀 알겠지 했는데. 거미가 날아가는 거를 이제 비행편에서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0: 야, 거미 날아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정작, 비행기가 왜 날게 됐지? 비행기가 어떻게 날게 됐지? 이런 거를 내가 까먹었어요.
2: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뭐 유체역학 다 공부할 것 같았는데, 진짜 거미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버려가지고.
0: 네. 그때 잠깐 나왔던 그 유체역학, 뭐 흐른다. 요 정도만 기억하지만, 유체역학을 어쨌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3: 근데 저도 이제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유체역학은 진짜 어렵다는 말하자면 악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1: 맞아요.
0: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역학.
1: 그런데 여기가 어딥니까? 취미는 과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를 항상 쉽게 풀어주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
0: 제 생각 해주셔야 돼요. 저는 시청자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려워하면 안 되시거든.
1: 네, 그래서 오늘 유체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유체역학의 대부예요?
1: 네.
0: 좋습니다.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대부님!
3: 대부님.

0: 맞습니다. 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유체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고 있는 민택이라고 합니다.
0: 아, 유체기계를 만드는 곳에 계시다고요?
1: 네네네.
2: 정확히는
3: 누리호 있잖아요. 예, 예. 작년에 발사를 했던 예. 누리호의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고 계신
0: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와, 엔지니어시네. 네.
1: 저희들이 하는 이제 터보 펌프라는 거고요.
0: 터보 펌프?
1: 네, 누리호가 한 200톤 정도 되면 네. 추진제라고 해서 뭐 연료 이런 거 있잖아요.
0: 추진체.
1: 그게 한 180톤. 그러니까 태워 없애는 게 180톤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 하면 뭐 1리터 쓰는데 1시간씩 걸린다면 얘는 그냥 1초에 몇백 킬로미터 태우니까 그걸 뿜어줘야 되잖아요.
0: 그래서 터보 펌프구나.
1: 그렇죠. 네. 터보. 우리 발사체 엔진이 심장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0: 그럼 심장 화학과에 그러면 이 발사체로 따지면 심장 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1: 맞아요. 심장 쪽이죠.
0: 이야, 대단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1: 심혈 관계.
0: 네. 그러잖아, 오늘 유체역학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발사체하고 유체 역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1: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죠. 우리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유체 기계라고 합니다. 유체를 이용하는 거. 터보가 유체에서 힘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차.
0: 풍차.
1: 네, 풍력 터빈. 예, 예. 터빈. 예. 수차. 물레방아. 예. 수력 터빈. 그 물 끓여가지고 이제 전기로 팩팩 돌리면 스팀 터빈. 이런 것들 다 유체기계라고 하는데.
0: 아, 유체기계.
1: 전기기관이나 자동차, 비행기, 로켓 전부 다 이런 유체의 힘을 이용했다.
0: 맞습니다. 아, 유체의 힘을 이용했다. 근데 유체 역학이라는 말이

0: 좀 어렵고
1: 그렇죠, 그렇죠.
0: 생소한 게 많아요.
1: 맞아요.
0: 유체라고 하면은 뭘까요? 약간 흐르는
2: 흐른다.
0: 뭐
2: 우리가 이제 거예요? 그 돌덩이, 예. 뭐 공 예. 이런 거 막 날아가잖아요. 예. 근데 지가 몸의 모양을 막 바꾸진 않죠.
0: 그렇죠.
2: 돌덩이가 굴러가다가 교각에 부딪히면 그냥 부러뜨리겠죠.
0: 예.
2: 근데 물은 교각에 부딪히면 돌아가겠죠.
0: 그렇죠. 흘러죠.
2: 물이니까. 그게 유체.
3: 아. 근데 또 유체랑 액체는 다르잖아요.
2: 유체, 액체도 유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고체 중에서도 액체와 같은 성질을 가진 놈도 있고.
0: 고체 중에 액체 같은 성질을 가진 놈?
2: 점탄성 유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케찹, 마요네즈.
0: 예, 예.
2: 여기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0: 예.
2: 평소에는 그냥 정지된 상태의 고체 같잖아요. 흔들어도 안 나와. 근데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훅 나와버리죠.
0: 아, 한번 힘을 딱 줘버리면 부르륵 나오듯이. 점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 점탄성. 그러니까 점성이라는 게 유체의 어떤 기본 성격이고,
0: 네.
2: 고체는 부딪히면 이렇게 탄성을 아주 통통통 하는 게 탄성이 예, 예, 고체의 성격이라면 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런 걸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구나.
2: 콘크리트, 무슨, 어떤 아스팔트 이런.
0: 아, 고체인 듯 액체인 듯 하는 애들이.
2: 네,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예. 뭐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저기에 구름이 오는데 저 구름이 얼마만큼 와서 여기에 비를 뿌릴까? 폭풍우는 과연 내일 올까 말까? 저기 단군 할아버지께서 왜 비 구름 바람을 그늘에 오셨을까? 금덩이를 가지고 오면 될 텐데.
0: 계속 그렇게
3: 유체력하게 아버지셨네요. 다 유체를 가지고 오셨네요.
2: 얼마나 그게 무서웠을까요? 그때는
4: 제어할 수 없으니까.
2: 제어할 수 없으니까.
0: 자연의 어떤 그런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이 유체 역학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죠. 그걸 그렇죠.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서 문명사가 바뀌었다.
0: 아,
2: 그 오늘 조금 한번.
0: 그 흐르는 애들 물부터 시작해서 바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흐르는 애들을 구경만 할 것이냐? 아니면 걔네들의 그 갖고 있는 그 성분에 올라타가지고 그렇죠. 내가 그걸 이용을 할 것이냐?
2: 그렇죠. 그렇죠.
0: 유체 역학이 어마어마한 학문인데 근데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저는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학문을 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2: 이게 가르치려면
0: 예.
2: 그게 그 말 같기도 하고 방금 한 말을 또 다른 말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약간 복잡성이 약간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현상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0: 상식과 반대된다?
2: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물이 이렇게 휘어간다고 치죠.
0: 휘어가요?
3: 강물처럼 이렇게.
2: 네. 네. 네. 예를 들어 안쪽이 빨리 돌까요? 바깥쪽이 빨리 돌까요?
0: 잠깐만. 이렇게 휘어갈 때?
2: 물이 이렇게.
0: 물이 물이라고 하면
2: 네.
0: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3: 바깥쪽이 빨리 흐르지 않나요? 그렇죠.
2: 그렇게들 설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0: 근데
2: 실제로
0: 안쪽이
2: 빠를 수밖에 없어.
0: 진짜요? 그럼 그 속도 때문에 그것도 안쪽으로 파고들면 어차피 속도가 더 나잖아요. 아닌가요?
2: 그거는 이제 아까
0: 다른 건가?
2: 이제 고체하고 유체의 차이죠.
4: 아,
2: 그 사람은 좀 딱딱한 물질들이 하니까 이제 유체는 이게 유체는 옆에 있는 그 연관이 되다 보니까 예. 나중에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0: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우리 교수님 저는 바깥에가 당연히 빠르지 않냐라고 했는데 유체학적으로 보면 안쪽이 빠르다.
2: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이제 예. 복잡한 수식을 하면 이 수포자가 많은 이 초등학교 네. 교육에서 이렇게 네. 하면 안 되거든요.
0: 계속 포기죠. 아니 상식이랑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궁금해요.
2: 네.
0: 뭘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2: 이거를 지배하는 수학이 있습니다.
0: 아, 수학이요?
2: 네.
1: 수학을 믿어야죠.
0: 네. 수학이면 또 우리가 반론이 어렵죠. 네. 오늘 공식이 나옵니까?
2: 네.
1: 어려울 것 같은데.
0: 아, 어려울 것 같은데.
2: 한번 보실까요?
0: 바로 아 공식이에요?
2: 네.
0: 네. 아, 안 될 것 같아요. 저 에스파 아니야?
3: 에스파.
0: AP. 뭐예요?
2: 이게 이제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0: 너무 무서워요. 저 글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3: 배경도 무섭게 지금.
0: 제가 아는 단어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좀 읽을 줄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이거.
4: 전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뭐 밀레니엄 문제라 그래서
2: 그렇죠.
4: 풀면은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준다는 일곱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나비에스토크스라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아, 그 상금 걸려 있다는?
2: 네.
0: 아그 이거 풀기만 하면 상금. 아 잠깐만. 그럼 아직도 안 풀린 거네?
2: 그렇죠.
0: 네.
4: 아직도 아무도 못 푼 거라고.
2: 푸는 건 둘째치고
0: 네.
2: 이게 지금 해가 존재하는가?
4: 아, 그것도 몰라요?
0: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수학이 다 있어.
2: 우리가 이 방정식을 갖다가 전체를 푼다든지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0: 그렇죠.
2: 우리는 지금 취미는 과학에서는 일반 분들께서 그 유명한 나비엑스도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어 알파벳이 U가 있어요.
0: U, 예, U, U.
2: U가 처음부터 U, U, U, U, U 반복돼요.
0: U는 뭡니까?
2: 유체 속도.
0: 속도?
2: 네. 그 속도를 갖다가 규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중간에 P가 하나 있어요.
0: P, 예, 저 P 있어요. P.
2: 네, 압력.
0: 아, P는 압력이다.
2: 압력이 유체의 속도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아. 그다음에 압력이 당기고 밀고 할 때 유체가 무거우면 아무리 당겨도 천천히 오고 네. 유체가 가벼우면 빨리 올 거잖아요. 네. 그걸 결제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로우라고 하는 밀도.
0: 피가 친건데 저게 로우예요?
5: 저 바로 앞에 있는 거.
0: 피하고 저 피는 다르구나.
5: 이 그리스 문자예요.
0: 그리스 문자로 로우.
2: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점성. 끈적끈적한 거. 네.
5: 뮤라고 표현돼요. 네. 꿀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네. 물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흘러내려가는 속도가 다른데 그 끈끈함 정도를 말하는 걸 점성이라고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밀도와 압력과 그리고 그
2: 점도.
0: 점성. 어, 어. 점성.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2: 그렇죠. 이 세 개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서로 예, 주거진 바꾸냐.
0: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밀도, 압력, 점성.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유체 역학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 심지어 나비스톡 방정식을 이해했다고 말해도 돼요.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2: 밀도. 제일 밀도. 처음 나오는.
0: 밀도.
2: 네, 고체에서는 질량에 해당되는.
0: 왜 밀도가 첫 번째입니까? 밀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이거 밀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가 많죠.
0: 오해요?
2: 무거운 것이 가라앉는다.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0: 무거운 게 가라앉죠.
2: 어, 그러면 나무 10kg가 있고 예. 돌 1kg가 있어요.
0: 예, 예.
2: 어떤 게 가라앉나요?
0: 돌이죠.
2: 무거운 게 가라앉다면?
5: 돌은 1kg밖에 안 되잖아요.
0: 어, 그러네? 그러네. 아니, 돌은 무조건 가라앉죠. 예, 예, 돌은 가라앉는데 예. 나무는 뜨니까.
2: 무거웠잖아요. 10kg.
0: 아, 10kg인데 무게랑은 상관이 없네.
5: 우리의 상식과는 네.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2: M이라고 질량을 다루지 않고
0: 예, 예.
2: 밀도라.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0: 그럼 나무가 10kg인데도 불구하고 돌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2: 그렇죠. 돌이 단단하잖아요.
0: 그렇죠.
2: 이건 밀도가 단단한 거예요.
0: 돌이 밀도가 단단하니까.
2: 네. 그래서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5: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죠.
2: 그 본문. 네. 본문 제일 첫 문장.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다.
0: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다? 빨리 해석해줘요.
5: 밀도라는 게 어떤 질량을 단위 부피로 나눈 거잖아요. 밀도에다가 그 부피를 곱하면은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0: 밀도에 부피를 곱하면 그 고체든 뭐든 그 암튼 그 안에
2: 질량이
0: 질량을
2: 된다.
0: 알 수가 있다. 근데 뉴턴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2: 이게 이제
0: 밀도를 뉴턴이 제일 처음 발견한 거예요?
2: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된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돌덩이로 배 만들면 안 된다. 나무로 떼목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알게 된 거는 아마도 사금 채취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0: 사금?
2: 네. 네. 강물에 흐르는 모래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죠. 네. 그중 이렇게 하면.
0: 흔들어가지고.
2: 네. 가라앉는 건 가라앉는데 어떤 놈이 먼저 가라앉을까?
5: 무거운. 아,
3: 밀도가 높은.
2: 밀도가 높은 거예요.
5: 아, 자꾸 무거운이라고 하면 안 되네.
0: 무겁다고 안 돼.
5: 안 돼, 안 돼, 안 돼.
0: 무겁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나보다, 돼. 나보다 이해 못 하는 거야.
2: 그게 그 당시에는 거의 금이었다는
0: 거예요. 금이, 밀도가 더.
2: 금이 굉장히 밀도 높습니다.
5: 그러니까요.
2: 이걸 학문적으로 정립하신 분.
0: 누구예요?
2: 아르키메데스.
0: 유레카? 유레카.
2: 유레카 너무.
0: 목탕에서 유레카! 욕조에 들어가 있다가 네. 그 물이 넘치는 거를 보고 네. 순금인지 아닌지.
2: 다 하셔, 다 하셔.
0: 그 알아냈던.
2: 금을 갖다가 뭐 한 10kg를 갖다 금 세공사한테 주고 왕관 만들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거기다가 다른 이물질을 많이 섞어서
0: 섞었다.
2: 금 빼돌렸다.
0: 빼돌렸다.
2: 근데 이걸 갖다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알아내라는 거잖아요.
0: 그래서 목탕에 들어간 거잖아요.
2: 목탕에 들어갔을 때 왜 물이 넘쳤냐. 이 아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고 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이 왕관의 부피를 어떻게 잴 것인가. 가득 찬 물에 탁 넣으면 넘친 물만큼이 부피일 거잖아요.
0: 부피가.
2: 자, 부피는 알았어요. 부피는 알았으면 원래 질량하고 딱 비교하면 될 텐데 금이라는 게 아까 10kg 금덩이가 있을 때 물에 탁 넣었을 때 부피랑 네. 이물질이 섞인 금관이 탁 들어서 부피랑 어떤 게 더 클까요?
5: 이물질이.
2: 이물질 섞였을 때.
0: 이물질이.
2: 금방 하는 거죠. 그래서 유레카한 거예요. 너무 금의 밀도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불순물을 섞어도 금방 하는 거죠. 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 중에 거의 원탑 밀도가 높은 놈이에요. 밀도가 19.3이라고 합니다.
0: 19.3이요?
2: 네. 물의 19배 이상.
0: 물의 19배, 네. 금이.
2: 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정도냐면은 한 1미터, 1미터 이렇게.
5: 네. 상자.
2: 네, 상자. 물이 그 1미터, 1미터를 채우면
5: 1kg가
2: 1톤이 돼요.
5: 1톤.
2: 공기는 1kg고. 1톤인데 금은 19.3톤이라는 거죠. 아.

0: 요 정도만 돼도.
1: 있으면 좋겠다.
0: 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를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금괴를 잡아.
2: 아,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자꾸 뛰는 거예요?
0: 이거 손으로 이렇게.
1: 손을 잡고. 그 금괴 하나에 그 몇 킬로 정도 돼요?
0: 그 12킬로쯤 돼요.
1: 아, 한 손으로 못 들지. 그러니까 아령인 건데.
0: 투포환이 8킬로가 안 되거든요.
1: 아, 투포환이요?
0: 근데 이게 12킬로라니까요.
2: 아, 그러니까 금괴 이거 이만한 거 하나.
0: 이걸 이렇게 한다고?
1: 손목이 다 날아가지고.
0: 아니, 핸드백에 넣어서 도망가.
1: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3: 여러 개를 채워가지고.
0: 12킬로면 2리터짜리 페트병 6개예요. 그거 이렇게 든다고?
1: 아, 말도 안 되는 거지.
0: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었냐? 우리가 금을, 그렇게 큰 금을 안 들어봤잖아요.
1: 그렇죠. 한번 들어볼 일이 없어요.
3: 본 적이 없어요.
2: 무거운 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밀도가 큰 게 가라앉는다라는 이 사실을 네. 이미 그 옛날에 알아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0: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부력이라는 거. 부력이라는 자체가 밀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게 되겠죠. 아. 부력. 이게 밀천의 무게만큼 뜨는 힘을 작용한다는 게 이제 부력의 법칙인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자기 있는 시라쿠사라는 조국에서 큰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 큰 배 만들면 그때 당시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립이 안 됐으니까 물에 딱 진수했는데 가라앉아버리면 어떡해. 너무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2: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배수량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2: 배수량이라는 게?
4: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넣으면은 그만큼 넘칠 거잖아요. 넘치죠, 예. 그 넘치는 양을 우리가 배수량이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생각할 아~ 때 이게 몇 톤급 함, 뭐 몇만 톤급 잠수함
1: 많이 있지 뭐. 오,
4: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배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1: 실릴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4: 심지어는 그럼
1: 적재량인 줄 알았어요.
2: 적재량이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배 예. 있잖아요. 큰 거
4: 유성이라든가 많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 이 배가 물에 들어갔을 때 차지할 수 있는 그 양.
3: 근데 배마다 배수량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 그 거대한 유조선은 막 60만 톤 이렇게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그럼 배수량이 높다 해서 이게 무조건 더 좋은 배다가 아니라 아. 그냥 밀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이 정도다 구분하는 정도에 불과한
0: 그렇게
3: 건가요?
0: 그렇게 이제 딱 되면 얘가 적재량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 아, 예측이 돼요. 그걸 통해서.
0: 네, 거기 보면 이제 유조선 같으면 그렇죠. 뭐 기름도 채워야 되고 화물선 같으면 컨테이너 채워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실으면 얘가 뜨는 걸 갖다가 그, 버틸 수 있는가. 아. 그래서 배를 보시면 옆에 이렇게 딱 선이 거죠.
2: 아, 그렇죠. 색깔이 다르죠.
1: 그 뭐 흘수.
5: 아, 흘수선 하는 게. 아.
2: 그럼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거고.
0: 아, 더만큼 하면 이제 잠기죠.
2: 아, 가라앉긴다.
4: 근데 참 아. 대단한 게 그렇게 큰 배들이 뜬다라는 것도 참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2: 네. 그러면서 부력이랑 해가지고 이제 배 설계들이 이렇게 발전이 나간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문명 하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2: 아, 대항해 시대.
0: 그 보면 이제 삼각도 같은 게 나오면서 해풍을 이용할 수 있고 조류의 흐름을 보면서 거꾸로 오르는 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다 유체역학으로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4: 야, 중요해. 밀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2: 밀도 중요해. 대항해 시대에도 그냥 열린 건 아니에요.
0: 네.
2: 유체를 다루는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유레카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 생각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2: 아, 빨가벗고 뛰쳐나올 만해. 엄청난 네. 거니까.
1: 어쨌건 인류가 밀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네.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0: 그다음에
1: 삼형제 중에 또 둘째를 만나야죠.
0: 압력.
1: 네. 저 피.
0: 네. 저 앞에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1: 마이너스. 예, 예.
0: 이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1: 왜 마이너스가 중요할까요?
0: 마이너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 네.
0: 잠깐만.
4: 보통 화이트보드가 나오면은 어려워진다라는 뜻인데
0: 아니.
1: 아니 근데 우리 저 박사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요. 네.
0: 아니, 자, 이게.
1: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났어요.
0: 네. 자, A 지점과 B 지점으로 이게 유체가 간다고 쳐요.
1: 네. ASP로.
0: 가면, 여기에 압력과 여기에 압력, 어떤 쪽이 높을까요?
3: A가.
0: A가 높아야죠.
5: 아, 간다고 치면요?
0: 네. 가는 방향의 반대가 크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2: 가는 방향의 반대?
0: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유체가 흘러 이게 그러니까, 유체가 흘러야 되잖아요.
1: 예예예. 예. 이게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건 뒤에서 뭔가 밀거나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흐르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
1: 그러면 이 압력은 뒤에 있네. 네.
5: 가는 방향의 반대쪽에
1: 압력이 센 거네요.
0: 이걸로 아까 굽어지는 물이 왜 안쪽이 빠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1: 오? 네. 어떻게요?
0: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휘어가죠.
1: 휘어가요?
0: 예. 네. 휘어가요. 이렇게 휘어가잖아요. 이렇게.
4: 에이, 재밌다.
0: 휘어가는데. 여기 이제 딱 봅시다. 여기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또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면 이게 휘어간다는 뜻은 뭔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0: 이쪽에서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1: 그렇죠.
2: 아, 네.
0: 힘이 작용하여 휘어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PA와 PB 중에 뭐가 높습니까?
3: D.
1: PB 아니에요?
0: A가 높죠.
2: A가
0: 힘이
2: A,
0: 네. 이쪽에서
1: 아, 이쪽에 뒤로 오니까.
0: 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A에 A는 압력이 큰 쪽으로 가니까 감속이 되죠. 감속.
2: 아.
0: 이거는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니까 가속이 되죠.
2: 아. 이쪽으로 휘어서 가는데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그치. 계속 받는 거군요.
1: 그 안쪽이 당연히 압력이 많이 프레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쪽은 빠르고
0: 가속이 될 수밖에요. 네.
1: 바깥쪽은 압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속도가 늘 수밖에 없고.
0: 이렇게 이제 유체학을 전공하는 사람 배우는데 상식적으로는 자꾸 바깥쪽이 빠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하다못해 일본 기계학회에서 이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욕조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면 되잖아요.
3: 네. 근데 저 경험적으로 체험해본 적 있어요. 유수풀 같은 거 있잖아요.
4: 베이.
1: 흘러갔는데 있잖아요. 구불구불.
3: 최고 타고 떠돌고 있으면 안쪽이면 무식하더라고 항상. 밖에는 천천히 부딪히는데. 그리고 이거 왜 그러지라고 나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2: 아 맞네.
1: 이제 압력이 나서 압력이 유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0: 압력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똑같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하는데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은 세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아, 그러면 절대적인 압력 값이 문제가 아니라
0: 네.
4: 얼마나 두 압력이 차이가 나냐.
0: 그렇죠.
4: 이게 중요한 거네요.
1: 자, 공기의 압력. 사람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0: 기압의 힘을 갖다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습니다.
2: 뭐예요? 뭐죠?
0: 메디치 가문 아시죠?
2: 그 피렌체.
0: 피렌체.
1: 메디치 가문.
0: 네. 메디치 가문. 피렌체의 어떤 이 뭐 문화와 예술, 과학에 대해서 후원자였던. 네.
4: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죠.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해결 못한 문제가 있어요.
1: 뭡니까?
0: 자기가 이제 궁전을 막 짓다 보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10m보다 더 깊은 물에서 물이 안 길어지는 거예요.
2: 아, 우물이 깊으면 펌프를 써도 물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0: 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한테도 물어보고
1: 예.
0: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때 잘 해결을 못하니까 제자였던 토리첼리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실험을 맡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펌프를 하면 요렇게 하면 이 안에 진공이 잡히죠.
1: 네.
0: 진공의 차이만큼 그 힘으로 일기압의 차이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10m까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실험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10m가 자기 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토리첼리 입장에서는.
1: 네.
0: 그때 다시 밀도를 이용합니다.
1: 밀도를? 아~
0: 물보다 밀도가 높은 걸 이용하면 이거 높이를 10m까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물보다 비싼데 밀도가 높은 놈은
2: 수은.
0: 네, 물의 한 13배쯤, 13.6 정도인데 네. 이걸로 하니까 10m가 아니고 76cm만 하면 됐어요.
1: 아~
0: 무거우니까. 기압이 버티는 힘이라 했을 때 물보다 무거운 놈이면 이 높이를 갖다 작게 해도 버티겠죠.
1: 그렇죠.
0: 그게 76cm인 거예요. 왜냐하면 10m 남짓을 13.6으로 나누면 한 76cm 정도 같아.
1: 네. 네,
0: 그렇게 해서 이 76cm가 일기압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일기압의 시작이. 네,
0: 760mm Hg.
2: Hg. 76mmHg가 네. 그게 그거였어요?
0: 네.
2: Hg가 수은 그 원소 기호 네. Hg죠. 네. 오마이갓.
0: 그래서 이걸 다른 단어로 하는 게 밀리미터 Hg를 토르라고 해요. 토리첼리.
2: 아.
4: 네.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화장품에 보면은 세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스포이드로 만들어서 뚜껑에 스포이드로 내가지고 이렇게 꽉 누르면은
1: 올라오지.
4: 네. 아무리 세게 눌러도 딱 올라오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1: 그건 맞죠. 한 절반 정도.
4: 네. 근데 난 진짜 세게 눌렀는데도 세게. 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올까?
1: 아, 그런 생각도 할 생각이야. 그런 거야.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러네. 최고 힘을 딱 줘도 딱 가운데고.
4: 그 원리를 지금 이용을 한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결국에서 일기압의 크기는 뭐다라고 이제 딱 나온 거죠.
3: 이때는 그럼 밀도가 뭔지는 뉴턴 덕분에 다 알고 있던 거예요.
0: 아르키메데스 유레카로 이미 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 근데 그 높은 곳이 원래 그 기압이 좀 그쵸? 낮잖아요.
0: 네.
1: 높은 데 올라가면 기압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토리첼리가 알아낸 거예요?
0: 이거 토리첼리 실험을 하니까
1: 예.
0: 또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1: 누가요?
0: 파스칼.
1: 파스칼은 어떻게 유명하신 분
0: 아닌가? 팡세. 이 사람은 토리첼리가 못한 걸 난 해야 되겠다. 해서 14m짜리 유리관을 만들어요.
1: 아니요?

0: 스토리텔링은 그걸 못해서 줄였는데 어. 이 사람은 직접 아니. 내가 한다.
1: 그러니까 10.3m가 나왔어. 네. 그래서 증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 아. 이 산에 10m짜리 못 가니까 토리체계를 만든 그 76cm짜리 그걸 들고 가니까 이게 자꾸 낮아져. 아. 그럼 기압이 낮아졌다는 거잖아. 네. 어,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졌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파스칼입니다.
2: 파스칼. 아. 근데 압력의 뭐, 단위가
0: 기압이 낮다.
1: 파스칼이에요.
2: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이잖아요. 네. 뭐 헥토파스칼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3: 맞아, 맞아. 그 파스칼이에요?
1: 그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이에요.
4: 아. 왜? 태풍의 단위.
3: 파스칼, 그래요? 네.
4: 그 파스칼이에요.
3: 아, 그 파스칼입니까? 아.
1: 토리첼리는 수원에서 머물렀잖아요. 네. 그래도 14m까지 만들었는데 공의를 인정해줘야죠. 아. 더 큰 공이 있긴 합니다. 네. 제일 유명한 이제 이 시대. 이 시대에 만들어진 파스칼의 원리.
3: 파스칼의 원리.
1: 네.
4: 파스칼의 원리가 뭐죠?
1: 유압기계를 만드는 건데. 네.
3: 이 프레스요?
1: 자동차 모시죠.
3: 네.
1: 자동차가 그래도 꽤 무겁잖아요.
3: 무겁죠.
1: 시속 100km로 가는데 내가 발만 깠다 가면 서요.
3: 그렇죠. 브레이크.
1: 어떻게 해요?
4: 생각을 해봐봐요. 차가 예를 들어서 언덕에서 그냥 기어를 잘못 놔서 밀리고 있어. 그럼 그 바깥에서 밀려 그러면은 절대 못 막잖아요.
2: 맞네.
4: 근데 브레이크만 밟으면 멈춰요.
1: 그럼 여성이 이렇게 살짝 밟아도 서잖아요.
3: 그럼 그만한 돈을 지불했으니까 써요.
1: 그렇지, 그렇지.
3: 내가 유체육하게 돈을 썼으니까.
2: 저
3: 충격받았다 또.
2: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 아니 가는 거는 엑셀을 하는 것은 연료를 태워서 모터를 돌리는 걸 하는데 네. 브레이크는 어떻게 차를 세우는 거지?
1: 파스칼의 원리.
4: 그렇잖아요.
2: 저 그래서 막연히 그냥 브레이크 페달은 마찰로 세운다라고 생각했는데
1: 그 마찰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3: 압력이지 압력.
1: 압력.
3: 네, 압력.
1: 내가 이 발바닥에 주는 힘은 크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그러네. 압력을 그러네. 줄까?
3: 이쪽에서 증폭을 시켜야겠지. 힘을.
1: 예, 압력. 그치. 증폭을 시키는
3: 예,
1: 방법.
3: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1: 탱크 안에 그랬어. 압력은 똑같다. 여기다가 구멍을 이만큼 뚫어요.
2: 예.
1: 그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이만해.
3: 크게.
1: 네. 예. 여기에 면적을 A1이라고 하고 네. A2라고 해요. 자,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힘.
3: 단위 면적당 힘.
1: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어떤 힘을 우리 대포근 선생님이 네. 이만큼의 힘을 줬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나 힘이 나올까?
3: 그죠? 같은 힘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구멍이 넓어가지고
1: 이 압력과 이 압력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2: 네.
1: 압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P1과 P2는 같다 해야 되죠. 그러면 A1의 F1과 그죠?
5: 네.
1: A2의 F2는 같죠. 근데 A1보다 A2가 굉장히 커요. 만약 그게 100배가 되면 내가 주는 힘이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3: 아...
1: 간단한 원리 같은데 그렇게
4: 예를 들면
2: 오 어렵다. 근데 잠깐만 나도 이해 안 됐어.
4: 예를 들면은 압력이 1이에요. 1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1이에요. 근데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이 1이고 힘을 1만 줬을 때 1인 거잖아요. 근데 면적이 3으로 커졌어요. 예. 네. 근데 압력은 1이어야 돼요. 그럼 힘은 어떻게 돼야 돼요?
2: 3분의 1이잖아.
4: 3으로 늘어나야죠. 3분의 3이어야죠.
1: 네.
4: 저기에서 잠깐만.
2: 헷갈리는데?
4: 아니,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봐봐요. P는 A분의 F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똑같아요. 1이에요. 1이라고 볼게요. 요거 A1은 1이에요. F도 나도 조금만 힘만 줬어요. 1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면적이 3으로 늘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 그럼 3이 되겠죠.
4: 3이 되겠죠. 그럼 작용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3: 그러면 얘가 만약에 더 넓어가지고 4면
4: 그럼 4가 되는 거예요. 되고
3: 더 커지면 5가 나와요.
4: 5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압 브레이크
1: 밟을 때
4: 거예요.
1: 밟을 때 그 안에 많은 노즐이 있을 거예요.
3: 네, 노즐.
1: 근데 저쪽은 면적이 크죠.
3: 크겠죠, 당연히.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도저를 옮길 때도 포크레인 할 때도 요거 손만 해도 그냥 그 파버리는 거예요.
2: 근데 제가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딱 뭔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거든요.
1: 에너지 보존 만족하는
4: 거죠.
5: 네. 근데 이거는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네. 이 속에 있는 유체라는 거가 압축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항상 1대1 유지가
1: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인데 웬만한 유체들은 전부 다 비압축성입니다.
5: 아 네. 그럼 기체가 아니라 보통 액체를 넣어야겠네요.
1: 네.
5: 아.
3: 어쨌든 밀폐된 유체 안에서 그 가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어디를 가든 동일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4: 맞아요,
3: 게
4: 맞아요.
3: 1대1의 법칙이라는 뭐 그런 네. 거 말씀하시려고
1: 그걸 이용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3: 네.
1: 이게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수식 같지만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대환 교수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되는 게 이런 거예요. 유체학은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2: 너무 상식에 많이 위배돼요. 이게 지렛대 원리랑 근본적으로

0: 비슷한 측면이 있나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0: 어떤 면에서 그런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러니까 똑같이 작용하는 점을 갖다 이동한 만큼 배가 되는 거잖아요.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 면적을 달리하면 그만큼의 힘을 갖다 훨씬 많이 주는 거죠.
2: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적은 힘을 들여서 착용만 하면은 내가 일만큼의 힘을 줬는데 그 일의 힘으로 더 큰 보폭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웨어러블, 네. 그런 장비들도 원래 아틀라스, 다 이런 원리가 아닐까요?
1: 아틀라스 로봇이 네. 유압을 이용했습니다.
2: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웨어러블 뭐 디바이스 같은 건 입게 되잖아요.
3: 맞아요.
2: 이런 것도 다 이제 유치역학으로
1: 많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4: 실생활에도 되게 많이 쓰여요. 우리 커피 같은 거 내릴 때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에 가압하는 것들 있거든요. 아. 커피 맛있게 내린다고.
2: 그 조그만하게가 쉬익
3: 가는 맞아, 맞아, 맞아.
2: 그 밥솥도 그렇겠네요. 압력밥솥.
1: 압력밥솥 구멍이 네. 2.23mm 되죠.
2: 조그만하죠, 예.
1: 그 앞에 추가 50g짜리가 있어요.
2: 그렇죠.
1: 그게 1기압을 냅니다.
2: 아, 그래요?
1: 50g짜리.
2: 그것도 다 그 메커니즘이 있구나.
1: 근데 감아서 솥뚜껑 한 10kg 되거든요. 그거는 기압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면적이 커서.
2: 커서.
4: 되게 무거워서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너무 반직관적이야.
1: 그러니 이게 지금 그 이제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헷갈리니까.
4: 아, 재밌네요. 오늘 너무 네. 재밌네요.
0: 저희 지금 유체 역학이 아니라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1: 이재한 교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아. 네, 이걸 갖다 이해시키기가 쉽진 않아서.
4: 맞아요, 맞아요.
2: 저는 그 유압 시스템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쉽게 저는 어쨌건 미안은 척이라도 해야 빨리 끝나니까. 압력과 밀도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네, 좀 영향을 좀 끼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밀도랑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맞아요. 마지막 네. 점성.
1: 이 마지막.
2: 점성은 근데 설명 안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기가 점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끈적끈적하다는 거.
1: 그럼요.
2: 아, 아세요? 나만 아는 건데. 자, 이 유체의 끈적끈적한 성질. 공기에도 점성이 있다. 방정식에서의 이 점성.
1: 마지막 항. 네. 저 마지막 항이 원래는 사람들이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19세기 중반까지는. 근데 넣기 전까지 있던 앞에 거를 우리가 비점성 유동이라고 그러고 이 다음부터는 점성 유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뮤라고 앞에 이렇게
0: 되는 거. 예. 네.
1: 마찰계수.
0: 마찰계수. 아, 그리고 마찰계수가.
1: 네. 마찰계수입니다.
0: 아, 그 뮤 같은 네. 뮤예요?
1: 그 같이 우리가 고체끼리의 이 그것도 마찰도 마찰이지만 네. 그 물과 물 사이의 흐름에서도 마찰은 발생, 그것도 분자 간의 인력이 있으니까 다 그 마찰은 발생하는 거죠.
0: 근데 앞에 말한 고체들 사이에는 뭐 서로 다른 물체 사이의 어떤 마찰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점성에서의 마찰, 좀 내부에서 있는 마찰 그렇죠,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네요.
1: 다른 이질적인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물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서 또 어려웠던 거예요.
4: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찰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뮤라고 하는 점성은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 보시면 시작점이 보면 압력차로 유동이 발생해서 왼쪽에 있는 저 밀도 있는 유체가 이제 가속이 돼서 막 끌려오거나 이렇겠죠. 근육을 막는 놈.
4: 완전 멈추게 하는 것.
1: 네. 양쪽에 있다는 거는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죠. 관성이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2: 그걸 막지만. 네. 그게 점성. 점성이 그러면 약간 그 흐름을 조금
1: 방해하는.
2: 방해한다. 방해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컨트롤.
1: 방해도 있고 컨트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0: 유체가 잘 못되게 하는 게 일종의 점성인데 그게 어떻게 유체 역학의 핵심이 되나요?
1: 이 문제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0: 오? 끈적끈적한 문제네요.
3: 왜 싸워요?
1: 이게 이제 또 프린키피아 이야기. 서문에 뉴턴이 쓰진 않았지만 뉴턴의 제자가 쓴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데카르트를 갖다가 가련한 파충류라고 합니다.
3: 데카르트?
5: 갑자기요?
3: 데카르트를요?
5: 그 정도로.
1: 제가 학부 때 이 책을 읽다가, 진짜 영어로 미저러블 랩터리라고 돼 있는데.
0: 진짜요?
1: 네.
0: 그 시대에 그 위대한 데카르트를.
2: 너무하네. 데카르트는 우리 종친인데.
4: 대신데.
1: 그렇지, 그렇지. 네. 어디 대시예요?
2: 우리 대시. 예. 아니, 왜 데카르트 선생님한테?
1: 뉴턴이 프린키피아 쓸 때쯤 되면, 뭐 지구가 태양을 둔다는 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2: 네.
1: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도냐? 돌리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진공이란 걸 믿지 않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진공을 믿지 않은 이유는 힘이 전달되는 반드시 물질끼리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물질이 접촉하지 않고 전달되는 힘 대표적인 게 마술, 주술, 염력,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이런 거는 과학이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완전 그 회의론자로서 그런 거 다 배격하려고 했는데 그치. 마법처럼 멀리 떨어진 애들끼리 힘을 주고받는다? 납득할 수 없다고.
1: 말이 안 되지. 그 당시를 이게 주름 잡던 데카르트는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려면 우주는 빈 공간이면 안 되고 에테르라는 유체가 꽉 차 있는데 에테르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뭐 지구도 따라 도는 거지. 되게 그럴듯하지.
0: 그럼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데카르트가 말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렇게 믿어왔던
1: 한참 전부터. 아. 네.
2: 그래서 데카르트가 우주의 그 에테르의 기운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했겠죠.
1: 그게 프린키피아입니다.
4: 네. 뉴턴이었군요.
2: 뉴턴. 네. 뉴턴이
1: 프린키피아에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2: 네. 어떻게 얘기합니까?
1: 다시 또. 고무대야를 돌려요. 네. 그러면 물도 따라서 돌죠, 이렇게.
2: 네.
1: 따라서 도는데 먼 쪽은 좀 더 느리게 돌겠죠.
2: 예. 그렇죠.
1: 가까운 쪽은 빠르게,
2: 빠르게 돌겠죠.
1: 그죠? 요걸 이제 태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행성 1이 있어요. 있는데 요게 거리가 R이라고 칩시다. 네. 이거는 두 배라고 쳐요.
2: 수성, 금성.
1: 네. 뭐 그 정도 되면 네. 여기에 돌아가는 속도와 여기에 돌아가는 속도가 거리에 보통 반비례합니다. 선형적으로.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U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도는 궤도 주기. 궤도 주기는 보통 속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T1이란 놈은 속도가 U1이니까 2파이 R이겠네요. 근데 T2는 U2분의 4파이 R이 되겠죠. 두 배니까. 근데 U2가 2분의 1이잖아요.
2: 네.
1: 그러면 8파이 R에 U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궤도가 두 배가 됐는데
2: 두 배.
1: 한 바퀴 도는 시대는 네 배가 됐다. 그러면 제곱에 비례한 거예요. 네. 거리의 제곱에.
2: 네.
1: 근데 케플러의 법칙은 2분의 3승에 비례합니다.
4: 그건 관측을 통해.
2: 그건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1: 그래서 데카르트의 보텍스로는 그대로 딱 네가 그러면 이게 회전해서 돈다고 치자. 그럼 딱 이대로 하면 2분의 3승에 제곱에 비례하게 되잖아요.
2: 그렇다니.
1: 그러면 보텍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2: 그 보텍스 이론에 대입을 해봤더니 이거는 돌아가는 속도가 말이 안 된다.
1: 말이 안 돼. 그러면 네. 보텍스는 아니다. 해서 도입한 아니에요. 게 도입한 게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2: 만유인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만비라는 힘 하나를 딱 정의해서 풀면 타운 계보도부터 모든 게 다 설명.
4: 네. 그럼 만유인력은 그럼... 사과가 떨어져서 발견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 씨를 안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만유인력이네요.
2: 데카르트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예,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네. 거잖아요.
0: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리는 게 사실 근대 말하자면 아버지라고 불릴 네.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데카르트랑 뉴턴인데
1: 그렇습니다.
0: 이 천체나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그런 긴장관계랑은 갈등이 있었다는 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2: 아주 좋은 소재예요. 뉴턴과 데카르트의 관계가 네.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잘난 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우리 조상님이 공격을 받았는데.
2: 네, 네.
1: 자, 그러면 여기서 비판할 때 네. 거리에 선형적으로 이게 속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왜? 점성 때문에. 여기서 점성 유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2: 점성. 점성이 작용을 한다고요?
1: 이때 점성에 대한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2: 점성에 그러니까
1: 이때까지는 요거를 포함하지 않고 유체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점성을 넣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0: 밖에 있는 애들이 네. 왜 더 천천히 도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점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1: 그래서 네가 말이 맞다는 바깥쪽이 천천히 열면 이제 뭔가 마찰이 걸려서 천천히 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도는 것은 보텍스는 아니다. 그게 프린키페의 핵심적인 거예요.
2: 이제 그러면 데카르트도 아 미안 내가 실수했느라고 인정했나요?
1: 아니. 아니 가련한 파충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후계자들은 우리 선생님을 감히 네가
2: 안 굽혀요?
1: 네, 그게 배려이죠. 점성 때문에 우리 데카르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 점성 없다고 해봐. 점성 없다고 하면 잘 맞아. 잘 맞아. 그게 배려이 전문이에요.
2: 네.
1: 그러니까 점성 있으면 이게 유체가 막 소멸하고 없어질 거잖아요.
2: 네.
1: 운동이 멈추고. 근데 이걸 없애면 배려이 전기라면 잘 유지가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잘 맞아요.
0: 근데 현실에서는 점성이 없는 유체가 없잖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점성, 이게 공기가 속도가 빠르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4: 네. 배르뉴는 단순하게 그냥 압력이랑 속도의 관계만을
1: 그 두 개를 속도의 제곱함과 압력을 잘 더하면 하나의 단일한 물리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비행기 딱 이게 탑승하시다 보면 조종석 바로 와보면 피토튜브라고 뾰족 나온 게 있습니다.
4: 대기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비행기의 속도를 재는 튜브 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래서 아직도 지금 베르누이 정리는 잘 쓰고 있고 베르누이 정리가 더 확장되면 우리 베르누이 친구였던 오일러가 오일러 방정식 나비어스톡스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온 거고 이 당시에는 요 형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점성 빠진 형태가 딱 등장해요.
0: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턴 운동 방정식 FNMA 할 때 마찰력 고려 안 하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1: 마찬가지.
0: 유체도 똑같이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 유체의 어떤 움직임을 기술 네. 굳이 현실 자꾸 마찰력 안 가져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1: 베르누이 오일러 했는데 웬만큼 다 맞아요.
2: 다 맞아. 나 맞아 떨어지니까.
1: 지금도 그러니까 항공기에도 그거 달고 있는 거예요.
2: 맞아 맞아. 베르누이 정리면은 유체는 이제 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건가요? 유체 역학은 끝인가요? 이제 그냥 오일러랑 그렇죠. 베르누이가 다 어느 정도 해결해 버렸습니다.
1: 안티 뉴턴파가 이렇게 공격하면 예. 뉴턴 지지자들은 또 가만히 있겠냐?
2: 또요?
1: 이게 또 반박을 합니다.
2: 자존심 싸움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과학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싸움이니까.
1: 1752년에 달랑베르 패러독스라는 게 나옵니다.
2: 달랑베르
1: 역설.
2: 역설. 뭐예요 이게?
1: 이게 어떤 거냐? 공이 있어요.
2: 공이 있어요.
1: 공이 네. 이렇게 날아가. 네. 그러면 여기에 앞쪽에 압력이 있고 뒤쪽에 압력이 있겠죠?
2: 네.
1: 그러면 이쪽이 크지 않아요?
4: 그러겠죠.
2: 그렇겠죠.
1: 날아가는 방향이. 그래서 그만큼 있어요. 얘가 저항을 느끼는 잖아요.
0: 네.
1: 자,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한 아까 비회전 비점성을 하면 이게 같습니다. 대칭으로 나와요.
2: 뒤에 있는 힘과 앞에 있는 힘이 똑같다?
1: 네.
2: 왜 그럴까요?
1: 그냥 그 방정식자 수학이 그래요. 그 수학 자체가.
2: 네.
1: 이 모순이죠.
4: 베르누이 정리는 똑같다라고 나오는데 현실은 똑같지 않으니까.
1: 완전. 네. 그게 달랑베르 패러독 역설이에요.
2: 아.
1: 그럼 그 사람, 뭐야? 그래도 아니 이거 이것저것 잘 맞던데 한데 야 이거 안 되잖아.
2: 거기에서도 오점을 발견하고.
1: 네. 뉴턴은 수학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저 점성에 뭔가 수학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네네. 정도까지만 했고
2: 네네.
1: 그걸 갖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걸 빼고 수학을 유도했고.
2: 네.
1: 이제 이 둘이 결합해야 될 순간이 온 거죠.
0: 그러니까 빼면서 현실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부정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설명하긴 했지만. 빼는 행위에서 왔던 그 어떤 이론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던 게 달랑베르의 역설이었던 거네요.
1: 이제 우리가 다보순에 빠졌잖아요.
2: 네.
1: 좀 자제하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 수학을 잠시 내려놓고 네. 실험을 열심히 그렇지. 좀 해야겠다.
2: 영수가 없는 거니까.
1: 말이 안 되지. 네, 실험을 하면서 이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2: 어떤?
1: 1830년대 정도 돼서 네. 그 뿌아제유라는 의사분이 계셨는데.
2: 뿌아제유. 네. 100년이 네. 지난 거예요?
1: 100년 주차나.
2: 그러니까 저도 1800년대라고
1: 해가지고.
2: 갑자기 1800년 뜨니까요.
1: 이 사람이 이제 그 의사분이셨는데 혈류이동을 갖다가 했어요. 이거 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유리관을 작게 계속 만들어요. 모세혈관까지 가보려고. 근데 그 정도까지 작게 만들고 실제로 굉장히 작게 흐른다는 걸 알게 돼요. 직경이 2분의 1로 줄면
2: 네.
1: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6분의 1로 주는 거예요.
2: 와.
1: 근데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면 마찰장이 필요한 거예요.
2: 네.
1: 여기에 나비어라는 사람이 가세란. 아,
4: 드디어.
2: 나비어, 드디어 그 나비어 네. 스토크스의 네. 그 나비어요?
1: 네. 예. 네. 그냥 오일러가 무시했던 저기다 점성 하나 넣지 뭐.
0: 아, 그럼 저거를 추가한 게 나비에.
1: 나비어입니다.
2: 아. 나비에가 근데 사실은, 점성을 다시 추가를 했구나.
1: 네, 근데 엄밀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이걸 따로 공부하셨던 스토크스라는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교수가 있어요.
2: 네. 두 명이에요?
1: 두 명이에요. 나비의
2: 스토크스. 스토크스가 한 명이 아니에요?
1: 네. 프랑스 영국 합작품.
2: 아, 나비에와 스토크스가 네. 다른 분이십니까?
1: 네. 근데 이 공식이 스토크스. 엄청 이제 강력해졌습니다. 뉴턴은 그냥 이 점성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된다는 정도까지만 했고, 점성을 빼버리고 오일러와 베르누이 했다면 이제 결합이 됐잖아요.
2: 네.
1: 이 방정식으로 상당수 부분이 설명이 돼요. 된장을 떴어요. 그럼 뭔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있죠. 더 확장하면 용암이 만든 주상절리도 그걸로 그것도 된장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목성의 그 레드스팟 뭐라고 해야 되나 대적반 그것도 이걸로 풀어요.
2: 만능 방정식이에요?
1: 네. 심지어 지금 은하 우리 우주가 탄생한 초기 수십억 광년짜리도 이걸로 풀어요.
2: 네.
4: 나비엔스토크스 뛰어가리고
2: 나비엔스토크스 공식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지금 많이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2: 어떤 겁니까?
1: 기상청 슈퍼컴퓨터.
2: 기상청 슈퍼컴퓨터요?
1: 네.
4: 비바람
2: 이걸로 구름이... 합니까? 이걸로?
1: 네. 비바람, 비바람 구름.
2: 아, 비바람.
1: 오늘의 구름. 주제는 비바람 구름이 왜 나?
4: 야, 오늘의 주제는 당군 할아버지였어요.
1: 비바람 구름 왜 공부해요?
2: 아, 비바람 구름. 아, 기상 쪽에서 많이 쓰겠네요. 바람의 그 뭐 압력이라든가 뭐 기압이라든가.
1: 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세기서부터 나오는 게 나비스 독자 마지시 이에 발달하면 또 19세기 후반부터 알려진 게 난류라는 현상입니다.
2: 난류.
1: 예. 예. 수돗물을 이렇게 탁 틀면 조용히 흘러요.
2: 조용히.
1: 세게 틀으면
2: 확 콸콸콸콸.
1: 예. 이 콸콸콸이 날립니다. 그런데 그게 자세히 옆에서 보시면 큰 움직임이 있는데 작아지고 작아지고 뭔가 꼬불꼬불한 게 계속 만들어져요.
2: 네.
1: 그걸 어떻게 다 예측해요?
2: 그렇죠.
1: 쉽지가 않은 거예요.

0: 예를 들어서 기상청 슈퍼컴퓨터 푸는 게 보통 8, 9km 하나를 하나의 기상현상으로 보여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서울시청에서 양재역 정도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잘 보시면 아무리 전 세계 기상청 슈퍼컴이 잘 풀어도 절대 예측 못하는 거. 토네이도.
1: 토네이도. 아, 예.
0: 토네이도는
1: 예측이 안 되죠.
0: 불과 몇 미터 안에서 일어나요.
1: 갑자기 이제 커져버리니까.
0: 네.
1: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0: 그게 난류라는 현상.
1: 아, 난류.
0: 난류는 어떤 거냐면 작은 스케일과 큰 스케일이 동시에 작용해요.
1: 아.
0: 그것도 이 방정식으로 다 지금 많은 부분 규명이 됐습니다.
1: 야, 그러면 앞으로 이 라빈스토크스 방정식으로 또 새롭게 어떻게 보면 난류를 극복하게 되는, 난류를 정복하게 되는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겠네요.
0: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계속 나오게 있네요. 네. 야. 위치역학 하나 설명하려고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만든 공식이 라비엔스토크스. 이제 이름만 딱 알아도 되게 우리는 또 고급진 네. 그런 또 지식 하나를 얻은 게 아닌가.
2: 그렇죠, 그렇죠.
1: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로서는 네. 이 라비엔스토크스 방식을 탁 놓고 설명하는 게 어떻게 네. 가능할까 한번 해봤고요.
1: 여기 이게 최초인가요?
0: 아마 과학 프로 중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내놓고 수식 설명하면서
1: 예, 하필이면 국내 최초인데 제가 함께 해가지고
0: 아니 데프콘 선생님이라서 제가 싫어.
1: 제가 거. 선생님이라니.
0: 왜냐하면은 이 측인원 과학이 이제 거의 100회를 하면서 수 없는 여기에 많은 게 쌓여 있어서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개념부터 이제 요 정도 왔으면 이제는 이 시점 100회쯤 됐을 때 이제 라비엔스토크스 한번 딱 열어놓고
1: 기대하셨다.
0: 우리 대포군 선생님 딱 놓고 한번 요거 한번 화두를 던져보자.
1: 예, 제가 뭐 100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또 금방 까먹고요. 하지만 또 이제 우리는 그쪽은 방송이고 계속 다시 볼 수 있으니까
0: 아, 예.
1: 제가 이제 두 번 세 번 보면서 라비엔스토크스 방정식을 꼭 가슴에다가 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오늘 느낀 건 그겁니다. 고이면 안 되겠구나.
0: 아,
1: 늘 흐르는 사고를 가져야겠다.
0: 오.
1: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0: 오, 인자요산, 지자요수.
1: 네. 예. 아, 또 좋은 게
0: 아, 예, 예.
1: 좋은 소재 가지고 좀 나와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3: 오? 펜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4: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빛광자인가요?
4: 네.
1: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4: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LED라든지
1: LED, 예,
4: 그다음에
1: 예.
4: 태양전지
1: 예.
4: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씨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1: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4: 예.
1: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8: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9: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0: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고수 이게.

0: 뭐야 이거?
1: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음주운전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뤄보면서 표현들 배워봤었죠? 음주운전 원인과 사고, 단속과 처벌 강화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제가 안전운전을 좀 골라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도 일단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그렇죠? 그다음 속도 위반 이런 것들도 다 도로상에서 본인도 그렇지만 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 무엇보다 남을 좀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 같이 함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운전 오늘 주제입니다. 들어갈까요? 안전하게 운전하다, 규정 속도를 지키다, 양보하다, 배려하다. 참, 이세 가지만 잘 돼도 참 우리가 교통사고가 덜 발생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안전하게 해당하는 safely. 자, 부사죠? drive safely. drive safely. 자, 친구한테 운전 조심해. drive safe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이게 맞지 않나요? 그쵸? 문법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실제 구어체에서 drive safe, drive safe. 이렇게 많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어민 집필진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럼 이걸 과연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실제 이렇게 너무 많이 쓰니까 이렇게도 쓴다.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다 통용된다고 보면 돼요. 어법상은 요게 맞을 것 같지만 맞아요, 저게. 근데 요렇게도 쓴다. 이렇게 두 가지. drive safely, drive safe, drive safely, drive safe. 요렇게 두 가지 들어보세요.
1: Drive safely, drive safely, drive safe, drive safe.
0: 오케이. 규정 속도를 지키다. 자, 여러분 규정 속도를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넘어서는 안 되는 속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속도는 스피드고 뒤에 제한. 속도 제한. 리밋. 스피드 리밋. 팔로우. 따라가야죠? 지켜야죠? 별거 없죠? follow the speed limit. follow the speed limit. 두 개의 단어 합성 앞에 힘 줘야죠. 들어보세요.
1: Follow the speed limit. Follow the speed limit.
0: 좋습니다. 양보하다. 배려하다. 양보하다는 동사 하나로 처리되는데 배려하다라는 건 동사로 처리가 잘안 됩니다. consider는 뭐 생각하고 고려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consider 쓸 수는 있는데요. yield 발음해 보세요. yield 이게 양보예요. you should yield to others when you drive. 다른 운전자들한테 양보를 좀 해야 된다. 자, 배려하다는 consider라는 동사 자체보다는 그건 뭘 생각하다 쪽에 더 가까워요. considerate. 배려심 있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배려

0: 자존심 있는 마음 자세를 갖다, 즉 배려하다 이렇게 갑니다. Be considerate 뒤에 of가 붙어요. You should be considerate of other drivers. 운전할 때 다른 운전자들 항상 배려해야 된다. You should be considerate. Considerate. 아, 발음이 어렵네요. Considerate. 약간 리을처럼 바뀌어요. 이게 flap sound, 솔타름. Considerate.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Yield. Yield. Be considerate. Be considerate.
0: Okay, very good. 자,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 되고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된다. 이두 가지 붙여볼게요. Drive safely 해야 되고 follow the speed limit을 항상 always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주어를 유를 잡아볼까요?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0: 그 다음에 난폭운전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무분별하게 운전하다. 이 부사를 하나 좀 찾아볼게요. 자, 뭐 우리 뭐 무분별하게 운전하다 이런 말을 잘안 하지만 그냥 난폭운전하다죠. 자, 영어로는요, recklessly라고 하는 부사를 가장 많이 씁니다. Drive recklessly, drive recklessly. 그럼 이게 곧 난폭운전을 하다라는 얘기야. 속도도 안 지키고 막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Drive recklessly, recklessly. 자, 이거 외울게요. 이 단어. 자, 들어보세요.
1: Drive recklessly. Drive recklessly.
0: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도 있죠? 네, 가끔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 있는지. 자, drive like a maniac. maniac은 뭐 자주 쓸 필요는 없는 단어인데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네. drive like a maniac. 도로에서 보면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저히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 drive like a maniac. 들어보세요.
1: Drive like a maniac. Drive like a maniac.
0: 정지신호, 즉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왜 지나갔어요? 그 뭐예요? 빨간불 정지신호를 무시한 거죠? 자, 보세요. run을 써요. 저 뛰다 동사가 저기 왜 들어간 거죠? 수거예요. 수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거라고요. run a red light. run a red light. run a red light. 이걸 막 분석해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콜로케이션인데 이네 개의 친구가 어벤져스처럼 모여가지고 정지신호를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run a red light. 들어보세요.
1: Run a red light. Run a red light.
0: 이런 쉬운 단어의 조합을 영어로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Drive recklessly 해가지고 danger죠. 앞에서 했었던 표현 put other people in danger. 자, 그렇게 되고 pose a danger라는 표현을 또 바꿔볼게요.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난폭운전을 한다. Drive recklessly. 그죠? 무분별하게 운전해서. And pose a danger to others. Pose a danger. 자, pose a danger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위험을 가한다예요. Pose가 가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네. Pose a danger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한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and pose a danger to others.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and pose a danger to others.
0: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요.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참, 뭐,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운전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말들을 영어로 좀 배워볼게요. 평정심을 잃고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Lose one's temper. Temper. 자, lose one's temper. 이것도 수거입니다.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다. 들어보세요.
1: Lose one's temper. Lose one's temper.
0: 참다가 터진 거예요. That's losing your temper. 그 다음에 운전 중 분노를 느끼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특수 용어입니다. Road rag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Rage가 분노고 길에서 느끼는 분노. Feel road rage. Road rage.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걷다가 느끼는 게 아니라 운전 중이에요. 그래서 운전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지만 이거는 운전 중 느끼는 막 끓어오는 감정. 그걸 road rage라고 합니다. Feel road rage. 들어보세요.
1: Feel road rage. Feel road rage.
0: 이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격분하다.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격분은 angry는 그냥 화난 거고요. get so angry. 이걸 한 단어로 furious. angry 곱하기 3 정도 돼요. 느낌이. angry가 1이면 얘는 3이에요. 레벨이. furious. get furious.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도 격분하다는 그냥 화나다하고 느낌이 다르죠? 이건 많이 화난 거죠. 욕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요. swear.

0: swear 이게 뭐 어디 맹세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 이게 사전 두 번째 뜻이 욕을 하다라는 얘기야. Some people swear, some people get furious because they feel road rage. 오케이? 자, 이거 들어보세요.
1: Get furious, get furious, swear, swear.
0: 이게 욕하다, 욕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부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고 운전 중에 분노를 느낀다. 운전 중 분노가 아까 뭐라고요? Road rage라고요.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and feel road rage. 뭐 더?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Lose their temper. 평정심을 잃고, 그죠? 화를 내죠? Feel road rage. 그죠? 엄청나게 분노를 느낀다. 운전하다가 느끼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and feel road rage.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and feel road rage.
0: Alright, 자, 오늘 정리합니다. 규정속도를 지키다.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이죠? Follow the speed limit. 들어볼게요.
1: Follow the speed limit. Follow the speed limit.
0: 난폭운전을 하면 안 되죠? 무분별하게 운전하는 거는 drive recklessly. You should not drive recklessly. 들어보세요.
1: Drive recklessly. Drive recklessly.
0: 마지막으로 표현 하나 배웠었죠? Road rage. 그죠? Feel road rage. 그러면 운전 중 분노를 느끼다. 들어볼게요.
1: Feel road rage. Feel road rage.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제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복습하고 싶거나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words. Honest versus genuine. Honest versus genuin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Honest, 그리고 genuine.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Honest. 이거는 솔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H가 묵음입니다. Honest, 절대로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그냥 바로 O 발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onest. Honest. 여기 스펠링은 N-E-S-T이지만 발음을 좀 더 NIST로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강세가 앞부분이라서 두 번째 음절은 좀 약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Honest. Honest. He's honest. She's honest. Okay, 잘 들리시나요?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d differences. 네, honest. 솔직한, 신뢰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someone who tells the truth, someone you can trust is an honest person.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s an honest person.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I'm being honest with you. Honest, 솔직한, hones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an honest person. 네,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정직한 사람이야. 네,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네, 두 번째요.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너는 내 솔직한 의견을 원해? 오케이? 뭔가 좀 이거 다음에는 좀안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의견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솔직한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의견이니까 honest opinion라고 말합니다. 네.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being honest with you. I'm being honest with you. 내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I'm being honest with you. I'm being honest with you.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being honest with you. I'm being honest with you. 네,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genuine. 네,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genuine. genuine. 네, 스펠링은 G지만 J 발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genuine. genuine. 오케이? 여기 new n-u-i 부분에는 new n-y-o-o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genuine. genuine. very good. 오케이. 진실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진정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honest 같은 경우는 솔직한 거지만 사실 주로 솔직한 거가 좋은 거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genuine 같은 단어는 항상 긍정적인 단어예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s a genuine person.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His laugh wasn't genuine. genuine, 진실된, genuin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a genuine person. 그녀는 진심 어린 사람이야. 그녀는 진심 어린 사람이야. genuine. She's a genuine person. 네, 우리나라 말로도 뭐 그녀는 진국이야. 완전 좋은 칭찬이잖아요. 그럴 때 genuine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너무 좋은 칭찬이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is laugh wasn't genuine. 그의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어. 약간 하하하하 이런 웃음이죠. 진실한 그런 웃음이 아니고 가짜로 약간 웃는 느낌이죠. 좀 가식 있는 웃음. His laugh wasn't genuine. Oka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is laugh wasn't genuine. His laugh wasn't genuine.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honest. 이거는 솔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거짓이 아닐 때 진짜 솔직하게 사실대로 신뢰 있게 이런 거를 honest라고 합니다. 근데 honest라는 경우는 뭐 솔직한 거는 좋지만 너무 솔직한 것도 또안 좋게 볼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genuine 같은 경우는 항상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실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he's a genuine person. He's a genuine person.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Okay, honest 그리고 genuin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1: Daily Routine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정해진 일과 그날 하루의 일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Uh-huh. 처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uh-huh. 몇 시에는 이걸 한다. 이것이 정해져 있을 때 루틴이 uh-huh.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1: right.
0: Daily Routine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Each week is a blur with my daily routine.
0: Uh-huh. Each week is a blur 라고 하면은 blur는 어떤 것이 희미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mm-hmm. 저의 with my daily routine, 저의 일정 속에서 저의 일정이기 mm-hmm. 때문에 일주일의 구분이 좀 희미해요. It's blurry.
1: Mm-hmm. It's blurry.
0: The distinctions are
1: yeah,
0: blurry.
1: You can't really tell. It just kind of
0: 네. 그래서
1: wishes by.
0: 네. 일주일의 구분이 희미하다는 뜻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 Oh, that's right.
0: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blur도 있고
1: yeah.
0: 아니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지금 며칠인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도
1: yeah.
0: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빌리 씨인데요. 빌리 씨가 이 둘 중에서 어떤 의미로 썼는지 이따가 확인을 해보죠.
1: Sounds great.
0: 네,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Okay, 빌리 씨
0: 나와주세요.
2: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0: 네, 집에서 일을 하면, 재택근무를 하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Billy said, when you work

0: Busy days, this can sometimes make me feel like I'm a prisoner trapped in my own home office because I only have time to stop working for meals.
1: On especially busy days, this can sometimes make me feel like I'm a prisoner trapped in my own home office.
2: 네, 이 부분 발음 이야기 간단하게 하자면 mm-hmm. on 한 다음에 especially busy days. Mm-hmm. 글을 보고 만약에 들으셨다면 더 쉬웠을 텐데요. Mm-hmm. especially가 그 especially처럼 들리기보다는 especially처럼 들려서 yeah. on a specially처럼 들릴 수 있었어요.
1: Alright, that's 네. true.
2: 그런데 busy 다음에 day가 아니고 on a specially busy day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는 가능한 말인데
1: right? 네. could just be that day.
2: 네, 그런데 right. On a specially busy days라고 되는 순간 다시 backtrack 해가지고 yeah. 다시 뒤로 돌려서 아, a specially가 아니고 especially, especially였구나. Mm-hmm. 이런 경우 이게 어떤 사람은 e에 더 가깝게 발음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에 더 가깝게 발음할 때가 있는데
1: uh-huh. And some people even put an x in there on especially busy days.
2: 그렇게 발음할 때도 있죠. 이런 경우가 그 뒤쪽에 라고 하는 behind 같은 경우에도 uh-huh. 지역에 따라서 미국 안에서도 behind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 Behind, 네. behind.
2: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mm-hmm. 그 문장 구조를 보시고 다시 유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1: That's right.
2: 돌아가자면 특히 바쁜 날에는 this can sometimes make me feel like 이것이 가끔은 저에게 이런 기분이 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1: Yeah.
2: I'm a
1: prisoner. Prisoner.
2: 포로, 죄수, trapped 하면은 갇혀 있는, 잡혀 있는 in my own home office. 제 홈 오피스, 제 집 안에 있는 사무실 안에 갇힌 죄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대요. 왜냐하면
1: Because I only have time to stop working for meals.
2: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I only have time, 시간이 이때만 나거든요. To stop working mm-hmm. for meals. Mm-hmm. 식사 때만 일을 멈출 수 있거든요.
1: Oh man, let's look at the next part. Mm-hmm.
0: But no matter how much I work on any given day, I still make sure to give myself a couple hours of me time before sleep so I can unwind.
1: But no matter how much I work on any given day,
2: on any given day, mm-hmm. 어떤 날을 보더라도 mm-hmm. 이런 의미로 그래서 어떤 날이든 간에 no matter how much I work,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1: I still make sure to give myself a couple hours of me time before sleep so I can unwind.
2: 네 마지막에 긴장을 풀다 뭐라고요?
1: Unwind.
2: 네.
1: Unwind.
2: Wind. Unwind.
1: Unwind.
2: 감고 풀고 이거예요.
1: 네.
2: 네. 그래서 I still make sure 꼭 이렇게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To give myself a couple of hours of me time. 나만의 시간을 한두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줄 수 있도록 꼭 합니다. Before sleep. 잠들기 전에 so I can unwind.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Now, this kind of routine probably sounds like torture to most people, but fortunately,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1: Now, this kind of routine probably sounds like torture to most people.
2: 네, 고문.
1: Torture. Torture.
2: Torture. 그래서 now this kind of routine, 이런 일과를 갖고 mm-hmm. 있는 것이 probably sounds like 아마도 뭐뭐처럼 들리겠지만 Like torture to most people. 그래서 고문처럼 들린다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고 mm-hmm. 그냥 괴로운 일.
1: Yeah. Something that I want to do. It's difficult.
2: 네.
1: It's hard.
2: 네. 영어에서 torture라는 말을 가볍게 많이 쓰거든요.
1: Oh yeah. It's like, oh, it was torture. Her breath smelled so bad.
2: Or listening to Megan singing was like torture. 너무 괴로웠다. 메간 쌤이 노래 부르는 걸 okay. 듣는 것이. 이럴 때 가볍게 쓰는데 그래서 괴로운 일이라고
1: 가볍진 않아요.
2: I know, but just talking about the usage of the word.
1: Just joking.
2: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런데
1: He says, but fortunately,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2: 그런데 다행히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Mm-hmm. 저는 제가 정말 즐기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By the way, you sing really well.
1: Oh, thank you, Yula. Let's look at how he summarizes his clip.
0: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So, yeah, it's stressful, but it's bearable.
1: And at the end of the

0: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1: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Mm-hmm. I can feel proud of that something. Something이 mm-hmm. 이제 앞으로 갔는데요.
0: Yeah.
1: 보통 at the end of the day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라는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그날 하루 일과니까 yeah. 하루를 마무리하는 yeah. 시점에서
0: He's really talking about the end of the day
1: 네.
0: yeah, when he's unwinding.
1: 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 나 오늘 정말 집에서 그냥 혼자서 일했지만 열심히 했다라는 yeah. 그 뿌듯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대요.
0: Mm-hmm. Lastly, he says, So, yeah, it's stressful, but it's bearable.
1: 그래서 so yeah 이 형태는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많이 쓴다고 mm-hmm.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So yeah 하면 아마 아, 정리를 하겠구나.
0: Yeah.
1: 네, 그래서 it's stressful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긴 하지만 mm-hmm. it's
0: bearable.
1: 네, 참을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0: Mm-hmm.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I work from home, and my daily routine doesn't change much on a day-to-day basis. In fact, the work that I do on the weekdays is the same as on the weekends. So each week just becomes kind of a blur, and sometimes I forget what day of the week it is. Basically, from the moment I'm awake and dressed until dinner time, I'm here at my computer working on some project. On especially busy days, this can sometimes make me feel like I'm a prisoner trapped in my own home office because I only have time to stop working for meals. But no matter how much I work on any given day, I still make sure to give myself a couple hours of me time before sleep so I can unwind. Now, this kind of routine probably sounds like torture to most people, but fortunately,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So, yeah, it's stressful, but it's bearable.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from the moment I라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뭐 하는 순간부터 뭐 뒤에 until을 붙일 수도 있겠죠. 뭐뭐 할 때까지. 두 번째로 on any given 뭐뭐 given이라는 것이 주어진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특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any given 뒤에 명사를 붙이면 어느 뭐뭐에도 아니면 어느 특정 뭐뭐에도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을 먼저 보고 올까요?

0: 네, 이번에도 정해진 하루 일과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feel like I'm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my daily routine these days. Everything is such a blur. I think the days kind of blurring together tends to happen when you get into a strict daily routine. At least it does for me.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All right, Simone says,
2: I feel like I'm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my daily routine these days. 요즘에 정해진 하루 일과를 going through the motions라고 하면 그냥 흉내만 내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1: Yeah.
2: 그래서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1: You're just kind of doing it.
2: 네.
1: Your heart's not in it. You're 네. just following something.
2: 네.
1: Right?
2: 그래서 별로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하루 일과 정해진 대로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다. Everything is such a blur. 모든 게 지금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희미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1: And Christopher says,
2: I think the days kind of blurring together. The days kind of blurring together가 하나의 주어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날들이 그냥 희미하게 뭉쳐져서 느껴지는 것이 tends to happen when you get into a strict daily routine. 엄격하게 짜여진 일과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인다.
1: Yeah.
2: At least it does for me. 적어도 저는 그래요. I think this is true.
1: It's true because if you do the same thing every day,
2: yeah.
1: it's kind of hard to know what day it is,
2: yeah.
1: right?
2: You don't know
1: every day looks the same.
2: What month it is.
1: Oh, yeah. What yeah. year?
2: What year? I think most people know.
1: True, true.
2: Yeah.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2: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2: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 파일럿의 이름은 Charles Lindbergh flew across the Atlantic Ocean. 와, 정말 대단하죠? Okay, so that's it for today. 와, 정말 our first flying machine is the hot air balloon, 열기구요. 그리고 또 꼭 친구들 기억할게. Wright brothers, very famous people. They kind of made the first plane, right, with an engine.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come back next time. Bye!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현장 학습이 설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 학습.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딘가를 견학 가고 구경하는 거는 맞는데요.
1: 네.
0: 항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물리 수업 때 가요.
1: 아. 네,
0: 물리 수업 때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거 아니에요.
1: 네.
0: 막 그러면 거기서 계산해야 돼요.
1: 중력의 법칙이요.
0: 아, 그렇습니다.
1: 못 떨어지는 뭐, 각도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이요.
0: 속도의 아. 몇으로 가는데 이러면서 예. 다 즐기기도 하고 뭐
1: 공부도.
0: 과제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놀면서 공부하는 거라 조금 부담이 덜할까요?
0: 아, 오히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1: 아,
0: 저는.
1: 그래요?
0: 저도 갔었는데.
1: 차라리 놀 땐 놀아야 되는데.
0: That's right. 자, 그래서 현장 학습이 기다려지는 상황 만들어봤고요. 일단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1: 오.
0: 정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잖아요.
1: 그쵸,
0: 네, 이거
1: 그쵸.
0: 만들어 볼 거고요. 미션 2는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저도
1: 아하.
0: 그랬거든요. 모든 저의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렇죠.
0: 가서 과제하고 막 이런 건 싫은데 일단은 타잖아요. 이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That's
1: 일단
0: right.
1: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맞습니다. 자,
1: 네.
0: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현장 학습 한번 떠나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현장 학습 진짜 못 기다리겠네.
0: 왔어요?
1: 현장 학습.
0: 예?
1: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0: trip.
1: 네, trip. I can't wait.
0: Oh, the field trip. Oh,
1: 예.
0: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1: 응?
0: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1: Mayuland.
0: 예?
1: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0: Sorry?
1: I don't know physics.
0: Oh, you don't know physics?
1: I don't like. But trip to Mayuland. Mayuland, I love it.
0: Me too. Physics. Oh,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Mister?
0: I hope Mr. Herbs, our teacher,
1: Yeah, teacher.
0: doesn't give a pop quiz.
1: Doesn't give up.
0: Pop quiz.
1: Give up pop quiz.
0: You know, the questions.
1: Question,
0: No
1: question. No
0: questions.
1: question, 제발.
0: Please, please,
1: Please.
0: please, please.
1: 정말 티출 때문에요.
2: 네,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현장 학습을 가봤기 때문에 벌써
1: 네.
2: 이제 막 이런 게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상상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4: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3: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4: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1: 오.
2: 지금 너무 excited 돼 있는
1: 그쵸, 그쵸, 그쵸.
2: 네.
1: 그 빨리빨리 가고 싶다 이런
2: 그럼요.
1: 의미죠.
2: 뭐 물리 수업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1: 진짜. I can't wait. 나 기다릴 수 없어. For our 현장 학습.
2: Yes.
1: 현장 학습을 영어로 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2: 그쵸.
1: 예. 근데 어쨌든 out. 타는 거잖아요.
2: 나가는 거죠. 나가는
1: 밖으로
2: 거죠.
1: 가야 되잖아요.
2: 오, 오케이, 오케이. 뭔가 그쵸?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1: 예. 그러면은 직접 현장 학습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웃 스터딩 밖에 나가서 아이고 스터딩
2: 오케이
1: 네 뭐 이런 느낌
2: 네.
1: 네
2: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이런 게 별로예요.
1: 네.
2: 이거 너무 좋아요. 자, I can't wait for our out studying이라고 했는데 자 정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바로 field trip.
1: Field trip.
2: Field trip. 네. 이 field라고 하는 게 어떤 field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할 때가 될 수 있고요.
1: 네네.
2: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어떤 필드에 나간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Field trip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 제가 이미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1: 네?
2: 실제로 어떤 수업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거기서 뭔가를 겪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과제에 좀 버무려서 이렇게 넣는 그런
1: 네.
2: 느낌. 근데 한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거를 하나요? 현장 학습이라는 느낌?
1: 그럼요. 현장 학습이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뭐
2: 소풍
1: 그리고 수학 여행.
2: 오케이.
1: 네, 현장 체험 학습.
2: That's right.
1: 네.
2: 이거는 너무 조금 그런 학습 이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Alright, so field trip이 나왔습니다. 자, 발음을 할 때요, field trip. D가 중간에 있잖아요.
1: 네.
2: 이 친구는 조금 많이 약화가 될 거예요. So, field tri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의 강세를 주면서 field trip, field trip 이렇게 D 사운드를 거의 내지 말아보세요. 자, 가봅니다. Field trip, field trip.
1: Field trip, field trip.
2: 좋아요. 자,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겠다.
1: 네.
2: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그거 못 기다리겠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결국에는?
1: 너무 기대돼.
2: 그렇죠. 너무 기대돼 입니다.
1: 네.
2: So, can't wait for 뭐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제로 누군가를 기다린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도 wait for someone이잖아요.
1: 예.
2: for가 꼭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놓치면 안 되고요. So, I can't wait for something. 결국에는 너무너무 원한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자, 예를 들어서 소풍이 영어로 뭐죠? 소풍?
1: 픽닉.
2: 픽닉. 그 소풍,
1: 네.
2: 나 못 기다리겠어.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2: 그죠? I can't wait for the picnic.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라고 해볼게요.
1: 네.
2: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1: We can't wait for the party.
2: 그렇죠. We can't wait for the party.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원한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 네.
2: Okay? So, 이 문장들도 이 정도에서 끊을 수가 있겠죠. 이 2절. 자, 해보겠습니다. I can't wait for the picnic.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2: Right? We can't wait for the party.
1: We can't wait for the party.
2: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요. 뭐 하기를 못 기다리겠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can't wait to do something.
1: Yes.
2: To do something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I can't wait to see you. 이렇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자, 이랬을 때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 우리 마유랜드 가는 거 맞지? 확인하는데.
1: 너무 신났네.
2: 여기 탈 것이 무려 두 개가 있다. 이래 들었어요. 아직
1: 생각보다 랜드인데 약속하네요.
2: 굉장히 굉장히 예. 아, 네, 소소하게.
1: We're going to Myland. 맞지?
2: 맞지?
1: 예. 자, 그러면 여기는 확인하는 질문이니까 right?
2: 오케이.
1: 네,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2: Right. 자, 복잡한 단어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1: 네.
2: So we're going to Myland, right? 그렇죠?
1: 네.
2: 자, right이라고 하는 거가 뭐뭐이지, 뭐뭐 맞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억양을 완전 올려서 확인하는다는 느낌이라고
1: yes.
2: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서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또 올리는 게 아니라 평서문이야, 그렇지?
1: 네.
2: Right? 그래서 Oh, you are 슬기, right? 이런 느낌이죠.
1: 네네네.
2: 평소만 쓰고 올리는 거.
1: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마유랜드 가잖아, 맞지?
2: 맞지?
1: 네, 맞잖아.
2: 가잖아. 이거 자체가 평소문이잖아요.
1: 맞아요.
2: 우리말로도.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시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사실 처음 다루는 거고요. 기존 시즌에서는 제가 몇 번씩 다뤘으나 아직은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바로 비동사. ing.
1: Going,
2: 여러분 얘는 be going to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be going to는 여러분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라는 시제는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1: 아.
2: Myland는 명사죠.
1: 그쵸.
2: 그래서 얘는 그냥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Myland로 우리 가.
1: 아하.
2: Ri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ing군요.
2: That's right.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1: 네.
2: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비동사 ing는 한참 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으로도 쓰지만요. 확정된 미래 사실을 팩트만 전달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 한다. 혹은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는데요. 뭐뭐 해. 예를 들어 나 내일 3시에 가. 이거는 아무 감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1: 그죠?
2: 의지도 아니고요. 그냥 나 간다고. 팩트만 전달하는 거야. 알고 있어.
1: 네.
2: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미 확정이 된 사실 그냥 전달.
1: Yes.
2: We are moving next week. 우리 다음 주에 이사 가. 이거는 내가 아, 갈래? 라는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1: 아니죠.
2: 아니죠. 그냥 팩트만 전달한 겁니다.
1: 네.
2: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일하게 미래 시제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그녀가 5시에 갈 것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팩트로.
1: 네.
2: 그녀는 5시에 떠나. 그녀는 떠나, 5시에.
1: Yeah, she is going to leave.
2: No. 자, she's going to leave는 네. be going to를 쓴 거죠.
1: She's leaving.
2: She's leaving. She's leaving at 5.
1: Yeah.
2: 이거는 말투가 좀 달라요. 살짝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she's going to leave at 5.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녀는 5시에 떠날 거야.
1: 아하.
2: 우리말로 치면 떠날 거야고요. She's leaving at 5. 이러면 더 팩트를 전달하듯이.
1: 네.
2: 이거는 변하지 않아. 걔 그때 떠나. 떠난다고. 정해졌어. 더 확고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1: 네.
2: Okay? 자, how about this? 우리 서울로 도로 이사가.
1: 아.
2: 원래 서울에 살았다가 다른 데 왔다가
1: 네.
2: 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는 건 move죠.
1: 네.
2: 도로가 뭐예요, 도로?
1: 도로?
2: 다시.
1: 다시.
2: Move.
1: Again.
2: Back.
1: Back.
2: Okay? Move back 써볼게요. 우리 돌아가 서울로.
1: We are moving.
2: Back.
1: Back.
2: 어디로?
1: To Seoul.
2: 그렇죠.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걸 그냥 친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Hey,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우리 서울로 돌아가.
1: 네. 네
2: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하실 때 좀 그런 말투다, 느낌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Yes.
2: Okay? So, again, be going to를 넣는다고 막 엄청나게 틀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의 느낌이 다른 것뿐입니다. be going to로 뭔가 계획을 이룰 거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이미 정해졌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라는 느낌으로 주느냐. 자, 그래서 여기 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네.
2: 자,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Right?

0: Oh, she's leaving at 5.
1: She's leaving at 5.
0: We are moving back to Seoul.
1: We are moving back to Seoul.
0: There you go. 질문형도 돼요. 물어볼 때,
1: 네.
0: 자, 당신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졸업이라고 해볼게요. 졸업하는 거. 당신의 졸업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 네.
0: 너 졸업하니 다음 달에?
1: 오.
0: 이거는 팩트를 물어보는 거죠. 말투가 네. 벌써, 그쵸?
1: 그쵸.
0: 이미 정해진 거. 너 졸업해 다음 달에?
1: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0: That's it.
1: Wow.
0: Right? Are you going to? 이렇게 하는 것보다 Are you graduating? 너 해? 어떻게 팩트야? 이런 느낌. So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질문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동사, 주어 그리고 비동사를 바꿨죠. 순서를. 오케이. 자, 여러분 아마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볼 때 엄청나게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비동사 ing는 진행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1: 그쵸?
0: 일단 거기서 충격이 한번 올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be going to와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상황. Right?
1: 그쵸?
0: Don't worry.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느낌 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e are going to Myoland, right?
1: We are going to Myoland, r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빅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We're going to Myoland, right? We're going to Myoland, right?
0: 네,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오, 이번에는 조금 두 줄로 돼 있네요. 그렇죠?
1: 그렇죠.
0: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뭐 현장 학습은 재밌지. 뭐 이것도 타고 you know.
1: 그러니까 물리 수업과 연장해서 현장 네. 학습을 가는 거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네. Yeah, I'm not into but field trips are fun.
0: Fun.
1: Oh, 이 뒷문장은 뭔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요.
0: 왜냐면 이거 우리 이제 알게 됐으니까.
1: 네, 네, 네.
0: 이것들은 재미있다.
1: 재밌어. I'm not into, 나는 빠져 있진 않아, 물리.
0: 네.
1: 물리가 나와야
0: 직역을 되네요. 했는데, 네, 아무튼 물리, 뭐 물리학, 뭐. 네.
1: 그러니까 물리가 그 과학이잖아요.
0: 그렇죠.
1: 과학.
0: 예전에도 한번.
1: 그래요?
0: 예전에도 한번 물리학이 나왔는데요.
1: 근데 이게 막 헷갈려요.
0: 스펠링 모르니까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과학 쓰셨죠, 그때도.
1: 이게 F 발음 나는 PH로 시작을 해요.
0: 오케이. Okay.
1: 피지컬은 아니에요. 예, 피지컬은 아닌데
0: 써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써보시기
1: 네.
0: 바라겠습니다.
1: 뭐 이것저것 헷갈린다기보다는 그냥 사이언스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사이언스 이거는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사이언스 맞은 거 축하드리면서 오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hysics가 되겠죠. 잘 안 헤어지죠?
1: 이게 왜 이렇게 안 헤어지죠?
0: 계속 써야 됩니다.
1: 아, 네.
0: Physics, physics, physics. Okay, so 마지막 S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고요. S. 그리고 PH는 성질이 F와 같기 때문에
1: 네.
0: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So, physics가 아니라 physics. 이런 식으로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려놓고 바람 뿜습니다. 자,
1: 네.
0: 가볼게요. Physics, physics.
1: Physics. Physics.
0: 좋아요. 자, physics 나온 김에 또 물리학 하면 생각나는 과학이 바로 생물학입니다.
1: 이거 알아요.
0: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잘 아시던데.
1: 그러면 바이오 쪽이요. 바이올로. 바이올로직스 갈까요? 같은 익돌림으로 직스.
0: 아, 그러니까 약간 돌림인가요?
1: 네네네.
0: 형제인가요?
1: 네. 네.
0: 정답은 biology.
1: 아, 틀렸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틀려야 돼요. 계속 틀리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
1: biology.
0: 이게 또 쌓이게 돼요. So 네. biology.
1: biology.
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나 어딘가에 빠져 있어.
1: 네.
0: 라고 하는 거는 뭔가 너무너무 심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nto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1: 네.
0: into가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1: 안으로.
0: 안으로 들어가는
1: 네네네.
0: 거죠. 슉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랑 함께 써서 be into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activities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런 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결국 심취해 있다. 뭐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I am, she is, are you 이렇게 비동사 활용할 수 있겠죠.
1: 네.
0: 자, 여기서 나는 physics에 빠져 있진 않아. 그렇게 막 심취는 아닌데
1: 네.
0: 그만큼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한국 영화에 빠진 사람

0: 엄청 많습니다.
1: 오,
0: Right?
1: 맞아요.
0: 엄청 많아요. 자,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다.
1: I am into K-movie.
0: K-movies or Korean
1: K-movies.
0: movies, right?
1: 예.
0: 자, how about this? 잭은 너에게 빠져 있어. 잭은 너에게 빠져 있어.
1: As Jack is into me.
0: 어,
1: As Jack is into
0: Joey,
1: you.
0: 죄송한데
1: 예.
0: 본인도 모르게. 네, 그렇죠.
1: 습관이에요.
0: So again,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to Korean movies.
1: I'm into Korean movies.
0: Oh, Jack is into you.
1: Jack is into you.
0: 네, 그래서 영화 제목 예전에 뭐 He's not that into you or something like that. 그는
1: 맞아요.
0: 뭐 당신에게 그다지 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영화도
1: 막
0: 있었었어요.
1: 노래 가사 중에 I'm into you 뭐 이런 것도 막 있었던 것
0: Yeah?
1: 같고.
0: 오케이. 많이 나와요,
1: 예.
0: 이거는. 그래서 be into. 그리고 이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응용한 문장, 질문형인데요.
1: 네.
0: 사실은 여러분들 익혀둬서 쓰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바로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뭘것 같아요?
1: 너 요즘 빠져 있는 거 있어?
0: 아, 맞아요.
1: 뭐야?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요즘에 뭐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뭐 관심사가 뭐야? 이런 느낌입니다.
1: 뭐 예를 들어 취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0: 근데 이게 hobby라는 단어 들어봤죠?
1: 네.
0: 취미. 이 hobby와 어딘가 into인 거는 좀 달라요.
1: 그래요?
0: hobb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에 전문적으로
1: 아,
0: 빠져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1: 네네.
0: 뭔가 조립하는 거가 내 hobby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꽤나 오랫동안 이어온 느낌인데, into는 보통 조금 순간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1: 아.
0: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I don't know, 몇 달이든 지나가면 또 그게 바뀔 수가
1: 약간
0: 있는.
1: 식을 수도 있는.
0: 맞아요.
1: So, 그러면은 약간 famous singer?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1: 그쵸.
0: 아, 나 요즘에는 있잖아. 그래서 these days를 같이 많이 쓰는 거예요. 아, 나
1: 아.
0: 요즘에 뭐에 빠져 있다? 근데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 네네네.
0: 자, 한번 읽어 볼게요.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Alright, 자,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자, Mr. Herbs, alright, or Herbs
1: 네.
0: 선생님이 촉촉지 시험 안 내시면 좋겠네.
1: 그러니까 현장 학습을 갔다 오면은 항상 테스트가 있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이분 이름 있잖아요. 아,
1: 예.
0: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나라 그거에 따라 부를 때가 달라요. 그래서 Herbs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Herbs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 아, 고등학교 때, Physics 수업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1: 오.
0: 선생님 굉장히 무뚝뚝해요. 수염 이렇게 달리고 무뚝뚝한 분인데,
1: 그래요?
0: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한 그런
1: 성함은
0: 선생님이었어요.
1: 허브라서 왠지 향기로우실 것
0: 아,
1: 같고,
0: 뭔가.
1: 스무드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네요. I hope 나는 바래요. Mr. Herbs가 doesn't give, 주지 않기, 제공하지 않았으면, 쪽지 시험.
0: Alright.
1: So, 여기는,
0: 쪽지 시험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1: 테스트 아닐까요?
0: 오케이.
1: 테스트인데,
0: 왜 이렇게
1: 아,
0: 멈칫멈칫?
1: 왜냐면은 그거 약간
0: 팝 테스트?
1: 에, 팝 있었어요.
0: 아하.
1: 팝 테스트.
0: 오케이. 자, 지금 한반 정도 맞았는데요.
1: 하프앤하프예요?
0: 자, 정답은요?
1: 그래, 이 팝을
0: 팝 퀴즈.
1: 어디서 봤거든요,
0: 아,
1: 제가.
0: 그렇군요.
1: 아,
0: 자, 이
1: 근데
0: 팝이라고
1: 퀴즈.
0: 하는 게 갑자기 탁 터져 나오는
1: 네.
0: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풍선이 터질 때 팝, 팝, 팝, right? 그리고 팝업 스토어라는 거 들어봤죠?
1: 네.
0: 그것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잠깐 임시 스토어잖아요. 오케이,
1: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기대를 못 했을 때 우리가 내는 게 쪽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퀴즈라고만도 많이 써요. 이미 그거 자체가 퀴즈는 정식 시험이라기보다는 조금 간이로
1: 갑자기
0: 갑자기
1: 불시에.
0: 불시에 보는 걸 보통은 얘기를 해서
1: 에.
0: 퀴즈라고도 하는데 팝이 들어가면 더 깜짝 퀴즈 뭐 깜짝 쪽지 시험 이 정도가
1: 그쵸.
0: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I hope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그쵸? 예전에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요. 요거 비교만 잠깐 해볼게요. I hope. hope는 바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I hope하고 평소문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길 바라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이건 언제 쓰냐면 아직 그 희망이 살아있을 때.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는 바라는 거예요. 그가 팝퀴즈를 안 주기를.
1: 안낼 수도 있는
0: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 상황이니까요.
0: I wish는요. 이미 어차피 안 돼요.
1: 예.
0: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좋을 텐데 주니까 어쩔 수 없네. 이런 느낌이 더
1: 네.
0: 되는 거고요. So, 여러분

0: 네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답이 뭐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was the answer?
1: Alright, 과거형이었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an't wait for something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나내 생일을 못 기다리겠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right.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사실
0: 네.
1: 저는 주말에는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0: 아니잖아요, 솔직히.
1: 조금 좀 쉬시면서 좀 시키시면서 그래도 우리 배운 거한번 정도는 떠올리는 거 나쁘지
0: 너무
1: 않습니다.
0: 열심히 달렸다면 약간 리프레쉬 할수 있는 시간도
1: Okay.
0: 필요해요.
1: That's good. Right.
0: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e month.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여행 가나요?
0: 아, 여행 가야 됩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그 공항이 가장 설레거든요.
1: 맞아요. 요즘에는 여행을 멀리 못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일부러 공항으로 피서를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0: 괜찮죠.
1: 공항 또. 근처 호텔에 호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던데요.
0: 나쁘지 않은데요. 거기 또 맛있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0: 공항 분위기도 있고 시원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 뭐죠?
0: 비행기를 놓칠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늦게 가게 되면.
1: 그럼요.
0: 저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러 일찍 가가지고 게이트 앞에 있었는데
1: 예?
0: 잘못된 게이트 앞에 있었던 적이
1: 아이고,
0: 있었어요.
1: 아이고 네. 헛똑똑.
0: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제가 스토리를 좀 만들어봤어요. 제목이 비행기는 안 놓쳤지만 더 큰 문제가 뭔가 있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네 마리,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오.
0: 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저도 이름 불린 적
0: 아,
1: 있어가지고.
0: 그래요? 왜
1: 에.
0: 그랬어요?
1: 그때 왜 그랬죠? 아, 그때 저희가 막 그렇게 늦게 도착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0: Right,
1: 그 공항 안에 있는
0: right,
1: 커피숍에 이제
0: right.
1: 프리 커피 쿠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공항을 또 언제 오냐? 이거 오늘 먹어야. 근데 커피가 좀 오래 내려지더라고요.
0: 맙소사.
1: 예, 그래서 그럴 땐 이름이 불렸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면 진짜, 오! 나 늦었나? 하고 심장 철렁거리잖아.
1: 그냥 와요! 하면서 그때 좀, 예,
0: 했던 그런 또.
1: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세상에 나. 그때
1: 네.
0: 기억하시면서 영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비행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제대로 탑승을 했는지, 좀 많이 마음 졸여지는데요.

0: 네요.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1: 응?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0: Didn't miss.
1: No, we're on the plane.
0: This is plane.
1: That's lucky.
0: Yeah. Oh, oh.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Huh?
0: I want to say it like that. You.
1: Oh, okay. Oh, yeah, yeah. Yeah, you agree.
0: Oh, yeah, God. Oh, yeah. Lucky.
1: Thank God.
0: Oh, we ran away like.
1: We ran away? Oh, we ran really quickly?
0: Ran. 그래.
1: Ah, yeah, that's right.
0: 우리 이름 부를 때, 와, 나 심장이 철렁했잖아.
1: Huh?
0: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
1: You fell down?
0: No. 방송, broadcasting. Hey, listen. And Peter and Sugi, come here.
1: When they called our name?
0: Yeah.
1: Uh-huh.
0: My heartbreak.
1: Your heartbreak?
0: Yeah.
1: You sad?
0: Yeah.
1: Oh, okay.
0: Heart so... Why?
1: Mom!
0: What?
1: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또? 폰을 두고 왔다는 얘기지?
1: Oh, no!
0: 비행기 스탑! 소리!
2: 네. 자, 오늘은요.
0: 네.
2: 은근히 진짜 표현들을 가져가야 될 게 많고요.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0: 좋습니다.
2: 이거는 한눈팔 그럴 데가 없습니다, 오늘.
0: 알겠습니다.
2: 완전 꽉꽉 심어 놨으니까요.
0: 사실 여러분들. 저희는요.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언제고 한눈판 적이 없어요.
2: 아, 그렇습니까?
0: 늘 집중해요.
2: 네. 아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0: 진짠데?
2: 아무튼 집중해 주셔야 돼요.
0: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 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 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4: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3: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2: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안 놓쳐서 참 다행이에요.
0: 네. Right. 일단은 thank God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또 대문자 이렇게 또 딱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2: 아니, 너무 감사하네요.
0: We didn't the plane. 우리는 비행기를 안 놓쳤다. 여기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부정이. 그러면 여기는
2: 뭐가
0: 놓치다.
2: 나와요?
0: Miss.
2: Miss가 놓치다예요?
0: 네.
2: Okay. So, we didn't miss the plane. 보면?
0: Yes.
2: 맞습니다. 자, miss라고 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 놓치다라는 동사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한 그냥 we didn't miss the plane 아니라 앞부분에 thank God 나왔습니다.
0: 네.
2: Okay. 자, 이 thank God이라고 하는 게 진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라는 뜻인데
0: 네네.
2: 직역을 하면 신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어잖아요. 그죠? 신께 감사하라. 우리가 플레인을 놓치지 않은 것을.
0: Yes.
2: 이게 의역이 되면서 진짜 다행이다 라고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0: Mm-hmm.
2: 사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극적으로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좀 강하게 익스트림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를 할 때 thank God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평소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합쳐보도록 할게요.
0: 네.
2: 예를 들어서 전에 여러분들 늦잠 자는 게 무슨 sleep 하는 거였죠?
0: Oversleep.
2: 그렇죠. Oversleep.
0: 네.
2: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잘 줄 알았던 거예요.
0: 예.
2: 근데 안 그랬어요.
0: 오.
2: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늦잠 자지 않아서 다행이다.
0: Uh-huh.
2: 네.
0: Thank God I didn't oversleep.
2: 오, very nice. Didn't를 쓴 거 너무 좋았어요.
0: Yeah.
2: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Mm-hmm.
2: 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how about this?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0: Yes. Okay. Thank God you are here.
2: That's it. Oh, thank God you're here.
0: Yes.
2: 왜냐면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thank God you're here. 이라고 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절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하고 한참 쉬고 읽으면 어색해져요. 이래 이렇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연기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thank God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0: 네?
2: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thank God you're here 이럴 거면 thank God을 안 써야 되죠.
0: 그렇죠.

0: Oh, thank God I didn't oversleep.
1: Oh,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자, 이번에는요. Oh, thank God you're here.
1: Thank God you're her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thank Go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Thank G로 시작합니다. 또.
1: G로요?
0: Oh, thank
1: goodness.
0: Yeah.
1: Yeah.
0: 이것도 어, 그거는 소문자로 보통 쓰게 돼요.
1: 아, 그래요?
0: Yes.
1: Thank goodness.
0: 아하.
1: Yeah.
0: 정답? Mm-hmm. 맞습니다. Oh, thank goodnes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1: 네.
0: 자, 요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Thank God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 참 다행이다.
1: 네.
0: 엄청 강하다고 했었죠?
1: 네.
0: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은 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그때는, 다행이네. 아, 좋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저.
0: 기쁘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게
1: 돼요. I'm glad.
0: 아하.
1: Yes.
0: 정답?
1: 우후.
0: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보진 않겠지만 음? 사실은 Oh,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이거 대신에 Oh, I'm glad 뭐뭐뭐도
1: 네.
0: 가능한데 조금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약하다는 거.
1: 아.
0: Okay?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1: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0: 네, 이 정도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Oh, I'm glad 이거는 좀 아니에요.
1: 보다는 예. Thank God이 더 와닿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랬을 때 아유,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아우,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0: 어,
1: 비행기 탑승까지가 진짜 전쟁이었겠어요.
0: 아, 맞습니다.
1: We ran like the wind. 진짜 바람처럼 달렸네요.
0: Yeah.
1: 내 말이, 내 말이 그때
0: 동의하는 말 느낌이죠.
1: You know. 그래, 너가 말이, 너 알잖아.
0: 자,
1: 너 알잖아.
0: 아니, 너무 틀려서 황당해가지고요.
1: 왜요?
0: 그게 아니라, you know, 이거는 그냥 있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한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1: I know예요? 아!
0: 이렇게 나오는 거.
1: 아!
0: You know 아니라 I know입니다.
1: I know.
0: You know는, you know. 있잖아.
1: 아~
0: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I know. I know. I'm sorry. I know. 이렇게 하면,
1: know.
0: 내 말이 그 말이야. I agree with you.
1: Yes.
0: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아~
0: 그럴 때는 억양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1: 네네.
0: I know.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달리는데
1: 네.
0: 지금 뭐처럼 달린다고요?
1: The wind.
0: Wind처럼. 바람처럼 달리다. 그러면 느리게 가는 거예요?
1: 완전 빨리 가죠.
0: 완전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우와.
0: Run like the wind.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Run like the wind. 우리는 뭐라 해야죠? 손살처럼
1: 우리는 그냥 뭐 눈썹을 이렇게 휘날리며 달렸다. 우리는 뭘 날려야 돼요.
0: 예. 미스트리만 해요. 그죠?
1: 근데 바람처럼 달려왔어 라는 말도 써요. 실제로.
0: 그래요? 실제로? 근데 영어에서도 좀 특이하네요.
1: 너무
0: 똑같죠?
1: 신기했어요.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아, we are late. 우리 늦었어. 그러면서 바람처럼 달리자 라고 하면 일단 we are late 뒤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처럼 달리자.
1: Let's run like the wind.
0: 그래서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약간 유머를 넣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귀엽네요.
0: Yes. 자, 그러면은 run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
1: Ran.
0: Ran, 하?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그죠.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보통 이제 점심 시간 때
0: 아,
1: 아이들이 나 먼저 먹어.
0: 안 먹으러.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아, 어렸을 때 그런 네.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저 그렇죠? 무조건 다섯 번째 안에 들었어요.
0: 혹시 막
1: 작고
0: 본인만의
1: 빠르니까.
0: 막 그거를 다 짜놓는 거 아니에요?
1: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뛰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0: 아하.
1: 뛰지 마.
0: 아하.
1: 경보로 갔어. 경보로.
0: 저 달린 거예요?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네.
0: 오케이. So, 이 표현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자, 본문 가볼게요.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Alright,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네, 자, 다음 미션입니다.
1: 네.
0: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그쵸,
0: 라고
1: 그쵸.
0: 얘기를 합니다.
1: 다들 경험해 보셔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0: 전
1: 계시겠지만.
0: 전화가 왔어요. 제가
1: 예.
0: 늦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
1: 항상 전화랑 방송이 동시로 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근데
1: 저희도.
0: 이 말투가
1: 예.
0: 혹시 어디 계신가요? 이게
1: 그게
0: 아니었어요.
1: 아니라.
0: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1: 그쵸.
0: something's wrong 하는
1: 예.
0: 느낌 맞죠?
1: 빨리 가야죠. 예. My heart sank. 가라앉았대요. When they, our names. 아, 가라앉았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예. They가 부를 때.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부를 때. When they called. 이렇게 할게요. 예.
0: 진짜 부르다로 썼나요?
1: 네.
0: Okay, so my heart가 sank 했다. When they called our names. 정답 맞습니다.
1: 우후.
0: 실제로 진짜 부른다라고 할때 cal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1: 네.
0: 특히 크게 부를 때는 call out이라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Alright, so 그들이 우리 이름들을 왜냐하면 나하고 뭐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이제 부른
1: 예.
0: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my heart가 sank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의 원형이 뭔지 아세요?
1: 이거 싱크 아닌가요?
0: 맞아요. S-I-N-K, sink라고 하는 거. 일단은 call은, again, 부르다, 전화하다.
1: 네.
0: And then sink는 가라앉다.
1: 가라앉다.
0: 물에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그게
1: 네.
0: 실제로 sink예요. Okay, so
1: 오.
0: the ship was sinking.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thinking 아닙니다, 여러분. sink예요, 그냥.
1: 네.
0: 자, 요거 나온 김에 그러면은, 뭐 이미 여기에도 표기가 하나 돼 있지만, 표시가 돼
1: 예.
0: 있지만, 과거형 PP 형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1: 과거형과 PP형이 같았던 것 같은데. sink, sank, sank.
0: sink, sank, sank 같은데, 일반적으로 sink, sank, sunk입니다.
1: sunk.
0: Right. S-U-N-K. sunk이라고
1: 어려워요.
0: 씁니다.
1: 와우.
0: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PP
1: 네?
0: 형태가 sunken일 때도 있어요. EN일 때도 있는데, 그거는 sunken, 뭐뭐 이렇게 나왔을 때 쓰는데,
1: 아,
0: 그거는 don't worry, don't worry. 기본형은 sink,
1: 예.
0: sank, sunk가 되겠습니다. 과거형, PP형.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거를 알았고요. 덩어리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뭐가 sank 했다고요?
1: My heart.
0: My heart. 자, 그래서 나의 심장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1: 네.
0: 영어에서는 그게 이제 느낌이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구나.
1: 그쵸.
0: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거나 겁이 나거나 긴장하거나 이런
1: 예.
0: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토리텔링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싱크보다는 생크로 쓸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1: 오.
0: 현실적으로.
1: 그쵸, 그쵸.
0: Right.
1: 보통 심장이 철렁해. 이렇게 말을 전달하기는 많지 않죠, 보통.
0: 많지는 않죠. 안 쓴다는 게 아니라. Right?
1: 예.
0: 자,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어. 다시 한번. Right.
1: Her heart sank
0: Once,
1: again.
0: again 써도 되고, once again 이런 거
1: Once
0: 써도 되고.
1: again.
0: 둘다 괜찮아요. How
1: 네.
0: about this? 나 심장이 철렁했어. 내가 그 alarm을 들었을 때. 왜 이런 거 있죠? 아침에 띠띠 딱 왔어요. 근데 느낌 세할 때 있죠.
1: 그렇죠.
0: 나 늦었구나.
1: 그렇죠.
0: 그래서 나의 심장은 철렁에다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을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0: 띠.
1: the alarm.
0: 아!
1: 오.
0: 나이스.
1: 이럴 때는 알람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 평소에는 르르르 했다면 르르르르 뭐 이런
0: 크게 들리죠.
1: 느낌이랄까요?
0: 크게 들리죠.
1: 전화벨 소리도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늦은 것 같아 이러면 벨 소리가 좀
0: 소리가
1: 달라요.
0: 다르고요.
1: 오.
0: 그리고 뭔가 그 기운이 달라요.
1: 그럼 맞아.
0: 공기가 이상해요.
1: 왜 그럴까?
0: 그죠? 이게 내 생각에는 7시 공기가 아니라 10시 반 공기.
1: 오,
0: Right?
1: 사람의 그 직감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0: 무서워요. 네.
1: 예.
0: 자, 그래서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여기서 자를 수 있겠죠? 자를 수
1: 네.
0: 있겠죠? When I heard the alarm. 같이
1: 으흠.
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 heart sank once again.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1: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0: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항에서나 뭐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겠죠?
1: 네.
0: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right.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래서 지금은, 그래서 겨우 놓치지는 않은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했어. 이렇게
1: 다행이다.
0: 얘기했는데, 마지막이 반전입니다.
1: 왜요?
0: 엄마,

0: 저 화장실에 핸드폰 누가 왔어요.
1: 아유,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너는 그냥 가지 마.
0: 찐 엄마의 모습인데
1: 아유,
0: 지금?
1: 정말 이걸 어떻게
0: 그러니까
1: 해요?
0: 아예 지금 이러고 있어요.
1: 지금 왜냐면은 마지막 전화까지 나온 이후기 때문에
0: 네.
1: 지금
0: 이러면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요.
1: 그러니까요.
0: 참.
1: 핸드폰 놓고 가야 돼요,
0: 핸드폰
1: 이거.
0: 안녕.
1: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예요. Mom, I left my phone.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0: 네. 하면서 지금 화가 났어요.
1: 네, in the 화장실.
0: Yes.
1: 예, in the 화장실이니까 여기가 이제 화장실 토일렛.
0: Okay.
1: 예,
0: Alright.
1: in the
0: In the
1: 토일렛.
0: toilet. Mom, you can. I left my phone in the toilet. 끔찍해요. 그쵸?
1: 예.
0: 정답. 저는 다른 거 가져왔는데요. toilet 괜찮습니다.
1: 에?
0: bathroom.
1: bathroom.
0: Yes. 자, bathroom. 화장실. 뭐,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란 단어는 진짜, 만약, 굳이 만약 세야 된다.
1: 네.
0: 그러면 거의 한 8, 9개는 될 거예요.
1: 와.
0: 나라마다 다르고요. 쓰는 개인적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면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bathroom, 그리고 restroom의
1: Restroom.
0: 차이죠. 이거는
1: 네.
0: 슬기 씨도 그때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1: 네.
0: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bathroom은 보통 어디 있는 화장실 얘기를 하죠?
1: 그냥 공용 화장실.
0: bathroom?
1: 아,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0: 네. 일반적으로는
1: 네.
0: 집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1: 아.
0: right? restroom은요?
1: 레스트룸은 그 공용.
0: 네.
1: 에.
0: 공중 뭐 화장실이라고 하죠. 뭐
1: 에.
0: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restroom이라고 있던가.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bathroom은요, 씻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워기가 달려 있다든가 기타 등등등. 근데 그런 구분이 별로 요즘 없어요. 그래서
1: 아.
0: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화장실 아니면 공공 장소에 있는 것도 다 bathroom.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1: 예.
0: airport terminal 있는 데에도 그냥 bathroom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rest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1: 네.
0: 얘는 거의 100% 공공 장소의 화장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1: 오호.
0: 차이는 일단 기본 알아야 되고요.
1: 네.
0: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할 때. 이거 슬기 씨가.
1: 토일렛.
0: 토일렛, right?
1: 네.
0: 한국에서는 오히려 토일렛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죠. 그렇죠?
1: 맞아요. 보통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토일렛
0: 네.
1: 이렇게.
0: 그게 어디에서 처음에 화장실이란 단어, 영어 단어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1: 예.
0: 우리나라는 좀 토일렛에 익숙한 편이고요. 루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네. 이것도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1: 오.
0: 위주로 많이 쓰는데 좀
1: 아.
0: 캐주얼하게 쓰는 편이에요.
1: 근데 저는 예전에 듣기로 이 토일렛이 변기를 뜻한다라는 얘기도
0: 맞습니다.
1: 들었거든요.
0: 미국에서는 얘를
1: 예.
0: 화장실보다는 변기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미국
1: 아.
0: 영어로 하면 조금 편한 게, 왜냐면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bathroom or
1: Restroom,
0: toilet.
1: 아, 토일렛?
0: 왜냐면 화장실, 변기, 이렇게 거의 나눠서 써버리기 때문에
1: 아.
0: 이게 지금 변기 얘기하는 건가,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할
1: 네, 아, 그럴
0: 그게
1: 수도
0: 없기
1: 있군요.
0: 때문에. 근데 구분이 잘안 되더라도 어차피 문맥에서 파악하는 거라서요. 너무 걱정
1: 예.
0: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 루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다 화장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 네.
0: 얘네들 다 bathroo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밖에 있는 화장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두루두루 쓸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 들어 있습니다.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뭔가를 어디에 두고 왔어요.
1: 네.
0: 그게 실수로 잊어버려서 두고 왔던, 아니면 일부러 나 거기다 두고 온 거야.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거든 상관없이 두고 오다는
1: Left.
0: left. 현재형은요?
1: Leave.
0: leave 쓰면 돼요. leave something. 뭔가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my phone, right?
1: 네.
0: 그런데 어디에 두고 온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 뒤에 나오는 장소든 위치든에 따라 전치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쵸?
1: 네.
0: in이라고 하면 어딘가 보통 안에 두고 온
1: 안에,
0: 거겠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axi, right? at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장소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저
1: 네.
0: at home, for example. on은 뭐 위에 아래요?
1: 위요.
0: 위에. so for example, on the table.
1: 그쵸.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네.
0: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전치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나그 택시 안에 내 가방 두고 왔다. 두고 내렸다.
1: I left my bag in the
0: 오,
1: taxi.
0: 나이스.
1: Nice. 많이 두고 와봐가지고.
0: I left my bag in the 택시.
1: 익숙해요,
0: Yes.
1: 예.
0: 자, how about this? 아까 집에는 뭐라고 한다고 했지?
1: At
0: 집에? At
1: home.
0: home. 나내 충전기 집에 두고 왔어.
1: Oh, charger? 예. I left my charger at home.
0: That's it, right? 두고 오는 거 쓰고요.
1: Yes.
0: 그리고 어떤 장소, 정확히 어떤 위치 등.

0: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1: 음흠.
0: 그리고 집에 보통 많이 못 두고 오잖아요. 그래서
1: 네.
0: at home은 같이 가져가면 더 좋아요.
1: Yes.
0: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든 깜빡하는 거든 다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100% 내가 깜빡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forget을 쓰셔도 됩니다. I forgot my charger at home. Like that.
1: 예.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left my bag in the taxi.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I left my charger at home.
1: I left my charger at home.
0: 본문 갈게요.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Right.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2: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3: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신기한 표현, right? Run like the wind. 목소리 크게 해볼게요.
1: 네.
0: 과거형으로. 야,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We ran like the wind.
0: That's right. 두 번째,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하나 더요.
1: 네.
0: We are late. 이거는 드릴게요. 우리
1: 네.
0: 늦었어. 바람처럼 달리자고.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We ran like the wind.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오케이. 자, 다음은요. 아, well, my heart hurt heart 하고 나서 sinks. 과거는 sank였습니다.
1: 네.
0: 자, 가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어.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Sank once again. 자, 다음은요. 나 그 알람 소리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 자, 직역으로 드릴게요. 나의 심장은 확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the alarm.
0: 좋아요. 하나 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자, 나의 심장이 가라앉았어요.
1: My heart sank.
0: 그들이 우리의 이름들을 불렀을 때.
1: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5: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4: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Oh, thank God we didn't.

0: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lear things up with your friend.
1: There you go.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clear up 시키는 거, 명확하게 만드는 거였죠?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One's heart sinks.
0: 예.
1: 심장이 가라앉는 거, 결국엔 좀 철렁하는 느낌. 오. 이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0: 와,
1: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0: 진짜 철렁하죠.
1: 맞습니다.
0: 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Alright. 자, 여러분들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늘 패턴 같은 경우에 조금 문장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긴 것도 만들어 보고 또 실패해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중간 정도 되는 문장 길이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그 성취감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1: Yes.
0: 네.
1: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할 때 I'm sorry 요것만 쓸 수 있었다면 제가 너무 재촉해서 죄송해요. 제가 뭘 해서 죄송해요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죄송한 이유를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요, 바로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내가 너무 자꾸 재촉하죠? 재촉해서 너무 미안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I'm sorry to 동사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습관적으로 그쵸? I'm sorry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미안한 거를요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해가지고 미안해 라고 그렇게 미안함을 얘기를 할 때는요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그 행동을 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여러분이 미안한 것들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 sorry 이것만 연습했다면은 내가 뭐해서 미안해 라고 구체적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귀찮게 하지마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 그쵸? Don't bother me 라고 얘기를 하죠. 이 bother 이라는 동사가 귀찮게 하다 라고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을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sorry to bother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자꾸 귀찮게 하죠?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라고 해서 제가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는 문장 I'm sorry to bother you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제가 방해해서 죄송해요 혹은 제가 좀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되게 방해하거나 끼어들 때는요 바로 interrupt라는 동사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I'm sorry to interrup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회의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회의실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interrup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방해해서 죄송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0: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sorry to interrupt.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interrupt.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발음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요. interrupt 라는 발음에서 interrupt 라는 발음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NT에서 T를 날린 소리도 여러분이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I'm sorry to interrupt. 이렇게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재촉해서 미안해요.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촉할 때는 아, 빨리 해, 빨리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재촉할 때 rush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요, I'm sorry to rush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내가 너를 자꾸 이렇게 막 들들 볶지, 막 재촉하지. 아우,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m sorry to rush you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sorry to rush you.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rush you. 라고 해서 재촉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당신을 좀 기다리게 했죠?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정말 오래 있다가 많이 기다렸지. 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keep 대상 wai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을 기다리게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요,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내가 너를 좀 기다리게 했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많이 입에 붙여야 되겠죠? 세 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아, 내가 기다리게 했지, 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I'm sorry to keep you waiting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I'm sorry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쵸,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아, 내가 그 행동을 좀 했지, 좀 미안해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떠올려 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m sorry to bother you. I'm sorry to bother you. I'm sorry to interrupt. I'm sorry to interrupt. I'm sorry to rush you. I'm sorry to rush you.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살을 한번 붙여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내가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m sorry to bother you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말에 혹은 이제 집에 누가 있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제가 집에 계시는데 자꾸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집에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at home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at home 이렇게 where are you 라고 할 때 나 집이야 라는 거를 I am at home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m so sorry 혹은 I'm sorry to bother you at ho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지금 당신이 집에 있는데 자꾸 제가 귀찮게 해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라는 표현. 되게 주말에 여러분이 연락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at home 해서 아, 집에 계시는데 제가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제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라는 표현으로 I'm sorry to interrupt 이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정말 상관없이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가끔씩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자네 반성 좀 해야지. 야, 너 반성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는 당신이 미안해야 돼요 라고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요, you should be sorr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야, 너 반성 좀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 은근히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교역을 해 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해요. 갑시다. 시작. You should be sorry. 한 번만 더. 시작. You should be sorr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야, 너 반성 좀 해야지. 야, 너 반성 좀 해.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I am sorry만 쓸 수가 없으니까. 야, 미안해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be sorry.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조금 응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I'm sorry 말고도 다양한 문장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그쵸? I'm sorry to 동사로, 동작으로 여러분이 미안한 표현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Like a happy and pleasant walk, this will be a happy and pleasant weekly review.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주일을 쭉 한번 다시 담아보는 시간이죠. 자, 살짝 놓쳤던 분들 혹은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recap, 이렇게 recapitulate, 그렇죠? 요약해서 한번 다시 잡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즐거운 마음으로요. 마음이 즐거우면 다 즐거워 보입니다. 자, 그게 다른 게 즐거워야 내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고요. 내가 즐거워야 다른 것들도 다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출발합니다. Here we go. 빰빰빠람빰빰빰빰빰빰빰빰 Mission Possible. 자, 먼저 월요일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아는 한 그는 말이 많지 실천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로 떠버리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라는 얘기겠고요. 그는 말발이 정말 좋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살짝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한, 뭐뭐 아는 한 하는 것은 바로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은 he's a talker. 말을 하는 사람이지 he's not a doer. 예,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말발이 좋다는 표현은 바로 smooth, 그렇죠? smooth talker, 그렇죠? 예, 그래서 smooth, the 발음 살리시고 talker, L이 묵음입니다. 예, 토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alker,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smooth operator, 그래서 smooth operator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he's such a smooth talker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나는 그걸 승낙할지 거절할지 이거 확신이 좀 안 서는데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뭐 sure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예, not sure가 나올까? 그 다음에 서둘지 마 심사숙고하라고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I'm not sure 뒤에 whether 인지 아닌지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뒤에 바로 to 동작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ther to accept it or reject it. 그렇죠? 그래서 accept it or reject it인데 발음이 연결되니까 accept it, reject it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서둘지 마! 그래서 막 서두르는 게 rush잖아요. 그래서 don't rush it, don't rush it. 한밤 자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take your time, 그래서 sleep on it. 발음이 sleep on it인데 sleep on it처럼 들려요. sleep on it. 좋습니다. 자, 수요일 표현은요. 이겁니다.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염려하는지 보여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뭐가 아니고 뭐뭐야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It's not that, it's just that 하는 표현이었죠. It's not that I don't.

don't care. 내가 신경을 안 써서가 아니고 it's just that I don't know.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어? 그래? 그러면은 바로 show me, 보여달라니까. 그렇죠? How much you care. 그래서 얼마나 나를 염려하고 있는지 How much you care about me.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예, 이거 뭐 다 좀 웃자고 할 거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뭐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Show me the money.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그녀가 왜 나한테 그렇게 발끈을 했는지 내가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죠?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still don't know 이런 표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단지 뭐 울컥했던 거다. 울컥도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형용사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motional 있고요. 그래서 I still don't know. 아직 모르겠어. Why?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문맥이 주어진다면. I still don't know why. 그렇죠.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Why she? 원래 이게 snap이에요. Snap your fingers. Do, bop. Snap your fingers like this.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사람이 뚝 부러지는 거. 가지 같은 게 뚝 부러지는 거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snap at me 아시겠죠? 발끈한 대상이 부러진 대상이 나를 향하고 있다 해서 여기에 at가 바로 어떤 포인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됐죠? 그랬더니 she was just emotional. She was just emotional. 그래서 emotional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 그냥 보고 따라해야지. 공부하면 되겠네. 안 남는다니까요, 기억에.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거울을 보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하는 동작을 따라 하셔도 되고 약간 더 과장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Emotional! 이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울컥하는 거잖아요, 느낌이에요. 그죠? 좋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요. 그들과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라고 했더니 스스로를 믿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역부족이다. 어려운 것 같죠? Not good enough. 그거잖아요. I'm not good enough. 뭐 하기에는요? To strike a deal, S-T-R-I-K-E, 아니면 to reach a deal, 그렇죠? With them.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상, 결론에 다다르기에는, 협상을 하기에는 그렇게 내가 충분하지 않다 했더니 Hey, believe yourself 하지 않는데 완전 믿어라는 뜻으로 believe in이 있으면 더 신봉한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So believe in yourself and you will make it happen. You will make it까지만 쓰셔도 돼요. 너가 해낼 수 있어.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너가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You will make it. You will succeed. 그런 뜻이지만 You will make it happen. 아, 결과가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장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yesterday we covered this.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How do I know? 되게 쉽죠? 느낌 살려서 너 빼놓고는 모두를 의심하라고. 그러면 doubt란 단어가 들어갈까요? How do I know? 누구를 믿어야 될지. Who to trust? How do I know? 아니면 일반 내용이니까 how do you know? 둘 다 똑같습니다.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여기에 말을 늘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쓰세요. In this tricky situation, in this dangerous situation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Doubt everyone except yourself. 제외하고란 뜻의 except 단어 대신에 여기처럼 but이 들어가면 역시 제외하고란 뜻으로 구체에서 많이 씁니다. 됐죠? 자, 연결되셨으니까요. 요걸 가지고 오늘은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coming up today's quote.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행복감이 올라오고 막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막 탐욕과 그렇죠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그렇죠 깔아뭉개는 그런 경우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오늘의 코트는요 바로 이런 거죠. 인생에 여러 가지 행복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좋은 얘기를 하고 났었을 때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Nothing compares to a beautiful conversation with a beautiful mind.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대로 사실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대로 몸이 형성되듯 똑같이 어떤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가 내 주위에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배려 없이

모든 것들을 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반대로 배려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행복감을 자꾸 만들어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더 나눌 것인지, 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잘하고 나눠주고 계시다고요. 좋은 느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멋지세요. 자, 오늘의 바로 코트는 그렇죠? Nothing compares to a beautiful conversation with a beautiful mind. mind 자리에 soul, 그렇죠? 영혼 혹은 사람이란 뜻의 단어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EBSEA.CO.KR.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Keep having beautiful conversations with beautiful minds.

0: 고!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모임에서 갑자기 자기소개를 시켰을 때 막 서둘러 무슨 말 하지? 이러다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들어오시죠. 대부분 그러세요. 네.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디 사는지 뭐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매력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려면요. 요즘 유행하는 스피치를 좀 알면 좋아요. 1980년대에는요. 큰 소리로 주장하는 약간 웅변형 스피치가 인기였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는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의 아나운서 스피치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감성 스피치, 공감 스피치 이런 인간미가 느껴지는 소통형 인간적인 스피치가 주류를 이뤄요. 자, 그럼 이런 소통형 인간적인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 이것 또한 스피치의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웅변형 스피치가 각광받던 시대에는요. 멋있게 보이려고 말하기를 위해서 명언, 책의 한 구절 이런 걸 막 기억하고 다녔어요. 어르신들이 나와서 책의 한 구절을 막 얘기하거나 명언을 막 얘기하면서 화두를 탁 던지고 말을 시작했던 그 시절. 네. 하지만요. 요즘 그런 스피치 하면 사람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아요. 요즘 인기 있는 김미경 씨, 김창옥 씨 이런 분들 스피치 보면 어때요? 막 멋있는 말 하나요? 아니죠. 예. 네. 본인의 얘기, 본인이 겪은 에피소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방청객의 사연을 듣고 재밌는 표정으로 막 같이 웃고 같이 흥분하고 때로는 속 시원하게 막 대신 화도 막 내주죠. 이렇게 소통형 인간적인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인간적인 말하기 그리고 공감하며 말하기가 그 키워드입니다. 자, 우선 인간적인 말하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인간적인 말하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멋진 명언도 책의 한 구절도 아닌 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국 입사하는 이력서 쓸 때도요. 아, 저는 이러이러한 EBS가 너무 멋있고 너무 좋고 이래서 전 여기 너무 들어오고 싶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훨씬 진솔해져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는 EBS 어떤 어떤 프로를 보면서 자랐고요. 제가 어릴 때 외롭고 그럴 때 EBS 어떤 프로가 저의 친구였어요. 이런 에피소드를 넣고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진솔하고 이 사람의 말이 뭔가 가짜가 아니라 진심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왠지 뽑고 싶어지는 그런 이력서가 됩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과 금방 가까워져요. 그리고 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자, 우선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아, 슬로건이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저의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워서 남주는 것이 행복인 스피치 디렉터 장은숙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해요. 왜냐고요? 아, 요즘 저는요, 27년간의 성우 경력을 통해서 얻은 이 노하우를요, 성우 지망생 또는 성우 후배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게 성우로 활동하는 것 못지않게 의미 있고 행복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이 고추장 비법을 아주 아주 행복하게 마구마구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슬로건을 만들면 좋을까요? 스피치 공부, 또 자기소개, 이런 것들을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MBTI는 I인, 내향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네. 보통 이 스피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보면 거의 아이가 많으세요. 왜냐면 이들은 원래 말을 잘하니까 스피치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스피치에 대한 관심은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재미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나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 슬로건은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요, 나를, 자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지속해서 사용하면요, 나도 믿고 또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 슬로건의 이미지로 나를 인식할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아이인데 말은 잘하고 싶은 누구누구씨구나. 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공감하며 말하기입니다. 뭔가 공감해야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공통적으로 즐거워하는 어떤 화두를 찾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이 모임의 사람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찾아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요, 혹시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 막 덜덜 떨려서 염소 소리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인데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이럴 거면 그냥 정면 돌파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장쌤이 그렇게 재밌게 스피치를 가르치신다고 해서 뭐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깔깔깔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라서, 어머, 나도. 나도 저렇게 떠는데, 나도 저렇게 엄숫소리 나는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하면서 호감과 동질감을 느낄 겁니다. 인생은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요,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쵸? 근데 실수한 얘기, 또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의 거리가 확 가까워지고, 굉장히 친숙해진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아, 물론, 나를 어필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나의 이력이나 성과물, 뭐 이런 거 말해도 좋지만요. 예를 들어서요, 50년 차에 저명한 뇌과학자라고 합시다. 이분이, 아유, 50년 동안 아직도 인간의 뇌를 공부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겸손하고 위트 있게 자신을 소개한다면요. 엄청 매력적이겠죠? 근데 반대로 50년간 이런 업적도 남기고 이런 업적을 남긴 누굽니다. 라고 말한다면 앞서 소개한 것보다는 좀덜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자기소개에서 내가 이룬 업적만 막 나열하거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홍보하듯이 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객관적인 정보 나열은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거리감을 만들어요. 네. 그런 거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남처럼 보게 되죠. 그런데,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확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매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이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신을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한 존재로 인정하고 또 혹시라도 막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면 이때는 그냥 아, 운이 좋았어요. 아, 제가 인복이 참 많아요. 이런 식으로 공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아, 이거는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그리고 태도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자,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마지막 시간으로요.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는 자기소개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네. 배워서 남주는 게 행복인 스피치 디렉터 장은숙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슬로건을 앞에 붙여서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가장 공감할 이야기로 나를 소개하세요. 분명 모두의 호감을 사게 될 거예요. 이 말하기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예술일까요? 아니면 소통의 수단일까요? 누구나 말을 하죠. 그리고 누구나 그림도 그리고 누구나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하는 말, 누구나 하는 그림, 그리고 누구나 하는 노래를 아, 예술이라고 하진 않죠. 네. 하지만 그 말이, 그리고 그림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래요. 예술이 됩니다. 일상에서 하는 말은 그냥 말이지만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말은 예술이에요. 그쵸? 네. 나에게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지? 나는 말로 무엇을 이루고 싶지? 이렇게 목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말에 대한 나만의 철학을 세우시면요. 말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실 겁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소중히 듣게 돼요. 그리고 나의 말도 어떻게 하죠? 네, 더 신중하게 하게 될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면 선생님의 말에 대한 철학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에게 말은 이타심이에요. 국어사전에 이 이타심의 뜻이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마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말은 항상 상대를 향합니다. 그쵸? 내가 지금 말할 때 지금 우리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향하는데요. 종종 혼잣말도 하죠. 네, 혼자 하는 혼잣말조차도 또 다른 나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하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은 상대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화근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말은 곧 이타심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요. 말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나 말해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상대가 이걸 들었을 때 이로운 말인가? 생각을 해보고 말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말하기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에서 기술은요. 당신의 좋은 생각을,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오롯이 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간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말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재미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말하기에 변화가 좀 생기셨어요? 변화가 당장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하기 공부가 재미는 있어졌을 거예요. 그쵸? 아무쪼록 매일 하는 말하기가 즐거운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